0: 있잖아요.
1: 으흠.
0: 뭐 잠시 후 기사에서 보겠지만 네 가지가 아니라 한천 가지가 천 가지 넘는다. 그걸 더볼 건데 자, 어쨌거나 요즘에 이제 MBTI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하니까 관련된 퀴즈 주세요.
1: Yep, so in MBTI, when someone asks you, "Are you a T?" they are referring to which personality preference? Number one, tenacious. Number two, tough-minded. Number three, thinking.
0: 그래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죠. 너 T야? 네. 영어로는 사실 Are you a T? 그러면은 못 알아들을 거예요. 무슨
1: No,
0: 말인지.
1: right.
0: What are you talking about? 이럴 텐데 이제 우리 말을 그대로 한번 옮겨봤어요. 영어로. 그래서 너 T야라고 할때그 T가 뭐의 약자인지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tenacious, 2번 tough-minded, 3번 thinking. 자, 그리고 MBTI는 이제 Myers-Briggs Type Indicator의 약자가 되겠죠. 이게 융의 심리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성격 유형 검사인데, 뭐 너무나 굉장히 익숙하시겠지만, 그 T가 뭐의 약자인지는, 혹시 아실까요? 네. 그거 맞춰주시는 겁니다. 샵1045와 반디와 유튜브로 보내주세요. 선생님은 T예요?
1: I am not.
0: T
1: I'm an
0: 아니에요?
1: F.
0: 완전
1: I'm a
0: F인가요?
1: feeler. Yes,
0: 아, 그래요?
1: feeling.
0: Like
1: Yeah.
0: way more of an F than a T
1: I
0: or
1: think
0: similar
1: so,
0: or
1: yes.
0: really?
1: I'm an
0: Okay.
1: ISFJ, in case you were wondering.
0: 아,
1: 예.
0: 그렇군요. 저는 뭐더라? 저 기억이 잘안 나네요. 저도
1: 혈액형? You prefer the 혈액형.
0: 아니요. 저도 뭐 INTJ인가? 아, 잘 기억이 잘안 나는데 저는 T예요. 근데 just slightly more T.
1: Okay.
0: 근데 F도 많지만 그래도 조금 더 T인 사람이긴 합니다.
1: So we overlap with the I and the F.
0: No, no, no.
1: Oh, you're a
0: I'm a
1: T. Oh,
0: T.
1: you're a T.
0: Yes,
1: Okay.
0: I am a
1: So
0: T.
1: we only overlap with
0: With the
1: the
0: I. I think
1: introvertness.
0: so,
1: Okay.
0: yeah. And you're a IS,
1: ISFJ.
0: J.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도 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다시 한번 검사해봐야 되겠어요. 자, 사연 보겠습니다. 최영희님, 아, 쉰쌤, 수진쌤 두 분의 문장 못 들었어요. 아,
1: Yeah,
0: 맞습니다.
1: we
0: 아까
1: ran out of
0: 저희가
1: time.
0: we ran out of time.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저희의 무모한 문장을 못 드렸는데 지금 드릴게요. 이제 우리말로는 뭐였냐면은 아까 즐기는 사람은 아무도 못 당하죠. 쉐인 선생님의 문장은요?
1: Those who enjoy excel.
0: Those who enjoy
1: comma.
0: excel.
1: Yes.
0: 아하, 즐기는 사람이 아주 능숙하게 뭔가 잘한다 이런 뜻이겠죠? 저는 you can't compete with someone who loves what they do. So more,
1: Spelled out,
0: spelled
1: yeah.
0: out. Yeah. You can't compete with someone who loves what they do. 저는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질문 있었는데, 정보나님하고 방향숙님이 아까 송금하다가 redundant라고 하셨나요? 이거 스펠링이 어떻게 되나요? 했는데, 제가 이제 요거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송금하다는 wire money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우리말로 돈을 송금하다 해서, 돈은 redundant네요? 라고 했는데, redundant를 설명해 드릴게요. redundant는 의미가 중복되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라는 뜻이에요. 송금에서 금이 이미 돈이 들어가 있는 단어인데 제가 돈을 송금하다라고 처음에 말을 했기 때문에 바로 깨닫고 돈은 redundant네요라고 한 것이지 송금하다가 redundant가 아니라 예, 송금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예.
1: It's like 족발, right? 족발 is redundant.
0: 족발도 그런 것 같아요.
1: 역전압.
0: 역전압 뭐 이런 것처럼. 네, 맞아요. 네, 그런 이제 좀 redundant한 단어들이 가끔 이 언어에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래서 redundant가 나온 것이지. redundant의 스펠링은 redundant. 불필요하다, 뭐 중복됐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에서 많이 써요. 어떤 문장 구조 보면서 이 단어는 필요 없어. It's redundant. 필요 없어. 의미가 이미 중복됐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송금하다는 wire, W-I-R-E, money, wire money.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1: Yeah, there's a lot
0: 이체하다,
1: in English
0: 송금하다.
1: too, right? Like
0: Yeah.
1: free gift is
0: Free
1: redundant.
0: gift. 아,
1: All
0: because
1: gifts are
0: gifts are
1: free,
0: free.
1: yes.
0: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찾아보면 많을 거예요. 의미가 중첩되는 경우들. 그래요. 그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질문 받다가 만 그게 있었는데 김민혜 님의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하면은 회화를 좀더 즐기면서 공부할 수 있을지, 특히 complex compound sentence를 잘 만들고 싶다라고 보내주셨는데, 네. 선생님은 아까 이제 간단한 팁으로 실수를 많이 해라. What, can you elaborate? What do you mean?
1: Yeah, because you learn from your mistakes. If you're perfect at something, then you think that you know it, but
0: Right.
1: if you forget and you're corrected one time, you'll never forget that. So that's how you learn and that's how you develop, especially in language, I think.
0: Exactly. 그래요. 그래서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는 것을 얘기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뭐 일부의 맥락이랑도 통하는 건데, 내가 좋아하는 주제를 가지고 회화를 먼저 공부하세요. 내가 관심도 없는 거 가지고 하면 아무래도 힘들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뭐 영화, 책, 뭐 스포츠, 뭐 있잖아요. 그거 하나 골라서 그 분야의 단어들을 정말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그거를 수시로 입 밖에 꺼내서 계속 말을 하셔야 돼요. 저도 지금도 이제 새로운 단어 같은 거 배우면 계속 입 밖에 내면서 소리 내서 끊임없이 말을 하고 이렇게 그냥 스스로 연습해요. 뭐 가끔은 이제 혼자 중얼중얼 되기도 하고 집에 있으면은 좀 safe environment니까 크게 말하고 밖에서는 너무 크게 말하면 좀 창피하니까 조용하게 그러나 소리는 나게 해야 돼요. You can't just say things in your head.
1: I always say, everyone has the weapons and the ammunition. They just don't know how to use it. So here's the gun, but how do you use the gun? So you don't have to learn new vocab, none of that. Just, practice it. Practice what you know already.
0: Exactly. 그리고 이 compound complex sentences, these are just basically sentences that have all sorts of different elements put together. So I want to learn how to speak English better, but it's really difficult. And yet I found Morning Special, so I think I can start learning from today. 이런 식으로 상황을 따로 이제 하면 되는데 처음에 잘안될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처음부터 잘 되면은 뭐 우리 언어 공부 뭐하러 해요. 네, 그렇지만 이거를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셰인쌤의 조언처럼 계속 하세요. 그다음에 내가 이제 틀렸는지 아닌지는 녹음을 해보세요. 녹음을 해서 들어보고 나중에 내가 말한 거 다시 들어보면은 내 실수 그땐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고쳐서 다시 말하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고쳐 나가면 돼요. 도와줄 헬퍼가 있으면 뭐 이렇게 뭐그 컨버세이션 파트너가 있으면은 참 좋지만 뭐 요즘에 챗봇 AI 써도 되고 아니면 지금 말한 것처럼 그냥 녹음해서 내가 나를 이거 고치고 지적해 나가도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잘 하실 거예요. Don't worry. You're on the right track. You'll do great. All right. Let's listen to a song. This is Pink, Just Like Fire.

0: That was pink, just like fire. 자, 그러면 지금부터 뉴욕타임스 기사로 만나는 뉴스 커버리지를 시작하겠습니다. Shane, what's the title?
1: Today's title, Sue, is Scientists Find More Than 1,000 Genetic Variants Linked to Personality.
0: 과학자들, 성격과 관련된 1,000개 이상의 유전적 변이 발견하다라는 제목입니다.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사람의 성격이 DNA를 비롯한 수많은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그게 DNA상의 한두 가지 큰 특질이 아니라 무려 1260여 개의 유전 변이에 의해서 발현된다고 합니다. 심리자들은 평소 사람들의 성격을 일명 Big Five, 즉 외향성, 우호성, 성실성, 그다음에 불안, 우울과 감정 기복을 나타내는 신경성, 마지막으로 상상력과 호기심을 뜻하는 경험에 대한 개방성으로 분류해 왔다고 하는데요. 이는 단정적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가 일종의 커다란 스펙트럼이어서 내 성격이 그중 어느 정도 지점에 위치하는가, 이게 이제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경로는 알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번 연구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럼 지금부터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1: To map this sprawling architecture, a group of experts formed a research consortium and analyzed more than 1 million genomes, searching for variants associated with personality. The researchers also compared the genes of thousands of siblings and parent-child pairs to rule out other factors that could be at play. With data from 46 different study cohorts, they found a symphony of 1,260 genetic markers tied to personality, nearly two-thirds of them identified for the first time.
0: 이 방대한 유전적 구조를 규명하기 위해 전문가 그룹은 연구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성격과 관련된 유전적 변이를 찾아 100만 개 이상의 게놈을 분석했습니다. 또 연구진은 수천 쌍의 형제자매와 부모, 자녀 쌍의 유전자를 비교 분석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배제했습니다. 이렇게 46개의 서로 다른 연구 집단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진은 성격과 연관된 1260개의 유전자 표지를 발견했으며, 이중 거의 3분의 2가 이번에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Right, what's a consortium?
1: Yeah, this wasn't done by just one group. It was a group of research agencies, I guess you could say. So any consortium, you hear this in Korean a lot these days too, right? It's when they join together for one common purpose or goal.
0: 그러니까 여럿이 협력을 해서 같이 했다는 뜻이겠죠? 이 협력단의 의미가 있는 컨소시엄, 우리 외래어로 그대로 컨소시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리서치 컨소시엄을 이뤘다. 연구 어떤 협력단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지노움, 우리는 이제 게놈이라고 하는데 영어 발음으로는 지노움들을 analyzing, 분석했습니다. And they ruled out other factors.
1: Right, because they want to keep this research as objective and, they don't want biases in this. So if you rule out something, you're eliminating a sort of possibility.
0: 배제하다를 rule out라고 해요. 그래서 rule out something 할 수도 있고 rule something out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다른 요소들은

0: that they ruled out other factors that could be at play.
1: Yeah, if something's at play, that means it's active and it has some sort of influence on a situation.
0: 그래서 at play는 영향을 미친다는 뜻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다른 요인들은 배제했고 그 유전자만 놓고 분석을 했습니다. They ruled out other factors that could be at play and they compared the genes of thousands of siblings and parent-child pairs. 그래서 genes 하면은 유전자고요. genome 하면은 유전체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가볼까요?
1: The findings, published Wednesday in the journal Nature, reaffirmed scientists' understanding that temperament and disposition are shaped not by a few particular genes, but by thousands of tiny variants that can be expressed in different circumstances. The sheer scale of the project also brought new statistical power to the study of personality genetics, giving researchers a toolkit to investigate the biological mechanisms behind how we think, feel, and behave. I view the 1,260 variants as kind of a testament to the fact that we've now got the power to answer all of these other questions that we couldn't answer before, said Elliot Tucker Draub, a professor of psychology at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and a leader of the study.
0: 수요일에 학술지 네이처에 발표된 이번 연구 결과는 기질과 성향이 몇몇 특정 유전자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발현될 수 있는 수천 개의 미세한 변이에 의해 형성된다는 과학계의 통념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방대한 규모는 성격 유전학 연구에 새로운 통계적 힘을 부여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의 배후에 있는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조사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 세트를 연구자들에게 제공한 격입니다.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의 심리학과 교수로 이번 연구의 주 저자인 엘리엇 터커 드로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번에 발견한 1260개의 변이를 우리가 이전에는 답할 수 없었던 모든 다른 질문들에 이제는 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일종의 증거로 봅니다.
2: All right, we're looking at people's dispositions and how they're shaped.
1: Yeah, so these are some difficult concepts. You talk about temperament as well, right? So temperament, disposition, they all sort of mean personality, but they're a little different. Temperament would be sort of your biological disposition or predisposition, I guess you could say, how you are. Oftentimes when we talk about dogs, certain breeds have certain temperaments, like a bulldog would have sort of a calm, easygoing temperament, but a jackrabbit Russell Terrier is more energetic, for example. Disposition is also sort of the innate character that a person has. So it's different from personality, which has other variants like the environment you grow up in and other factors. But disposition is just how you are when you are born, naturally.
0: 타고난 성격이나 기질이 disposition인데요. 바로 앞에 나왔던 temperament도 사전적인 의미로는 또 역시나 기질이기는 하지만 보통 temperament라고 하면은 그 어떤 분위기가 있는지 이런 느낌이 있어서 아까 이제 강아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보통 뭐 이 견종은 좀 더 뭐 으르렁된 거고 이 견종은 좀 더 순하고 이런 것들이 다 temperament이고 그 다음에 disposition은 조금 더 복잡한 것 같아요. 뭐랄까요? 사람은 치면은 what can you say about someone's disposition?
1: Yeah, so if someone is maybe more easygoing, you know, their disposition naturally, but not always, right? You can't just stereotype someone as a way. I guess a good way to say it is Koreans love the 빠리빠리. You know, there's a disposition for Koreans to want things. You know, they have short tempers maybe.
0: 그래요. 그런 면에서는 참 temperament랑 비슷하기도 한데 disposition이 지금 이제 좀 급한 성격. 이걸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차분하다. 굉장히 활달하다. 이런 것들 다 disposition 될 수도 있고 temperament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같이 묶어서 얘기하고 있긴 해요. Temperament and disposition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그게 이제 몇 가지 요소가 아니라 정말 천 가지 이상의 요소들이 결합돼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1: Right. I like to think of it in Korean as

0: the difference between 성향 and 성격, right? Which are a
1: Okay,
0: little
1: which
0: bit
1: is the
0: different.
1: 성향?
0: 성향 would be more your disposition,
1: Okay,
0: right? And
1: love
0: 성격
1: it.
0: is your personality.
1: 좋아요. 네, 이렇게 이해해도 될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a testament to something.
0: Yeah, if something's a testament to something, that means it's a sign or it's evidence that something is true, like a fact or a quality. It's proof that something is.
1: 뭐뭐에 대한 증거다가 a testament to something인데요. 그동안에도 우리의 그런 기질이 한두 가지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이번 연구 결과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실제로 한 1260개 이상의 다양한 그 변이 요소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자, 심리학에서는 이번 연구가 나오기 전까지 성격에 관한 연구가 인기가 없어 한동안 소강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이번 연구 주 저자가 뭐라고 말을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0: It was kind of a conspicuous absence, said Tucker Draub, whose academic work focuses on individual differences, a realm of psychology that examines the ways people diverge in their thoughts, feelings, and behaviors. To him, personality is not just an abstract concept. The way people engage with themselves and the world can help determine how much money they make, the types of medical care they seek, and how strong their friendships are. Personality is meaningfully related to all sorts of outcomes that I think everyone in society values, he said.
1: Tucker Draub 교수는 그거는 꽤 눈에 띄는 누락이었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학술 연구는 사람들의 생각, 감정, 행동이 어떻게 서로 다른지를 탐구하는 심리학 영역인 개인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성격은 단순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세상을 대하는 방식은 그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 어떤 종류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지, 그리고 우정의 유대감이 얼마나 강한지 등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은 성격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중요하게 여기는 온갖 결과들과 의미 있는 관련성을 지닌다고 했습니다. It was a kind of conspicuous absence.
0: Yeah, conspicuous. C-O-N-S-P-I-C-U-O-U-S, meaning something really stands out or attracts attention because it's so unusual or it's from its surroundings. It's different from its surroundings.
1: We're talking about the lack of research when it comes to people's personalities.
0: Right.
1: 사람 성격에 대한 연구가 그동안 많이 없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눈에 띄는 그런 뭐 부재, 누락이었다. It was a very conspicuous absence.
0: Yeah, quite obvious, right?
1: Yeah. How do you spell conspicuous?
0: Yeah, I'll spell it again. C-O-N-S-P-I-C-U-O-U-S.
1: Thank you once again. Mm-hmm. And of course, we're seeing this new research shedding light on how we become who we are.
0: Yeah.
1: It's very interesting. All right, let's take a break. 퀴즈 다시 한번 주세요.
0: Yeah, we were talking about MBTI, right? So when in MBTI, when someone asks you, are you a T? What are they referring to? Number one, tenacious. Number two, tough-minded. Number three, thinking.
1: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EBS 반지 앱과 유튜브로 보내주세요. Let's listen to DNA, sung by, of course, EJ, Andrea Bocelli, David Guetta, and Megan Thee Stallion.

0: DNA 들으셨습니다. That was Andrea Bocelli, David Guetta, EJ, and Megan Thee Stallion singing together. 이번 뉴스 커버지 시간에는 사람의 성격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우리 몸속 유전 변이가 무려 1260개나 된다라는 소식을 뉴욕타임스 기사로 들어보고 있는데요. 아까 심리학계에서 분류한 이제 다섯 가지 성향, 즉 빅 파이브 중에서 외향성과 성실성에 해당하는 결과를 이번에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Researchers found 258 different genetic variants linked to extroversion. For example, a 15-fold increase in the number of variants previously known. A genetic profile with high extroversion seemed to reduce a person's risk of anxiety, depression,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ll of which involved internalizing distress. But the trait was also linked to neurodevelopmental conditions, such as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People who were predisposed to conscientiousness or a capacity for productivity and organization appeared more likely to exercise, choose low-calorie foods, and sleep well. Genetic scores for conscientiousness helped predict who would move out of urban centers and into affluent suburbs by age 50.
0: 연구진은 외향성과 관련된 258개의 서로 다른 유전 변이를 발견했는데 이는 이전에 알려진 변이 수의 15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외향성이 높은 유전적 프로필을 가진 사람은 불안, 우울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처럼 고통의 내면화 성향을 수반하는 질환의 발병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특성은 동시에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즉 ADHD 같은 신경 발달 장애와도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또 성실성, 즉 생산성과 조직력을 갖춘 성향의 소유자들은 운동을 하고 저칼로리 음식을 선택하며 숙면을 취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런 성실성과 관련된 유전적 점수는 50세가 됐을 때 누가 도심에서 벗어나 부유한 교외 지역으로 이사할지를 예측하는 데에도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2: All right, first of all, we're looking at extroversion.
1: Yeah, so when we talk about MBTI, it's the E part, right?
2: Yeah.
1: It's someone who is usually not shy, they're quite energetic, and enjoy being with other people. That's how I like to describe E's.
2: They get energy
1: from people.
2: Being with other people, yeah.
1: Eyes, you know, when you're around people, the energy is sucked out of you.
2: Exactly.
1: So you need to recharge at home.
2: Yeah. Right. Extrovert라고 하는 게 이제 외향적인 사람이고요. Introvert 하면은 내향적인 사람인데 extroversion은 이런 외향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외향성이 강한 사람들 그런 유전적인 프로필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고통의 내면화

0: 이런 것이 좀덜 나타난다는 거예요.
1: Yeah.
0: 아무래도 뭐 겉으로 표현하니까
1: Exactly.
0: 그렇겠죠.
1: So they don't internalize something, right? They don't bring it in or absorb that.
0: 부럽습니다.
1: Yeah.
0: 우린 둘
1: It's
0: 다
1: not to be
0: I
1: jealous of.
0: 아닌가요? 아,
1: Yeah.
0: 그래요?
1: I is not bad and E is not good necessarily, I don't think.
0: 그래,
1: Yeah.
0: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internalizing.
1: Yeah, it's when you accept that idea or belief, right? So in this case, we're talking about how E's don't really internalize distress into they'll spill it out,
0: Right,
1: right? Yeah.
0: exactly. 내면화하는 것을 internalizing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을 때 보통 I인 사람들, introverted한 사람들이 많이 internalizing을 하게 되죠.
1: Yeah. When you're studying, oftentimes teachers will say, don't just try to memorize, internalize the concept,
0: 아, make
1: right?
0: it yours.
1: Make it yours so that you really understand it in your body. Yeah.
0: All right. And what about this term, conscientiousness?
1: Yeah, this one's a hard one. I'll try to spell it. It's conscientiousness. So,
0: Wow.
1: conscientious, the adjective, would be, when you put a lot of effort, you're aware of things and you do things very thoroughly, right? So, 성실하다, right?
0: Yeah.
1: So the noun would be conscientiousness.
0: 성실성을 conscientiousness라고 하는데요. 이 conscientious가 또 때로는
1: Yeah.
0: 양심적이다라는 뜻으로도 쓰이죠.
1: Right. There's the expression conscientious objector.
0: Right.
1: People who reject military service on
0: Yes.
1: their beliefs or religious background, right? Yeah.
0: 그때는 이제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만, 뭐 여러 가지 뭐 종교적인 이유라든지 그런 것들로 군 입대를 거부하는 경우에 그런 사람들을 conscientious 뭐라고 한다고요?
1: Objector. Yeah.
0: objector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그거는 뭐 어떤 개인적인 이유로 그렇게 한다는 뜻일 텐데, 네, conscientiousness가 여기서는 성실성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사람들이 학력 같은 분야에서는 DNA 프로파일이 비슷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데, 이번 새로운 연구 결과, 성격 면에서는 그런 나와 비슷한 쪽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작위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무 상관관계 없이 만났음에도 부부가 된후 상관관계를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는데, 자, 다음 단락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1: In contrast, spouses' actual personalities, specifically their openness to experience, were sometimes correlated, perhaps because sharing daily life makes people more similar over time. Conley, who studies the interplay between genes and the environment, said that such hidden phenomena scattered throughout the data set are helpful for researchers like himself, who are interested in understanding cause and effect. The next study that has doubled the sample size will find 3,000 variants, no surprise, he said. But the fact that we can now look into the dynamics between personality and marital stability, or personality and the labor market, or personality and the education system, that's what makes this a really useful tool.
0: 배우자들의 실제 성격, 특히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때때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아마도 일상생활을 함께하다 보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이 서로 점점 더 닮아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전자와 환경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프린스턴 대학교의 사회학자 덜튼 컨리는 데이터 결과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런 숨겨진 현상들이 인과관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자신과 같은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표본 크기가 두 배로 늘어난 다음 연구에서는 아마도 이런 변이가 3,000개는 더 발견될 거예요. 이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성격과 결혼 생활의 안정성, 혹은 성격과 노동 시장, 또는 성격과 교육 시스템 사이의 역학 관계를 살펴볼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이 이번 연구의 이제 핵심이다. 정말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this particular person is very interested in the cause and effect of
1: Yeah,
0: things.
1: usually most science or
0: Yes.
1: scientists will look at cause and effect. Also in the legal world, when someone does something wrong, you have to find causation. And it's just the principle of something triggering an event to result in some sort of action or consequence, right?
0: 인과관계를 cause and effect라고 합니다. cause and effect. 자, marital

0: status or marital, what does that mean?
1: Yeah, it's the adjective form for marriage when two people wed in matrimony.
0: Yeah, so marital stability means how stable your marriage is. So marital이라고 하면은 이 부부의 결혼 생활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So in the future, we'll be able to have more studies on how personality affects your marital stability, how personality affects the education system and the labor market, and so on and so forth. 네, 이렇게 해서 뉴욕타임스 기사로 준비한 뉴스 커버리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주요 표현 복습할게요. Rule something out.
1: Yeah, when you eliminate something. So, for example, my daughter hasn't ruled out the idea of moving abroad someday.
0: 우리 딸은 언젠가는 해외에 가서 살겠다라는 생각을 배제하지 않았어. 네, 가능하단 얘기죠. Disposition?
1: Yep, children with an easygoing disposition often adapt well to new environments.
0: 굉장히 이제 뭐랄까요? 그 유한 그런 성향 을 가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합니다. 그래서 disposition 그러면은 행동의 어떤 특징, 그런 성향을 얘기하고 temperament라는 단어도 배웠었는데요. 그때는 어떤 좀 타고난 성격 같은 거를 말합니다. 자, 다음 표현은 conspicuous.
1: Yeah, the bright yellow car is highly conspicuous on the road.
0: 그 밝은 노란색 차는 도로에 있으면 아주 눈에 잘 띄어요. 자, 다음 표현은 conscientiousness.
1: Yep, employers often value conscientiousness because conscientious workers tend to be dependable.
0: 많은 고용주들은 직원의 성실성을 봅니다. 왜냐하면 성실한 직원들은 보통 믿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마지막 표현이죠. 인과관계, cause and effect.
1: The documentary explores the cause and effect of climate change.
0: 그 다큐멘터리는 기후변화의 인과관계를 살펴봅니다. Well, that's it for the main expressions. Now on to the MBTI related quiz.
1: Yes. So all you T's out there, you guys are thinkers, right?
0: 아,
1: the answer was
0: 맞아.
1: number three, thinking.
0: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MBTI 하나하나 우리가 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I하고 E가 있잖아요. 그거 선생님이 하나하나 좀 알려주실래요? I가 뭐고 E가 뭔가요?
1: Yeah, introversion and extroversion,
0: 네,
1: right?
0: 내향, 외향. 그 다음에 이제 직관 그리고 감각.
1: And,
0: N하고 S.
1: yeah, the N is actually, it doesn't start with it, but it's intuition, right? And the S would be sensing.
0: Intuition은 I로 시작하지만 우리가 그 I 이렇게 가면은 너무 헷갈리니까 두 번째 글자인 N을 가지고 MBTI 성향을 우리가 얘기하죠. 그래서 직관에 해당되는 intuition, 감각에 해당하는 sensing이 바로 N하고 S고요. And what about F versus T?
1: Right, it'd be feeling versus thinker.
0: 네,
1: thinking. Excuse
0: 맞아요.
1: me.
0: Yeah.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이기도 한데 T는 thinking이고 사고 그리고 F는 감정. feeling이죠. 마지막 P하고 J는 인식 그리고 판단인데.
1: Yeah, in English it would be perceiving and judging.
0: Perceiving versus judging. 그래서 퀴즈 정답은 바로 thinking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맞춰주신 두 분이에요. 김치 토마토 페스토를 1569님께 보내드릴 거고 스틱 커피는 김미선님께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tenacious 그러면은 굉장히 결연하고 완강하고 이런 뜻이
1: You don't want to give up, right?
0: 그 다음에는 tough-minded. 이것도 좀 의지가 강한 이런 뜻이겠죠? All right, well, let's move on. We're going to listen to Linda Ronstadt, It's So Easy.

0: menu this Wednesday.
1: Oh, really? So what else is on the menu?
0: Well, Paul is a diehard fan of 간장게장. Karen requested 연포탕. And Jason says he can't live without 잡채. Ray, he doesn't care what main dish there is as long as there's 송편.
1: Oh my, I'm literally drooling over the phone just hearing about all this.
0: Ah, well, I promise you it's going to be an epic dinner. Just make sure you bring a massive appetite.
1: Oh, don't worry about that. I absolutely will. Oh, that reminds me. Janet's making a huge batch of kimchi tonight. Can we bring some over to share?
0: Janet's kimchi? Oh my goodness, absolutely. By all means, please do. I love Janet's kimchi. That would definitely complement the menu perfectly. So when's this party taking place again?
1: I haven't got my invite yet, Sue. Where's the invite?
0: All right, so by all means.
1: Yeah, by all means, it's an idiom used to just simply mean absolutely. Yes, it's an enthusiastic sort of yes. Not just yes, but yeah, absolutely, right? You can do it.
0: 아, 아무럼요. 얼마든지요. Yeah. 그럼요. 이런 느낌이에요. By all means. 아, 당연히 되죠. 이런.
1: Go ahead.
0: Yeah,
1: right?
0: Yeah, exactly. And where does it come from?
1: Well, I think it goes back all the way to the 1500s. It's a literal description of how to achieve something. Because
0: okay.
1: means, right, would be the way or the method in something. A means to an end, for example, right? And I guess people used to say by all ways, and the opposite would be in no ways. And the opposite of by all means would be by no means, which is also an idiom as well. And so, yeah, anytime that you want to say absolutely or yes, you can say, for example, you know, I'd like to take some of the food from the party. Maybe I'll take home some leftovers.
0: By all means.
1: Oh, thank you. Then I'll take everything, right? Yeah. Or if I say, hey, can I invite another friend to your party?
0: By all means.
1: Oh, thank you. Okay.
0: 네. 이렇게 이것만 단독으로 대답을 할 때 쓸 수 있어요. 어, 그럼요. 이런 뜻이에요. By all means.
1: Yeah. You know, you can use this in a myriad of situations here. But there are other ways you can say this, right? You can say, go right ahead.
0: Go right ahead.
1: Be my guest.
0: Be my guest.
1: That's a good one, right?
0: Yeah, exactly.
1: Help yourself.
0: Uh-huh.
1: Knock yourself out. These are all good ones, I think. Yeah.
0: 그러네요. 그래서 by all means, 그럼 아무럼요. 뭐 얼마든지 하세요.
1: Yeah.
0: 이런 뜻이기 때문에 be my guest.
1: Yeah. Can I borrow a million won, Sue?
0: By no means.
1: Oh, hey, no. That's not the idiom today, Sue.
0: 이렇게 반대 의미로는 by no means. 그다음에 뒤에 보통은 이게 뭐 붙어요. By no means까지만 하진 않죠.
1: By no means
0: can you do that.
1: Yeah. 근데, by no means at all.
0: By, 어, 그래요. Yeah. 근데 by all means는 그냥 단독으로 많이 씁니다.
1: Right.
0: All right. 자.
1: Very useful idiom, I think.
0: Yeah, exactly. Right. 이렇게 해서 이번 idiom by all means를 살펴봤습니다. 아, 오늘 정말 사연도 많이 들어왔었고 좋은 질문도 많이 있었어요. 그중에 송석현 님이 송금하다를 remit 아니면 remittance로 알고 있었는데 wire money가 더 일반적인 건가요? 라고 하셨어요.
1: Yes, I would say in casual conversation, wiring money is more common. But if you go to the bank, it'll say in official forms, well, actually, you don't use paper anymore, but it's remitting. And that's the official word for it.
0: Exactly. 공식적으로는 송금하는 거를 remitting money, remittance라고 하는 게 맞는데 우리 일반 회화에서는 그 너무 딱딱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냥 send money, transfer money, wire money, make a transfer 이런 식으로 풀었었어요. 그냥 우리도 똑같이 돈 보내다 하는 것처럼 그냥 send money 해도 돼요. 그거랑 똑같은 게 바로 wire money가 되겠고 뭐 둘 중에 뭐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 맞아요. 느낌상의 차이만 있어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사연도 한번 볼 텐데요. 1668님, 저는 주말에 아이랑 국립경주박물관에 다녀왔어요. 성덕대왕 신종 앞에서 사진 찍었습니다. 경주 국중박도 좋으니 꼭 가보세요. 좋습니다.
1: Well, Gyeongju itself is a museum, right?
0: Yes,
1: the entire city.
0: I know. Yeah. 7908님은 요즘 열정이 많이 떨어진 40대 워킹맘입니다. 즐기면서 뭔가에 몰입해보는 경험을 다시 하고 싶어요 하셨는데 Sometimes you need to take a break.
1: I think so.
0: Yeah. Because you might be going through a bit of a sort of burnout phase right now. And sometimes, you know, it's, I think, helpful to just do nothing for a short while so that you can recharge and gain that energy. Don't feel bad that you're not, you know, up and just going and all sort of gung-ho right now. That's okay. Take a break if you need to.
1: It's your body telling you to rest.
0: Yeah, yeah. 그래요. 지금 잠시 쉬어가는, 충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천천히 다시 이제 뭐 취미, 뭐 재미 찾아가시는 것도 네, 괜찮아요. 너무 이제 자책하지 마세요. 자, 6240님, 저는 일을 즐기는 자입니다. 지금 목 깁스하고 출근해요. 오른쪽으로 목이 잘 안 돌아가요. 어제는 오른쪽에 차 스크래치가 났지만 열심히 또 차 끌고 회사 갑니다. 직진입니다.
1: Yes.
0: 하셨어요. Is this person being like genuine or sarcastic? I can't tell. But they said I love working. I have a neck cast on, and my car's all indented.
1: Yeah.
0: You know, I've had
1: Were you in a car accident?
0: I think
1: maybe?
0: They were in a car accident.
1: Oh, no. Yeah.
0: But they said I'm going to work because I love work.
1: Well, good for you, but
0: yes,
1: let's hope you recover.
0: 그러니까요. Yeah. 그래요. 얼른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1: Yeah.
0: 네. 자, 1456님. 저는 9월에 복직한 영어 교사입니다. 오늘 학부모 오픈 클래스가 있는 날인데 아이들과 즐겁게 수업하면 좋겠어요. 응원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1: Yeah. Well, congratulations on the return to teaching, right?
0: 공개 수업은 선생님도 긴장이 되시겠지만 우리 학부모님들도 yeah. 긴장이 됩니다.
1: Yeah.
0: 네, 뭐 똑같죠. 뭐 즐기시면은 될 것 같고 화이팅입니다. 0076님, 저는 직접 만든 sourdough 통밀 브레드를 핸드크림 커피와 매일 핸드 드립, sorry.
1: Yes. 핸드크림 커피.
0: 핸드크림 커피가 뭔가 했네. 죄송해요. 제가 잘못 읽었어요. 핸드 드립 커피와 매일 루틴으로 즐깁니다. 사워 발음을 수진쌤 발음으로 듣고 싶다. 근데 사실 한글로 샤워도우라고 쓰셨는데 샤워가 아니라 이게 쓰다는 그 단어 S-O-U-R라서 sourdough입니다.
1: Yeah.
0: Not shower dough.
1: It's like shower cream. In Korea, they say shower cream, but it's sour cream, right?
0: 아, 그것도 그렇게 말해요?
1: Yeah, I've heard it like that.
0: 아, 그렇구나. 네, 네. 그거 아니고요. Sourdough. 그냥 싸 하시면 됩니다.
1: Yeah. Sourda. Sourdough.
0: 시다는 뜻이죠. Yeah. 네, 제가 아까 쓰다 그랬나요? 네. 어쨌든 sourdough 이렇게 발음합니다. 자, 3754님, 저는 스포츠 관람을 좋아라 하는 1인인데요. UFC를 좋아하는 아줌마 팬입니다. 모든 선수들, 국대를 비롯한 상비군, 꿈나무들 응원합니다 하셨어요. 네, 모두 다 응원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아이디 모두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이분이 쌤, 오늘 여자 배구도 4강전 한일전 있어요. 오후 7시 20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응원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1: 만관부.
0: 아, 여자 배구 네, 만관부. 자, 그리고 크리스티나 윤 3102님은 유튜브로 학교 가기로 마음먹은 후 후부터 모닝 스페셜 쉬는 날에는 꼭 읽고 있습니다. 가끔 저의 수업에 필요한 단어들도 나오면은 메모지에 적으면서 중얼중얼거리기도 하고요. 뭘 공부할지 한참 고민했는데 선생님들이 응원해 주신 덕분에 하고 싶은 걸 공부하기로 했어요. 저도 힘내볼게요 하셨습니다. 아, 화이팅입니다. 네, 그리고 질문. 아이고, 시간이 될까요?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Well done, K님이요. Conscientiousness가 양심적인 성실함 두 개의 뜻이 있다고 했는데 언제 어떤 뜻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지 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셨어요.
1: Ooh.
0: 짧게만 말하면 컨텍스트입니다.
1: Yeah.
0: 네, 컨텍스트를 보셔야 됩니다. 네. Alright. 오늘은 시간상 길게는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좋은 질문 감사하고 Shane 선생님, thank you for your time this morning.
1: Thank you, Sue.
0: Alright. Our final song is Stevie Wonder, Part-Time Lover. See you in 22 hours.

0: EBS 라디오 마음 돌봄 캠페인 불안을 마주하는 시간.
1: 비교에서 시작된 불안을 돌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김경일입니다. 평소 차에 관심이 없었는데도 친구의 멋진 차를 보고 나는 왜 저런 차가 없지? 하는 불편한 마음이 들었던 적 있으신가요? 꼭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시작된 불안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불안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남의 기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착각해서 생긴 감정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비교를 아예 하지 않고 살아가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리학자들은 늘 이렇게 조언합니다. 느슨하게, 그리고 다양한 관계를 가지라고요. 왜일까요? 우리는 만나는 사람이 비슷하고 적을수록 그 몇 사람의 삶을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더 많은 사람을 만날수록 비교의 기준은 넓어지고 비교에서 비롯된 불안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만큼 내 삶의 방향도 더 선명해질 수 있죠. 내 세상을 조금 더 넓혀보세요. 비교는 줄어들고 불안도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2: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3: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EBE Teen은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지영에서 함께하세요.
2: 매일 함께해요. EBE Teen은 영어.
4: 여러분은 지금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EBS 북카페 윤고은입니다.

꼬마 니콜라로 유명한 드로잉 거장이죠. 장자크 상페에게는 오래된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음악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매료됐고 드뷔시와 듀크 엘링턴의 음악을 들은 후론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피아노를 접하긴 어려웠습니다. 연필과 종이를 구하는 게 훨씬 쉬웠기 때문에 그는 음악가가 되는 대신 음악가를 그리는 사람이 되었죠. 그의 그림에는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가도 있고 공연을 기다리는 관객도 있습니다. 그의 작품엔 그가 사랑했던 음악이 가득합니다. 여든이 되어서도 피아노 레슨을 받고 바이올린 가방을 어깨에 맨 학생이나 기타를 들고 가는 청년을 볼 때면 항상 마음이 일렁였다는 장자크 상페. 상페의 음악은 하나의 소재가 아니라 그의 작품 세계를 만든 한 축이었습니다. 세계적인 드로잉 작가를 만든 음악, 그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9월 21일 월요일 EBS FM 정규의 클래식 클래식 빌리 스트레이혼의 테이크 더 트레인 듀크 엘링턴과 그의 오케스트라 연주로 문을 열었습니다. 꼬마 니콜라, 얼굴 빨개지는 하이, 존 머시 이야기로 유명한 프랑스 드로잉 작가죠. 장자크 상페는 음악가들을 다룬 작품집을 따로 냈을 정도로 음악에 대한 깊은 동경과 애정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의 작품에는 묘한 진정 효과 같은 게 있잖아요.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끼게 되는데 그의 그림에 음악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왠지 더 마음이 가는데요. 함불수교 140주년을 기념해서 마침 장자크 상배 특별전이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 1월 3일까지 열린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 참고해 주세요. 오늘도 나누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 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는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부 첫 곡으로 나갈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작곡가와 곡명, 짧은 한 줄 사연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듣고 싶은 곡 바로 보내주세요. 지금 유튜브에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이전 방송 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김민혜님, 와, 멋집니다. 그림 속 음악이라니. 오늘 오프닝 스토리 근사해요. 아, 이 재즈 음악이군요. 그렇습니다. 음악가를 그리면서 이렇게 행복해하는 작가를 보니, 아, 얼른 작가의 작품도 보러 가고 싶은데요. 박영래님, 안녕하세요. 추석이 이번 주에 있네요. 추석 주간도 정클클과 함께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추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금방 오네요. 박영래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추석에도 함께 하시죠. 커피 한 잔을 소재로 이렇게 사랑스럽고 유쾌한 음악을 만들 수 있다니 새삼 놀라운데요. 바흐가 교회 음악의 엄숙한 세계에서 잠시 벗어나 당시 유행하던 커피를 소재로 만든 아주 유쾌한 세속 칸타타입니다. 들어볼까요? 바흐의 커피 칸타타, 바흐 작품으로 211. 아이, 슈메크트 데어 카페 주이스. 아, 커피 맛이 어쩜 이리 달콤한지. 소프라노 엠마 커커비, 크리스토퍼 호그우드가 지휘하는 고음악 아카데미 연주로 듣겠습니다.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9292님, 출장 가는 길에 차 안에서 단백질 음료 마시고 있는데 이 멜로디를 들으니 흰 궁전 가발 쓰고 커피를 마시고 있는 것 같네요. 와, 고음악을 감상할 줄 아시는군요. 딱 또 상상하면서 들으시니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단백질 음료, 뭐 커피랑 다를 바 있겠습니까? 9292님, 출장 잘 다녀오세요. 황지혜님, 아이들 키우면서 장자크 상표의 그림책을 보고 애정하게 됐습니다. 상표의 음악에 대한 애정을 알고 나니 더 좋아하게 되네요. 네, 자녀분들과 함께 상표 특별전 다녀오시는 거 어떨까요? 자, 이어서 오늘의 클래식 퀴즈 시간입니다. 너무나 익숙한 그 곡, 퀴즈를 통해서 곡 제목을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악 나갑니다.

클래식 음악에서 손꼽히는 아주 화려하고 빠른 오페라 서곡인데요. 빠른 현악기와 관악기의 에너지가 굉장한 곡입니다. 이 곡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1번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 서곡. 2번 글린카, 노솔랑가 루드밀라 서곡. 문자 샵1045나 이베스라이더프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께 새싹우대가 있으니까요. 문자 보내실 때 처음이에요 라고 함께 적어주시면 더 잘 챙겨보겠습니다. 더불어 2부 첫 곡도 여러분이 신청으로 함께하는 거 알고 계시죠?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포를라나는 원래 베네치아 지방에서 유래된 춤곡입니다. 영국의 작곡가 제럴드 핀지는 이 춤을 아주 느리게 만들었습니다. 오래된 춤의 기억을 떠올리는 듯한 음악이랄까요? 제럴드 핀지의 바가텔 작품으로 23종 제4곡 포를라나. 오늘은 클라리넷과 피아노 원곡을 색소폰과 오케스트라로 편곡한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에미 딕슨의 색소폰, 니콜라스 콜로니 지휘하는 오로라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하시죠.

제럴드 핀지의 바가텔, 작모로 23종 제4곡 포를라나, 에이미 딕슨의 색소폰, 니콜라스 콜론이 지휘하는 오로라 오케스트란지로 들었습니다. 그리그의 음악에는 노르웨이의 자연과 민속적인 리듬이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편의협주 웨이단조 3악장은 노르웨이 전통춤인 할링을 연상시키는 강렬한 리듬으로 시작하는데요. 힘찬 춤의 에너지가 느껴지는 곡입니다. 들어볼까요? 그리그의 편의협주 웨이단조 작품으로 16종 3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몰터의 마르카토 스비아드 슬라프 리테르의 피아노 러브로폰 마타치치가 지휘하는 몬테카를로 국립오페라 오케스트렌지로 듣겠습니다.

음악이 있는 풍경,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이영숙님의 사연입니다. 얼마 전에 조수미님의 국제무대 데뷔 40주년 기념 공연에 다녀왔어요. 대한민국을 위해 노래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라고 하실 때 어찌나 울컥하던지요. 대한민국을 위해 노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소리치고 싶은 걸 참느라 했었네요. 그날 조수미 소프라노가 부른 가곡 아름다워라를 다시 듣고 싶습니다. 지금은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클래식 음악가들이 많지만 소프라노 조수미가 처음 활동하던 시기만 해도 보이지 않던 차별과 선입견에 맞서 싸워야 할 것들이 더 많던 시기였는데요. 그야말로 국가를 대표한다라는 마음으로 무대에 서셨을 듯합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음악가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걸까요? 40년 세월을 줄곧 정상의 자리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노력과 절제가 필요한 일이겠죠. 콘서트홀에서 느꼈던 감동만큼은 아니겠지만 그 감동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곡을 신청해 주신 이영숙님 감사를 전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오은비 작사, 김진환 작곡, 아름다워라. 소프라노 조수미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오은비 작사, 김진환 작곡, 아름다워라. 소프라노 주수미의 목소리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영숙님, 와, 제 신청곡이 나오네요. 설거지하다가 노래가 들려서 깜짝 놀랐어요. 주수미님, 목소리 너무 좋아요. 공연 잘 다녀오셨습니까? 이영숙님, 정성스럽게 이렇게 곡을 신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덕분에 아름다워라, 우리 모두 잘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7906님, 아, 지금 숲속을 걷는데 음악과 이 배경이 완전 안성맞춤이에요. 이대로 시간이 멈춰도 좋겠어요. 정경님, 제작진분들 얼마 남지 않은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요. 숲속을 걷고 계시는군요. 7906님, 얼마나 좋으십니까?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김은정님, 출근길 애들 잘 듣고 있습니다. 노래방에서 늘 트로트만 부르는 제가 클래식 공연과 클래식 라디오를 즐겨 듣는 걸 제 지인들도 잘 몰라요. 아, 그렇군요. 김은정님, 오늘 들려드린 곡 어떻습니까? 익혀주셨다가 노래방에서 이 아름다워를 한번 불러주시면 지인분들이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요. 상상만 해도 즐겁습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는 매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홈페이지나 문자 반대로 신청해 주세요.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첫 곡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실시간 신청곡으로 함께합니다. 듣고 싶은 곡 있다면 서둘러 신청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클래식 퀴즈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러시아 국민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작곡가의 곡입니다. 작곡가 이름은 조금 낯설 수 있지만 방송 프로그램의 시그널 음악으로 쓰이면서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곡이 됐죠.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모차르트, 피거르의 결혼 서곡, 2번 글린카, 루슬란과 루드밀라 서곡. 문자 샵 1045나 EBS 라디오 어플 반대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번에는 50세 즈음의 브람스가 쓴 교향곡을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면 바로 아주 익숙한 선율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프랑스 아주 사강의 소설을 영화화한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에서 이 악장에 사용되면서 대중적으로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브람스의 교향곡 3번 F장조, 작문호 90종 3악장 포코 알레그레토, 루돌프 캠페가 지휘하는 뮌헨 필하모닉 오케스트렌지로 들어보시죠.

브람스의 교향곡 3번 F장조 작품으로 90중 3악장 버크 알레그레토 로돌프 캠페가 지휘하는 뮌헨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하아영님, 저는 지난주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2번 B플랫 장조를 듣고 왔어요. 전 여전히 브람스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들려주시는 이 곡은 또 좋아합니다. 아직은 브람스를 좋아한다고 말할 수 없지만 꾸준히 들어보겠습니다. 와, 정말 솔직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영님, 사실 저도 브람스가 어렵습니다. 그의 음악을 다 이해하기에는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하영님처럼 이렇게 한 곡 한 곡씩 좋아하는 곡을 늘려나가면 언젠가 브람스가 제 마음에 쏙 들어오겠죠. 하영님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클래식 퀴즈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배은영님, 정답 2번입니다. 오늘부터 커피 좀 줄여봐야 했는데 아까 커피 칸타타 듣고 방금 아메리카노를 내렸습니다. 클래식은 모닝커피가 딱이네요. 아, 참 이 커피의 유혹 쉽지 않죠. 아, 이겨내기 쉽지 않습니다. 하루에 몇 잔 정도 드실까요, 배은영님? 클래식과 커피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7249님, 처음입니다. 늘 잘 듣고 있습니다. 글린카의 로슬란과 루드밀라 서곡입니다. 네, 오늘의 정답은 2번 글린카, 로슬란과 루드밀라 서곡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당첨 선물방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주소와 연락처도 꼭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의 퀴즈 정답곡 감상해 보실까요? 글린카의 로슬란과 루드밀라 서곡, 볼프강 자발리시가 지휘하는 바이에른 슈타초퍼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글린카의 로슬란과 루드밀라 서곡, 볼프강 자발리시가 지휘하는 바이에른 슈타초프 오케스트렌즈로 감상하셨습니다. 박동우님, 오늘 클래식 키드 정답은 2번이네요. 이 곡이 대체 누구 곡인지 몇 년을 찾아 헤맸어요. 와, 얼마나 속이 시원하십니까? 박동우님, 오늘 클래식 퀴즈로 이렇게 나와서 박동우님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이렇게 청클클과 함께 하시다 보면 이게 무슨 곡이었다, 이게 무슨 곡이었지 하는 궁금증 단번에 푸실 수도 있을 겁니다. 올해로 18번째를 맞은 서울국제음악제가 10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예술의 전당과 롯데 콘서트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올해는 브라보 마이 라이프를 주제로 우리 삶은 음악으로 그려내는 축제가 될 텐데요. 세계적인 거장과 국내 실력파 아티스트들이 대거 참여합니다. 또 최근에

정클크를 다녀간 분들, 또 앞으로 나오게 될 연주자들 이름이 많이 보여서 아주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초대석 코너에 나올 분들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잠시 후 2부에는 9월 불멸의 음악가 드보르자크와 함께 오겠습니다. 1부 끝곡은 모차르트의 플루트 사중주 1번 디장조 쾌에버로 285종 1악장 알레그로 네쉬 앙상블 연주로 듣겠습니다. 잠시 후 11시 2부에서 만나요.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마유, when are you coming down? I've been waiting forever.
2: I'm so sorry. Work is running a little late. Maybe 15 more minutes?
1: 15 minutes? I'm getting hangry over here.
2: Hangry? 그게 무슨 말이지? 세리나가 스펠링을 틀릴 리는 없는데.
1: 선생님, hangry는 hungry와 angry를 합친 말이에요. 요즘은 몇몇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2: 오, 신기하네요. 이제 알겠어요. 역시 일상에서도 라이팅이 중요하네요.
1: 맞아요. 일상 대화나 여행할 때도 영어는 라이팅에서 시작됩니다.
2: 맞아요. 라이팅이 쌓이면 스피킹도 쉬워집니다.
1: That's right. So let us help make your English learning easier.
2: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3: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4: 매일 20분钟
3: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4: 매주 星期一到星期三早5点20分
3: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만나요.

정규의 클래식 클래식 2부 첫 곡은 청취자 7106님의 신청곡으로 열었습니다. 로스니 오페라 세비아 이발사정 라르고 할파토툼 나니거리의 만물 박사 바리톤 드미트리 히브로스토프스키 노래 이온 마린이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7106님 오늘은 사랑하는 막둥 셋째 재준이의 17번째 생일입니다. 착하고 듬직하고 건강하게 커져서 고맙고 많이 사랑한다. 세비아 이발사 신청합니다. 와, 제가 축하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 Happy birthday to you. 7106님의 사랑하는 셋째 재준님의 17번째 생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 이렇게 부모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낄 수 있는 소중한 또 메시지 오늘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자, 이번엔 불멸의 음악가를 만날 순서죠. 오늘도 한 음악가의 삶과 음악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투축업자가 됐번도 했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과 재능은 그를 투축업자의 길을 걷게 놔두지 않았습니다. 드보르자크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은 브람스인데요. 자신이 슈만에게서 도움을 받았듯이 브람스는 아직 무명의 작곡가였던 드보르자크를 힘껏 밀어줍니다. 과거 브람스에 열광했던 영국 사람들은 드보르자크를 보헤미아의 브람스라고 부르며 열렬한 지지를 보내게 되는데요. 당시 런던에서의 성공은 곧 유럽 전역에서의 성공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슬라브 음악으로 크게 성공한 드보르자크는 프라하 음악원 교수로 부임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얼마 뒤 미국에서까지 러브콜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원숙기에 접어든 드보르자크, 신세계로 떠난 드보르자크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891년경 런던에서 알게 된 미국 문학의 거물 자네트 서버는 드보르자크에게 뉴욕 국립음악원 원장직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50세가 넘은 드보르자크는 선뜻 내키지 않았습니다. 프라하 음악원 교수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데다 적지 않은 나이에 타향살이를 하는 것도 부담스럽기 때문이죠. 하지만 서버는 거부하기 힘든 제안을 합니다. 교수 연봉의 25배에 이르는 거액의 연봉을 제안한 것이었죠. 고민 끝에 드보르자크는 미국으로 떠납니다. 드보르자크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곳에서 첫 작품이자 그의 9번째 교향곡을 완성하죠. 드보르자크 특유의 보헤미아적 정취에 미국에서 받은 신선한 충격을 더해 만든 곡이었습니다. 드보르자크의 교향곡 9번 2단조 작품으로 95 신세계로부터 중 2악장 라르고 리버퍼스기 지휘하는 슬로바키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드보르자크의 교향곡 9번 2단조 작품으로 95 신세계로부터 중 2악장 라르고 리버 퍼스기 지휘하는 슬로바키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이유로 감상하셨습니다. 불멸의 음악가 9월의 주인공은 드보르자크입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함께 듣고 싶은 곡이 있다면 문자 샵 1045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3149님, 드보르자크의 이 음악 그냥 눈물이 납니다. 나의 20대 청춘이 그리워서 감사합니다. 네, 신세계로부터 이 음악을 들으면서 20대 생각이 나셨군요. 3149님, 메시지 고맙습니다. 3747님, 저에게 클래식 음악이라는 신세계를 열어주시는 정클클 고맙습니다. 드보르자크 신세계로부터 저에게 좋은 추억이 있는 곡이라 더 기쁘게 듣게 됩니다. 오늘도 정클클 덕분에 행복한 아침입니다. 감사합니다. 하트 보내주셨어요. 아,

청자님, 3747님, 클래식 음악을 알아가시는 중이군요. 앞으로도 함께하시죠. 무궁무진합니다. 자, 그럼 다시 드보르자크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드보르자크의 미국 시계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스필빌이라는 곳입니다. 미국 아이오와주의 채콕의 이민자들이 모여 살고 있던 지역이었는데요. 1893년 여름, 드보르자크는 가족과 함께 스필빌로 휴가를 떠납니다. 스필빌에서 드보르자크는 그의 많은 작품이 탄생했던 곳, 고국의 여름 별장, 비속화에 온 듯한 편안함을 느끼죠. 뉴욕의 복잡한 도시 한가운데서가 아니라 채콕의 이민자들이 사는 미국 시골 마을에서 그가 쓴 곡이 바로 아메리칸 사중주라고 부르는 현악 사중주 12번입니다. 미국에서 받은 새로운 음악적 인상이 느껴지면서도 굉장히 밝고 자연스러운 드보르자크 특유의 서정성이 살아있는 곡인데요. 들어볼까요? 드보르자크의 현악 사중주 12번 F장조 작품으로 96 아메리카 중 4악장 피날레 에머슨 스트링 쿼르텟의 연주입니다.

드브르자크 현악 사정조 12번 F장조 척번호 96 아메리카종 사악장 피날레 에머슨 스트링 쿼르텟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9월의 불멸의 음악가 오늘은 신세계로 떠난 드브르자크를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곡은 유모레스크인데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 곡은 미국에서 완성한 곡은 아닙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뒤 발전시켜서 만든 곡인데요. 하지만 이 작품의 바탕이 된 음악적 아이디어는 미국에서 떠올린 것들이었죠. 뉴욕에 머물던 1892년에서 1895년까지 드브르자크는 영감이 떠오를 때마다 스케치북에 아이디어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미국식의 음악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오음 음계와 싱코페이션, 민속음악적 리듬이 이 스케치에 많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신세계 교향곡이나 아메리카 현악 사중주에 사용된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작품으로 완성되지 않은 스케치들도 많이 남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중 일부가 유모레스크를 만드는 데 쓰입니다. 처음에는 곡의 제목을 새로운 스코틀랜드 춤곡이라고 지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춤곡이라고 하기엔 너무 다양한 표정과 감정을 가지고 있어 결국 유모레스크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드브르자크의 유모레스크, 아이작 스턴의 바이올린, 밀튼, 카팀스가 지휘하는 콜롬비아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드보르자크의 유머레스크, 아이작 스턴의 바이올린, 밀튼 카팀스가 지휘하는 콜롬비아 심포니 오케스트렌즈로 들려드렸습니다. 9월의 불멸의 음악가, 오늘은 신세계로 떠난 드보르자크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미국에 머무른 시간은 3년 남짓에 불과했지만 미국, 즉 신세계는 드보르자크에게 많은 음악적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드보르자크의 미국 시기를 대표하는 작품이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완성한 음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첼로 협주곡입니다. 첼로 협주곡을 쓰고 있던 드보르자크는 고향에 있는 요제피나의 병세가 위독하다는 편지를 받습니다. 요제피나는 드보르자크가 젊은 시절 사랑했던 그의 첫사랑이자 훗날 그의 처형이 된 인물인데요. 그렇습니다. 드보르자크는 요제피나의 동생 안나와 결혼하면서 첫사랑과 가족이 된 셈이었죠. 드보르자크는 이 첼로 협주곡에 자신의 가곡 혼자 있게 해주세요를 중요하게 사용합니다. 요제피나가 아주 좋아했던 노래였기 때문이죠. 2악장 한 가운데 이 선율을 등장시켜 그녀를 추억하는데요. 요제피나는 결국 드보르자크가 고향으로 돌아온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납니다.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드보르자크는 3악장의 코다에도 이 선율을 한 번 더 넣습니다. 첫사랑이었던 사람을 떠나보내며 음악으로 마지막 인사를 건넨 셈이죠. 신세계 교향곡이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드보르자크를 보여준다면 첼로 협주곡에서는 새로운 세계를 뒤로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드보르자크의 마음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드보르자크의 첼로 협주곡 비단조 작품으로 104중 3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모데라토, 기안 솔타니의 첼로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휘하는 베를린 슈타트카펠레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0: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빛나는 피부 아로셀에서 슈퍼 콜라겐 마스크 2.0 ECM 액티브, 당신을 빛나게 할 아이웨어 스파클 리서치에서 안경과 선글라스를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1: 오늘의 끝곡은 드브로자크가 아주 특별하게 생각했던 곡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에 체류한 지 두 번째 해에 쓴 이 곡은 불과 2주 만에 썼다고 합니다. 이 곡에는 이런 헌사를 남겼습니다. 나의 작은 아이들에게. 당시 드브로자크는 두 자녀, 피아노를 배우던 15살의 오틸레와 바이올린을 배우고 있던 10살의 안토니언을 위해 쓴 작품이었는데요. 이 작품은 거대한 교향곡이나 협주곡과 달리 자녀들과 함께 음악을 즐기기 위해 만든 다정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두 아이가 이 작품의 첫 연주를 했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두 아이가 연주할 수 있도록 난이도를 어렵지 않게 썼지만 그렇다고 음악적 깊이가 낮은 작품은 절대 아닙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신세계를 경험하면서도 집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음악을 나눴던 아버지 드브로자크. 음악사에서 일과 가정의 균형을 드브로자크만큼 잘 잡은 음악가도 드물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클클에서 선정한 9월 불멸의 음악가 드브로자크와의 만남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또 어떤 음악가의 삶과 음악을 들여다보게 될지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 역시 드브로자크의 곡입니다. 드브로자크의 바이올린 소나타, 소나티나 G장조, 작품으로 백중 1악장 알레그로 리솔로토, 앤서니 마우드의 바이올린, 수전 톰스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클래식에 있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공익광고협의회.
4: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일상의 작은 즐거움 SNS.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습관이 필요한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여러 기기에 접속할 수 있지만 사용 뒤에는 반드시 로그아웃합니다. 비밀번호 기록도 남기지 않습니다. 둘째, 비행기 탑승권, 집 주소가 적힌 우편물, 이력서처럼

0: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은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셋째, 친구 신청이 들어오면 광고나 해킹을 위한 계정은 아닌지 꼼꼼히 살핀 후 받아줍니다. 여러분, SNS 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5: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6: 공익광고 협의회

아주 좋아요. 그녀가 말했다. 기대했던 것보다 더요. 좀 신기해요. 여기 깃든 우정이 좋아요. 함께하는 시간이 좋고요. 밤의 어둠 속에서 이렇게 함께 있는 것,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잠이 깼을 때 당신이 내 옆에서 숨 쉬는 소리를 듣는 것. 켄트 하루프의 책 밤의 우리 영혼은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최유리가 부른 바람이 참 좋은 날에 띄워드렸습니다. 카페인님들 잘 계셨죠? 저도 프랑스 카페인이었다가 네, 이제 다시 또이 일산 한류월드로 본점 의자로 돌아왔습니다. 카페인님들 덕분에 제그 출장 업무도 잘 했고요. 그리고 또 그동안 제가 없는 동안 또 나흘간 스페셜 카페지기로 너무 열심히 일해주신 박혜진 편집자님 그리고 잠시 후에 또 만날 염승숙 소설가 두 분께 너무너무 깊은 그 감사의 말씀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뮤신트리에서 펴낸 켄트 하루프의 소설입니다. 밤에 우리 영혼은에 담긴 문장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그 자리를 비우기 전에 좀 미리 일찌감치 골라둔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긴 시간 일주일 정도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오면 이 글을 읽는 요런 느낌이 나겠지 싶어서 짐작해서 골라둔 문장이었는데 오늘 또 여기 와서 소리내서 읽으니까 더그 실감이 막 납니다. 눈을 딱 감았다가 딱 떴을 때 당신이 내 앞에 이렇게 누워있는 상상, 함께 있는 상상, 우리 카페인 분들과 함께 생방 통해서 특히 소통하는 기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방으로 상황상 못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숙성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음 좀더 숙성시켜서 전달을 하는 거고요. 하미경님, 반짝 잠을 깼을 때 당신이 내 옆에서 숨 쉬는 소리를 듣는 것, 이게 결혼의 이유였었죠. 아주 오래전 이야기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유였었는데 지금은 너무 일상이 됐기 때문에 이게 아주 오래전 무언가 같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그런 감정 아닐까 싶고요. 하미경님 너무 오랜만인데 지금 제가 생방 중에 사연 소개하는 것은 이 주신 사연에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게좀 그럴까 싶지만 이 얘기 나온 김에 하미경님 그 엽서 수상하셨는데 그 주소 안 남겨주셨습니다. 갑자기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미경님 포함해서 많은 카페인님들 우리 북카페로 예쁜 엽서 공모전 참여하신 분들 있죠? 수상자 말고도 참여하면 기본적으로 카페인 굿즈를 선물로 드리는데 이미 발송이 됐습니다. 근데 주소를 남겨주시지 않은 분들이 엽서에도 주소가 없는 경우가 있어서 일단 카페인님들 우리 북카페 홈페이지 오셔서 거기 보면 7주년 기념 예쁜 엽서 시상식 수상자 명단이 올라가 있습니다. 선물방에 확인하시고 거기다 꼭 주소 연락처 이름까지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설마 내가? 난 누룽지 카페인이라 내 주소 다 알지 않나? 아닙니다. 저희 모릅니다. 주소는 한번 쓰면 다 폐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제 주소 알지 않아요? 하면 안 돼요. 들어가셔서 꼭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자마자 또 바삐 움직이실 거리를 좀 드리네요. 한상현님, 고운세우스의 무사 귀환 축하합니다 하셨습니다. 오디세우스가 아니라 고운세우스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잠깐 다녀온 거고 뭐 그냥 시차 적응은 아예 안 했습니다. 그냥 거기 가서도 여기 시간으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중간쯤 어딘가의 시간으로 살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는데요. 그보다는 저는 이 오디세우스 이 이름을 다른 분께 좀 붙이고 싶습니다. 아마 잠시 후에 그분이 나타나실 겁니다. 너무너무 반가우실 거예요. 그분이야말로 이 이름 붙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9110 쓰신 카페인님, 반짝반짝반짝 고은 작가님, 무사 귀환 오래 기다렸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그냥 편안하고요. 우리 카페인님들, 제가 또 가기 전에 테니스 나무 그 엽서 이벤트도 진행했잖아요. 가서 저 이번 출장 그 시간이 너무 빡빡해가지고, 뭔가 제 개인 시간을 쓸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요. 그래도 제가 잠을 줄여가며 엽서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체국에 가서 우표를 주길래 하나하나 또 이제 물 묻혀가지고 붙였습니다. 이런 것들 하면서, 와, 이거 진짜 카페인님들이니까, 내가 할수 있는 이벤트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817 쓰시는 카페인님, 그치, 이 목소리를 기다렸다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익숙해지신 거겠죠? 네, 이 목소리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송채원님이 북카페로 또 추석맞이, 또 가을 시작, 또저 돌아왔다고 겸사겸사해서 또 송편과 떡을 또 잔뜩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수뇌부가 매번 걱정하고 있다고 자영업 자신들 이래도 되나? 항상 북카페에 대한 애정, 따끈한 떡으로 이렇게 또 담아서 실어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떡을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요. 딱 도착을 해가지고 마구마구 먹다가 지금 북카페에 딱 이렇게 앉았습니다. 약간 허기진 상태로 카페인님들을 만났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배부른 목소리 들으시고 계십니다. 송지현님. 듣기만 하다가 보내봅니다. 오늘 제 생일인데 반말 축하 받아보고 싶어요. 가능하다면 해주세요. 74년생 가정주부입니다. 감사합니다. 74년생 지현아, 너 9월 21일에 태어났니? 저 이제 너 이런 것도 막 합니다. 맨 처음에는 감히 어떻게 이름을 지현아 뭐 이랬을 텐데 이제는 뭐 지현아 우리 같이 뭐 익어가는 처지 아니겠니? 생일 축하하고 오늘 9월 21일 너무너무 이렇게 곡식이 막 향긋하게 익어가고 너무 딱그 추수의 계절에 태어난 것 같은 느낌? 지현이 오늘 그리고 이번 달 생일 맞이한 이 달, 이 가을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어. 지연이가 하고 싶은 거 다, 모두 다는 아니지만 그중에 우선순위로 한 3개 정도는 무조건 이루어지리라고 내가 빌어줄게. 축하해. 렌카의 음악 듣고 가겠습니다. The Long Way Home 그리고 테일러 스위프트의 Today Was a Fairy Tale까지 두곡 띄워드릴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786 쓰시는 카페인님이 작가님 프랑스에서 잘 지내셨나요? 많이 기다렸어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잘 지내다 왔습니다. 근데 잠은 별로 못 잤어요. 한 4시간 정도지만 열흘째 4시간씩 자고 있는 기분인데 어떻게 좀 추석 연휴가 시작되면 더잘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프랑스에서 그 사연 보냈었잖아요. 우리 북카페로 그 바지가 들어가 있는 그 보따리는 챙겼는데 상의 좀 이렇게 다림질해서 넣으려고 빼두었던 그 상의가 들어있는 보따리는 하나를 빠뜨려가지고 옷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뭐 브랜드 많이 있잖아요. 근데 가도 딱히 마음에 드는 게 없고 살 시간도 없고 했었는데 어느 행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호텔로 가는 차량이 오는 걸 기다리고 있던 차에 그좀 차가 밀려서 한 20분 정도 그 짬이 났던 거예요. 그 20분 정도를 파리 마레지구에 살짝 돌아본다고 이렇게 보다가 또 기가 막히게 며칠만 그 문을 연다는 빈티지 샵, 세컨핸드 샵이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너무너무 멋지게 또 저를 홀릴 법한 요물 같은 우리 이제 북카페 보라 화면처럼 요물 같은 그 사장님이 막 현란한 말로 저를 막 이렇게 하고 또 거기서 너무 제 스타일의 옷을 제가 빠르게 한 5분 만에 파악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두 개를 사가지고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에요. 근데 이거는 저보다 더 오래된 옷이더라고요. 빈티지 샵이니까. 되게 오래된 사연이 있는 옷 같은데 사서 원래는 바로 입으려고 하다가 제가 또 빈대에 대한 베드버그에 대한 소설을 썼던 적이 있는 사람이라 갑자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드라이 클리닝을 맡긴 다음에 그다음 오늘 처음으로 입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연이 막 있는데 저에게는 첫 옷이 된 그런 새 옷인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는 옷을 또 오늘 북카페에 입고 왔습니다. 카페님을 보라보면 보이실 거예요. 이 블라우스 어떤 사연을 갖고 있을까 궁금합니다. 그리고 카페인 중에 그 마음님이라고 제 독자시기도 하고 또 카페인이기도 한 분을 프랑스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또 커피도 한잔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그때 우리 그 마음님이 뭔가를 얘기할 때 단어를 막 이렇게 찾으시더라고요. 그때 왜 그거 하시길래 저는 그 다음에 올 단어가 한국어일까? 아니면 프랑스어일까?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등장한 단어가 너무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때 그 미미님이 했던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미미가 거기서 나올 줄은. 우리 박태근 목요일 편집자 분의 그 소개됐던 책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카페인 분을 또그 프랑스에서 만난 것도 너무 큰 추억이었다라는 얘기 또 방송 통해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박윤영님, 고은님, 저는 지난주에 얼굴로 대상포진이 와서 직장에 병가 내고 쉬고 있어요. 아파서 괴롭고 우울하기도 한데 고은님 목소리 다시 들으니 힘이 됩니다. 여러 행사 때문에 건강 해치시지 않도록 고은님도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위로의 한마디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아니 얼굴로 대상포진이 왔다고요? 이 대상포진 겪어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카페인님들 중에서도 한번 걸리면 또 면역력이 떨어질 때마다 다시 또 재발하기도 하고 오는 부위에 따라서 또그 아픔의 강도도 또 다르다고 하는데 얼굴로 오는 이 안면부 쪽으로 오면 되게 아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영님 병가 내고 쉬고 있는 차에 이렇게

또 우리 북카페 사연을 남겨주셨는데 요거 잘 떨쳐내시고요. 이렇게 평생 관리해야 되는 그런 면역력을 잘 지켜야 되는 그런 병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잘 구슬려가지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 발현되지 말아라 하면서 달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윤영님의 대상포진아, 너 이제 오늘로 이렇게 보고 다시 나타나지도 마, 썩 가, 이렇게 얘기를 제가 전할게요. 윤영님 빨리 나으시고 북카페와 함께 조금 더 빠르게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신영아님, 아 고은님 격하게 환영해요. 우리 삶 속의 익숙함이란 정말 무서운 거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북카페를 지켜주셨지만 저는 정작 좀 방황하다가 고은님 목소리에 안착합니다. 이제는 어디 가지 마세요 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안착을 해서 다행입니다. 어디 멀리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영아님, 저, 네, 올해는 이제 더 어디 안 갑니다. 그러니까 영아님도 우리 북카페 너무 멀리 떠나서 방황하지 마시고요. 네, 북카페와 함께 매일매일 문을 함께 열어가시죠. 김인수님, 고은님 웰컴백 하시면서 우리 막둥이 이재준 17살 생일입니다. 저녁 방송 같이 들어요. 반말 축하 메시지 부탁드려요. 이라고 하셨는데 전 궁금합니다. 이렇게 부모님들이 우리 아들 딸 생일입니다 하면서 신청해 주시는 거 그렇게 한 다음에 같이 들으실 때그 자녀분들은 초면에 제가 갑자기 반말하는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느낄까 저게 좀 궁금하기도 한데 부모님의 픽으로 이렇게 지금 사연을 읽어드리긴 합니다만 좋아하겠죠? 재준아, 그치? 더 좋지? 강요하는 건 아니고 지금 이렇게 부모님이 재준이 생일 축하하는 마음 그 단골 라디오 프로그램에다가 남겨주셨는데 난이 마음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멋진 것 같아. 재준아, 오늘 이 생일 즐겁게 보내고 그리고 17살 진짜 한창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 잘 읽어갔으면 좋겠어. 건강하고 재밌는 일 많이 만들어. 그리고 일간 카페인 이번 주 주제 이것입니다. 귀향 이야기 만나보시죠.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 주인공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이었지만 신들의 노여움을 사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거친 바다를 떠돌게 됩니다. 그의 기나긴 유랑 중에서 가장 서늘하고도 결정적인 장면은 님프 칼립소의 섬에 머물 때입니다. 칼립소는 오디세우스에게 자신과 함께 이 아름다운 낙원에 머문다면 영원한 젊음과 불사의 생명을 주겠다고 유혹하죠. 늙지도 죽지도 않는 영원한 쾌락.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그 달콤하고 완벽한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고 매일 바닷가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척박한 바위섬 이타카로 돌아가기를 갈망합니다. 그는 왜 영원한 낙원 대신 늙어가는 아내와 유한한 죽음이 기다리는 낡은 영토를 선택한 걸까요? 오디세우스에게 이타카는 단순히 돌아가서 쉬고 싶은 편안한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오디세우스라는 인간의 고유한 정체성이자 그가 평생을 바쳐 맹렬하게 써내려온 서사 그 자체였습니다. 만약 그가 칼립소의 낙원에 안주하여 불멸의 존재가 되었다면 고통과 늙음에서는 영원히 해방되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타카의 왕이자 페넬로페의 남편이라는 인간으로서의 존재 증명은 그 순간 증발해버렸을 것입니다. 그는 안락한 망각 속으로 자신을 지워버리는 대신 맹렬한 파도에 휩쓸리고 괴물과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기어코 자신의 영토로 돌아가 자신의 이름과 기억을 되찾는 실존적인 투쟁을 선택했습니다. 오디세우스의 귀향은 편안함을 쫓는 도피가 아니라 내 삶의 주권을 타인이나 신에게 결코 넘기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명절 연휴가 시작되면 지독한 교통체증과 육체의 피로를 기꺼이 감내하며 고향으로 향하는 사람들. 그 모습에 오디세우스의 귀향을 겹쳐봅니다. 사실 고향이라는 공간이 늘 완벽한 위로나 따뜻한 안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곳에서 낡은 의무감에 시달리거나 익숙한 관계들이 빚어내는 피로감에 베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끝내 연어처럼 고향으로 회귀하려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인간은 누구나 마음속에 자신만의 이타카를 품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화려한 유혹과 낯선 시간의 격랑 속에서도 기어코 나를 나이게 하는 중심.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향을 잊고 더 크고 화려한 성취를 향해 나아가라고 강요하지만 험난한 유랑의 끝에서 온전히 자신의 두 발로 낡은 출발점에 섰을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시선으로 쓰인 가짜 서사를 지워낼 수 있습니다. 나의 기원이라는 절대적인 좌표를 향해 기꺼이 뱃머리를 돌리는 귀환의 본능. 그 덕분에 우리는 삶이라는 바다를 쉼없이 노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일간 카페인에 이어서 이적이 부른 순례자 띄워드렸습니다. 아, 정말 그 늙지도 않고 힘듦도 없는 그런 낙원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나를 나이게 하는 진짜 내 삶의 핵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 무엇인지 아마 살아가는 분들은 본능적으로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또이 오디세우스의 여정을 소개하면서 이번 주 귀향 일간 카페인의 문을 열어봤습니다. 8278 쓰시는 마음님이 지금 오메 생방으로 이걸 내 사연이 나오는 걸 듣다니 하시면서 사연 주셨는데요. 아, 제가 프랑스에서 만났던 카페인이시죠. 고은님이 다녀가신 여기 파리는 새벽이지만 저는 말똥말똥 깨어서 부산의 시간을 살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방송 끝나면 오후 2시 한국 시간으로 부산 국제영화제 일반 상영작 예매가 열리거든요. 보고 싶은 영화를 친구들과 나눠서 예매하기로 전략 회의도 짠 다음 대기하면서 방송 듣고 있어요.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영화 보고 바닷가에서 수다 떨고 한다고 생각하니까 몹시 설레요. 어떤 영화를 볼지는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제가 보고 싶은 영화는 놓쳐도 친구들이 보고파 하는 영화는 성공하기를 빌어주셔요. 예매하고 곧 비행기 타러 가는 고우님 따라가는 마음이 씀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 이 부산국제영화제 오늘도 일반 상영작 예매가 시작되는 거군요. 또 요거 지켜서 매해 놓치지 않는 분들 계시잖아요. 아마 카페인 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지금 그 얼른 예매창이 열리길 기다리시는 분들 계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마음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만났을 때, 그, 마음님의 그, 뭐랄까요, 독서의 그, 깊이나 폭, 요런 것들이 너무 깊고 넓어서, 제가 어떤 면에서는 약간 마음님이 뭔가 책을 쓰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여쭤봤는데,

아니라고 하시면서 들려주신 얘기가 프로 독자라는 표현이었어요. 책을 쓰는 것만큼이나 제대로 읽는 것, 제대로 읽어주는 그런 프로 독자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신다고. 그래서 프로 독자로 살고 있다라고 들려주신 얘기에 정말 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프로 독자 마음님 사연 감사드리고요. 이제 김유나의 고잉 홈 듣고, 아, 지금 이나라 님도 세 명의 소설 북클럽 완전체가 모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들뜬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소설 북클럽 시작할게요.

0: 맛집 와우!
1: 감동 맛집?
2: 서사 맛집? 오!
0: 아! 북카페로 지금 가죠?
1: 네.
2: 네.
0: 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시작합니다. 염승숙 작가, 추동민 작가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와, 두 분 너무 반갑습니다.
1: 아, 네. 무슨 일이 있었나요?

0: 진짜 반갑습니다.
1: 동민 작가님. 네. 네. 오늘 EBS 들어오시면서부터 모두가 동민 작가님한테 인사하지 않았나요?
2: 그러니까. 네. 그 너무 부끄러웠었고요. 네. 주인공 되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주목받는 거 싫어하는데
0: 어떤 기분인지 알아요.
2: 네. 지난주에
1: 네, 주목받으셨기 때문에
0: 진저리가 나네요.
1: 네, 진저리가 난다고요. 네. 아니 너무 자연스러웠는데. 아니 근데 동민 작가님 진짜
0: 그러니까요.
1: 주목받는 걸 싫어한다고 하셨는데 진짜 주목을 떠나서 네. 저는 살면서 제가 동민 작가님에 대해서 이렇게 며칠간 진짜 집중적으로 동민 작가님만을 막 계속 생각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0: 깊게.
1: 진짜 오래 깊게. 그렇죠? 네. 승숙 작가님도 그렇고.
2: 영광입니다. 네. 진짜.
1: 아, 영광이 아니라 우리 다시 그러고 싶지 않아요.
2: 아 그렇죠. 네. 다시 그러고 싶지 않고 저도 그렇죠. 그렇고 그만큼 저도 저 자신을 그렇게 오래 생각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1: 아 그렇군요.
2: 보통 그렇잖아요. 진짜. 자기 자신을 돌아보거나 네. 네, 이런 시간이 많지도 않고 하니까
0: 맞네요.
2: 그랬던 것 같은데 최근에 진짜 계속 돌아보면서 제 표현으로는 남은 여생을 나에게 어떻게 집중하면서 살 수 있을까 네. 나와 내 가족에게 어떻게 집중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지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1: 너무 많이 아팠다가 이렇게 회복을 딱 기적처럼 하고 나면 진짜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2: 그렇죠. 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네. 저는 지금까지 병원에 있었던 적이 진짜 단 하루도 없었고 입원한 적도 한 번도 없었고 어릴 때도 그렇고 치료받았던 적도 거의 네. 없었고 그래서 병원이라는 거가 저에게는 너무 먼 단어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병원이라든지 입원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다가오니까 나에게도 이런 단어가 가까울 수 있구나
1: 네.
2: 내 사전에 쓰여 있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괜히 지난 날들이 되게 내가 너무 함부로 살았다 라는 생각도 들고
1: 그 가능성을 네. 생각조차 못했던 것이
2: 그렇죠. 네, 건강을 자신했던 지난날을 반성하면서 네, 되게 겸손해지더라고요.
1: 와, 지금 오늘 너무 건강해 보이세요, 지금.
2: 네. 체지방이 쏙 빠졌고요.
1: 아, 체지방.
0: 아니, 저는 저번에 너무 웃긴 게.
1: 체지방이요?
0: 네, 방송국 로비에서 네. 만났는데 너무 마르셔가지고 저는 또 걱정했더니 체지방이 빠졌다는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2: 네, 인바디를 해봤습니다. 네.
1: 이게 뭐 주꼬비를 네. 넘기든 어쨌든 네. 그 사람의 그 어떤 농담력이라고 하는
0: 그러니까요.
1: 것은 계속 통통 튑니다.
2: 한 8kg 정도가 빠졌는데
1: 네.
2: 인바디를 해보니까
1: 많이 빼셨는데. 네.
2: 근육은
0: 뺀 게 아닙니다. 네.
1: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네. 너무 인바디 이런 얘기 나오니까.
0: 그러니까요.
2: 네, 근육은 거의 안 빠지고 체지방이 몇 퍼센트 빠졌을까요? 한 체지방이 거의 8% 정도 아니, 빠진 것 같아요.
0: 그것도 놀라운 거 아니에요?
1: 네. 저 이런 얘기 할 줄 몰랐어요. 지금 이런 얘기 한다는 제가 놀랐습니다. 네.
2: 아, 그래서 그걸 또 AI에 돌려봤더니
1: 네. 왜 그러신 것인가?
2: 지금 너무 좋다. 지금 근육량과 체지방량과 수분이 너무 네. 균형적이고 단백질만 좀 더 채우면 된다.
0: 어디서 웃어야 네. 되는 거예요? 정말 네. 처음은 동생 바라보는 듯한
1: 아니에요.
0: 지금
1: 엄청난 귀환을 하신 네. 동민 작가님이기 때문에 영웅입니다.
0: 이 농담마저 기꺼이 받아주겠습니다.
1: 그럼 하고 싶은 건 다 하세요 오늘 그냥.
2: 지금 오디세우스를 생각하시겠지만 네. 저는 그 강아지 있죠. 네, 그 영화에 나왔던 이타카에서 오디세우스를 기다렸던
1: 네.
2: 항상 제 입장이 그거였거든요. 네. 제 역할은 이거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 걔가 주인보다 먼저 잠들 뻔했구나
1: 네.
2: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러선 안 되지 네, 라면서 또 반성을 했습니다.
1: 아, 또 그 역할을 그렇게 또 규정을 하셨군요. 지금 카페인님이 바로 받아주십니다, 농담을.
2: 네네.
1: 지금 박주영님, 방향숙님 비롯한 많은 분들이 체지방만 쏙 빠진 거 너무 부럽다고.
2: 아, 그렇죠.
1: 이게 바로 네. 받아주시네요, 우리 카페인님.
2: 부럽지만 다른 방법들이 많더라고요. 체지방을 뺄 수 있는.
1: 무조건 다른 방법을
2: 네, 이건 최악의 방법이었고요.
1: 아, 그럼요. 네. 네. 자, 오늘. 우리 또 승숙 작가님이 너무 마음 편하게 너그러운 표정으로 지금 책을 들고 계십니다.
0: 네.
1: 어떠셨어요, 승숙 작가님?
0: 오늘 소개해드릴 책의 제목이 동민 작가님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할 말인가 싶긴 한데요.
1: 네.
0: 2만 원만 빌려줘.
2: 라는
0: 제목이고요.
2: 빌려줘.
0: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안보윤 작가의 소설입니다.
1: 동민 작가님 만약에 지금 이렇게 너무 병원에서 오래 고생하시다 딱 나왔는데 누가 동민 작가님 보자마자 2만 원만 빌려줘 이러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0: 잠깐 2만 원만
1: 2만 원만 빌려줘.
2: 염 작가님은 당연히 빌려드리고
1: 제가 하면요?
2: 아 당연히 빌려드리죠.
1: 저도? 네. 그러면 누가 안 되는 거예요?
2: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그 구별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1: 네.
2: 농담해야 될 때와 안 해야 될 때. 그리고 해야 될 주체일 때와 아닐 때.
1: 아, 평소 싸운 그쵸. 이미지가 중요하죠.
2: 제가 앞에서 했던 농담은 제가 겪은 일이니까 제가 하는 건 괜찮은데.
1: 네, 그렇죠, 그렇죠.
2: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두 분은 전혀 그런 분들이 아니니까.

0: 이런 상황에서도 2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은 정말
1: 그렇죠.
0: 중요한 일이 있구나.
1: 무슨 이유가 있겠구나.
0: 네.
2: 2만 원만 빌려주라고 하는 것은.
0: 네, 그러면서 묻지 않고 빌려드릴 예정입니다.
2: 그렇군요. 네. 아무튼 제목이 굉장히 친근한데.
1: 맞아요. 2만 원만 빌려줘라는 제목 아래 어떤 이야기들이 또 숨어
2: 그러게요.
1: 있을지 너무 좀 궁금해지는 그런 제목이고요. 처음엔 굉장히 위트 있는 유머러스한 제목일까 싶었는데 이야기를 읽어가다 보면 2만 원이라고 하는 이 지폐 두 장에 담겨 있는 가치와 그 이면의 진실을 이렇게까지 가슴 아프게 우리가 읽어볼 수도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2: 자, 오늘 이책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카페인님들, 우리 말머리 2만 원으로 가야 되겠죠?
1: 그렇겠죠?
2: 그렇죠, 지금? 말머리 2만 원으로
1: 네,
2: 하셔서,
1: 3만 원안 되고요.
2: 예, 책 제목을 그대로 따서
1: 네.
2: 2만 원으로 하셔서, 샵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주소 포함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우리 추첨해서 이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보윤 연작소설 2만 원만 빌려줘. 이야기 좀 따라가 볼까요?
1: 네, 이 소설집은 단편소설 3편이 함께 수록이 되어 있고요. 첫 단편이 표제작이에요. 2만 원만 빌려줘. 그 다음이 이제 알수 없음. 또 마지막 단편이 우리가 될수 없는. 이세 편의 단편이 등장인물도 교차로 등장하고 또 전반적인 이야기적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어서 단편 소설 세 편을 엮어 놨는데 짧은 장편을 읽은 듯한 그런 좀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야기 구성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지켜봐야 하는 세 사람, 동창생들이 나와요. 나의 시선으로 동주와 순호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중고등학교 동창이라서 어린 시절에 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나왔다라고 하면 일단 한 동네에 살아야 하는 거고요.
2: 그렇죠.
1: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도는 좀 집안 사정을 서로 좀 친하다 싶은 정도면 그래 속속들이까진 아니어도 좀 집안 사정을 어느 정도는 서로 꿰뚫고 있다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때 혹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라도 편의점 아르바이트 정도는 함께 같이 해보는 경험, 그런 정도의 경험까지 공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꽤나 친밀한 사이겠구나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래서 나의 시선에서 동주 이야기부터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동주랑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함께 다녔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대학은 다르게 진학했는데도 같은 가게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했던 경험이 있대요. 한 동네 살았기 때문에 휴일도 대부분 같이 보내고요. 근데 동주는 어떤 인물이냐면 둔하고 예민한 성격이긴 한데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대요. 세상사에 어둡고 요령 없고 고지식한 성격에다가 답답할 정도로 유순한 성격. 그래서 뭐 주변에 한두 명 정도 있을 법한 꽤 고지식하고 답답한데 은근히 순하고 은근히 착해 빠진 그런 친구. 그런데 이 동주가 한 번씩 좀 성질머리를 부리는 그런 대목이 있대요.
2: 근데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게 성질머리를 부릴 수 있는 구석이 좀
1: 그렇죠.
2: 있어야.
1: 너무 착하기만 하면 또 그러니까. 그렇죠?
2: 이런 친구들이 있죠. 왠지 이거 좀 상대적인 것 같아서 사람들이 그룹그룹 이렇게 몰려 있으면 누군가 한 명은 지금 얘기하신 동주 성격을 담당하게 되는 것 같아요.
1: 아, 그렇죠.
2: 좀,
1: 다 받아주고.
2: 맞아요. 약간 고지식할 정도로 너무 순하기도 한데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는 것 같기도 한.
1: 맞아.
2: 그러다 가끔 알수 없는 데서 버럭하는.
0: 그렇게 폭발하면 장난 아니죠.
1: 맞아요.
2: 이런
1: 지금
2: 역할.
1: 동주 설명하고 있는 이 나라고 하는 화자도 동주 같진 않아요. 어느 정도는 좀 세상사에 찌들어 있고 좀, 나 너무 못됐나 싶을 정도로 이익과 손해를 좀 따지는 편이에요. 그런데 동주를 바라볼 때면 되게 순에 빠졌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때는 굉장히 예민하고 과격하게 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로 편의점에서 오랫동안 같이 일했던 적이 있는데 같이 근무를 설 때도 있었지만 한 명은 주간, 한 명은 야간 이런 방식으로 좀 돌아가면서 일을 할 때도 있었대요. 근데 그 편의점 점주라고 하죠.

0: 그렇죠? 사장님이 너무 게으르고 너무 괴팍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고작해야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일 뿐이었는데 자기가 물건 잘못 발주해 놓고
1: 네.
0: 알바생들한테 덤터기를 뒤집어 씌우거나 최저 시급을 맞춰준 적도 없었대요. 근데 생각보다 아르바이트 자리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H사하고 더럽다 하면서도 그 편의점을 그만둘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툭하면 나는 좀 불평하고 사장님 욕해 대기 바빴는데 동주는 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청소하고 계산하고 물건 정리하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사장님이 한껏 술에 취해가지고 비틀비틀거리면서 편의점에 들어온 거예요. 야간에 일하고 있는데.
1: 네.
0: 그랬더니 막 와가지고 부산스럽게 넘어지고 막 물건 막 쏟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이 버러지 같은 새끼들아. 너네 평생 그 꼬라지로 살아라.
1: 왜 그래요? 그냥 너무 지금 연기를
2: 그러니까요.
1: 잘하셔가지고
0: 아니,
1: 깜짝
0: 술
1: 놀랐어요.
0: 취해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죠, 이거
1: 그렇죠.
0: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소설의 화자인 나는 편의점 조끼를 바로 벗어던져요. 나 그만둔다. 근데 동주는 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장님을 바라보면서.
1: 동주는 가만히 있고 나는 바로 그 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우리 공원의 곰팡이 들으면서 입으로 건너가서 이 이야기 어떻게 진행될지 따라가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라면 아이를 낳고 최대 90일 출산휴가와 급여를 보장받습니다. 기업과 정부가 협력한 결과인데요. 막상 우리나라 기업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소상공인에겐 그림의 떡이 되기 십상입니다. 사업 규모가 작다 보니 대체 인력 구하기도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문을 닫을 수도 없어 임신을 미루게 되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이런 문제를 처음으로 해결한 곳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경상북도. 소상공인 당사자 또는 배우자가 아이를 낳으면 6개월 동안 최대 1,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자신을 대신할 근로자를 뽑고 출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한 거죠. 어떤 일을 해도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 행복한 미래의 문을 여는 열쇠가 아닐까요? EBS 저출생 캠페인 지금까지 박슬기였습니다.

0: 새로운 시작은 우리를 늘 설레게 하죠.
1: It's a brand new beginning.
0: 하나씩 차근차근 알고 있던 단어도 한 번 더 짚어보며 영어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거 어떨까요?
1: Come and start English again. Monday to Saturday at 7 a.m. Start English에서 만나요.
0: Speak now.
1: Start English.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2부로 건너왔습니다. 오랜만에 복귀하신 우리 맥동민, 추동민 작가님 그리고 염승숙 작가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승숙 작가님은 또 지난주에 그 스페셜 DJ로
1: 그 얘기가 지금 왜 필요하죠?
0: 아, 갑자기 생각났어요.
2: 들어보세요.
0: 아, 갑자기 생각이
1: 들어볼까요?
0: 네. 네. 아니, 그래서 네. 또 1부, 2부 넘어가고 이런 어떤 골격이랄까? 그 북카페 그 진행의 골격들을 좀 이렇게 다 좀 이렇게 훑으셨잖아요. 그래서 네. 얼마나 또 이 느낌이 좀 새로울까 싶기도
1: 지금
0: 하고.
1: 지금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0: 너무 편안해 보였는데 지금.
1: 로고가 나오든 빨간 불이 켜지든.
0: 그땐 그렇지 않았잖아요.
1: 무념무상이었습니다. 지금은.
0: 그러니까요. 네. 네.
1: 네. 그래서 원래 반추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빨리 잊어야죠.
2: 너무 빨리 잊으신 것 같은데. 네.
1: 아니면 바로 처음... 잊었습니다. 저의 평안을 위해서.
0: 전생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2: 그러니까요. 지금 과거에 네. 그런 일이 있었지라는 네. 정도이신 그렇죠. 것 같은데요.
0: 지금 너무 편안해 보이시고요.
1: 그럼요. 물론 소설 설명해야 되니까.
0: 예, 알겠습니다.
2: 네. 철벽 오랜만에 보니까.
0: 네, 오랜만에 이 느낌 딱 네. 네. 입력되시죠.
2: 그러니까 라디오로 들을 때랑은 되게 다르네요.
0: 그렇죠. 아, 승수 작가님이 네. 지금.
1: 네. 사람 안 변하니까요. 네.
0: 아무튼 네.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이 이야기. 자, 2만 원만 빌려줘. 안보윤 작가의 연작 소설이고요. 카페인님들 오늘 2만 원이라는 말머리로 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이 주소 포함해서 책 신청해 주시면 선물로 추첨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장의 폭언. 아, 이거 뭐 누군 견딜 수 있고 누군 견딜 수 없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 그렇죠.
0: 이건 진짜 그 즉각적인 반응을 어떻게 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누구라도 기분이 나쁘죠. 이건
1: 불쾌하죠. 정말.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나는 뭐 편의점 조끼 바로 벗어 던지고 창고 들어가서 짐 싸고 가방 싸서 나왔어요. 네. 근데 동주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 진짜 또 속이 터지는 거야. 그래, 너 여기서 평생 저런 소리 듣고 살아라. 속으로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점주한테 할 수 없으면 동주한테라도 막 나쁜 말을 막 퍼부어주고 싶다는 그런 마음으로 심정으로 창고를 나왔는데 편의점 내부가 아수라장인 거예요. 진열대 물건들이 전부 쏟아져 있었고 즉석식품 코너 앞에서 동주가 서 있었는데 동주가 너무 무심한 얼굴로 뭐 이런 즉석밥, 카레, 스튜, 우유 이런 것들을 바닥에 내던지고 있는 거예요.
0: 동주가?
1: 네. 뭐 물건이 터질 만큼 막 엄청 막 우유팩이 터질 정도로 내던진 건 아니었는데 당연히 모든 물건들이 모서리가 찌그러질 정도로는 바닥에 내던지고 있었던 거죠.
0: 그렇죠.
1: 그리고 냉장고 문을 열고 동주가 그 편의점 사장한테

0: 거예요. 버러지가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요? 왜냐면 편의점 사장이 야, 이 버러지 같은 새끼들아 라고 네. 했으니까 거기에 동주가 아주 예민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걸 이 주인공이 보고 있는 거죠.
1: 그렇죠. 아니 사실 그런 표현을 듣고 참기 쉽지가 않죠.
2: 그렇죠. 특히 그 동주 같은 성격은 계속 쌓아두는 네. 성격이잖아요. 그러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내간을 건드리는 뭔가 단어를 하나 들었을 때
1: 맞아요.
2: 얼마나 폭발을 했겠어요.
0: 맞아요. 그래서 지금 화자는 거의 동주를 지켜보는 정도였는데 아, 저런 답답한 순둥이가 이렇게 버튼이 눌려질 때면 아주 과격하게 할 말할 줄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동주에 대해서라면 순호와의 이제 일화를 통해서도 또한번더 동주가 어떤 인물인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나 순호 동주 이렇게 세 사람이 중고등학교 동창이고 한 동네에서 계속 자라났는데 같은 학교에 다니고. 같은 입시 제도 하에서 굴려졌다는 것만으로 친해질 이유는 충분했는데, 동주와는 다르게 순호에게는 조금 평범하지 않은 그런 가정 사정이 있었대요. 순호는, 이제 어머니랑 둘이 살고 있었는데, 이 나에 따르면 어머니라 부르던 사람이래요. 이 어머니가 정말 생물학적 어머니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섬에서 뭐 순호가 혼자 상경을 했는데 돌봐주던 하숙집 어머니를 양어머니로 삼았다.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또 어느 때는 아, 지금 나랑 살고 계신 어머니는 내 진짜 어머니랑 이복자매야. 이런 설명을 한다든가. 항상 다른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야, 너 어머니 진짜 네 어머니 맞지? 이러면 항상 이렇게 다른 설명을 했대요. 그리고 어느 때는 이런 얘기도 했대요. 내가 사실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학대 받았었는데 그런 나를 훔쳤어. 우리 어머니가. 그 생명의 은인이나 마찬가지지.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하자면 친구들에게 순호의 어머니는 순호에게 어머니였다가 이모였다가 생명의 은인이었다가 계속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 뭐가 진실일까
0: 네,
1: 싶겠잖아요.
0: 뭐가 진실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뭔가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고 인간적인 이유로 그분에게 얽매여 있구나. 진짜 어머니는 아닌 거구나. 이런 정도의 좀 직감만 친구들이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순호의 그 어머니라고 부르는 그분이 췌장암 3기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정 형편도 사실은 너무너무 나빠서 경제적으로 좀 곤궁한 상황이었는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대단치 않은 일상이었던 만큼 허물어지는 건 순식간이었다. 그래서 수술을 두 차례 받으셨는데, 좀 너무 많은 병원비, 빚만 남긴 채 실패했고, 결국엔 이제 호스피스 병동으로 어머니가 옮겨갔는데, 전세보증금을 일찌감치 뽑아서 병원비로 썼기 때문에 순호가 잠잘 곳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나의 집에 있다가, 하루는 동준의 집에 있다가, 이런 식으로 번갈아 신세 지면서 몇 달을 보냈다가, 결국 순호는 고등학교를 그만뒀다는 거죠. 그리고 숙식을 제공해주는 지방에서 이제 육가공하는 공장으로 내려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머니의 수술과 항암 치료로 진 빚은 물론이고 호스피스 병동의 병원비 이런 거다 대야 해서 뭐 얼굴도 못 보고 계속해서 아 공장에 내려가 있다라는 소식만 안부만 서로 묻고 이세 친구가 지냈던 거예요. 순호에 비하면 이 동주나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나나 비교적 무탈한 일상이었다고 할 수도 있죠. 근데 나의 경우에는 좀 삐딱한 성격이었대요. 약간 회의적이고, 왜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인물 있잖아요.
1: 왜 항상 그 화자는 그런 존재가 선택되는 것 같긴 해요. 좀 많은
2: 왜냐면
1: 확률로.
2: F면 너무 자기 감성이 들어가니까 감정이 들어가면 객관적인 전달자 역할을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F들은 그런데 이렇게 T 같은 분들, 회의주의자들 또 그런 분들은 냉정하게 현실을
0: 맞아요.
2: 바라볼 줄 아니까
1: 그쵸.
2: 오히려
1: 맞아요.

0: 하영아이가 되게 좋은 캐릭터? 성격인 것
1: 맞아요.
0: 같아요.
1: 작가들의 유독 좀 사랑을 받는 캐릭터 같기도
2: 좀
1: 하고.
2: 냉철한 이성주의자
1: 그렇죠. 약간
2: 같은.
1: 중개하기가 좋은.
2: 맞아요.
1: 그렇지만 그런 존재들도 또 예상치 못하는 것을 마주했을 때 놀라는 것도 있을
2: 맞아요.
1: 테고요.
2: 맞아요. 순호는 지방의 공장, 기숙사형 공장에 내려가 있으니까
1: 네.
2: 나와 동주는 편의점 알바도 같이 하고 휴식 날에도 좀 붙어 있고 하다 보니까 계속 순호 얘기를 할 때마다 나와 동주가 부딪히는 거예요. 나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아, 그분 진짜 너무하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순호가 고등학교까지 그만두고 지금 몇 년째 호스피스 병동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데
1: 네.
2: 아, 이제 좀 가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동주 앞에서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동주나 나나 순호의 어머니가 호스피스 병동에 계시니까
1: 네.
2: 간병까지는 아니지만 좀 뭐랄까요? 좀 면회 정도는 했던 거예요. 그래서 좀 왜냐면 순호가 너 쉬는 날 아니야? 쉬는 날에 한번 우리 좀 보자라고 해도 아 무슨 효과적인 치료법이 새로 나왔대라고 하면서 아나 시간 없어 하면서 병원에 달려가고 하는 그런 날들이
1: 네.
2: 많았어가지고 와 병원에 갔더니 순호의 어머니는 정말 빗장 마른 나무토막처럼 이제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시고 근데 친구들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속상했던 게 순호도 순호 어머니랑 똑같은 몰골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막 한창 18살, 19살, 20살인 순호가 호스피스 병동에 환자와 다를 바 없는 몰골로
1: 네.
2: 자꾸 자기 어머니를 보살피는 그런 모습들이 나의 입장에서는 진짜 속이 끓어서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심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호는 매일같이 빚을 지고 돈을 벌어서 또 빚을 갚고 또 새로운 빚을 지고 그걸 갚기 위해서 점점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순호가 너무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나의 입장에서는 그냥 순호는 좀먹는 일상 같았고. 그래서 동주랑 이 나가 고교를 졸업하고 대학생 되고 동반 입대를 했다가 제대해서 복학하는 동안에도 순호는 그 지방 육가공 공장을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시지 않아서. 네. 근데 나의 경우에는 그게 너무 억울했다는 거예요. 내 삶도 아닌데,
1: 네.
2: 친구인 순호의 삶일 뿐인데, 순호가 미치도록 불쌍해서, 막 그러면 안 되는데 막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동주 앞에서. 야, 이제 좀 가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무슨 삶이냐? 이게 무슨 비극이냐? 계속 투덜거린 거죠. 순호도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만나면 투덜거리니까
1: 네.
2: 동주는 계속 순둥이처럼 가만히 듣고만 있다가 어느 날에는 얼굴이 일그러진 채로 화를 냈다는 거예요. 순호는 가장 사람답게 사는 삶을 선택해서 살고 있어.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순호가 선택한 이 빛나는 삶을 비난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1: 네.
2: 너는 왜 그래서 막 싸움이 붙은 거예요. 나랑 동주가. 야, 너는 친구도 아니냐? 넌 사람이라는 놈이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냐? 순호가 사는 지금 이 꼴을 보고도 순호가 지금 사람답게 살고 있다고 생각해? 하면서 막 이제 말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1: 그두 입장이 다 뭔지 알것
0: 그렇죠.
1: 같잖아요. 한
2: 맞죠.
1: 사람은 진짜 너무 이 상황이 화가 나고, 진짜 어떤 버틸 구멍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계속 지금 밑 빠진 독 같은 느낌을 받는 그 현실이 안타까워서 한다고 한 말인데, 물론
2: 맞아요.
1: 과하지만, 또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너가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야, 라고 선을 긋게 되는 거고요.
2: 그쵸. 그러니까 순호를 둘러싸고 이두 친구가 말하는 방향이 그 누구도 틀린 사람은 없어요.
1: 어떤 마음인지 둘다
2: 네.
1: 알것
2: 그쵸. 두 사람 다
1: 같잖아요.
2: 순호를 너무 아끼고, 너무 가엽게 여기고, 또 순호가, 보다 더 평범하고, 사람답게
1: 네.
2: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죠. 근데 나의 경우에는 그것을 득달같이 이제 화내고 대신 억울해해주면서, 이 순호의 삶이 보다 더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고, 동주 같은 경우도 순호의 삶이 안타깝고 불쌍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순호가 선택한 삶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게
1: 그쵸.
2: 있으니까 그저 지켜봐주고 응원해주는 것밖에 우리가 달리 할수 있는 게 뭐가 있냐.
1: 네.
2: 그렇다고 순호의 어머니가 돌아가셔라, 돌아가셔라. 기도만 할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냐. 사람은 순리대로 사는 거고
1: 그쵸.
2: 순호도 나름의 도리를 다하고 있는 거다. 인간의 도리를.

0: 그쵸.
1: 하나하나를
0: 그쵸.
1: 더해줬군요.
0: 그래서 친구가 경제적으로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돈 봉투 착착 안기는 것보다도 동주는 이런 식으로 어떤 순호의 삶의 여정을 좀 응원했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너무 안타깝죠.
1: 그쵸.
0: 네. 그래서 동주랑 계속 순호 얘기만 하면 계속 싸우게 되니까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막 서로 삐져 있고 그랬는데 하필이면 그렇게 순호의 어머니 왜안 돌아가시냐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이제 순호에게 야 어머니 돌아가셨다 장례식 연락을 받았다는 거죠. 뭐그 장례식 날에 동주가 어마어마하게 울어요.
1: 동주가요?
0: 네, 동주가 울어요. 순호는 안 울어요. 오히려 순호는 눈물도 메말랐는지 울지
1: 네.
0: 않는데 동주만이 이제 장례식장 내내 밤을 지키면서 낮과 밤 내내 울고 발이 나는 날에도 울고 나는 그 모든 동주와 순호의 장례식장에서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1: 네.
0: 동주가 왜 저렇게 우는 건가? 부둥켜안고 계속 우는. 그런데 이제 나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복잡하죠. 계속해서 순호의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셔야 순호가 제대로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1: 그리고
0: 막상
1: 말도
0: 네,
1: 하고 막
0: 그쵸.
1: 그랬잖아요.
0: 네.
1: 괜히 말했다라는 생각도 계속 들고.
0: 맞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은 상주가 동주 같은 거예요. 너무 우니까.
1: 네.
0: 그래서 아주 오래, 동주는 뭐 사흘 동안 먹지도 자지도 않고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체도 이제 순호의 삶을 가엽게 여기는 마음이었을 거고, 아마 나 역시도 이제 끊임없이 향이 이제 끊어지지 않도록 불을 계속 붙이는 동주와, 순호가 그렇게 무감하게, 상주로 앉아있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생각들을 했던 거죠.
1: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법한 그런 구도처럼
0: 그쵸?
1: 느껴지기도
0: 네, 뭐,
1: 하고, 흔한
0: 크든
1: 사연,
0: 작든,
1: 맞아요.
0: 네, 사연이 조금 뭐 모양이 다를 뿐이지, 이런 사연 너무
1: 그렇죠.
0: 많죠.
1: 맞아요. 음악을 듣고 이 이야기 어떻게 진행될지 따라가겠습니다. 코넌 그레이의 아스트로노미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책은 안보윤 작가의 연작 소설 2만 원만 빌려줘입니다. 말머리 2만 원 달고 카페인님들 샵 1045로 지금 유료 문자로 주소 포함해서 신청해 주시면 추첨해서 책 선물 드리는데요.
1: 네.
0: 이게 카페인님들 성함이 2만 원 하고 오니까 좀 재미나네요.
2: 그래.
0: 게시판을
2: 누구누구
0: 보면
2: 2만 원.
0: 입금 확인 뭐 이런 느낌 같기도
2: 아,
0: 하고.
2: 그러네요.
1: 그러네요.
2: 요즘 북클럽
0: 아무튼.
2: 같은 거 하면 입금하고 할수 있잖아요.
0: 아,
2: 네,
0: 그런
2: 참가비 같은 거.
0: 오늘따라 또 유독 2만 원이라 더 그렇게 느껴집니다.
1: 네.
2: 누가 보면 제가 회수해 가는 것 같습니다.
0: 아, 동훈 작가님이
2: 네,
0: 이것을?
2: 수고해 가는
0: 네.
2: 것처럼
0: 아, 네.
2: 아닙니다. 네.
1: 좋은데요?
0: 아무튼 이게 좀 2만 원 말머리 계속 기다릴게요. 네.
1: 네.
0: 이야기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진창숙님이 소설이 참 소설 같지 않고 현실 같아요 하셨거든요.
1: 맞습니다.
0: 안보윤 작가님 소설이 또 특히 갖고 있는 지점이 우리 현실에 진짜 그 많은 굴곡들을 워낙 잘 다루시잖아요.
1: 맞아요.
0: 이 소설에서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1: 네. 우리 사는 세계에서는 당연히 비극도 있고 폭력도 있고요.
0: 네.
1: 그 과정을 좀 가감 없이 인식하고 소설 안에서 이제 구현하는 작가가 안보윤 작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비극을 단순히 비극으로 처리하지 않고
0: 네.
1: 폭력을 단순히 폭력으로만 재현하지 않는 윤리적인 미덕을 갖고 있는 작가라서 이 소설도 사실은 구성적인 측면으로만 보면 굉장히 복잡한 플롯을 지니고 있고, 지금 제가 나, 동주, 순호 이렇게 세 명의 등장인물만을 언급했지만 굉장히 많은 등장인물이 또
0: 네.
1: 나와요.
0: 그러니까 이 분량에
1: 네.
0: 비해서
1: 네.
0: 엄청
2: 네.
0: 촘촘하죠.
1: 맞아요. 그래서 좀 다른 인물의 목소리로 순호의 생각들을 또 엿볼 수가 있고요.
0: 네.
1: 또 다른 관점에서 다른 인물의 시선으로 또 동주의 속마음을 읽어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직접 읽으면 훨씬 더 다층적이고 다면적인 이야기의 그물망 같은 것에
0: 네.
1: 접근할 수가 있는데, 우선 우리가 나와 동주와 순호와의 관계에서 순호 어머니의 장례식까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바로 그 육가공 공장을 순호가 그만뒀대요. 뭐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으로 어느 정도 빚을 다 탕감했지만 여전히 빈털터리인 순호가 선택할 삶의 방향성은 입대뿐이었대요. 군대로 갔죠. 그런데 군에 입대한 지 6개월 만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말죠. 네. 너무나 가슴 아픈 사연이죠, 사실은. 네.
0: 네.
1: 그런데 이 소설에 등장한 또 다른 주변 인물의 목소리를 빌면 순호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나한테 정말 좋은 친구가 있다. 나를 섣불리 위로하거나 섣불리 힘내, 화이팅 이렇게 하는 친구가 아니라
0: 네.
1: 때 되면 이불 보내주고, 때 되면 밥솥 보내주고, 때 되면 게장 먹으라고 보내주던 그런 친구가 있다라고 자랑을 한 거예요.
0: 네.
1: 뭐 듣는 사람이 너무 좋은 친구네요라고 막 맞장구를 쳐주는데, 근데 순호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잘해줄 때마다
0: 네.
1: 그게 부담스러웠다는 거예요.
0: 또 그럴 수도
1: 네,
0: 있죠.
1: 그리고 그 친구가 두려웠대요. 왜 두려웠냐면 그 친구가 좋은 친구인 것만큼 나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0: 네.
1: 자기는 좋은 사람이 아니어서, 나도 순호의 입장에선 그랬대요. 동주처럼 긍정적이고 자신감 있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동주를 실망시키면 안 되는데,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충동적인 인간인지, 그리고 속으로는 얼마나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하고 바라고 있는지, 그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정말 죽을 만큼 애를 썼어야 했다.
0: 네.
1: 죽기 직전에 남긴 속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머니로부터도, 그 동주로부터도 사실은 도망치고 싶었었다. 멀리 다 도망쳐서 다 내던지고 혼자 살고 싶었는데, 이게 사는 건가 싶을 때마다 너무 혼란스럽고 서글퍼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호의 속마음을 보기도 하고, 그래서 순호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기 직전에 휴가 나와서 동주랑 나를 만나요. 당연히 와, 순호가 그랬대요. 야, 군대 입대하니까 죽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2: 네.
1: 했다는 거죠. 나의 입장에서는 누구나 하는 말, 당연히 군대 갔으니까 힘들지. 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정말 티였나 봐요. 그래서 너무 그 죽을 것 같다고 말하는 순호의 반응을 당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나의 네. 입장에서는. 야, 그래. 나도 죽을 것 같았다, 임마. 진짜 힘들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랬다가 이제 이 나는 되게 잘난 척 하면서 휴가 나온 순호를 그렇게 내심 위로했다고 생각했는데 동주와의 시간은 또 달랐던 거예요. 마지막에 그 군에 이제 휴가를 마치고 들어갈 때 동주는 끝까지 배웅한 거예요. 네. 나와 달리. 끝까지 배웅해가지고 힘내. 잘할 수 있어. 너는 정말, 정말 에너지가 있는 강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순호가 너무 씁쓸하게 동주를 쳐다보다가 야, 나 2만 원만 빌려줘라. 그랬다는 거예요.
0: 네.
1: 2만 원 왜? 그랬더니 나 진짜 너무너무 뜨겁고 다 쫄아붙는 만두전골 사 먹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동주는 2만 원 줍니다. 당연히 네. 주죠. 그런데 순호는 2만 원을 쓰지도 않고 이제 귀대하는 길에 죽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동주는 순호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나, 동주 모두 가슴 아픈 반출을 하죠. 근데 동주는 더 괴로웠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소설을 읽으면서도 사실은 독자로서 갈피를 못 잡겠어요.
0: 네.
1: 친구가 힘들어할 때, 내 곁에 너무나 친밀한 타인이 고통스러워할 때 아니야, 넌 이겨낼 수 있어. 강한 사람이야. 내가 옆에 있어줄게. 라고 하는 것이 정말 잘못된 건 아니었겠죠.
0: 그렇죠.
1: 그런데 순호는 한평생 그곳을 부담스러워하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삶의 아이러니가 아닐까 싶으면서 그래서 장례식 내내 동주는 얼이 빠져 있다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 정말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다. 그 자신이 순호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했던 모든 말들이 순호에게 압박감으로 부채감으로 다가간 것이잖아요.
2: 네.
1: 그걸 노린 것이 아니었을 텐데. 그렇죠. 그걸
0: 동주는 의도한 게 아니었을 그럴 텐데. 가능성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던
1: 그렇죠.
0: 거예요.
1: 그렇죠.
0: 그럴 수 있죠, 사실.
2: 그러니까 동주랑 주인공이랑 결국은 똑같은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서로가
0: 방향만 다를 뿐.
2: 네, 서로 그 생각과 메시지만 달랐을 뿐이지 네. 순호에게는 결국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위로의 말이지만 그게 나에게 어떻게 다가올지는 거기까지 고려는 못하는 거죠. 근데 모든 인간들이 그렇잖아요. 나랑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진짜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100% 완벽히 알 수 없고 그러면 결국 나의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말을 해주는 입장, 마음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내 주관을 최대한 담아서 전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그게 어떻게 다가갈지는 미지수고 네, 그게 되게 아이러니이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자 네, 진짜 운이 좋다면 딱 맞아 떨어지는 퍼즐이 될 수 있지만
1: 맞아요.
2: 그게 아닐 경우가 훨씬 많긴 한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이런 소설은 정말 그 클럽 같은 그런 어떤 독서 모임에서 책 모임에서 읽고 각자 얘기해 보면 정말 책 밖으로 뻗어나가서
2: 네.
0: 인간 관계에 대한 것으로 무수히 많은 또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는 재료가 되는 소설 같아요.
2: 네, 그러기에 좋은 소설인 것 같은 게 이게 장편이면 뭐 동주의 가족 관계는 어땠을지, 뭐 누구의 가족 관계, 누구의 뭐 사연들 이런 건 어땠을지가 자세히 나오잖아요. 근데 이건 단편이다 보니까 동주가 어떤 상황인지 이런 건 정확히 나오진 않거든요.
1: 그쵸.
2: 그러니까 상상해 보게 되는 거죠. 동주가 순호에게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그리고 주인공의 화를 냈던 것, 그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동주의 가족 관계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면 동주의 개인적인 생각이 순호에게 더 부담이 된 건 아니었을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또 단편의 또 재미이기도 한 것 같아요.
1: 맞죠.
0: 참, 근데 우리가 또 하는 말, 어떤 위로라든지 어떤 말을 타인에게 건넬 때 그 말이 어디까지 어떤 의도로 또 흘러갈 것인가를
1: 맞아.
0: 다 가늠하고 얘기를 해야 한다면
2: 네.
0: 진짜 세상은 침묵으로 가득할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망설이고 조심스럽고 그러니까요. 머뭇거리고
0: 맞아요. 그런 가다는 말이 없을 테고.
1: 네.
0: 네, 참 어렵습니다.
2: 제가 좋아하는 원피스라는 만화가 있는데 거기 주인공이 루피거든요.
1: 네.
2: 진짜 생각 없는 캐릭터고 진짜 쾌활 발랄한 소년 만화의 주인공
1: 네.
2: 같은 그런 캐릭터인데 항상 이렇게 막 고민하는 사연들 막 이렇게 주변에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동료들을 보면서 항상 하는 소리가 시끄러워 가자 이거거든요.
1: 시끄러워
2: 네.
1: 가자.
2: 나랑 같이 가자. 항상 이런 건데 그런 태도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1: 그러네요.
2: 하네요.
1: 그러네요.
0: 시끄러워 가자. 네. 빌리 아일리시의 No Time to Die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책은 안보윤 작가의 연작 소설 2만 원만 빌려줘입니다. 들으시면서 여지영님, 아, 뭐 이래요, 소설이. 너무너무 우리들 이야기 같은.
1: 그쵸, 에세이 같죠, 좀.
0: 아, 내 친구 얘기 같고, 내 얘기
2: 너무나
0: 같고.
2: 현실적이죠. 근데도 안보윤 작가의 소설은 그게 오히려 더 저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소설 서사 내부에서 억지스러운 인물들 간의 연대, 뭐 낭만적인 화해 이런 거 없어요. 전 이런 게 없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간은 다 각자의 상처와 지옥을 짊어진 채로 부서진 상태 그대로 서로의 곁에 서 있는 게 저는 삶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억지로 복원해 내려고 애쓴다거나 서로가 서로 간에 억지스러운 어떤 결합을 위해서 서로를 또 상처 입히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서사의 전개 방식이 오히려 보다 더 정직한 공존의 방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봐요.
0: 이선희님은 맞아요. 나이가 들수록 위로가 힘들어져요라고 하셨는데 이거 굉장히 공감합니다.
2: 그렇죠. 너무 타인의 사정을 깊이 헤아리지 않은 채로 너무 무감한 위로를 형식적으로 건네는 걸까 봐 겁이
0: 그럴까
2: 나죠.
0: 봐. 진짜 아이들에게는 그 위로든 사과든 고백이든 쉽잖아요.
1: 그렇죠.
0: 어른보다는.
1: 그런 거 이제 미로 예전에 미로 같은 거 푸는 책들 있잖아요. 어렸을 때 하는 것들. 근데 첫 페이지에는 되게 쉽잖아요. 그냥 눈으로 보고 봐도 금방 이렇게 풀수 있는데 나중에 뒷페이지 좀 난이도 있는 데 가면 눈으로 봐서는 절대 못 풀고 이렇게 왼쪽 벽을 이렇게 짚고 이렇게 가도 잘안 풀리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2: 맞아요.
1: 살면서 계속 길이 생기잖아요. 살면서 이렇게 겹겹이 뭐가 생기니까 그런 미로가 생기는데 그걸 단순하게 한 번에 해결하겠다, 단순하게 한 번에 위로하겠다 이러면 그건 불가능한 일인 것 같고
0: 그렇죠.
1: 그래서 조금 조금씩 이렇게 다가갈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해요.
2: 맞아요.
0: 박진경님, 아, 사람의 마음이란 단순하지 않아요. 상대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아, 알 수가 없네요.
2: 맞아요. 알
0: 이런
2: 수가
0: 생각을 하기
2: 없습니다.
0: 시작하면 또 끝이 없죠.
2: 맞아요. 그래서 이 소설집의 두 번째 수록 작품 제목이 알수 없음. 너무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0: 그러네요.
2: 재밌습니다. 어쨌든 이 순호를 그렇게 떠나보내고 난 후에 동주의 방황이 계속 이어지고, 동주는 그래서, 아, 힘내, 순호야. 난널 믿어. 네가 얼마나 성실하고 좋은 놈인데, 이런 말을 무시로 해왔던 자신을 계속해서 복기하게 되고, 그 부끄러움에서 헤어날 길이 없어서, 끝끝내, 자기 손으로 2만 원을 만들어서, 죽음에 가닿고자 하거든요. 근데 그 2만 원을 만들려고 하는 방법이 너무 예상치도 못하게 아이를 유괴하는 거였어요. 근데 아이를 유괴한 대가로 그 아이의 어머니에게 2만 원을 요구합니다. 네. 그 아이의 어머니는 당연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아이를 받아안고 2만 원을 주죠. 그리고 2만 원을 품에 안은 채로 이제 동주도 사망하고 말거든요. 이 나의 경우에, 그러니까 순호도 동주도 모두 잃어버린 이 나의 허망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이들의 삶을 어디서 어떻게 죽음으로 향하는 길을 멈출 수 있었을까? 그걸 또 계속해서 복기하는 이 주인공이 있고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 후반부에 이제 배치된 소설들에서 그 당시에 유괴되었던 아이 정우가 성인이 된 시점에서 맨 마지막 단편이 이야기가 이어지거든요. 정우의 어머니는 정말 난감하고 히스테릭한 방식으로 이 정우의 유괴 사건을 체화했어요. 어떻게 2만 원을 요구해? 그게 이제 뉴스에 보도되었을

0: 때도 당연히 2만 원을 요구한 유괴범이 사망했다 이런 식으로 뉴스에 한껏 보도가 됐던 적이 있는데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잘못 들은 거 아니야? 2천만 원이겠지. 이런
1: 그렇죠.
0: 방식으로 소비되었을 정도로. 근데 그 어머니는 정말 놀랐던 거예요. 2만 원? 어떻게 내 아들의 존재 가치를 2만 원으로만 책정할 수가 있어? 거기서 그 좌절감에 휩싸여가지고요. 정우의 삶은 그야말로 지옥이 됩니다. 네가 얼마나 모자라 보였으면, 네가 얼마나 가난해 보였으면 유괴범이 너한테 2만 원을 요구하니. 그러니까 이 정우의 엄마 같은 경우에는 동주의 사정이 어떤지는 인생이 어땠는지는 전혀 몰랐던 거예요. 다만 내 아들의 존재 가치가 2만 원으로 책정됐다라고 하는 것에 꽂혀서 이내 아들의 가치를 2만 원이라고 하는 지폐 두 장으로 환산되는 순간 모든 세계가 파열돼 버린 거죠. 그 엄마에게는. 그래서 자존이 무너지고 회복 불가능한 세계로 진입한 거예요. 그래서 한평생 정우를 키우는 내내 조금 더이 부유한 조카인 준서의 삶을 따라가게 만드는 이 억지스러운 삶을 강요했는데 끝끝내 정우와 정우의 어머니 역시 서로를 이해하거나 용서에 가닿지 못했던 그런 불완전한 삶을 또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 내가 너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섣부른 공감의 폭력이 동주와 순호 사이에 있었다면 또이 정우와 정우의 어머니처럼 이알수 없음의 자리에서 서로 그 불투명성을 좀 보여주는 응시하는 그런 이야기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작가가.
2: 자, 2327 쓰시는 카페인님, 소설을 듣는 동안 내가 순호가 된 느낌이네요. 너무 슬프고 눈물이 나고 현실로 돌아왔어요.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네, 이야기가 정말 좀 예상 못한 지점으로도 흘러가는데, 그쵸?
0: 맞아요.
2: 그 동주의 행동 그러면서 또 다른 가정에
0: 맞아요.
2: 또 불똥이 튀면서,
1: 네.
2: 이게?
0: 맞아요. 동주는 그 아이를 뭐 위해하거나 상해를 입힐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단지 이제 순호에게 주었던 2만 원을 갖고 또 같은 전철을 밟을 뿐이었는데 정우의 삶은 성인이 되어서도 사실은 그보다 더 나을 것 없는 시급을 받으면서 지금 안내데스크 헬스장 안내데스크에서 7천 원을 시급 7천 원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거든요. 정우는 그러니까 이 고작 7천 원짜리인 내가 이곳에 있다라고 말하는 정우의 지금 현 주소가 또 얼마나 이 정우의 세계를 폭력적으로 훼손시키는지 그런 상념 같은 것들이요. 너무 안타깝죠.
2: 자, 이 이야기에 또 우리 오랜만에 출구 상점이 더해질 예정입니다. 많은 카페인님들이 출구 상점 언제 다시 열리나요? 우리 백동민
0: 그쵸.
2: 사장이 언제 복귀하나요? 하고 질문을 주셨는데 김민정님이 지금 또 이 늦은 출석 도장을 찍습니다.
1: 네.
2: 밤방에 이제 들을 거다라고 하시면서 동민 작가님 다시 뵐수 있어 기쁘고 또 저도 다시 와서 기쁘고 하셨는데 완전체 느낌으로 출구 상점 가서
0: 네.
2: 오늘 이 소설에 어떤 또 무엇을 준비하셨을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로로의 정류장 들으면서 넘어갈게요.

0: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이제 맥동민 작가님의 출구 상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최유하님 오늘 출구 상점 필수입니다라고 하셨는데 오랜만에 복귀이다 보니까 네. 좀 어떤 것을 준비할까 고민 더 하셨을 것 같아요.
1: 아, 네. 고민은 항상 많이 했고요. 네. 특별히 더 많이 했고요. 오늘. 네. 네. 어쨌든 재오픈이니까 재오픈할 때 사장님들의 마음이 이런 걸까? 기존의 단골들이 오지 않으면 어떡하나. 네. 야심차게 다시 준비했는데 막 그렇잖아요. 이렇게 뭐 인테리어도 바꾸고 막 이랬는데 다시 온 손님들이 아 예전이 낫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네, 있잖아요.
2: 환장했는데 네.
1: 아 예전에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먹을 때가 좋았는데 다 좌식이 바뀌고 이렇게 됐구나 네. 이제 그 감성이 없어졌구나라고 할까봐 예전 그대로 준비를 했고요.
0: 아 좋습니다. 네.
1: 재오픈이지만 전혀 네. 바뀐 게 없는 네, 그런 출구 상점을 준비했고요. 출구 상점의 특징은 결국 주인장이 팔고 싶은 거를 어떻게든 경강부회처럼 억지로 엮어서 네. 네, 소개해주는 파는 그런 게 또 특징이잖아요.
0: 우린 또 그 억지로 엮는 그 과정의 스토리텔링 현란함을 좋아하잖아요.
1: 네, 네, 그 억지스러움을 다시 가져왔고요. 네. 오늘은 제가 병원에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던 영화에 담겨 있는 무언가를 가져왔어요.
0: 아~ 네.
1: 이게 필요하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급하실 때 정말 필요한 물건을 준비했고요. 바로 공공화장실 이용 티켓을 준비했습니다.
0: 아, 공공화장실 네. 이용 티켓?
1: 네, 한국에서는 사실 뭐 공공화장실 다 그냥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 공공이니까. 근데 어떤 나라에 가면 공공화장실도 돈을 내고 들어가

0: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티켓을 어디든 어느 나라에 가서든 쓸수 있는 티켓을 준비했고요. 이 공공화 전시의 특징이 좀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자면 딱 하루에 한번 완벽해지는 순간이 있는 화장실입니다. 하루에 한 번은 정말 처음 태어났을 때처럼 깔끔해지는 네, 그런 순간이 있는데 그건 이 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 완벽하게 청소를 해주는 그 시간이 지나면 딱한번 완벽해지는 거죠,
1: 네.
0: 하루에. 네, 바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가 한편 있어요. 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보신 분들은 다 이해, 아, 그 영화구나 생각을 하실 텐데 바로 퍼펙트 데이즈라는 네, 빔 벤더스 감독의 영화입니다.
1: 네.
0: 제가 이걸 너무 보고 싶었는데 계속 미루고 미루고 있다가 병원에 가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1: 네.
0: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스트레칭을 하고 서서 스트레칭을 하면서 이 영화를 봤었는데 여기에 나오는 공공 화장실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그 화장실 티켓으로는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 나오는 공공 화장실이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서
1: 맞아요.
0: 저는 또 IT를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인상적이었던 화장실이 있었는데 바로 이 화장실은 밖에서 보기에 투명해요. 안이 다 보여요, 화장실이. 근데 화장실은 안이 다 보이면 안 되잖아요.
1: 네.
0: 네. 그래서 이 영화 속에 어떤 외국인이 그 화장실을 쓰려고 하는데 안이 다 보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밖에서 봤는데 안이 보이는데 그럼 내가 이를 보는 것도 밖에 사람이 볼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네,
1: 불안하죠?
0: 불안하고 불가능하잖아요, 사실.
1: 네.
0: 네, 그런 상황에서 주인공이 옆에 있었던 거예요, 마침. 그래서 주인공한테 이거 어떻게 쓰냐 물어보니까 주인공이 안에 들어가요, 화장실 안에. 그리고 문을 닫아요.
1: 네.
0: 그리고 걸쇠를 거니까 불투명해지는 거예요, 유리가.
2: 감소 보여준 거군요.
0: 그쵸. 네. 굉장히 되게 신박한 그런 화장실이구나 라는
1: 그쵸.
0: 생각을 하면서 인상적이었는데 오늘은 그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을 준비했습니다. 네.
1: 좋습니다. 저는 이 영화 보고 그 화장실 가봤잖아요. 실제로 그
0: 오.
1: 도쿄에
0: 네네.
1: 있는
0: 맞아요. 맞아요.
1: 예, 약간
0: 네.
1: 파스텔 톤으로도 돼
0: 네네. 맞아요.
1: 있고
0: 맞아요.
1: 거기 가서 이렇게 진짜 문을 닫고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니까 정말
0: 그쵸.
1: 예.
0: 네.
2: 실제 있는 장소였군요.
1: 이게 이제 이
0: 그쵸.
1: 영화
0: 그쵸. 맞아요.
1: 자체가
0: 네. 그
1: 공공
0: 공공
1: 화장실
0: 화장실.
1: 프로젝트로
0: 네.
1: 실제 배경 가지고
0: 맞아요.
1: 하니까
0: 맞아요.
1: 그걸 또 준비해 주시니까
0: 네. 실제 네,
1: 반갑네요.
0: 가보신 분이 또 계시니까,
1: 좋네요.
0: 네. 바로 그걸 준비했는데, 그 이유는, 2만 원만 빌려줘는 보통 단편소설 하면 저희가 이한 작품만 하면 한 작품만 읽고 덮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1: 네.
0: 근데 제가 보기엔 이건 연작 단편소설집이기도 하고, 연작 단편소설집 중에서도 뒤에 두 작품을 다 읽어야지 완벽하게 이해가 되는, 네,
1: 맞습니다.
0: 그런 작품집이라고 생각을 해서, 뒤에 두 작품과 연관이 있는, 네, 그런 걸로 준비를 했고요. 특히 이 작품의 마지막에는 작가의 에세이도 있거든요.
1: 네.
0: 그것까지 연결해서 준비를 했고요. 안보윤 작가님은 이 작품의 그세 작품, 세 단편을 싣고 마지막 에세이에 결국 이 작품들은 우리가 될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1: 네.
0: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염 작가님도 결국 우리가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 그건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라는 이야기를 안보현 작가님도 하고 계신 건데
1: 네.
0: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계속 이 화장실이 떠오르더라고요. 처음에는 투명해 완전 완벽하게 투명한 화장실이
1: 네.
0: 있다가 걸쇠를 잠그면 불투명해지는 그래서
1: 그렇죠.
0: 서로를 알아볼 수 없고 대화도 할수 없고 그런 상황이 되는 그리고 다시 걸쇠를 이렇게 열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죠.
1: 네.
0: 그렇게 해서 열면 불투명해지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아직 문은 열진 않았어요. 문을 여는 것도 나의 선택인 거죠. 네.
1: 그쵸.
0: 근데 두 사람이 서로 문을 열고 나오면 우리가 될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면 걸쇠만 열고 불투명한 상황에서 서로인 채로 이렇게
1: 네.
0: 지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것을 굉장히 공간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 공간, 이 화장실을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 소설집과 함께 준비를 해봤습니다.
1: 와, 무조건 투명하게 다 오픈해. 이것만이 답이 아닌 거군요.
0: 그렇죠. 네,
1: 우리를 이룰
0: 투명하지만
1: 때.
0: 문을 열지 않으면
1: 그렇죠.
0: 완벽한 우리가 될 수는 없지만 그 상태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0: 네, 그래서 거기까지가 좋을지 아니면 문을 열고 나가는 게 좋을지 그리고 나가서 만나서 우리가 대봤는데 아, 좀 별로야. 그럼 다시 들어가도 되고 다시 걸쇠를 잠가도 되고 네, 그런 식으로 단계를 나누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1: 적당한 그 소통을 할수
0: 네.
1: 있도록 이걸 또그 공공 화장실 이용 티켓과 함께 이렇게 엮으셨다는 게
0: 네.
1: 너무
0: 네,
1: 놀랐습니다.
0: 물론 이 도쿄의 공공 화장실은 공짜로 이용할 수 있겠지만,
1: 그렇지만 이 티켓
0: 있다고
1: 사고
0: 치고,
1: 싶어요. 네. 김은정님, 오늘 방송 하루 일과를 보내고 집에 와서 편한 일상복으로 갈아입은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0: 네. 오, 네.
1: 감사해요. 추석 잘 보내시고요. 라고
2: 네. 오늘
1: 하셨습니다.
2: 동민 작가님이 정말 추석

0: 선물처럼
1: 아, 진짜
0: 받으셨네요.
2: 귀한.
1: 아, 제가 누군가의 선물이 될수 있다면 너무
0: 충분히.
1: 좋은 일이죠.
2: 충분히 선물이 되십니다,
1: 네.
2: 지금. 자, 오늘 책 선물 받으실 분 동민 작가님이 발표하실래요?
1: 네, 3949님께서 인생 2막을 위한 재취업으로 사회복지사 일을 시작했는데 참 너무 어렵네요. 타인 복지를 위해 하는 일이 나의 존중은 배려받지 않는 느낌입니다. 오늘은 쉬는 날이라 편히 방송 듣네요. 네,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겠죠. 네,
2: 그렇죠.
1: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2: 축하드립니다. 책 선물. 그리고 7304 쓰시는 카페님. 20년 모은 책을 모두 나눔하셨대요. 새 책들로 채우고 있는 중이에요. 와,
1: 네.
2: 이 느낌 너무 좋은데.
1: 아,
0: 설레겠는데요?
1: 너무
2: 왜,
1: 설레네요.
2: 부럽죠? 왜
1: 네, 너무
2: 갑자기?
1: 부럽네요.
2: 네, 아,
0: 네.
2: 축하드립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또 만나요.
0: 네.
2: 감사합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2: 끝곡 박효신의 프레이어로 준비했습니다. 이곡 들으시면서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일하다 보면 다 써놓은 보고서도 두 번, 세 번 들여다보고 내가 제대로 한 건가? 이게 맞나? 수없이 고민할 때 있죠. 그러다 진짜 실수라도 하면 크게 움츠러들고 동료들이 하는 격려도 그저 위로하는 거짓말처럼 들립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이럴까요? 사실 이런 마음은 우리가 일에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깁니다. 더 잘하고 싶단 욕심에 웬만해선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세상의 어떤 일이라도 계속 성취감을 느끼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 아시나요? 매출을 올리거나 승진을 하겠다는 식의 커다란 목표보다는 오늘 회의를 잘하자 같은 작은 목표를 세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걸 하나씩 해내다 보면 자신감도 확신도 생길 테니까요. 아, 누군가 격려하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2: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3: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0: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입이 되는 영어의 이연석,
1: 그리고 저는 제니퍼 클라이드입니다.

호주에서 소리 지르는 것이 업인 한 남자가 기네스 세계 기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58살의 조세프 맥그레일 베이톱. 그는 최근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Now, 지금이라는 이 영어 단어를 외쳐서 세계 기록 보유자가 됐습니다. 측정 결과 122.4데시벨이라는 수치가 나왔는데요. 이게 전기톱이나 구급차 사이렌, 가까운 거리의 제트기 소음에 맞먹는 수준이라네요. 소리 지르는 게 업이라고 말씀드린 건 이 베이톱 씨가 타운크라이어, 마을 전령이기 때문입니다. 타운크라이어, 이게 그러니까 신문이나 방송이 없던 먼 옛날 중요한 소식을 거리에서 큰 소리로 외치며 사람들에게 전하던 직업인데요. 지금은 축제와 기념 행사에서 전통을 재현하는 일종의 명예의 직으로 남아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9월 21일 월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 오늘 첫 곡, 호주의 아티스트 인엑세스의 New Sensation 듣고 출발합니다. 원래 직업은 냉방 기술자라고 하네요. 명예직으로는 호주의 수도죠. 캔버라의 명예전령사로 그 행사에서 뭐 지역 학교 이런 등지에서 전령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합도 있다네요. 이런 기능을 가진 분들의 조합이겠죠. 전령사, 중세 취미를 열심히 또 이렇게 이어나가는 사람들이 호주에 있나 봅니다. 요번에 세운 기록은 32년 전 최고 기록을 갱신한 건데요. 1994년에 quiet, 조용히 해라는 단어로 121.7dB이 나왔었는데 그보다 높은 122.4dB로 now라는 단어. 이 도전하는 사람이 직접 자기가 좀 소리 내기 유리한 단어를 선택해서 도전하면 되는데 이 베이트업 씨 같은 경우는 7번의 시도 끝에 기록을 갱신했답니다. 달성했답니다. 연습으로 되느냐 뭐 이런 질문도 있었나 본데요. 연습으로 이걸 준비하는 건 무리다. 한번 크게 소리 지르고 나면 한 2, 3일간은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라고 하네요. 이분은 약간 중세 시절에 그런 것들에 좀 진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또 다른 세계 기록, 그가 2019년에 세운 세계 기록이 있습니다. 빠르게 활 쏘기. 물론 이 기록이 또 다른 사람이 갱신을 해버렸지만 말이죠. 호주에 있는 캔버라 시의 명예 전령사 베이트업 씨 소식 전해드렸고요. 기차 화통 삶아드신 그런 목청의 소유자시군요. 노래도 잘하실지 흐흐흐 김정아님께서 써주셨습니다. 라디오 진행도 잘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7108님께서 지금은 들을 수 없지만 겨울밤에 찹쌀떡 하면서 판매하시던 분들의 목소리가 생각납니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한 2000년 초반에도 있었나요? 제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찹쌀떡 소리는 아마 그 즈음까지는 기억이 나네요. 밖에서 2000년 초반에도 있었어요 라고 써주셨네요. 자,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고요. EBS 반디앱 통해서도 사연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생방송 실시간 시청도 가능하죠.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라질 음악 두 곡 듣고 오죠. 시우바의 피가 뚜두뱅 다 잘될 거야. 그리고 듀오 브라질의 아나비토리아의 브라보 세과데이 우아모르 널 위해 내 사랑을 아껴두었어 두 곡입니다.

브라질의 아나 비토리아의 브라보세 구알데이우 아모르 널 위해 내 사랑을 아껴두었어 방금 들으셨고요. 먼저 곡 역시 브라질의 아티스트 시우바의 비카 뚜두뱅 다 잘될 거야 피처링 아니타였습니다. 9월 21일 월요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획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세계 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 음악의 키워드. 오늘은 핀란드의 국민 음악이 된 탱고, 수오 마리아넨 탱고를 만납니다.

해가 지지 않는 북유럽의 긴 여름. 핀란드에서는 1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남서부 도시 세이나요키로 향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규모가 큰 탱고 음악축제 땅구 마르키낫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매년 7월 닷새 동안 열리는 이 축제는 도시의 거리를 거대한 야외 무도장으로 바꿔놓습니다. 다양한 연령의 커플들이 애상적인 탱고 선율에 맞춰 춤을 추죠. 핀란드의 탱고 사랑은 본산지 아르헨티나의 둘째 가라면 서러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화를 낸다네요. 심지어 탱고의 원산지가 핀란드다라고 우기는 사람도 적지 않답니다. 핀란드를 대표하는 영화 감독이죠. 자신의 작품 OST에 핀란드산 탱고 음악을 즐겨 넣는 걸로도 유명한 아키 카우르스마키가 그중 한 사람입니다. 이분 말씀하시는 것 좀 들어보십시오. 땅고를 발명한 건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아닙니다. 탱고로 늑대를 쫓아내길 바랐던 핀란드 농부들이었습니다. 수십 년 후 핀란드 선원들이 라틴 아메리카에 이걸 전하면서 아르헨티나에 탱고가 태어난 거죠. 이분 선 좀 넘으시네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항구 도시 라보카입니다. 핀란드가 탱고를 접한 건 유럽을 순회하던 무용수와 음악가들이 독일 탱고 음악을 들여온 20세기 초였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시기 핀란드의 국민음악이 되었죠. 전선에 주둔했던 핀란드 작곡가가 독일 군대 행진곡과 함께 러시아 로망스 스타일의 탱고를 접목한 음악이 크게 성공하면서 수오 말리아넨 탱고, 즉 핀란드 탱고라고 부르게 된 이 독자적인 작법이 정착하게 됩니다. 핀란드 탱고는 원조 탱고의 정열적인 정서를 북유럽 특유의 구슬픈 노스텔지어로 재해석했습니다. 닿을 수 없는 이상향에 대한 슬픈 동경을 뜻하는 핀란드어 까이호는 핀란드 탱고의 메인 테마였죠. 장조와 단조를 오가며 극적인 대비를 꾀하는 원조 탱고는 핀란드에 와서 철저하게 애절한 단조를 내세우게 됩니다. 핀란드 탱고는 단조일 때만 진정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랍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세계 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 음악의 키워드. 오늘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탱고를 유럽을 거쳐 받아들인 후에 북유럽 문화권 특유의 우울한 서정주의로 재해석하고 국민 음악으로까지 승화시킨 수오말라이넨 땅고군요. 핀란드 탱고 만나봤고요. 여전히 진화 중이라고 하네요. 얼마 전에 독일의 슐라거를 또 키워드로 소개하기도 했는데 그 북유럽식의 노르딕 슐라거 등등 이런 현재 핀란드의 팝적인 어법 이런 요소들을 또 접목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두곡 듣고 왔습니다. 첫 곡은 1962년 탱고 가수 레이오 따이팔레가 부른 사투마, 닿을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뭐 이때부터 탱고 사랑, 탱고 열병이 시작됐다는데요. 핀란드에서 심지어 브리티시 인베이전에 대항하는 그런 게 핀란드 탱고였다는 이야기도 있답니다. 비틀즈의 All My Loving 같은 싱글과도 차트에서 경쟁을 벌였다라는 이야기가 있네요. 이어진 곡은 1994년 세월이 좀 흘러서 이제 핀란드에는 80년대부터 그 탱고 콩쿠르, 탱고 페스티벌, 탱고 마켓 등등의 이런 제도가 안착이 되어서 그런 경연을 통해서 탱고의 왕, 탱고의 여왕을 뽑기 시작했다는데요. 92년도 탱고의 여왕에 등극한 에이아 칸토울라가 부른 We When 꾸닝아 딸, 밤에만 피는 꽃이었습니다.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스트링 오케스트라 등등 뭐 센터사이저가 들리는 거 보니까 원류 탱고에는 반도네온을 쓰는데 아까 그 아르헨티나의 탱고와 다르게 장조는 버리고 단조만 남았다라고 했듯이 반도네온 대신 아르코디온을 쓰는 게또 핀란드 탱고의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또 슐라거의 요소도 들을 수 있는 게 핀란드만의 탱고만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세계음악 키워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이게 또 마음이 좀 씁쓸한 그런 소식이 있네요. 추모 음악이 되겠습니다. 그 얼마 전 세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에서 조명한 적이 있는 프랑스 듀오죠. 레리타 미스고의 까사린 랑제가 지난 9월 14일 68의 나이로 타계했습니다. 추모하는 마음으로 레리타 미츠코의 안티 그리고 카테린 랑제와 마크 라부안의 듀엣으로 캐스케텔 볼수록 아름다워까지 두곡 함께 듣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세우맨이 전한 노래로 함께합니다.

노랫말을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 여명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이탈리아의 클라우디오 발리오니가 부르는 알트로베 에코이, 다른 곳입니다. 발리오니가 2020년에 발표한 16번째 앨범 In Questa Storia che la mia, 내 이야기 속에서 수록곡인데요. 3년 후 발표한 자서전 제목이기도 합니다. 뭐 그대로 클라우디오 발리오니의 자전적인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끝내 잡지 못할 예술적 이상향을 향해서 부단히 나아가는 자신의 오늘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나는 살면서 하나의 흔적을 남기고자 했다. 그 시도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처럼 내 믿음을 담보로 맡겼다. 그렇게 해서라도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걸어온 길들이 녹슨 목소리로 노래할 때, 희망이 텅 비어 호두 껍데기처럼 깨졌을 때, 나는 제단 앞에 무릎 꿇고서 침묵의 기도를 올렸다. 나는 평행 우주를 그렸다. 그곳에서 나는 지금 이곳에 실패자가 아니었다. 그렇게 나는 하늘 위에 테라스를 만들었다. 이곳을 제외한 모든 곳에 있기 위해서, 여기 중심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여기 내게 몰아치는 바람에 맞서며 다른 곳을 응시한다. 여기 내가 감히 들어서는 숲의 경계에서, 여기 사라지는 자취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는 저녁의 테마를 연주했다. 별의 행로를 해석할 줄도 모르면서 구름의 행렬 속에서 잠들었다. 반항하는 영혼이 머물 곳을 찾기 위해서 나는 천년의 시간을 쫓았다. 마지막 내일을 기다리면서 나를 기만하는 새벽에 총을 쏘았다. 꿈만큼은 더럽혀지지 않길 바랐다. 아이가 그림을 그리듯 인류를 색칠했다. 내가 그린 그림은 그 자리에서 한 번도 일어서지 못했다. 나는 운명 속에서 여권을 잃어버렸다. 누구든 될 수 있지만 내가 되지 못할 운명이었다. 여기 나의 가슴 속 나를 끌어당기는 중심을 찾아 헤매며, 여기 대답 없이 돌아오는 메아리의 방에 갇혀 다른 곳을 꿈꾸며, 여기 도망과 귀환 사이의 문 뒤에서, 여기 날 감시하는 거울 앞에서 매일 밤 불을 밝히고 리허설을 한다. 막이 오르길 기다리며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가슴을 울릴 위협이 되길 바라며 굴복하지 않고 다른 곳을 향해 나아가며, 여기 내 심장의 밑바닥 고동치는 진원에 서서, 여기 끝나지 않을 갈등의 껍질 위에 서서 다른 곳을 꿈꾸며, 여기 이걸로 뭘 해야 하나라고 자문하는 세상 속에서, 여기

어느새 사라진 시간과 함께 다른 곳을 꿈꾸며 여기 내 안에서 고동치는 음악과 함께 여기 영원히 중심에서 벗어난 곳에 서서 여기 나의 것인 이야기 속에서 나의 이야기와 함께

세우맹이 전한 노래 이탈리아의 클라우디오 발리오니 2020년 곡 알트로베구이 다른 곳 이 노랫말과 함께 들어봤고요. 몇 주 전 청취자

박소영님이 노랫말 신청하셔서 오늘 소개했고요. 박소영님도 함께 듣고 계셨던 것 같아서 기쁩니다. 음악 한 곡 더 듣고 오죠. 이탈리아의 지노 파울리의 Senza Fine, 끝없는입니다.

이탈리아의 지노 파올리의 노래로 센사 피네 끝없는 들어봤고요. 이제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새음의 2부 순서는 싱어송라이터 한태인 밴드 까치산의 한태인과 함께하는 한태인의 월드 차트 잠시 후 이어집니다. 1부 끝곡으로는 세네갈의 마바말 그의 노래 잼잼 모두 평안하길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2: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3: 매일 20분钟
2: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3: 매주 星期一到星期三早5点20分
2: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3: 만나요.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오늘 2부 첫 곡은 미국의 기타리스트 작곡가 리 리트나워의 1989년도 컬러 리트 앨범 수록곡 바이아 펑크 함께 들어봤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실시간 신청곡은 0890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율디 앨범 반장 잘 들었습니다. 엘비스 코스텔로의 다른 음악이 듣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월요일에 에너자이저 송이었어요.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네요. 에너자이저 송. 저도 좀 필요한 것 같은데 함께 듣죠. 77년도 My Aim is True 수록곡 Welcome to the Working Week 함께 듣고요. 한테인의 월드 차트 시작합니다.

0: 매주 월요일 세계 음악의 최신 동향을 알려드립니다. 록밴드 까치산을 이끄는 싱어송라이터 뮤지션 한태인이 감시관을 발휘해 고른 히트곡들을 해박한 지식을 발휘해 안내해드립니다. 한태인의 월드차트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태인씨 어서 오십시오.
1: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월요일에 인사를 드립니다. 월드차트의 한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씩씩하네요.
1: 월요일이니까요. 예. 예. 에너자이저 송 듣고 왔지 않습니까?
0: 예. 에너자이저, 에너자이즈 된 거죠. 예. 10월 말부터 서울을 출발해서 전국 클럽 투어, 까치산의 전국 클럽 투어가 시작된다는 소식 들었고요.
1: 맞습니다.
0: 축하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서울 티켓 예. 오픈됐고, 오늘 저녁에 오픈하는구나.
1: 네, 오늘 7시에 네. 네. 29땡땡을 통해서 네. 네. 예매가 시작이 되니까요. 네. 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예. 네, 이때 뭐 까치산 공연 못 봤는데 언제 볼 수 있나요 하셨던 이제 분들이 계시다면은 네. 네, 오늘 저녁 7시에 네, 예매를 해주시면은
0: 재빨리
1: 열심히 준비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서울을 시작으로 어느 도시를 방문할 예정이십니까?
1: 저희 지금 지역으로는 네. 부산, 대전, 전주, 서울 이렇게 지금 준비가 돼 있어요.
0: 네. 부산, 대전, 전주 이 요 순인가요?
1: 아니에요. 서울하고 대전하고 네. 부산하고 마지막에 전주로 갑니다. 아, 전주가 마지막입니다.
0: 예. IV님께서

0: 티켓팅 힘내라고 응원해 주세요. 서춘데
1: 발발발발발
0: 발발발 어떤 의미지?
1: 이런데.
0: 약간 떨고
1: 예.
0: 있다.
1: 떨고 있다. 약간
0: 아,
1: 이렇게
0: 혹시라도
1: 덜덜덜덜 뭐 이런 거겠죠.
0: 놓칠까 봐.
1: 예. 근데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다 티켓팅 되게 잘하시잖아요.
0: 예.
1: 잘하고.
0: 매크로 뭐 이런 거 돌리면
1: 아유,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0: 안
1: 절대 안
0: 되죠?
1: 되고요. 예, 여러분들의 손으로 네, 한땀한땀 이제 깜찍깜찍 이렇게
0: 마우스를
1: 잡아주시면
0: 잘
1: 예, 되겠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어차피 2회로 준비를 했어요. 서울 공연은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또 오시고 싶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양 회차로 준비를 했으니까 넉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 즐겁게 구경할 수
0: 다행입니다.
1: 있게끔 예, 지금 티켓팅 잘 하시면 예, 거기서 서울에서 만나는 걸로 하시죠.
0: 네. 굿바이 블루스카이 님도 약간 지금 심장 떨리는 마음으로 심지어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습니다라고
1: 벌써부터 그러면 어떡해요?
0: 써주시고
1: 지금
0: 지금
1: 4시가
0: 아직
1: 남았는데.
0: 4시간 후의 일인데요. 굿바이 블루스카이 님.
1: 에,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0: 릴렉스 하시기 바랍니다.
1: 공연장에서 만나요.
0: 예. 강현진 님께서도 어우 티켓팅 아주 어려워요라고 써주셨어요.
1: 아이, 잘하시잖아요.
0: 예.
1: 다들.
0: 티켓팅이 어려워요, 진짜.
1: 저도
0: 예.
1: 해봤는데, 이게 보통 일은 아닙니다.
0: 약간 뒤통수 맞은 느낌도
1: 진짜.
0: 들고
1: 아니,
0: 그렇잖아요.
1: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0: 예. 이게
1: 근데
0: 뭐야?
1: 이번이 땡 치자마자 내가 뭐그 표준시계에 나오는 그거 보면서 0초 대기 진짜 0.005초 이 엄청난 반사신경으로 옛날에 스타크래프트 하던 반사신경으로 딱
0: 아,
1: 눌렀는데 벌써 눌렀는데 이미 대기 뭐막막 몇천 막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진짜.
0: 그러니까 패닉이죠.
1: 그렇더라고요.
0: 패닉
1: 예.
0: 모드에 빠지기 쉬운데.
1: 맞아요.
0: 그러진 않을 거라 생각하면서 서울 2회차 까치산의 클럽 투어 충분히 또 대전, 부산, 전주도 있으니까요.
1: 네, 많은 예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0: 자, 오늘 차트 등반 어느 나라로 가볼까요?
1: 네, 오늘은요, 오스트리아 그리고 체코의 차트로 한번 떠나보는 시간을
0: 네.
1: 갖도록 하겠습니다.
0: 이게 참 희한하네요. 오늘 오프닝 뉴스를 전했는데, 그게 이제 오스트리아 소식이었나?
1: 진짜요?
0: 오스트레일리아였군요. 오스트레일리아.
1: 아,
0: 예, 죄송합니다. 예,
1: 오스트레일리아.
0: 헷갈렸습니다.
1: 아하.
0: 오늘은 유럽에 있는 오스트리아 소식이죠. 예.
1: 네. 그러니까 뇌 동기화가 되다 말았네.
0: 되다가
1: 되다가 약간 놓쳤네.
0: 살짝,
1: 삐 끝했네. 오스트까지 했네.
0: 오스트까지는 됐는데.
1: 아쉽네요.
0: 네. 오스트리아와 체코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곡부터. 뭐, 아니면 뭐, 오스트리아나 체코를 특별히 찾은 이유 뭐 이런 거가 있다면
1: 가깝잖아요.
0: 가까우니까.
1: 둘이 뭐 이웃나라니까. 네, 그냥
0: 그렇구나.
1: 한번 네.
0: 그렇구나.
1: 같은 어쨌든 어권에 속해 있기도 하고요. 물론 말은 다릅니다. 굉장히 다르고 오히려 체코나 이런 쪽은 오히려 약간 러시아 문화 쪽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0: 슬라빅,
1: 예.
0: 예.
1: 그쪽에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근데 오히려 또 오스트리아는 말 그대로 이제 독일이라든지 이쪽에 영향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등을 맞대고 있는, 머리를 맞대고 있는 국가다 보니.
0: 아까 이따 보니까 그 리스트에 슬로바키아 출신 아티스트도 한분
1: 맞아요.
0: 계시더라고요.
1: 맞아요. 맞아요.
0: 약간 형제 나라였다가 또
1: 그렇죠.
0: 다른
1: 그렇죠.
0: 길을 간.
1: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0: 아무튼.
1: 아무튼 뭐 굉장히 그래서 이중 국적자들도 많고요. 뭐
0: 그렇군요.
1: 폴란드와의 이중 국적자들도 꽤나 있는 것 같고 보니까 폴란드는 물론 좀 멉니다만, 네.
0: 언어도 약간 좀 적어도 텍스트에 있어서는 호환성이 좀 있다 뭐 이런
1: 그렇죠.
0: 얘기도 들은 것
1: 슬로바키아
0: 같아요.
1: 쪽의 어권에서는 어쨌든 호환되는 느낌이 있는데, 근데 그래도 그들끼리 못 알아듣지 않을까요? 저는 항상 궁금했는데
0: 말로 했을
1: 그것도.
0: 때는 뭐 억양도 다르고 그래서 그거보다는 글로 읽을 때는 좀 통하는 게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1: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0: 그러니까요.
1: 뭐 이탈리아랑 스페인 애들이나 이런 애들도 자기네들끼리 뭐 얼추는 알아듣는다고 하길래.
0: 2, 30%?
1: 예. 스타트가 비슷해서 말이.
0: 그러니까요.
1: 예. 뭐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네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쓸데없는 얘기가 길었고요.
0: 차트를 공유하는 뭐 그런 느낌도 있을 것
1: 있기는 있어요. 아예 제로는 아닌데, 근데 그게 그들의 어권에 있는 노래들이 공유된다기보다는, 근데 빌보드 이제 음악들이 공유되는데 취향들은 약간
0: 겹치는
1: 비슷한
0: 지점.
1: 것 같긴 해요. 예. 그래서 글로벌 차트에 이제 빌보드 위주의 곡들도 약간 겹치는 것들이 있지만 그 와중에 그래도 좀 비슷한 게 있는 듯한 느낌은 받았다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오늘 한태인의 월드 차트, 오스트리아 그리고 체코의 차트에서 골라오신 음악 첫 곡부터 그럼 만나보겠습니다.
1: 네, 오늘의 첫 번째 선곡입니다.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오스트리아의 197위에 올라 있는 곡이에요. 오스트리아의 밴드입니다. STS예요. STS죠. 네, STS의 1984, 1984년 발매 앨범입니다.

0: 지역적 감성, 그러니까 포크 뮤직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네. 그런 감성들을 되게 직접적으로 결합하는 팀이에요, 이 팀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생명력을 길게 유지하는 이유가 어쨌든 이 오스트리아랑 이 방언, 지방, 이런 쪽에 있는 것들을 잘 간직하고 그걸 어쨌든 뭐 민족성이라든지 국민성이라든지 네, 이런 네, 것들을 네. 어쨌든 자극할 수 있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랑을 받고 있고 뭐 최신곡들이 나오고 뭐 새로운 팀들 나오고 뭐 장르가 바뀌고 이래도 기본적으로는 어떤 오스트리아 사람들의 어떤 마음에 한 구석에는 자리하고 있는 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되게 다 1984년도 앨범인데 아직도 차트에 있는 거는 그냥 에버리지로 꾸준히 듣는다는 얘기예요. 국민들이.
1: 그러니까 한 거의 4, 50년 전 전통인데도 아직도 그걸 소비하고 있다.
0: 맞아요.
1: 그런 거네요. 네. 예, 그런 스타일의 그렇죠. 전통의.
0: 그래서 어쨌든 이 여기 멤버가 세 사람인데 S대S가 이 사람들의 그 이름에서 한 글자씩을 따서 팀명을 지은 거예요.
1: 그렇군요.
0: 그래서 SES 이거죠. 그렇네.
1: SES도 그런
0: 그렇죠.
1: 사정이 있었군요.
0: 이름을 한 글자씩 한 거군요. 슈, 유진, 바다, 씨 이렇게 해가지고 SES인데 여기도 S대S가 한 글자씩 이름을 딴 것이다. 오스트리아 SES 말하면 좀 실례겠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어쿠스틱 기타 위주의 음악을 들려주는 팀이고 네. 세 명의 송라이터, 송라이팅이 가능한 세 명이 모여 있다 보니까 네, 네. 화성이라든지 이런 보컬의 하모니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다채로워요. 본인들의 네, 네. 노래를 세 명이서 함께 반주를 하면서 부르는데 그것이 하나로 뭉쳐져서 아름다운 포크 하모니가 되어 가는 거죠.
1: 저 이거 아카펠라인 줄 알았어요. 초반에는.
0: 오, 맞아요. 처음에는 네. 그래서 네. 이 노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또 설명을 네. 드리면 들으시긴 하겠지만 앞에는 이제 아카펠라로 네. 이렇게 뭔가 프리 템포로 쫙 깝니다.
1: 목소리만
0: 쫙. 네, 목소리만 예. 쫙 가요. 그래서, 와, 이거 멋있다. 이랬는데, 갑자기, 조금 지나고 나면은, 네. 갑자기 이제,
1: 뿡짝뿡짝
0: 네, 신명나게 네. 이제, 본편이 딱 나오면서, 포크팝 그룹으로 이제,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뭔가, 혹자는 들었을 때, 어, 이거 컨트리의 느낌 아니야? 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네. 컨트리랑은 약간 달라요. 느낌이. 그래도 어쨌든 정서를 공유하는 것들이 좀 있다 보니 이게 구별하기가 사실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포크팝으로 부르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그들도 자기네들 스스로를 컨트리라고 명시하지는 않고 아스트로팝이다. 뭐 이렇게 포크팝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내용도 되게 포크의 어떤 정서와 맞닿아 있는 게 뭐냐면요. 이 슈타이어마르크 출신의 뮤지션이에요. 이 화자가 노래에.
1: 네네네.
0: 근데 이제 빈으로 온 거예요. 돈 벌어야지, 나 음악으로 대성해야지 해서 비엔나로 온 거예요.
1: 네.
0: 그래서 빈으로 와서 막 활동하는데 되겠어요? 안 되죠.
1: 안 돼요.
0: 예, 네, 거리에서 막 하고 하는데 소위 말해 현타가 오는 거죠. 나 지금 뭐 하는 거? 나 그냥 나 돌아갈래. 나 돌아갈래. 귀향송이라고 보셔도 되고 뭔가 자조 섞인 코미디라고 보셔도 돼요.
1: 자조 섞인 코미디예요. 코미디.
0: 네. 그래서 이게 안 되네.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 이것들을 다 방언으로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아. 이게 딱 들었을 때 이 네.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들었을 때 아 얘는 노래만 들어도 아 얘 촌에서 왔네.
1: 그러네.
0: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 방언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나 집에 돌아갈래도 저 집에 갈래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방언으로서 다 처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가사들도.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게 들을 수 있고 아 이거는 되게 슬픈 코미디이기도 하면서 아, 포크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귀향,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잘 표현한 이런 노래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재미있게 저도 느껴졌습니다. 언어를 직관적으로 이해하지 못하지만요.
1: 네네네. 이게 픽션이 아니라 실제로
0: 자기네들 얘기예요.
1: 자기네들 얘기라고
0: 그거를 그러더라고요. 섞어서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아. 자기네들 얘기 실화에다가 더 처량하게 혼자 얘네는 세 명이잖아요. 네. 이 팀은 이 팀 세 명이지만 여기에 화자는 한 명인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멤버들끼리 또 서로 자기네들을 놀리면서
1: 네.
0: 가장 집에 가고 싶어 했던 멤버의 상황과 빗대어서 이렇게 패러디로서 이렇게 만든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1: 혹시 그 까치탄 결성하고
0: 네.
1: 야, 우리가 어느 정도 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한 1, 뭐 2, 3년 뭐 무명을 어느 정도 견디겠다 뭐 이런 각오 같은 거 있었어요?
0: 각오라기보다는 그냥 이게 마지막이다라는 그 결성의 각오는 있었죠. 다른 팀을 할 수 있는 에너지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 같지 않다.
1: 그렇다면 네, 이게 우리 이후의 음악은 없다.
0: 이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성이다라는 느낌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1: 더 비장하네요.
0: 네, 굉장히 생각보다 그러니까 외부의 시선보다도 조금 더 비장하게 시작하긴 했어요. 이게 우리 인생에 있어 마지막 팀 결성이니 잘해.

0: 보자.
1: 잘해
0: 손
1: 보자.
0: 탁탁탁탁 모으고 하나 둘 셋 화이팅 하고 시작 한 거죠.
1: 그랬구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스포티파이 데일리 오스트리아 차트 197위에 오른 84년도 SDS의 발표곡 퓨르스텐펠트 듣고 오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월요일에 만나는 한태인의 월드차트 싱어송라이터 밴드 까치산의 한태인의 선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첫 번째 선곡이었죠. SDS의 Fürstenfeld 지명이라고 소개를 한 네. 오스트리아 밴드의 84년도 발표곡이었습니다.
1: 네, 이게 그러니까 집에 가고 싶다. 그냥 고향 퓨슈텐펠트로 그냥 돌아가고 싶다. 요 얘기예요. 왔는데 뭐 아무것도 안 되고 도시생활 마음에 안 들고 돈도 안 벌리고 이 빈의 음악계 어떤 문화에도 적응 하나도 못하겠고 결론 단순합니다. 큰 세상 뭐돈 아, 몰라 이제 필요 없고 나 다시 그냥 이 퓨슈텐펠트로 그냥 돌아갈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이 계속 얘기하는 뭐 이빌 비다함 이게 뭐냐면 가고 싶다 이거예요. 돌아가고 싶다 이건데 이것도 완전 방언이에요. 표준 독일어는 원래 이필 비다하임인데 이게 이거를 계속 방언으로 얘기하면서 거기서도 애초에 티를 내는 거죠. 아, 이 녀석은 이제 시골에서 올라온 녀석이구나라는 걸 청자가 알 들을 수 있게끔요. 네. 그런 게 아주 재미있는 어제 여러 가지 정서가 공존하는 재미있는 곡이었습니다.
0: 콩콩님께서 듣는데 힘이 나죠.
1: 네.
0: 집에 갈래요.
1: 그거예요. 정확히 이겁니다. 나
0: 집에
1: 집에 갈라요.
0: 갈래요. 갈래요. 이금주님께서 드디어 대전에도 오시네요. 기대할게요. 써주셨습니다.
1: 고맙습니다. 준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SDS를 소개해 주셨고요. 오스트리아 차트에서 이제 두 번째로 고르라오신 곡 만나볼까요?
1: 네, 오스트리아 차트 한번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오스트리아의 107위에 올라 있는 곡이에요. 오스트리아의 듀오입니다.
0: 네.
1: 피체라 운트 야우스라는 팀이고요. 26년 5월 발매 싱글이에요. 비교적 최신 싱글이네요.
0: 그러네요.
1: 네, 클래쉬 코이츠 비에라고 해서 이제 겁나게 차가운 맥주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왜냐?
0: 방언 많이
1: 이것도
0: 쓰시네.
1: 방언이에요. 요 제목 자체도 방언입니다.
0: 그렇구나.
1: 그래서 이제 예, 이제 우리 말로 의역을 하자면 이제
0: 겁나 차가운 맥주.
1: 겁나게 차가운 맥주예요. 예,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이제 SDS처럼 요 팀을 이해하는 데 되게 중요한 게 마찬가지로 방언이에요. 자체가 방언이고 이미 제목에서부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팀의 음악적 세계가 드러나는 거죠.
0: 네.
1: 원래 표준 독일어라면 이제 아이스칼테스 비어예요. 이게
0: 오, 많이 다르네요.
1: 네, 아이스칼테스 비어가 무슨 뜻이냐면 그 아이스가 그 얼음 같이 그런 느낌이에요. 아, 칼테스가 콜드고 칼츠가 콜드거든요.
0: 아이스 콜드 비어.
1: 네, 아이스 콜드 비어예요. 그러니까 엄청 뭐 얼음장 같은 맥주 뭐 이런 느낌인데 이걸 이제 완전히 다르게 클래시 코이츠 비어라고 하면 이제 겁나게 차가운 맥주.
0: 비에만 갖고 네. 앞에 두 표현은
1: 완전 다른 거죠.
0: 방언이네요.
1: 네, 완전한 방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딱 오스트리아 방언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제목으로 이미 음악적 이제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걸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참또 재미있었고 벌써 이 팀도 마찬가지로 방언을 기조로 하는 어스트로팝이라고 구별을 하는 팀이에요. 음악적
0: 네.
1: 장르는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그 이제 어쿠스틱 기타 사운드가
0: 네.
1: 네, 주로 나오는 음악들을 들려주는 거고 이 팀은 뭔가 좀앞 팀이랑 약간 다른 게그 카바레 문화 그러니까 그 뭐랄까 뮤지카 카바레라고 하는데 뮤지카바레라고 하는 그 독일의 그 유럽권의 그런 문화들 있잖아요. 미국에도
0: 네.
1: 물론 옛날에
0: 네.
1: 있었지만은 그런 뭔가 코미디와 약간 그 패러디
0: 버라이어티
1: 같은
0: 쇼를 볼수
1: 맞아요.
0: 있는 그런
1: 그런 것들이
0: 무대.
1: 결합되어 있는 막 코미디언들이 오르기도 하고 노래도 막 부르고 막 연극도 하고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스트로팝과 이런 뮤지카 카바레 이런 게 조금 결합이 되어 있는 느낌이다라고 보면은 좀더 재미있게 들으실 수가 있다. 그래서 노래 자체는 되게 가벼워요. 되게 가볍고 뭔가 막 삶의 의미 막그 엄청난 막뭐 귀향이라든지 이런 고향에 대한 이런 걸 담는 느낌은 아니고 그냥 우정이나 뭐 삶의 가벼움 이런 주제들을 되게 가감 없이 그냥 툭 다들 그냥 맥주 하나 들고 막 부를 수 있는 드링킹 송이라고 봐도 무방한.
0: 그러니까 직관적이잖아요.
1: 네, 엄청
0: 제목이.
1: 직관적이에요. 아,
0: 차가운 맥주.
1: 겁나 차가운 맥주가 제목이면 무슨 노래를 하겠어요. 잔을 마주치면서 그냥 막 친구들끼리 막 아, 왁자지껄 그런 노래예요. 정확히.
0: 그러네요.
1: 그래서 뭐 복잡한 거 내려놓고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고 여름 보내고 겁나 차가운 맥주 마시면서 별거 아닌 이 순간을 즐기는 거. 그것이 이런 노래와 장르의 핵심 정서다라고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0: 이 곡도 앞선 퓨슈텐펠트와 마찬가지로 브레스 소리가 좀 음웅스러운 그 튜바 소리 같기도 한데 그런 소리가 좀 나오죠?
1: 흥을 돋울 때는 역시 관악기가
0: 관악기.
1: 아주 좋습니다.
0: 뿡빠라 뿡빠.
1: 그렇죠. 뿡빡뿡빡이.
0: 알겠습니다. 피테라 운트 야우스의 클래시 코이츠 비에 가슴 뻐근하게 차가운 맥주 또는 겁나 차가운 맥주 듣고 오죠.
2: Es gibt so Tag, wo ich mich einfach nicht mehr sehen kann. Wo ich mich nicht mehr spüre und nicht mehr mähen kann. Wo gar nichts mehr passt und mich gar nichts mehr gefällt.

0: 호호호이 산타클로스인 줄 알았네요. 월요일에 만난 한태인 월드 차트 밴드 까치산의 한태인 씨의 선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금 피자라 운트 야우스의 클래식 코이즈비에 가슴 뻐근하게 차가운 맥주 겁나 차가운 맥주였습니다.
1: 네, 아, 재밌네요. 역시 뿜빠뿜빠가 좀 나와줘야 이게 두근두근.
0: 8391님께서 펍에서 들어야 할 그런 분위기의 노래.
1: 정확하죠.
0: 예, 월드컵 보면서.
1: 완전 드링킹송이죠.
0: 네. 자, 이제 오스트리아 그리고 체코 오늘 차트 등반 중에서 체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곡입니다.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체코의 66위에 올라 있는 곡이네요. 네, 체코의 아티스트예요. 에바 파르나라는 아티스트고요. 2006년 발매 앨범입니다. Měl jsem vůbec lát라고 해서 이제 동명이 수록곡이에요. 이게 그 앨범 제목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Měl jsem vůbec lát라고 해서 넌날 정말 좋아하긴 했던 거니?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아이, 그러니까 청소년, 아이는 아니고 청소년 정도 되겠다. 이게 틴팝이라고 보시면 돼요,
0: 틴팝.
1: 장르가. 그래서 이게 이 에바 파르나라는 아티스트는 지금도 엄청나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아티스트인데, 요때 당시에는 2006년이었으니까 13살이었어요. 만으로
0: 어렸네요.
1: 13살. 그래서 굉장히 어린 나이에 데뷔를 한 거거든요. 요 앨범이 데뷔 앨범이에요.
0: 아하.
1: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그 당시에, 그러니까 00년대, 우리 00년대를 한번 회고해보면 어떤 시대였어요? 에이브릴 라빈이 지배하던 시기였잖아요.
0: 스케이터 보이.
1: 네, 스케이터 보이와 어떤 그 팝펑크 사운드를 위시한 이런 틴 팝이라든지
0: 맞습니다.
1: 이런 팝록 장르들이 뭔가 그 라디오 친화적인 이런 차트를 싹 점령하면서 틀면은 그냥 틀면 나오던
0: 맞아요.
1: 시대였잖아요.
0: 네.
1: MTV와 이제 더불어서 이제 점령당했던 이 시절인데, 그래서 요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것도 데뷔 앨범인데, 데뷔 앨범의 데뷔곡 타이틀곡인데, 이것도 사실 오리지널 곡은 아니에요. 이 에바 파르나의 오리지널 곡은
0: 아,
1: 아니고,
0: 그렇구나.
1: 네덜란드 아티스트인 이제 킴 리안이라는 아티스트가 있는데, 2003년에 발표했던 이제 티네이지 슈퍼스타. 원곡이 티네이지 슈퍼스타예요. 원곡 제목도 티니,
0: 티네이지
1: 예.
0: 슈퍼스타.
1: 맞춤형인 거죠. 아, 근데 물론 내용은 좀 달라요. 요걸 이제 번안, 요건 원래 영어곡인데, 이제 이 에바 파르나는 이제 체코 노랫말을 새롭게 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용은 좀 다른데, 어쨌든 바이브 자체는 원곡과 아주 똑같습니다. 그래서 팀팝, 뭐 2000년대 어떤 기타 팝, 팝락 이런 느낌을 확실히 가져가고 있는 그런 트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확히 에브릴 라빈의 문법이에요. 00년대 팝펑크 사운드를 흡수한 팝록의 문법.

0: 아닙니다라고 보시면 정확하고요. 당연히 들으면 자연스럽게 초기의 에브릴 라빈도 떠오르고요. 뭔가 10대 여성 화자가 얘기하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뭐 연애에 대한 불만, 그러니까
1: 불만.
0: 상대 소년에 대한 어떤 불만 같은 것들을 내면서 그러면서 뭐 질문을 하는 거죠. 직접적인 질문을 하고 너 우리 그러니까 대면 사이가 된 거죠. 만났다 헤어졌다 막 그러잖아요 어릴 때는. 그러니까 근데 헤어지고 나니까 걔가 나한테 잘해주고 했던 거는 다 기억 안 나고 몰라. 너나 좋아하긴 했던 거니? 그냥 서운한 것만 이제 떠오르고 이런 투정 아닌 투정 같은 것들도 이렇게 가사에 솔직하게 적고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뭐 그냥 부담 없이 술술 들을 수 있는 아주 귀여운 곡입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아예 장르가 달라요. 이거는 이제 이 나이 때할수 있는 아주 좋은 장르인 거고 지금도 활동을 하시는데 약간 들어보니까 R&B나 가스펠의 영향권 안에 있는 그런 음악들을 팝 음악들을 좀 들려주고 계시더라고요.
1: 네, 20년 커리어가 됐어도 지금 30대 초반이니까 그건
0: 맞아요, 맞아요,
1: 장점이네요.
0: 맞아요. 그래서 뭐몇 개월 전에도 정규 앨범을 또 발매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1: 그렇구나.
0: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에바 파르나라는 체코의 아티스트입니다. 네.
1: 알겠습니다. 체코어로 또 듣는 세계 음악인데요. 에바 파르나의 요거 발음 좀 도와주세요.
0: 네네네. 무니엘스 무니에 무베스라트라고 해서 넌날 정말 좋아하긴 했던 거니?
1: 네,
0: 라는 곡입니다.
1: 듣고 오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 음악 기행 월요일에 만난 한태인의 월드 차트 밴드 까치산의 싱어송라이터 한태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금은 체코의 에바 파르나의 멜스메 부베츠라트 날 사랑하긴 했어 너였습니다. 13살의 나이에 네. 또 부른 음원 잘 들어봤습니다.
1: 네. 아, 엄청 귀엽죠. 네. 노래도 엄청 귀엽고요. 네. 뮤직비디오도 뭐 같이 나갔는데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네. 굉장히 귀엽습니다.
0: 10살, 네. 13살에 저런 고민 했나 우리가?
1: 아닐걸요. 아닐걸요.
0: 딱지를 어떻게 잘 칠 수 있을까 뭐 이런 진짜. 고민을 네. 했던 맞아요. 것 같은데.
1: 그래서 집에 빨리 가서 뭐 냉동실에 넣어놨던 아이스크림 꺼내 먹어야지 뭐 이런 전에 생각이 나.
0: 빨리 먹어야 되는 뭐 이런.
1: 네. 집에 가서 뭐 바람의 나라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이 나겠지 뭐. 아주 한박 웃음이 지어지는.
0: 조숙한 네. 가수 에바 파르나의 노래였습니다. 체코 가수였죠?
1: 네.
0: 계속해서 체코 차트에서 한 곡 더 들어보죠.
1: 네, 좋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곡입니다.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체코의 87위에 올라있는 곡입니다. 여기는 이제 슬로바키아 출신이에요.
0: 네.
1: 슬로바키아 출신의 뮤지션입니다. 야나 키르슈네르의 2000년 발매 앨범이에요. 푸트좀 메스데라는 앨범이에요. 이게 낯선 도시에서라는 뜻이고요.
0: 네. 네,
1: 거기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모드라라는 곡입니다. 블루라는 곡이에요.
0: 네. 파란색인가 아니면 그
1: 뭐 감정선을 얘기하는 걸 수도 우울. 있고 약간 중의적인 그걸 그대로 갖다 쓴 것 같아요. 그냥 모드라라는 이름으로 이게 파랑을 얘기하지는 않아요. 뭔가 직접적으로 파랑을 얘기한다기보다는 가사 내용에서는 우울감이라는 것도 나오진 않고 파랑이라는 것도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는데 그냥 이 이미지 자체를 쓴 느낌이에요. 그래서 일단 뭐 가사도 짤막하게 그러면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 좋은데
0: 예, 예.
1: 어쨌든 음악적으로는요. 이 야나 키르슈네르라는 사람은 슬로바키아 대중음악계에서 뭔가 메인스트림 팝스타였다가 이제 송라이터적 음악을 들려주다가 포크나 월드뮤직 전자음악에 이르기까지 뭔가 좀 확장적으로 장르를 이렇게 가져갔던 뭐 다재다능한 그런 뮤지션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아티스트라고 해요. 변화가 굉장히 시기별로 뚜렷하대요.
0: 네네네.
1: 그래서 할 거 하고 아, 나 이 장르에서 할 거 다 했다. 나올 거 없다. 바로 갈아타고 또 내 장르에서 할 거 다 했다. 없다. 또 갈아타고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0: 결단력이 네. 좋네요.
1: 그러면서도 본인이 하던 게 아닌데도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음악들을 들려주면서 지금까지도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슬로바키아의 뮤지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모드라라는 곡은 발라드긴 한데 그렇다고 발라드라고만 부르기는 좀 애매한 게 저는 기타팝이라고 봐요.
0: 기타팝.
1: 기타팝에 좀 가까운 것 같고 송라이터적인 호흡이 확실히 강하고 그냥 일반 발라드라고 보기에는 또 템포도 느긋하고 가사도 굉장히 로맨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달이라든지 뭐 나비 뭐 맨발로 뛰어다니고 뭐 시간이 흐르며 모든 게 변해가도 나는 널 품고 있어 여전히 품고 있어 뭐 마음속에 품고 있다는 얘기겠죠. 뭐뭐
0: 네.
1: 뭐 비는 뭐 내 안으로 떨어져 내려 아 이게 우울을 뭔가 시적으로 표현한 느낌이겠네요. 비는 내리는데 그게 겉으로 내리는 몸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내려
0: 마음에 내리는 비
1: 마음에 떨어져 내 안으로 떨어지고 있어 이런 느낌도 아주 좋고요. 뭐 꿈은 우리 꿈은 아직도 문가에 서 있어 들어오지 못하고
0: 네. 네,
1: 문가에 서 있대요.
0: 그래서
1: 이런
0: 좋네요.
1: 표현들이 굉장히 시적이고 번역으로 들었는데도 이렇게 뭔가 좀 와닿을 정도면 아 이건 되게 좋은 가사겠다 분명.
0: 발라드보다는 기타 팝이다라고 하신 결정적인 네. 이유는
1: 뭐 그냥 일반적인 발라드의 뭔가 그 반복적인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
0: 기승전결에
1: 가는 게 아니고
0: 그런 게
1: 좀 더
0: 구조가
1: 그,
0: 아니라
1: 아 물론 이것도 반복이긴 해요.
0: 네.
1: 근데 어쨌든 잔잔하게 흘러가는 느낌이 좀 더 이런 그 가사라든지 노랫말에 집중을 하게끔 장치를 해놓은 것 같아서 그 음악을 들으면서도 그런 의도라든지
0: 네,
1: 이런 것들이 저는 좀 느껴지는 것 같아서 제 나름 기준에서는
0: 네, 네, 네.
1: 아, 발라드라고 부를 수 있긴 하지만 기타팝이라고 부르면 좀 더 있어 보이겠다
0: 많이
1: 느낌.
0: 나와? 기타, 일렉트릭 기타
1: 일렉트릭 기타가 나온다기보다는 좀 기타팝의 호흡이 있는 것 같아요. 기타 사운드의 호흡이
0: 오케이.
1: 기타가 막 나대는 음악은
0: 나대는
1: 아니에요.
0: 나대는 음악이 아니에요. 저는 약간 그런 이미지가 그런 건가 했다가 무슨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1: 집에적인 느낌이긴 하죠. 네. 네. 그런 겁니다.
0: 야, 그럼 듣고 오죠. 스포티파이 데일리 체코 차트 66위 곡입니다. 2000년 발표곡 야나 키르시네르의 모드라 파란색 듣고 오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월요일에 만나는 한태인의 월드차트 밴드 까치산의 싱어송라이터 한태인의 선곡으로 함께합니다. 네 번째로 골라온 곡 야나 키르시넬리 이슬로바키아 국적의 아티스트의 모드라 파란색 이런 제목의 곡이었습니다.
1: 네, 아우 로맨틱하죠. 예. 이게 몽글몽글한 기타 소리가
0: 좋네요.
1: 어쿠스틱 기타가 탁탁 깔려 있고 분위기가 그에 이제 아르페지오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나와주는 기타가 아주 매력적인. 그래서 아, 이 기타팝이라고 표현하면 좀더
0: 맞는
1: 있어
0: 것
1: 보일 것
0: 같아요.
1: 같아가지고.
0: 발라드, 그냥 발라드라고 얘기하기엔 좀 어폐가,
1: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0: 맞네요.
1: 아주 좋았습니다.
0: 자, 계속해서 이제 오늘의 마지막 선곡이네요. 아니군요. 맞나요?
1: 맞습니다. 네, 오늘은
0: 자, 소개해
1: 벌써
0: 주시죠. 벌써.
1: 네, 벌써 다섯 번째 곡이에요. 오늘의 마지막 선곡입니다.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마찬가지로 체코입니다. 111위에 올라 있는 곡을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들고 왔어요. 체코의 밴드입니다. 카바트라는 밴드고요. 2006년 발매 앨범이에요. 고리다라는 앨범의 수록곡입니다. 부를라츠이라는 곡이에요. 예. 부를라키라는 거는 이제 과거에 러시아에서 그 강둑을 따라서 걸으면서 배나 뗏목을 강의 윗부분으로 올리던 인부들을 무를락이라고 했대요.
0: 꽤 정확한
1: 그게
0: 직업, 예,
1: 맞아요. 그게
0: 그,
1: 따로 이름이 있나 봐요.
0: 불락.
1: 그러니까 인부들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0: 전문성이
1: 이거를
0: 있는 거네?
1: 전문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강을 올려야 이제 다시 또 상류에서 하류로 이렇게 막 하고 이런데 이제 뭐 운송에.

0: 쓰고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전문적인 이제 직업군으로 딱 분류를 해가지고 브룰락이라고 해서 이거의 이제 복수형인 거죠. 브룰라츠이라고 해서
1: 블라치.
0: 네, 이렇게 노동자를 뜻하는 말인데요.
1: 네.
0: 이제 요거를 이제 짜르 러시아 때그 있던 노동자의 어떤 그 이름이래요. 짜르 러시아 시절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이 팀은 어쨌든 록 밴드인데 약간 메탈의 느낌도 있고 하드록의 느낌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잘 지었다는 생각을 했어요.
1: 그렇구나.
0: 팀의 음악적 방향과 이 어감이 주는 이 강력한 상류로 강의 상류로 배를 끄는 노동자라는 이 제목이 너무 매칭이 잘 돼가지고 들으면서 좀 압도를 당했던 그런 곡이거든요.
1: 약간 그이 블락의 외모도 평범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0: 그렇죠.
1: 들어요. 막
0: 굉장히
1: 근육질에.
0: 엄청났을 것 같은 느낌이 딱 있죠. 그래서 아무튼 이 언어랑도 엄청 잘 어울려요, 사운드가. 이 체코어의 뭔가 거칠고 구어적인 약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가사들. 예, 그리고 막 리프도 되게 집요해요. 계속 막 리프 막 집요하게 하거든요. 죽죽자를 되게 집요하게 하거든요. 아, 네, 예, 역시. 그러니까 집요하게 그 강을 탁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이걸 하는 그런 이미지랑도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1: 한 치의 오류도 허용치 않는.
0: 아, 그런 거죠. 아, 그러니까 꾸준하고 집요한 느낌? 예, 그런 게탁 이렇게 왔고, 뭐. 목소리도 허스키하고 이러니까 아 이런 어떻게 이런 찰떡 같은 주제를 가져왔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사에서의 이미지도 마찬가지예요. 다막 무거운 밧줄이 나오고 뭐배 진흙 강뭐 피곤하고 뭐 노동 이런
1: 여기
0: 걸 얘기하니까
1: 북한술에 의지해 또
0: 아
1: 이것도 있어요.
0: 그렇죠. 빠질 수 없는 그런 이미지인 거죠.
1: 예.
0: 근데 이거 이따 들어보시면은 또 아시겠지만 제가 듣기에는 솔로 기타 솔로가 엄청 매력적이었거든요.
1: 저도 그거 듣고 깜짝
0: 예,
1: 놀랐어요.
0: 그래서, 아니, 뭐, 튜닝을 잘못했나? 키를 잘못 잡으셨나? 이럴 정도로 굉장히 불협화음인 듯 하면서도 굉장히 규칙적인 솔로를 중간에 연주를 하는데 이게 또 엄청 매력적이었어요. 뭔가
1: 그러니까요.
0: 막 이게 배에 질질 끄는 소리 같기도 하고 막. 그래서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이 내 안에서 이렇게 막 조합이 되면서 예, 되게 재미있게 들었던 곡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곡은 월요일이다 보니까 예, 우린 또 노동을
1: 이것도 에너자이저 음악으로 또
0: 네,
1: 누군가에겐 다가갈 것
0: 적합합니다.
1: 같습니다.
0: 굉장히 적합합니다.
1: 예,
0: 그래서
1: 저에게도 에너자이저 음악으로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0: 맞습니다.
1: 드네요.
0: 네. 아무튼 이렇게 우리 모두 오늘 월요일을 시작하면서 예, 열심히 영차영차
1: 영차영차.
0: 브룰라츠이처럼
1: 물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잖아.
0: 그렇죠.
1: 상류로.
0: 네, 한 줄을 또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한 주가 되는 네, 마지막 곡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1: 알겠습니다. 클럽 10월 말부터 까치산 투어 시작한다는 정보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밤 7시에 티켓 오픈입니다. 서울 공연 기억하시고요. 오늘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오늘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1: 저도 인사드려야죠. 까바트의 불라트.
0: 불라치.
1: 예, 불라치. 배를 끄는 인부들 전하면서 인사드립니다.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일상의 작은 즐거움 SNS.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습관이 필요한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여러 기기에 접속할 수 있지만 사용 뒤에는 반드시 로그아웃합니다. 비밀번호 기록도 남기지 않습니다. 둘째, 비행기 탑승권, 집주소가 적힌 우편물, 이력서처럼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은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셋째, 친구 신청이 들어오면 광고나 해킹을 위한 계정은 아닌지 꼼꼼히 살핀 후 받아줍니다. 여러분, SNS 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4: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5: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여러분, 약속 중에 제일 설레는 약속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에 또 만나자, 이 약속인 것 같아요. 헤어질 때는 너무 아쉽지만 다시 만날 날을 정해두면 괜히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항공이들과의 약속을 지키러 나왔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그 약속 오늘 지켰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아이돌 한국어의 DJ 진진 진디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와서 조금 어색할 줄 알았는데요. 마이크를 잡자마자 1초 만에 적응 완료입니다. 역시 경험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있나 봅니다. 하하하하. 항공인 여러분, 저 오늘 출석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우리 재밌게 지내보아요. I'm DJ 진진, back again on 아이돌 한국어.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아도란의 DJ 진진입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들으신 곡은 진진의 Wave in my heart 이었는데요. 이 소리, 이 공기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오니까 마음까지 몽글몽글해지는 것 같은데요. 일단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항공이들 모두 출석했다면 소리 질러! 이야, 항공이가 스튜디오까지 아주 출석을 잘 해주신 것 같은데, 아,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돌아온 게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사실 제가 그동안 했던 말들 속에서 찐디로 복귀하겠다는 복선이 곳곳에 숨어 있었다는 사실. 그때는 저도 몰랐지만 지금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복선 회수 들어갑니다.

0: 자, 미카 V.V님께서 들어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나도란의 DJ 진진입니다. 호호.
1: 진디의 아이돌 한국어 인사말을 기억하십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다는 진진. 그 약속을 뒤로 하고 아도란을 떠난 지도 1년 반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2: 저 역시도 끝이라고 생각을 하면 아직도 실감이 좀 안 나는 것 같아요.
1: 하지만 알고 보면 이 모든 게 찐디의 치밀한 컴백 빌드업이었다는 것 믿으시겠습니까?
2: 언제 또 제가 돌아와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졸업 아닙니다. 할 수도 있는 거고. 봐봐요. 우리 작가님 무서운 거 봐봐요. 변호사님 나왔다고 돌아온다고 했다. 녹지 이러고 있다.
3: 돌아온다는 네. 의사의 합치가 있었기 때문에 재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이름 볼 수 있다.
1: 보셨습니까? 이미 예전부터 재계약 완료된 상태였단 말씀. 그리고 스페셜 DJ 시절 찐디가 던졌던 결정적 스포일러까지.
2: 근데 뭔가 슬프지 않아요 저는. 지금은 실감이 안 나고 사실은 그렇지만 뭔가 또 만날 것 같은 느낌.
1: 찐디의 치밀했던 복선 회수 오늘 완료합니다. 어김없이 내 집으로 돌아온 찐디. 항공이 여러분 격하게 외쳐주세요. 웰컴백 찐디 환영합니다.
0: 와, 이렇게 들으니까 약간 말 조심 좀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야, 이게 뭐 이렇게까지 제가 디테일하게 얘기를 했을지는 몰랐는데, 그리고 그때까지도 확정이 아니었지만 뭔가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미래를 예언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아무튼 항공이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굉장히 많은 축하 인사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미카 V.V님께서 찐디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찐디 덕분에 오늘이 더 특별하고 즐거운 하루가 될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라고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리아리아 0315님께서 와, 아이돌 한국어의 전설적인 DJ 찐디가 돌아왔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플라워JJ님께서 아, 이 목소리 진짜 너무 그리웠어요. 다시 찐디 목소리 들으면서 라디오 들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라고 축하 메시지를 다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DJ 컴백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손님이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아이돌 한국어에서 DJ로 활약한 빌리의 수아 달디입니다. 어서오세요.
4: 예!
0: 호호, 마이크 터지겠네.
4: 한국인들 저 보고 싶었나요? 전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DJ 달디 수아입니다. 반갑습니다.
0: 와우. 안녕하세요 선배님. 저 5대 DJ 진디라고 합니다.
4: 오늘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짝 지켜보겠어요.
0: 알겠습니다. 네. 네, 2대는 제가 이제 앞에서 팬분들이 2대라고 불러야 되냐, 네. 5대라고 불러야 되냐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4: 근데 다시 시작이면 5대인 거죠.
0: 5대죠. 네. 네.
4: 그래서 잘해보자.
0: 네, 알겠습니다, 선배님.
4: 오늘 한마디 틀리는 순간 이제 자리 바뀌는 겁니다.
0: 아, 알겠습니다. 오케이, 제가 오케이, 긴장 좀 하고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J로 제가 또 컴백을 한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네. 어떠셨나요?
4: 아, 뭔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구나. 안정감 있다. 자주 챙겨 듣겠다. 많은 항공이들이 또 좋아하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을 했고, 그냥 뭔가 당연하다는 생각이 저도 들었던 것 같아요. 오빠가 이제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0: 맞아요, 맞아요.
4: 뭔가 다시 그 자리에 돌아가면은 뭔가 안정감이 생기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제가 이게 딱 결심을 했던 순간이 뭔가 아도란을 바빠서 그만뒀잖아요.
4: 아, 그쵸, 그쵸.
0: 바빠서 그만뒀는데 그 일이 끝나자마자 일이 뚝 끊겼습니다.
4: 끊겼어요. 아유, 그니까 이런 얘기 네, 자주 하시더라고요.
0: 맞아요. 네. 그래서 아, 안 되겠다. 나의 아도란. 홈그라운드로 돌아가야겠다.
4: 너무 좋죠.
0: 네, 제가 또 일산에서 자고 나란 약간 그쵸, 이런 그쵸. 태어나진 않았지만 uh-huh. 그래도 그런 느낌이 홈그라운드의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4: 뭔 느낌인지 알죠.
0: 그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4: 네, 그래서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들어오시죠.
0: 선물을 들고 왔어요?
4: 네.
0: 뭔데?

0: 있다 여기는.
1: 야!
0: 자 일단
1: 뭘 이렇게 준비를 했어? 야 선물. 아 감사합니다. 아니 또
0: 무릎까지.
1: 예.
0: 이거는
1: 아이돌 한국어 찐디.
0: 찐디.
1: 야.
0: 이게 초록색 좋아하시니까.
1: 그러니까 초록색 굉장히 좋아하죠.
0: 네,
1: 제가.
0: 받으시고요.
1: 감사합니다.
0: 이거 직접 찍을 수 있는 출입증이래요.
1: 와.
0: 찐디.
1: 대박.
0: 걸어드리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와 이게 제일 갖고 싶었던 거다.
0: 그러니까 나도.
1: 대박.
0: 아 나도 갖고 싶은데.
1: 야 찐디 제가 진짜. 직접 이렇게 찍을 수 있는 출입증까지.
0: 맞아.
1: 이제 EBS에 뼈를 묻어라.
0: 그럼요, 그럼요.
1: 라는 의미에서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0: 컴백 기념 선물입니다.
1: 네, 잠깐 우리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제가 네. 이거를 한번 입어볼게요.
0: 입어봐요. 네. 자, 입고 있는 순간에 저 항공이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아쉽게도 우리 뚜디가 함께하지 못했는데 마음만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1: 잘한다.
0: 네, 지금 혹시 그냥 그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찐디가 옷을 착용 중입니다.
1: 네.
0: 네. 아이고 이쁜 사이즈도 딱이고.
1: 사이즈도 딱이네.
0: 네. 이거 할 때마다 그냥 이거 약간 교복처럼 입으면 되겠어요.
1: 그러니까 옷 준비할 필요 없겠다.
0: 너무 편하다.
1: 그러니까.
0: 아 진짜 역시 센스가 너무 좋아. 뒤를 한번 보여달라고
1: 아,
0: 하십니다.
1: 뒤에.
0: 뒤에가 딱 EBS FM Korean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아 근데 너무 이쁜데?
1: 아이돌 한국어.
0: 어허.
1: 이거 굿즈로 한번.
0: 어
1: 해가지고.
0: 나쁘지 않은데요?
1: 어 이거 좋네.
0: 저도 탐나요.
1: 그리고 어 달디를 위해.
0: 네 달디를 위해.
1: 예.
0: 아 그 출입증이 제일 탐나네요. 이게.
1: 그러니까 아 나 네. 이거 너무 좋은데요.
0: 너무 근데 예쁘다 약간.
1: 그 제 얼굴도 이렇게 딱 담겨 있고 네. 찐디.
0: 오빠 진짜 딱 멋있는 찐디의 그러니까, 모습입니다.
1: 약간 저 개인적으로 약간 프리패스가 이제 된 느낌.
0: 오.
1: EBS의 진짜 식구인 느낌?
0: 좋다.
1: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0: 부럽다.
1: 자, 아무튼 저희가 오프닝으로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눠봤습니다.
0: 네.
1: 네. 지금 굉장히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
0: 아니요, 아니요.
1: 수아님은 먼저 나서서 약속을 잘 잡는 편이신지 아닌지.
0: 아,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좀 있습니다.
1: 네, 뭐죠?
0: 약속은 잘 잡아요.
1: 아!
0: 그러니까 약속은 잘 잡아요.
1: 예, 맞습니다.
0: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아마 최대 피해자가 찐디일 것 같은데
1: 예.
0: 제가 약속은 잘 잡습니다.
1: 맞아요. 잘 잡아요. 오빠 뭐 며칠에 뭐예요? 아, 나 뭐 없는데? 아, 그러면 그때 보자.
0: 에.
1: 를 먼저 얘기하시잖아요.
0: 예. 오빠 항상 뭐 하세요? 얘들. 어, 이따 뭐 없어? 밥 먹을까? 좋아요. 하고 네.
1: 네. 아.
0: 근데 저 같은 사람 혹시 있을지 너무 궁금한데
1: 네.
0: 전 약속을 일단 잡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면 보고 싶으니까
1: 그러니까.
0: 네, 약속을 잡는데 잡고 난 후로 심장이 되게 두근대요.
1: 왜요?
0: 그 약속을 가야 된다는 마음에
1: 그게, 아, 좋은 의미의 심장의 두근거림이 아니, 아니라
0: 아니, 너무 떨려요.
1: 오.
0: 그러니까 뭔가 그걸 꼭 가야 한다는 그
1: 부담감이
0: 아니 근데 공감하시는 한국인도 분명 있을
1: 아,
0: 거예요.
1: 그쵸.
0: 뭔가
1: 왜냐면,
0: 그 약속이 네. 되게 뭔가 해야 될 것만 같고,
1: 네.
0: 뭔가 잘 막 준비를 해야 될 것만 같고, 약간 그래서 항상 이제 찐디와 약속을 하면은 가끔 이제 무산될 때도 많고,
1: 그렇죠.
0: 네, 요즘에 좀 잘 안 그런 편이죠.
1: 그렇죠. 요즘에는 제깍제깍 잘 네. 나와요.
0: 그럼요, 그럼요.
1: 네, 잘 만나고,
0: 네.
1: 네, 필요할 때 전화하고. 새벽
0: 누구든
1: 새벽에 11시에 전화 와서 오빠 안무 좀 짜. 도와주면 안 돼요?
0: 맞아요. 이거 제가 이따 썰 얘기해드리겠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친구나 지인과의 약속에서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하는 편인지 아니면 딱 맞춰서 도착하는 편이신지.
0: 저는 무조건 한 30분 전에 도착하는 걸 좋아해요. 제 시각에 도착한다고 생각을 해도 넉넉 잡아서 만약에 이런 교통편이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니니까
1: 그쵸, 그쵸.
0: 아, 밀릴 수도 있고 아니면 빨리 갈 수도 있는데 차라리 빨리 가서 그 주변을 먼저 좀 돌아보고 여기 주변에 이런 거 있더라 하면서 이런 거 하자 하는 게 좀 편한 스타일.
1: 진짜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0: 찐디는 그냥 늦는 게 일상 아니에요?
1: 저는 진진 시간, 진진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5분에서 10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0: 이거는 전 별로라고 봐요.
1: 네, 저도 최악의 습관이라고 생각하는데
0: 그러니까요.
1: 꼭 잠들어요.
0: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죠.
1: 10분만 더 자자.
0: 아니에요.
1: 5분만 더 자자. 그 10분과 5분은 저의 하루를 좌지우지합니다.
0: 근데 그 5분 10분 더 자서 괜찮아집니까?
1: 괜찮아지던데요.
0: 회복이 막
1: 회복이 엄청나.

0: 5분.
1: 맞아.
0: 그때 그래가지고 수아가 만나러 갔는데, 뭐야? 오빠 도착했어요? 정미
1: 맞아.
0: 씨였는데, 오늘 웬일이래?
1: 맞아,
0: 막
1: 웬일이래?
0: 이렇게 얘기했던
1: 당연히
0: 게
1: 줄줄
0: 있죠.
1: 알았죠, 네.
0: 자, 그러면 나 자신과의 약속도 있잖아요.
1: 네네.
0: 그럼 요즘에 나 자신과의 약속 한거 있습니까?
1: 아, 좀 많아요. 요즘
0: 오.
1: 생각이 많아가지고, 내 자신을 좀더잘 돌봐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0: 오.
1: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고 있잖아요.
0: 그렇죠.
1: 저도 좀 약간 어른이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건강을 자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약간 뭐 비타민 같은 거를 좀 챙겨
0: 맞아요.
1: 먹어야겠다라는 걸 항상 이제 생각을 하고, 제가 물 진짜 안 마시잖아요.
0: 나.
1: 물을 또 많이 마셔야겠다
0: 맞아.
1: 생각을 하고, 이제 술을 조금 줄여보면 어떨까. 근데 실행이 잘안 되더라고요.
0: 그거는 좀 힘들 수 있죠.
1: 네.
0: 또 좋아하는 사람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술도, 저는 커피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술은
1: 네네.
0: 안 마시지만. 근데 그만큼의 수분 보충을 해줘야
1: 맞아요.
0: 돼요. 근데 그게 쉽지가
1: 쉽지가 않습니다.
0: 않잖아요. 그래서
1: 하지만
0: 저는,
1: 너무 이제 뭐 매일 마시려던 거 이제 조금 뭐 하루 이틀 한다든지, 네, 합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0: 맞아요. 줄이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굉장히
1: 그러니까.
0: 좋은
1: 예.
0: 신호니까.
1: 매일매일 걱정하지 마세요. 예.
0: 뭐
1: 뭐.
0: 그런 말보단 좋잖아요. 요즘에 저 술독에 빠져 삽니다.
1: 아,
0: 이런
1: 그렇죠.
0: 얘기보다는
1: 예.
0: 줄여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1: 건강을, 네, 생각합니다.
0: 건강합니까?
1: 찐데 뭐 있으세요?
0: 저는 운동을 최근에
1: 오.
0: 이제 부산에서 제가 그저께 돌아왔습니다.
1: 네네.
0: 그래가지고 이제 촬영을 하는 내내 이제 제가 또 먹는 촬영이다 보니까. 근데 또그 부산 MB 땡에서
1: 네네.
0: 진행하는 오늘은 뭐 먹지라는 이제 그 프로그램이 먹는 것도 진심이에요. 그래서 점심 저녁을 꼬박꼬박 챙겨주십니다.
1: 야무지게
0: 야무지게.
1: 먹는구나.
0: 그럼 저는 그것도 먹고 먹는 촬영도 하고 이러니까 집에 와서 11시에 끝나든 12시에 끝나든 집에 와서 운동을 해야만 하는.
1: 아, 근데 이거는 자기 관리로서 너무 중요한
0: 맞아요.
1: 거긴 하겠다요.
0: 그래서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운동을 하면서 체력이 좀 많이 다시 극복이 된 약간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1: 맞아, 좀 건강해지신 것 같아요.
0: 네. 아무튼 우리
1: 네.
0: 한국인들 메시지 넘어가고 바로 소원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돌아온 찐디가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드립니다. 찐디의 소원 수리 시간인데요. 찐디, 이거 한 번만 해줘요. 제작진분들, 이 코너,
1: 나오세요. 나오세요.
0: 지금 일로 가면 될까요?
1: 아, 진짜. 다시.
0: 제작진분들, 이 코너 해주세요. 등등 마음속으로 품고 있던 찐디를 향한 소원을 말해봐. 제작진에게 코너 아이디어를 말해봐. 작고 소소한 부탁부터 엉뚱한 상상까지 한공이들의 소원이 많이 도착했다는 소식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정말 많은 소원들을 보내주셨다고 들었는데요. 자, 제가 이 소원 박스가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귀여운 소원요정 지니로 변신한 찐디가 이 소원 박스에서 사연을 뽑아가지고 소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안 하나요?
0: 다 들어드릴게요. 얍!
1: 오케이,
0: 이런
1: 좋다.
0: 느낌.
1: 준비됐나요?
0: 네, 준비됐습니다. 자, 어떤 소원이, 그리고 제가 들어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가 굉장히 궁금한데, 지금부터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첫 번째 소원은?
1: 근데 제가 뽑는 거 맞아요?
0: 뽑아서 주세요.
1: 아, 오케이.
0: 뭐니까?
1: 오케이.
0: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써니 진우님께서, 써니 진우 315님께서 찐디가 보드 타는 법 알려주기로 했었는데 못 듣고 끝났어요. 이번에는 보드 타는 법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히히. 그리고 찐디와 댄스 교실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코너 아이디어. 찐디와 댄스 교실 코너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어때요?
0: 일단 먼저 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드는 좀 만나서 이렇게
1: 그쵸.
0: 알려드려야 제가 직접적으로 좀 보면서 이게 문제다, 저게
1: 그쵸.
0: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 아니면 약간 꿀팁.
0: 꿀팁!
1: 예, 뭐, 체중을 뭐 뒤로 실어라. 다리에 뭐 힘

0: 몸에 좀 져라. 약간 이런 것들 있잖아요.
1: 이게 진짜 보드를 처음 배울 때 신기한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시선을 이렇게 자꾸 내려가요.
0: 그쵸. 이것만
1: 그러면,
0: 보니까.
1: 무서우니까
0: 예.
1: 앞에만 보는 거예요. 근데 시선을 생각보다 되게 멀리 멀리 봐야
0: 맞아요.
1: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낙엽이라고 하죠.
0: 알죠.
1: 나비 또는
0: 네네.
1: 낙엽. 요거를 할 때도 이렇게 밑에 무서워서 보다 보면 그쪽으로 몸에 체중이 실리기 때문에
0: 맞아, 넘어져.
1: 눈에 딱 걸리면서 앞으로 고꾸라질 수가 있습니다.
0: 맞아요, 막.
1: 그래서,
0: 고꾸라질
1: 네,
0: 수
1: 전문 용어죠?
0: 있어. 네.
1: 네, 그래서 최대한 멀리, 요렇게 해서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0: 맞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 배울 때, 이렇게 낙엽 상태에서, 이렇게 몸을,
1: 맞아요.
0: 시선을 같이
1: 시선을
0: 따라가야
1: 같이 따라가야
0: 된다고
1: 된다.
0: 들었는데,
1: 네.
0: 이거 진짜 꿀팁입니다.
1: 맞습니다.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요것만 해도 S자까지는 무난하게 저는 갈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0: 네네.
1: 찐디의 댄스 교실.
0: 전 너무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제가 한마디 해도 되나요? 최근에 저희가 있었던 시상식에서 저희 멤버 시윤 씨와 제가 이제 페어 안무가 있었습니다. 둘이서
1: 맞습니다.
0: 하는 거. 근데 이게 뭔가 너무 아쉬워가지고 아 이거 좀더 잘하고 싶은데 이거 누구한테 조금 조언을 구할 수 없을까? 하다가 갑자기 제가 찐지한테 11시쯤 오빠 뭐예요? 아춤좀 도와줬으면 좋겠네?
1: 좋겠네?
0: 네, 좋겠네? 해가지고, 오빠 또한 걸음에 또 달려와가지고,
1: 그쵸.
0: 또 멋있는 페어 안무가 완성이 됐습니다.
1: 아니, 뭐, 저야 뭐 아이디어를 내줬을 뿐.
0: 최고예요.
1: 근데, 좀 반응을 좀 봤어요.
0: 아, 저희의 그 했던 거 반응?
1: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했다고, 동생이 했다고 하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수아의 팬분들도 제 피드에 뜹니다. 이제 워낙에 자주 찾아보고
0: 찾아보고.
1: 하니까. 그래서 막, 비속어들이 난무하더라고요. 막, 정말 대단하다.
0: 아, 맞아요.
1: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0: 그쵸, 그쵸.
1: 비속어들. 그래서, 아, 성공했구나.
0: 너무 좋았습니다.
1: 먹혀
0: 뿌듯했습니다.
1: 들었구나. 다행이다.
0: 다시
1: 라면서.
0: 감사하다는
1: 아이,
0: 말씀도
1: 별
0: 드립니다.
1: 말씀.
0: 그래서 뭔가 항공이들한테도 한 번씩 이렇게 알려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긴 해요.
1: 좋죠. 뭐, 저는 사실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춤을 췄던 사람이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니까, 벌써 17년 춤을 췄으니까,
0: 그니까요. 걷는 것도 거의 춤추듯이 걸어
1: 그쵸.
0: 다니겠네요.
1: 맞아요. 이제 힙합.
0: 힙합, 리드 빼면 시체, 막 이런 느낌.
1: 그런 느낌. 그래서 드럼할 때 진짜 힘들었어요.
0: 알아요.
1: 알죠? 뭔지
0: 이
1: 알죠?
0: 느낌 빼는 거?
1: 느낌 빼는 거, 뮤지컬 할 때도 그렇고, 이 그냥 걸어야 되는데, 제가 약간 껄렁껄렁 이렇게 바운스를 타면서 걷는
0: 그니까.
1: 습관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빼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0: 그니까 또 고장 나잖아요.
1: 맞아요. 자, 그러면 다음 수원 한번
0: 네.
1: 뽑아주시면
0: 제가 해볼게요.
1: 좋겠습니다.
0: 밈031502223님께서 찐지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싶어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1: 대박.
0: 응원해주시고 외국어 공부 잘하는 꿀팁도 알려주세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이분께 알려주고 싶은 한국어 하나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1: 저는 사랑한다 라는 말.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사랑한다 라는 표현을 사실 외국인 분들이 더잘쓸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0: 그쵸.
1: 왜냐면 한국에서는 좀그 낯간지러운 표현 또는 정말 뭔가 작정하고 해야 되는 표현이라고 한다면 좀 그런 것들을 이제 한국을 많이 알기 전에 사랑한다 라는 얘기를 좀 많이 써보면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나 낯간지러운 표현이 아니다라는 걸 먼저 인식하고
0: 오.
1: 계시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사랑한다.
0: 사랑한다. 그럼 외국어 공부 잘하는 꿀팁 있나요?
1: 제가 영어 공부를 이제 한 1년 반 동안 진짜 열심히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0: 오, 있었어.
1: 있었죠.
0: 네,
1: 지금은
0: 과거형.
1: 과거형이고 이제 토익 스피킹 이제 자격증을
0: 오.
1: 따기 위해서 이제 8단계까지 있는데 6단계를 땄어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시도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게 진짜 귀찮거든요.
0: 그쵸.
1: 근데 단어를 외우는 게 최고예요.
0: 맞아요. 그리고 또 꾸준히 하는 게 아무래도
1: 맞아요.
0: 중요하죠.
1: 꾸준하고 뭐 저는 그래서 하루에 100개씩 테스트 보고 했었거든요.
0: 오,
1: 그래서
0: 좋다.
1: 정말 열심히 했었었는데 다 까먹었습니다.
0: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근데 이게 꾸준히 하는 게 진짜
1: 진짜
0: 중요하고,
1: 어렵죠.
0: 솔직히 하루에 10분만 투자해도 되거든요. 근데
1: 맞아요.
0: 그 10분이 뭐라고
1: 그러니까.

0: 되더라고요.
1: 그 10분이기 때문에 자꾸 다음날 20분으로 하면 되지.
0: 맞아.
1: 다다음날 30분 하면 되지.
0: 맞아.
1: 이렇게 된다니까요.
0: 그러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 맞아요. 이거 내가 언제 다 하면서 포기하게 되고.
1: 맞아요.
0: 근데 우리 항공이들은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1: 그리고 특히 저는 그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어플, 어떤 어플이든 요즘에 사실 핸드폰 많이 하잖아요.
0: 맞아요.
1: 이게 이용 시간, 스크린 타임이라고 하죠.
0: 그렇죠?
1: 이용 시간 보면 막 굉장히 많죠. 땡튜브도 많고 뭐도 많고 SNS들 할 시간을 딱 10분만 그 언어 어떤 언어든 그 어플을 사용을 한다면
0: 맞아요.
1: 충분히 늘 수 있다.
0: 맞아요.
1: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좋다.
1: 마지막은 제가 뽑아볼까요?
0: 네.
1: 네. 짠짠짠. 자, 마지막입니다. HR27님께서 아이돌 한국어 채널에 가끔 찐디 브이로그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돌 한국어 공개방송 원해요. 와우!
0: 저도요.
1: 야, 자, 이 소원을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
0: 네.
1: 브이로그를 올린다면 어떤 걸 올리고 싶으세요? 수아씨도 어쨌든 DJ로서
0: 그쵸.
1: 오래 했으니까.
0: 네네.
1: 브이로그
0: 아,
1: 아이디어.
0: 저한테 얘기 물어보시던가요? 네.
1: 아이디어 좀 달라.
0: 아, 근데 어쨌든 아이돌 한국어 채널에서 이제 하는 거니까.
1: 그쵸.
0: 찐디가 뭐 준비하는 과정이나 이런 게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
1: 그쵸, 그쵸.
0: 그리고 어쨌든 뭐 녹방으로 진행되는 것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뭐 찐디가 자주 실수하는 것들.
1: 아, 맞아요. 아까처럼 자리 바꿀 뻔한
0: 네, 자리
1: 것처럼.
0: 바꿀 뻔한 것처럼. 네. 아니면 뭐 게스트분들도 자주 나오시니까 게스트분들이랑 뭐 어떻게 스몰토크를 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지 않을까요?
1: 근데 그거 되게 좋다. 약간 녹방을 못 봐서 아쉬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그 라디오로 청취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제작 과정이나 이런 거
0: 너무 좋아요.
1: 이런 거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자, 아이돌 한국어 공개 방송을 한다면 어떤 컨셉 하고 싶어요?
0: 근데 이거는 네. 저도 뚜디랑 같이 있을 때도 항상 얘기를 했던 거예요.
1: 아.
0: 뭔가 큰 곳에서 공개 방송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다.
1: 맞아요.
0: 그리고 게스트분들도 많이 나오셨었으니까 그분들과 함께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어떨까?
1: 아. 저는 개인적으로 역대 DJ들 싹 다 부르고 다 같이 하는 거예요.
0: 그러니까요.
1: 여기에서 방송은 우리끼리 합니다. 그리고 게스트들 나와주셨던 분들
0: 네.
1: 해가지고 공연을 해주는 거예요.
0: 그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공개방송의 느낌
0: 그쵸?
1: 이런 식으로 해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하면 딱 넘어가서 무대 딱 해주고
0: 약간 MC 겸 DJ네요.
1: 네, 네, 그렇죠. 그런 느낌을 공개방송으로 딱 해가지고 하면 사실 얼마나 많아요. 우리 게스트가 사실.
0: 그러니까요. 너무 많고 근데 DJ들도 한 자리에 모여본 적이 없습니다.
1: 맞아요.
0: 그래서 한번 꼭 만나보고 싶어요.
1: 역대 DJ 네, 딱 해가지고.
0: 재밌을 것 같아요.
1: 재밌을 것 같아요. 참 재밌는 거 참 많은데.
0: 그러니까,
1: 원래 아이디어는
0: 무궁무진해요.
1: 무궁무진합니다.
0: 또 얘기하면 또 이뤄질 수 있으니까
1: 그쵸?
0: 자주 얘기해봅시다.
1: 마치 내가 돌아오겠다고 예언한 것처럼.
0: 그럼요.
1: 이것도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0: 좋습니다.
1: 좋습니다. 네, 소원을 보내준 항공이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노래 선물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리의 웜! 그리고 아이오아이의 갑자기까지 이어집니다.

0: 우리 항공인들과 다시 만난 오늘이 저에게는 꿈꾸는 것처럼 행복한 순간인데요. 오늘 메시지 이벤트 주제는요. 꿈을 꾸는 것처럼 좋았던 순간입니다.
1: 아이돌 한국어의 찐디가 돌아왔어요. 오랫동안 준비한 시험에 합격했어요. 등등 여러분이 꿈꾸는 것처럼 좋았던 순간을 마음껏 공유해 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화 문자나 반디앱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0: 그런데 말이지요. 오늘 돌아오자마자 시험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시험이죠? 수아씨?
1: 아, 네, 어떤 시험이냐면요.
0: 예?
1: 아이돌 한국어에 복학하셨으니까
0: 아하.
1: 제작진분들이 DJ 검정 시험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0: 아하.
1: 제가 아니라 제작진분들이
0: 아하.
1: 준비하신 겁니다.
0: 근데 뭐 열심히 준비하신 것 같은데 난이도가 어느 정도일진 모르겠지만 저는 다 마칠 자신 있습니다.
1: 여기는 아이돌 한국어라는 점 생각해 주시고요.
0: 넵.
1: 본격적인 시험 들어가 보겠습니다.
0: 어허!
1: 허허, 편안한 시간은 이제 그만. 킹세종 가라사대 한국어 시험 시간입니다. 장원 급제요.
0: 급제요!
1: 장원 급제는 오래전 대한민국에서 국가 시험에서 합격했던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는 한국어 시험을 치를 거예요. 찐디의 아이돌 한국어 DJ 실력 검증. 찐디 자신 있죠?
0: 네!
1: 잘 못하면 그 자리 바꿔야 합니다.
0: 아, 좋습니다.
1: 저는 언제든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0: 그럼요.
1: 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음악 바로 주세요. 첫 번째는 초성 문제입니다.
0: 네.
1: 제가 내는 초성을 듣고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0: Yep.
1: 정답은 표준국어 대사전에 등록된 단어로 외래어 외국어는 아닙니다.
0: 네.
1: 문제는 총 3개고요.
0: 아하.
1: 첫 번째 문제 갑니다.
0: 네. 갑시다.
1: 세 글자인데요.
0: 네.
1: 히읗, 기역, 이응.
0: 한국어.
1: 자, 두 번째도 같습니다.
0: 네.
1: 지읒, 지읒, 기역. 아, 난 이게 너무 부족해.
0: 자존감.
1: 자, 다음. 네 글자인데요. 치읓, 비읗, 이응, 지읒.
0: 치읓, 비읍,
1: 비읍,
0: 이응,
1: 이응, 지읒.
0: 치읓.
1: 첫 방송 때 오프닝 주제였다고 합니다.
0: 치읓, 잠깐만. 치읓, 지읒.
1: 앞사람이. 되게 천천히 가네.
0: 운전.
1: 치읓, 비읍. 이게 붙어 있구나.
0: 초보 운전!
1: 예! 살짝 위험했어요.
0: 와우. 근데 수아 씨가 너무 힌트를 많이 주셔가지고.
1: 그니까요.
0: 예. 네.
1: 왜 그랬을까요?
0: 그러게.
1: 아무래도 가족이니까,
0: 그렇지.
1: 예, 틀리면 좀 그렇잖아요.
0: 그쵸.
1: 네, 지금까지 세 문제 다 맞췄고요.
0: 아하.
1: 직접 퀴즈를 맞춰보니까 어떠세요?
0: 굉장히 떨리는데, 이게, 백지예요.
1: 잘
0: 진짜,
1: 모르겠죠?
0: 진짜
1: 근데
0: 모르겠어요.
1: 이렇게만 들으면 저도 모를 것 같아요.
0: 그니까.
1: 그러면 바로 두 번째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네, 가보죠!
0: Let's go.
1: 네, 두 번째 퀴즈는 바로, 사투리 퀴즈입니다. 네,
0: 사투리.
1: 제가 사투리를 들려드리면 표준어로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0: 네.
1: 사투리에 자신 있나요?
0: 자신 있죠? 저 이틀 전까지 부산에 있다 왔는데.
1: 아, 하모예, 예.
0: 하모예.
1: 네, 사투리 퀴즈 시작해보겠습니다.
0: 예.
1: 첫 번째로, 경상도 사투리 나갑니다.
0: 네.
1: 오늘 방송 단디해라! 한국인들이 억수로 기다렸대!
0: 단디의 뜻을 맞춤되는 건가요?
1: 아니요, 제가 이거 하는 말을 이제 표준어로 말해주시면 됩니다.
0: 아,
1: 다시 말해드릴까요?
0: 네, 다시요.
1: 오늘 방송 단디해라! 항공이들이 억수로 기다렸대!
0: 오늘 방송 잘해라. 항공이들이 엄청 기다렸으니까.
1: 맞나요? 정답입니다. 네, 이번엔 강원도 사투리 갑니다.
0: 와, 강원도 어렵지.
1: 찐디야, 니는 참 난구 같더래!
0: 난구 같더래.
1: 이거 맞나?
0: 참 난구 같더래.
1: 찐디야,
0: 니는
1: 니는 참 난구 같더래.
0: 난구가 뭘까요? 찐디야.
1: 제가 찐디한테 자주 하는 말입니다. 오빠 되게 땡땡 같아요. 초록색을 좋아하시고, 갈색도 좋아하시고,
0: 아, 찐디야, 너는 참 나무 같더라.
1: 오! 맞습니다.
0: 맞아요?
1: 네, 맞아요.
0: 남구가 나무구나. 네.

0: 마지막 문제인데 잘 네. 들어보세요. 마지막은 제주도 사투리입니다.
1: 아, 이건 못 맞출 텐데.
0: 아, 잘하실 수 있어요. 네. 항공이들 혼자 없어요. 소못 소랑햄스다.
1: 소못 소랑햄스다.
0: 항공이들 혼자 없어요. 소못 소랑햄스다.
1: 소랑햄스다. 자, 항공이들 어서 오세요.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0: 아, 비슷합니다.
1: 비슷해요?
0: 하지만 찐디가 자주 하는 말이에요. 아까 이것도 한국어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거 알았으면 좋겠다.
1: 아, 항공이들 어서 오세요. 많이 사랑합니다.
0: 예!
1: 야, 이거는 정말
0: 어렵다.
1: 수저에 올려서 수아가 저한테 떠먹여줬어.
0: 그럼요, 그럼요. 네. 아무래도 DJ를 또 계속 하시려면은 그쵸. 자격이 있어야 하니까.
1: 그렇죠.
0: 그 자격을 제가 심어주고 만들어준 겁니다.
1: 자존감을 심어줬군요.
0: 그럼요.
1: 자,
0: 네, 이렇게 해서 DJ 검증 결과는 100점 만점에 합격입니다. 자격 있다.
1: 아, 행복하네요.
0: 좋다, 좋다.
1: 100점 만점. 이제 다른 친구들이 잘 하세요? 라고 물으면 저는 뭐 100점 만점.
0: 네, 저는 뭐 패스입니다.
1: 패스입니다.
0: 네, 이 정도
1: 할 수 있죠.
0: 네네.
1: 아, 일단 너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자, 이쯤에서 잠시 노래를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노래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데요. 주니진이의 Favorite Memory 듣고 오겠습니다.

0: 아니, 근데 진짜 항공인들과 다시 만난 이 순간이 꿈만 같잖아! 아니, 근데 진짜 it's the time when we read messages from our 항공이들. Today's topic is a moment that felt like a dream. 자, 오늘의 주제는 꿈꾸는 것처럼 좋았던 순간입니다.
1: Yay.
0: 우리 수아 씨부터 한번 우리 항공이들 메시지 읽어주시죠.
1: 네, 김담준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찐디 자존감 지킴이 달디 최고예요라고
0: 아하!
1: 보내주셨습니다.
0: 맞아요. 진짜 근데 이게 진짜인 게 처음에는 수아가 힘들 때 연락이 옵니다. 근데
1: 맞아요.
0: 결국 만나면 서로 으쌰으쌰 하고 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제 자존감 지킴이이기도 합니다.
1: 아, 좋습니다.
0: 뮤키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진짜 보고 싶었어. 찐디,
1: 이유! 저까지
0: 달디라고.
1: 이렇게, 아유,
0: 아,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진짜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물론 스페셜 DJ가 있었지만,
1: 그쵸.
0: 진짜 이 DJ로서 이렇게 하다 보니, 굉장히 지금, 오랜만이지만, 너무 익숙해서,
1: 맞아.
0: 약간 느낌이 이상해요.
1: 편하네요.
0: 그거 아세요?
1: 뭐요?
0: 지금 900회 달성한 거?
1: 진짜요?
0: 대박이죠.
1: 아! 잠시만, 진짜, 진짜?
0: 지금
1: 뭐죠?
0: 우리 하고 있는 이 날이 906회입니다.
1: 너무 좋다. 와, 진짜. 아니,
0: 대박이죠.
1: 1000회가 되면은
0: 그니까.
1: 너무 신기할 것
0: 너무
1: 같아요.
0: 신기할 것
1: 근데
0: 같아요.
1: 금방이잖아요.
0: 그니까. 그거 아세요? 제가 100 후반대에 오지 않았나요?
1: 진짜?
0: 100화 후반대부터 시작하지 않았나요?
1: 진짜
0: 예.
1: 오래 하고 있다.
0: 진짜. 제가 500회까지 하고, 이제 500회 했으니까.
1: 아,
0: 하면서 졸업을 했다, 예,
1: 넘겨주셨잖아요.
0: 넘겨주고, 이것도 지나고 지나고 벌써 900회.
1: 아, 너무 시간
0: 이야,
1: 빠르다.
0: 너무 빨라요.
1: 좋다.
0: 자, 아무튼, 읽어주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1: 네.
0: 민현이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스타그래피 때 아스트로 처음 만난 날이 진짜 꿈만 같았어요.
1: 아, 스타그래피 너무 좋았죠.
0: 야, 스타그래피 저희 콘서트 했었던 거 얘기해 주시는 것 같은데, 와, 저도 근데, 요즘 그 콘서트, 를뭐 제가 보러 가기도 하고 뭐 하지만 그냥 그때 무대 위에 서 있을 때의 그 느낌은 진짜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1: 표현할 수
0: 없습니다.
1: 없죠.
0: 같이
1: 아,
0: 올라오셨잖아요.
1: 맞아요. 일본에
0: 네,
1: 있을
0: 일본에
1: 때.
0: 있을 때.
1: 근데 저도 그게 진짜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어요. 그한 해의 탑3
0: 야.
1: 안에서는 너무 뭔가 설명할 수 없고,
0: 맞아요.
1: 뭔가 저도 나중에 꼭 성공해서 저의 콘서트를 그러니까 큰 데서 하고 싶지만, 그걸 먼저 겪고 나니까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0: 그
1: 뭔가,
0: 맛을 보니까.
1: 그쵸. 오빠들과 함께해서 너무 감회가 새롭고 좋았지만, 그걸 하면서, 와, 우리 멤버들이랑 함께 이렇게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0: 맞아요.
1: 그거를 실현시켜 주신 오빠들께 너무
0: 아이,
1: 감사합니다.
0: 아닙니다.
1: 너무
0: 저희도
1: 좋았어요.
0: 어떻게 보면 데뷔 때부터, 아, 꼭 도매는 가고 싶다. 막
1: 그니까.
0: 이러면서 꿈꿨던,
1: 모두의
0: 진짜
1: 꿈이죠.
0: 말로만 뱉었던 걸 10년 만에 그렇게 이뤄내니까 뭔가 진짜 지금 생각해도 진짜 꿈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1: 확실히 그래서 말을 많이 할수록
0: 맞아요.
1: 실현이 되는 것
0: 그리고
1: 같습니다.
0: 자꾸 그 목표 의식이 생겨요.
1: 아무래도.
0: 네. 자, 우리 다음 거.
1: 네, 나다타오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뒤늦게 땡튜브 라이브를 켜봤는데 화면 속 찐디 달디가 보이는 게꿈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맞아요.
1: 저희도 신기하네요.
0: 저희도 신기해요.
1: 이렇게 또
0: 투샷.
1: 투샷은 또 처음이잖아요.
0: 맞아요. 그때
1: 이야. 그때는
0: 맨날
1: 이게 항상 뚜디도 같이
0: 뚜디도
1: 있고
0: 같이
1: 하니까
0: 했었으니까.
1: 뭔가 진짜 저희 좀 성장한 것만 같네요.
0: 그러니까요. 이제 뭔가 커가지고
1: 그러니까
0: 이제 딱이 화면을 딱
1: 편안하게
0: 하나하나 채우면서 편안하게 이야기도 하고.
1: 네.
0: 자, 우리 조성경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저는 라디오를 듣다가 제 이름이 호명되고 제가 쓴 사연을 찐디와 달디가 진심으로 공감하며 이야기해주고 꿈에도 나온 적이 있어서 정말 말 그대로 꿈만 것 같아요. 언젠간 그 꿈을 실현하러 제일 좋아하는 두 분을 꼭 만나 셀카를 찍게 된다면 여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예. 네.
1: 말을 왜 이렇게 못하세요?
0: 아니,
1: 아니, 읽는 것도 못하면 어쩌자는 거야? 꿈만
0: 꿈만
1: 같았지
0: 같았지
1: 뭐예요? 예.
0: 뭐예요구나.

0: 이제
1: 뭐요?
0: 내일부터 여기 오시면 돼요.
1: 네.
0: 예. 네.
1: 이제 계속 이제 제가 하면 되는
0: 예,
1: 거죠?
0: 맞아요.
1: 오늘 스페셜이었던
0: 오늘
1: 거죠?
0: 스페셜. 오늘 첫 스페셜.
1: 아,
0: 내일
1: 웃기다.
0: 스페셜.
1: 아, 네. 좋아요.
0: 예. 네.
1: 좋아요.
0: 근데 진짜 그런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공개 방송에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이렇게 좀
1: 네.
0: 오픈 스튜디오에서
1: 네.
0: 막 이제 같이 이벤트로 사진 찍어주는 막 이런
1: 맞아, 맞아.
0: 거.
1: 사연도 직접 거기서
0: 예,
1: 들어보고
0: 들어보고.
1: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0: 아.
1: 뭔가 만나면 같이 저는 꼭 사진 찍어드리고 싶어요.
0: 맞아요.
1: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진짜 진짜 많이 못 알아보시거든요. 저는 항상 평소에 안 꾸미고 다니니까.
0: 저도 그렇죠.
1: 그래서 누가 길에서 알아보면은 오히려 전 제가 감사하다고 하고 혹시 사진 찍어도 될까요? 제가 물어봐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0: 사진 찍어도 될까요?
1: 네.
0: 사진 찍어드릴게요.
1: 아, 사진 혹시 아 혹시 제가 찍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이러고 너무 감사하니까 알아봐 주시면은 여튼
0: 맞아요.
1: 그렇습니다. 나중에 꼭
0: 언젠간,
1: 만나면은
0: 언젠간 또 만나가지고 이렇게 또
1: 네.
0: 사진 찍으면 굉장히 저희도 감사하죠.
1: 네, 감사합니다.
0: 네.
1: 또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지연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작년 이맘때쯤부터 간호조무사 공부를 시작해서 약 1년을 실습과 시험 공부를 해서 저번 주에 국試를 끝마쳤어요. 합격자 발표는 내일 모레 나오지만 찐디 시험 끝나는 시기랑 맞춰서 찐디 컴백 시기가 맞춰서 돌아와서 꿈만 같아요. 라고
0: 이거
1: 보내주셨습니다.
0: 옛날에 우리 사연으로 읽지 않았어요?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 간호조무사?
0: 예, 시험 본다고.
1: 오!
0: 막 이거 꼭 따서 자랑하러 올게요. 이거 했던 거 제가 기억이 나는 것
1: 아,
0: 같아요.
1: 그렇네.
0: 예.
1: 그래서 끝나는 시기랑 딱 오늘 또 맞춰서 그럼 거의
0: 아,
1: 1년이 되신 거네요.
0: 그쵸. 대박이다.
1: 네, 열심히 하신 만큼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0: 네, 결과가 어찌됐든
1: 네,
0: 과정이 중요한 거죠.
1: 그럼요.
0: 열심히 했다. 그리고 나는 이만큼 도전을 했기 때문에 후회가 없다. 이런 거 하고 물론 결과까지 따라온다면 너무 좋겠지만 너무 이제 또
1: 고생하셨으니까.
0: 스트레스는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윙빈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찐디가 아이돌 한국어에 돌아왔는데 찐디의 매드 챌린지를 못 본다면 억울해서 잠을 못잘것 같아요. 웰컴 백 찐디.
1: 잠 재워드리겠습니다. 노래 준비되어 있나요? 노래 너무 준비되어 있고요. 자,
0: 한번
1: 찐디가
0: 해볼까요?
1: 준비되시면은
0: 근데 저 춤을 다 까먹었는데 한번
1: 아니요.
0: 해보도록
1: 할수 있습니다.
0: 하겠습니다. 음악
1: 렛츠고.
0: 주세요.
1: 아, 이거 후렴 틀려줘야 되네, 후렴. 그 뒷부분, 마지막.
0: 이거 해라.
1: 맞아요.

0: 어떻습니까?
1: 아, 얘다 까먹었다는데.
0: 아, 너무 좋다.
1: 아, 갑자기 춤을 추라니까 좀
0: 저는 다 해주네요.
1: 그러니까 다 해주네요.
0: 네,
1: 소원수리 다 해드립니다.
0: 너무 좋습니다.
1: 네, 미리만 얘기해 주세요.
0: 아,
1: 이렇게
0: 미리만.
1: 이러면 굉장히 긴장하고 굉장히 당황스럽고
0: 네.
1: 하지만 또
0: 해야죠.
1: 해야죠.
0: 한국인들이 원하는데.
1: 맞습니다.
0: 네네.
1: 또 소원까지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들어드렸습니다.
0: 손까지.
1: 하지만 너무 아쉽게도
0: 아.
1: 벌써 마무리를 할 시간이에요.
0: 근데 시간이 진짜 빠르다.
1: 진짜 빨라요.
0: 아니, 진짜 항상 지내는 한 시간이 되게 느리게 가거든요.
1: 맞아요.
0: 여기만 오면은
1: 굉장히 빠르죠.
0: 이상해요. 약간 막 인터스텔라 이런
1: 맞아요.
0: 느낌이에요.
1: 그리고 약간 그것도 있어요. 이게 DJ로서 한 시간과
0: 네.
1: 게스트로서 한 시간의 갭 차이가 있어요.
0: 맞아, 맞아.
1: 진짜 게스트로, 그때 저도 게스트로 나왔을 때, 어, 이게 뭐야?
0: 그러니까. 뭐 별거 안
1: 뭘,
0: 했는데.
1: 아무것도 안 했는데 끝났대. 막
0: 네.
1: 이런 느낌이 더 있었죠.
0: 근데 빨리 인사라고 하시네요.
1: 네,
0: 제가 말을 너무
1: 맞아요.
0: 많이 했나 봐요.
1: 자,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아, 네. 저도 오랜만에 나와서 너무너무 즐거웠고, 찐디가 다시 돌아온 만큼 또 항공이들도 많은 추억 만드시면서 오래오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엔 또 뚜디와 놀러 오겠습니다. 아이돌
1: 좋습니다.
0: 한국어 사랑해.
1: 좋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수아 씨의 응원을 받고 더욱더 멋진 DJ가 한번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아스트로의 외친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항공이들아, 잘 먹고 잘 살자!

0: EBS 라디오 마음 돌봄 캠페인 불안을 마주하는 시간. 비교에서 시작된 불안을 돌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김경일입니다. 평소 차에 관심이 없었는데도 친구의 멋진 차를 보고 나는 왜 저런 차가 없지? 하는 불편한 마음이 들었던 적 있으신가요? 꼭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시작된 불안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불안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남의 기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착각해서 생긴 감정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비교를 아예 하지 않고 살아가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리학자들은 늘 이렇게 조언합니다. 느슨하게, 그리고 다양한 관계를 가지라고요. 왜일까요? 우리는 만나는 사람이 비슷하고 적을수록 그 몇 사람의 삶을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더 많은 사람을 만날수록 비교의 기준은 넓어지고 비교에서 비롯된 불안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만큼 내 삶의 방향도 더 선명해질 수 있죠. 내 세상을 조금 더 넓혀보세요. 비교는 줄어들고 불안도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1: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2: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1: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2: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세계 음악 기행의 이승열입니다.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BS FM Evening Special Master 유진입니다. Lee Hyun-jung is our national team's go-to player. 지난 주말 짜릿하고 기분 좋은 경기가 있었죠. 이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남자 농구 대표팀이 일본을 10점 차로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였던 선수 이현중 선수였는데요. 말 그대로 우리 팀의 go-to player라고 할 수 있죠. 박수. 아, 진짜 멋집니다. 네, 농구에서 중요한 순간에

자, 이럴 땐 네가 해줘 하고 가장 먼저 공을 맡기는 선수 바로 go-to player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나온 표현입니다. go-to, 가장 먼저 찾는, 믿고 찾는 이라는 뜻인데요. 이제 농구공만 봐도 이 표현 떠오를 것 같죠. 스포츠도 영어 공부가 됩니다. 이브닝 스페셜도 우리 영어 학습하는 여러분이 가장 먼저 찾는 go-to가 되길 바랍니다. EBS FM 이브닝 스페셜 오늘 첫 곡입니다. Roxette, How Do You Do?

0: Good evening, everyone. 9월 21일 월요일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자, 일요일 농구 경기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 선수들 덕분에 정말 행복합니다. 이 특히 에이스이자 고투 이현중 선수 활약이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자, NBA 고고고 하는 날까지 파이팅이고요. 아무래도 이 농구 붐이 살짝 일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안 되겠습니다. 이 내일부터 슬램덩크 1권부터 다시 정주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분 모셔야죠. 모든 스포츠를 딱히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대항전에선 언제나 대한민국을 외치는 왠지 슬램덩크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 크리스틴 쌤 모시겠습니다.
1: Good evening, everyone. Hello.
0: 쌤, 혹시 슬램덩크 보셨어요?
1: No, I did not. But
0: Oh,
1: I
0: no.
1: know about it.
0: Oh, you know about it.
1: But I never seen it.
0: 원래 우리 보통 얘기할 때도 크
1: Isn't
0: 쌤이랑
1: that from an
0: 저랑
1: animation?
0: Oh,
1: Yeah, that's right.
0: yes. 이거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1: But you know, I was raised in LA,
0: Right?
1: so that's why I don't really know this, but I know of it.
0: 그렇지만 미국에 관련된 그런 그 스포츠도 딱히 그렇게

0: 좋아하시는 건 아니죠?
1: Yeah, you know, I'm not really that interested
0: in
1: sports.
0: Do you at least like watching? I mean, well, instead of playing?
1: Well, I actually, you know what's surprising? Surprising.
0: What is it?
1: I actually like to play it than watching it.
0: Are you serious?
1: Like basketball.
0: Wow.
1: Football.
0: You're the complete
1: volleyball.
0: opposite of me.
1: Yeah, I like it. Really? I actually like it.
0: 아, 그러니까 플레이하는 거 실제로 막 필드에 나가서 하는 건 좋아하지만 그냥 뭐 시간을 내서 어디 경기장을 가거나 무슨 뭐 어떤 선수가 뭘 잘하거나 이런 거에는 크게 관심 없는
1: so
0: 거죠.
1: So not interested.
0: 아, 저랑 반대입니다. 움직이는 거 싫어하거든요.
1: Yeah. 네.
0: 자, EBS FM Evening Special 라디오와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실시간 스트리밍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EBS 라디오라고 치시면 생방송 화면 바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브닝 스페셜 1부 1시간 동안 뉴스로 영어 공부합니다. 그럼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스 바로 만나볼까요?
1: American patients who suffered vision loss after taking GLP-1 weight loss drugs have filed a wave of lawsuits against the manufacturers. While plaintiffs claim the pharmaceutical companies failed to adequately warn of the side effects, the drug makers are pushing back, arguing that no clear causal link has been established.
0: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 복용 후 시력 상실을 겪은 미국 환자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무더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작용 위험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제약사들은 아직 명확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1: California voters are just a month away from deciding on a ballot measure that could create the nation's first billionaire tax. Six Nobel laureates in economics have publicly backed the measure as a step toward reining in billionaire power. Opponents led by the governor are pushing back and warning of economic fallout.
0: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미국 최초의 억만장자세 도입 여부를 결정할 주민투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들까지 합세해 부의 불평등 해소를 주장하는 가운데 주지사를 비롯한 반대 진영은 경제적 부작용을 경고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1: Six in ten Argentines have slipped into the red over the past 6 months, with most turning to loans just to make ends meet, covering basics like groceries and utilities. While inflation metrics appear to be cooling on paper, households are still feeling the squeeze on the ground.
0: 아르헨티나 국민 10명 중 6명이 최근 6개월 사이 빚을 졌으며 대부분 식비나 공공요금 같은 생계비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 지표는 다소 안정되고 있지만 현지 가계가 체감하는 생활고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 Performed entirely in Korean, The Cherry Orchard has made a triumphant debut on a New York stage, opening to a sold-out house. The star-studded cast and contemporary direction have captivated local audiences, earning standing ovations.
0: 세계 공연 예술의 중심지인 뉴욕 무대에서 한국어로 진행되는 연극 벚꽃 동산이 전석 매진 속에 막을 올렸습니다. 유명 배우들의 연연과 현대적인 연출이 현지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전석 기립박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만나봤습니다. 자, 첫 뉴스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1: American patients who suffered vision loss after taking GLP-1 weight loss drugs have filed a wave of lawsuits against the manufacturers. While plaintiffs claim the pharmaceutical companies failed to adequately warn of the side effects, the drug makers are pushing back, arguing that no clear causal link has been established.
0: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 복용 후 시력 상실을 겪은 미국 환자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무더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작용 위험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제약사들은 아직 명확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진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0: 그래서 살 빼는 약으로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게 웨이트 로스가 목표인데 지금 비전 로스 위험에 처했다라고 하네요.
1: Yeah, and so there have been 90 lawsuits filed. So quite a number of people, if you
0: 와,
1: think about it.
0: 한두 건이 아니군요.
1: Yeah, it's not like three, it's 90. And so apparently, this is very rare. But it can happen as a side effect. And what the sudden vision loss is caused because there's a reduced blood flow to the optic nerve. And so basically, your eyes are not getting enough blood, and then it results in vision loss. And Sam, it can be permanent.
0: Oh no. 그러니까 이게 시신경의 혈류가 줄어들어서 갑자기 좀 시력을 잃는 질환이라고 하는데 이게 방금 문제가 섬뜩한데 이 영구 손상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 그게 문제네요, 지금.
1: And so what they say is that, you know, many people who are taking the GLP-1 weight loss drugs, you know, they have diabetes or high blood pressure, sleep apnea, and so they feel like those conditions kind of leave them more vulnerable
0: 그러니까
1: to this side effect.
0: 그렇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것 자체가 날씬한 사람을 더 날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비만 환자, 뭐 당뇨 환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미 그런 뭐 당뇨 고혈압이라든가 뭐 수면 무호흡증 같은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다. 이 병에 걸릴, right?
1: Yeah.
0: 그런 상황인 건데 그래서 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경이 곤두섰을 것 같아요. 그렇죠?
1: Yeah, I mean,
0: 상황
1: in
0: 자체가.
1: Denmark too. This is not just US, but Denmark. They actually received over $1.5 million
0: 와우.
1: in government compensation. So,
0: 실제로 덴마크에서는 그런 환자 27명이 정부의 보상금을 받았다. 뭐한 21억 원 정도 되는 거. 오케이. 그래서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 같네요. 그렇죠?
1: Right.
0: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American patients who suffered vision loss after taking GLP-1 weight loss drugs have filed a wave of lawsuits against the manufacturers.
0: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 복용 후 시력 상실을 겪은 미국 환자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무더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American patients who suffered vision loss라고 했어요. 그죠? Of course, 뭐 after 그냥이 아니겠죠. After taking GLP weight loss drugs 이거를 복용하고 나서 GLP 계열의 이런 비만 치료제를 복용하고 나서 vision loss를 suffer 한 사람. 이거는 겪은 거잖아요. 그렇죠? 고통 같은 걸 겪은 거라고 볼수 있는데 vision loss라고 하는 거가 무조건 permanent라고 볼 수가 있나요?
1: No. So here, vision loss, and the word loss is commonly used with many other words. I'll give you more examples. But vision loss basically is like, you had good vision. You could see well. And then it's getting a little blurry. Or maybe you can't see the side. You know, there are these conditions that make your vision, that is, how shall I say, making your vision worse.
0: 그러니까 그냥 loss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100% permanent 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것은 순간적으로 좀 눈이 blurry하게 보이거나 이제 어둡게 보이거나 옆이 안 보이거나 다양한 뭐 symptoms가 생길 수도 있고 결국에는 그러니까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그런 그 시력을 조금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1: That's
0: 그렇죠?
1: right. But here the thing is, if it continues and it gets worse and worse and worse, maybe there could be
0: 그럴
1: blindness. We don't know.
0: 수도 있다.
1: Yes.
0: 그렇죠? 오케이. So, vision loss라고 하는 것 자체, 이 단어 자체를 받아들일 때 완전한 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그렇죠? 뭐
1: Yeah.
0: 시력 상실이라든가 시력 감퇴까지도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어니까요.
1: That's
0: 그렇죠?
1: right. That's right.
0: 자, 근데 그런 것을 겪은 patients들이 이제 loss을 그러니까 뭐죠? 소송을 걸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보통 우리가 lawsuit을 file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file a
1: That's
0: lawsuit이라는
1: right.
0: 게 소송을 제기하는 건데 여기서 보니까 그냥 lawsuit이 아니라 a wave of lawsuits를 file 했다라고
1: Yeah,
0: 하네요.
1: that's right. A wave of lawsuits is kind of like a flood of lawsuits. It's like the waves, you know, the waves come and they go and they come again and then they go. So it's the idea of like one after another. They're coming.
0: 그러니까 한번 오고 끝이 아니라 계속 뭐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도 발생하고 이런 식이 돼버린.

0: commonly hear in the news, wave of protests, mm-hmm. a wave of complaints. Mm-hmm. So you feel in all of these situations that mm-hmm. they're just coming one after the other.
1: 아, 그냥
0: like here and there.
1: 일회성이 아니라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정말 yeah. 물결이 밀려오듯이. So a wave of something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계속 잇따르는 것이다 라고 mm-hmm.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lawsuits 이기 때문에 소송 물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0: That's right. Right. Mm-hmm.
1: 미국에서는 왜 막 커피 너무 뜨겁게 만들었어요 해서도 lawsuit 하잖아요.
0: Oh yeah, and I burned my tongue.
1: Right.
0: I burned my mouth. I'm going to sue you.
1: Sometimes they even win.
0: Oh yeah. You go to the grocery market
1: right.
0: and you slip.
1: Uh-huh.
0: I'm going to sue the grocery market. This happens all the time.
1: 회사들이 이제 이미지 때문에 그것을 그냥 돈을 합의금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0: Absolutely.
1: Right. 자, 연결해 볼게요.
0: While plaintiffs claim the pharmaceutical companies fail to adequately warn of the side effects, the drug makers are pushing back, arguing that no clear causal link has been established.
1: 부작용 위험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제약사들은 아직 명확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라고 돼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이 pharmaceutical companies, right? 이 제약회사들은 뭔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게 확실하게 지금 들어가 있어요. They failed to adequately warn of the side effects.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경고를 해도 충분히 했어야 됐다. 이런
0: yep.
1: 것까지도 있을 수 있어야 됐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지금 side effect라고 하는 거는 사실 약 보면 꼭 나와 있잖아요.
0: Always.
1: 경고 이러면서.
0: Yeah, that's right. right. So these are the effects of the drug that you don't want,
1: mm-hmm.
0: right? So usually, I had bad allergies in college. So
1: right, right.
0: I mean, like really bad.
1: Mm-hmm.
0: And so I had to sometimes take, antihistamines,
1: right?
0: right? And they make you drowsy.
1: Mm-hmm.
0: And that is a typical side effect of antihistamines. You know, makes
1: 약간,
0: you like,
1: 약간, 약간 졸리고
0: It dries you up and it makes you sleepy.
1: 나른하게 만드는 거.
0: Yeah.
1: 꼭 그런 진짜 그런 알레르기 약이나 이런 것들은 사이드 이펙트가 굉장히 많은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0: It's true. It right? is true. So, you know, you get a headache or mm-hmm. you feel dizzy or maybe like you have dry mouth. Mm-hmm. These are all side effects of mm-hmm. taking certain drugs.
1: Right.
0: But of course, the vision loss, mm-hmm. the side effects of vision loss, I mean, that's really serious.
1: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옆으로 나오는 효과예요. 우리가 바라는 효과가 아니라 그 옆으로 나오는 거는 의도하지 않은 거니까
0: That's right.
1: 그게 결국에는 부작용이라는 뜻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네요. 저도 예전에 진짜 어렸을 때예요. It was like, I don't know, like 2 years after I moved to the States.
0: Yeah.
1: And I had this heart condition, right?
0: You did?
1: Yeah.
0: Oh.
1: And then they gave me some kind of medication 같은 yeah. 거 줬는데 mm-hmm. side effect가 세게 왔어요. 그래서
0: really?
1: I had a rash all over my body.
0: Oh yeah. my.
1: 몸에 막 두드러기 나고 막 난리 났었는데 그게 저는 그때 처음이자 거의 마지막 수준의 부작용이었던 것 같긴 한데
0: yeah.
1: 그런 약에 대한.
0: Yeah.
1: 그래서
0: I'm sure everyone has experienced it.
1: Right.
0: You know, taking certain drugs.
1: 옆으로 빠져버리는 효과다. 그래서 그게 부작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걸 충분히 경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네요.
0: Mm-hmm.
1: All right.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American patients who suffered vision loss after taking GLP-1 weight loss drugs have filed a wave of lawsuits against the manufacturers. While plaintiffs claim the pharmaceutical companies fail to adequately warn of the side effects, the drug makers are pushing back, arguing that no clear causal link has been established.
1: 네, 노래 듣고 올게요.
0: Here's Meghan Trainor with No Excuses.

0: 네,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볼게요.
1: California voters are just a month away from deciding on a ballot measure that could create the nation's first billionaire tax. Six Nobel laureates in economics have publicly backed the measure as a step toward reining in billionaire power. Opponents led by the governor are pushing back and warning of economic fallout.
0: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미국 최초의 억만장자세 도입 여부를 결정할 주민투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들까지 합세해 부의 불평등 해소를 주장하는 가운데 주지사를 비롯한 반대 진영은 경제적 부작용을 경고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 상위 0.001% 부자들에게 이 세금을 한 번 더 걷자. 이런 법안을 두고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가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노벨상을 받은 세계적인 경제학자들까지 공개 지지 선언을 했다고 하거든요.
1: Yeah. Wow. This has been talked about for quite some time. Mm-hmm. And they're going to finally vote on it.
0: Right.
1: It's Proposition 40. It's a one-time 5% tax on billionaires. So, I mean, 5% may not seem much, mm-hmm. but if you have billions of dollars,
0: right.
1: it's a lot of money,
0: mm-hmm.
1: right? So if passed, this would be the first wealth tax in the U.S. 'Cause, mm-hmm. listen, you know, Silicon Valley,
0: yeah.
1: you know, that's where... That's where all the money is right now.
0: There are a lot
1: and
0: of
1: the
0: rich
1: AI,
0: people
1: yeah, a lot mm-hmm. of rich people, mm-hmm. and so that's why this is happening specifically in California.
0: Right. Mm. 아 이제 캘리포니아에는 저도 느꼈는데 동부에 살 때는 그런 걸 별로 못 느꼈어요. 솔직히 말해서 뭐 New Jersey, New York, 뭐 I'm sure there are a lot of rich people living out there. But
1: yeah.
0: 캘리포니아 갔을 때. 와, 여기는 부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눈에 그냥 보이는 거예요.
1: Yeah.
0: 그런데 지금 놀라운 게 순자산 10억 달러, 그러니까 그 약 1조 3,900억 원 이상 이제 순자산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억만장자에게 순자산의 5%를 일회성으로 과세를 하는 그런 그거를 한번 해봐야 된다라고
1: yeah.
0: 얘기를 하는 건데
1: yeah.
0: 근데 이 입장에서는 그 정말 부자 입장에서는 뭐야, 갑자기 잘 살고
1: yeah.
0: 있고 난 이미 이거에 대해서 I already got taxed on them, you know? 그런
1: yeah.
0: 뭐 자산들에 대해서
1: yeah.
0: 나는 이미 택스를 받은 했는데 왜 또 내야 되냐라는 또 반발이 심할 것 같아요.
1: Yeah, and you know what? Because of this talk, of these rumors, a lot have moved to Florida. Already. Already.
0: 이미 이런 얘기가
1: Already.
0: 돌 때부터
1: yeah.
0: 그러면은
1: yeah.
0: 나는 다른 주로 갈래. Yeah. 왜냐면 여기는 미국은 그 스테이트마다 법이 다 다르잖아요.
1: That's
0: 그렇죠?
1: right. So there's been a lot of pushback. Some people are like, is this really going to solve the problem? Or you're going to drive away
0: right.
1: all these billionaires who bring in a lot of revenue for the state.
0: Right.
1: You know, so there's just, you know, There's a lot of opposing views.
0: 진짜 그게 많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회사를 큰 걸 세우고 뭐 뭔가를 뭐 만들어가지고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람한테 세금을 먹이면 다른 데로 다 가지 왜 여기 있겠냐.
1: Yeah, right.

0: 그러니까 좀 진짜 찬반이 팽팽할 것
1: That's
0: 같습니다.
1: right.
0: Alright.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California voters are just a month away from deciding on a ballot measure that could create the nation's first billionaire tax.
0: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미국 최초의 억만장자세 도입 여부를 결정할 주민투표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라고 했어요. California voters are just a month away from deciding on a ballot measure 이라고 했는데요. Month away 떨어져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죠? 한 달밖에 안 남았다. 이게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영어 처음 배울 때 많은 분들이 엄청 헷갈려 하시는 게, 얼마 남았다? 남았다를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1: There's one month left
0: Left?
1: in a
0: 뭐라고 해야
1: month.
0: 되지? 네. 굉장히 헷갈리게 되는데, 영어에서는 얼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1: Okay,
0: 그쵸?
1: so the reason why this is used is a feeling of a bit of a countdown. Like it's one month away. It's like, oh, it's soon.
0: Right.
1: Is only 2 weeks away. Is that, oh wow, it's gonna happen real soon. So that is the reason why we use this expression away. Because we could just say, oh, it's gonna happen in 1 month. But it's like, okay, it's everyone. They've been talking it for about it for months, and now finally it's 1 month away.
0: 아, 우리 그만큼 떨어져 있다. 그때까지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되고 막
1: Yeah.
0: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느낌. 그래서 영어에서는 여러분들 얼만큼 남아있다라고 하면은 헷갈릴 수가 있어요. left를 쓰면. 왜냐면 뭐 예를 들어 only 3 days are left 이러면 지금 뭔가 한참 벌어지고 있고 이게 끝날 때까지 3일 남았다. 이런 뜻이 돼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 안 왔을 때 떨어져 있는 남아 있는 거는 away를 쓰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So we are only I don't know like 뭐 they are only 3 months away from their wedding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1: That's
0: 얼마
1: right.
0: 떨어져 있다.
1: It's a countdown.
0: countdown 딱 맞네요. 연결해 볼게요.
1: Six Nobel laureates in economics have publicly backed the measure as a step toward reigning in billionaire power.
0: 노벨 수상자들까지 합세해 부의 불평등 해소를 주장하는 가운데 정도로 여기서 멈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aureates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1: I mean, these are people, you know, who received prizes, you know, Nobel
0: The winners.
1: economics. Yeah, they're winners.
0: 아,
1: Yeah.
0: 굉장히 근데 왜 이렇게 멋있게 표현을 했죠? 뭔가
1: laureates.
0: laureates. So
1: Well,
0: basically winners,
1: yeah.
0: right?
1: Because winner just sounds so like a contest. It's too, yeah.
0: Right. 자, 그래서 지금 six Nobel laureates, the winners, I was saying, in economics have publicly backed the measure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조치에 대해서 뭔가를 back 했는데 심지어 public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public하면 사람들이 다 알게끔 뭔가를 했다라는 것 같은데요.
1: Absolutely.
0: 왜 여기 back이 나왔을까요?
1: Yeah. We're using this word back as a verb, not like our back, you know,
0: Right.
1: 등. To back something means to support something. But more specifically, in this case, these economists, you know, Nobel Prize economists are backing it, meaning they are putting their name and their reputation on the line.
0: Okay.
1: And they're saying, yeah, this is it.
0: 여기서 그러니까 백은 등이 아니다. 일단
1: Yeah.
0: 그게 가장
1: That's
0: 중요하고요.
1: right.
0: So 뒤에서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등에서 뭔가 밀어주는 느낌?
1: That's right.
0: Right?
1: Right.
0: Okay. 그래서 publicly back 한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지지를 하는 겁니다. 아, 난 이쪽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measure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take measures라고 해서 조치를 취하다라는 거에서 나온 조치가 되겠죠. 그래서 그 조치를 우리는 진짜 공개적으로 지지합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게 어떤 하나의 스텝이 아닐까요? 그렇죠? 어디로 가는 스텝이냐면 toward reigning in billionaire power이라고 했어요.
1: All right.
0: 여기서 혹시 그 비는 아닙니다. 그 rain
1: Not that
0: 아닙니다.
1: rain. It's spelled R-E-I-N. And this is talking about horses. You know, the riders and the horses. The rain is what helps you control the horse. Right. So if you pull the rein, whoa, you're basically telling the horse to stop or to slow down.
0: 아, 그러니까 whoa, whoa, whoa 하면서 쓰는 고삐를 얘기하는 게 원래는 rain인데 여기서는 그 billionaire power에 대해서 rain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런 억만장자의 이런 권력이 있을 거잖아요.
1: Yeah.
0: 그것을 억제하며라고 볼 수가
1: To
0: 있겠네요.
1: control and to limit. Yeah, because right now those people have so much money and now they're even having a lot of power with the government, you know, their alliances with the government. So

0: So that's why it's not only just money, but their power and influence.
1: 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파워가 없으면 그거에 대해서 되게 경계를 많이 할것 같아요. 그렇죠? 저 사람 돈이 있으니까 분명히 political power도 있을 거고 abuse를 할 수도 있고 그런 power를. Right? So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뭔가 억제시키는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느낌. So rein in something 자체가요. 뭔가를 억제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rein in spending, 뭐 inflation 이런 게 될 수가 있겠죠.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California voters are just a month away from deciding on a ballot measure that could create the nation's first billionaire tax. Six Nobel laureates in economics have publicly backed the measure as a step toward reining in billionaire power. Opponents led by the governor are pushing back and warning of economic fallout.
1: 네, 다음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0: Six in ten Argentines have slipped into the red over the past 6 months. With most turning to loans just to make ends meet, covering basics like groceries and utilities. While inflation metrics appear to be cooling on paper, households are still feeling the squeeze on the ground.
1: 아르헨티나 국민 10명 중 6명이 최근 6개월 사이 빚을 졌으며 대부분 식비나 공공요금 같은 생계비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 지표는 다소 안정되고 있지만 현지 가계가 체감하는 생활고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국민 10명 중에 6명이 집이나 차를 사는 것이 아니라 생활비를 대느라고 빚을 짓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죠. 어떤 loan을 받는다던가 집을 살 때 뭐 차 살 때도 사실은 you get a loan for cars, right? 근데 당연히 그거 때문이겠지. 그게 아닌 거네요. 그렇죠? 지금 막 식비 같은 거 내느라고 힘들어하고 있다.
0: Well, right now, I mean, it's been a while. The inflation in Argentina has been like out of control.
1: Right.
0: Okay. And so 60% of Argentines, they took loans just to pay, you know, for groceries, food, medical care, and utility bills, like around 76% of those people. So it's, you know, and they say once they get paid, they have their paycheck, 65% say that they have to use it all before the 20th of every month.
1: Wow.
0: So the last 10 days of the month, what do? Well, they're taking out these loans to cover the cost.
1: 와, 이게 우리 흔히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쌤.
0: Yeah.
1: 월급은 내 통장을 스칠 뿐이라고 해가지고 들어오면 바로 나간다인데 이거는 더 문제가 10명 중에 6명 이상 매달 20일이 되기 전에 월급이 바닥난다.
0: It's going out too fast.
1: 와, 그러니까 와서 스치기도 전에 그냥 사라지는 거네요. 그렇죠?
0: Right.
1: 그리고 이 미국에서는 왜 personal loans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0: Yes.
1: 그런 것을 받아가지고 생활비에 또 쓰느라고 계속 빚이 생기고 있는 거고요.
0: So here's the thing, Sam. Recently in America, right now, they have what is called buy now, pay later. And these are kind of like mini loans that they can get very easily.
1: Right, right.
0: But they have to pay it back in a month or two. And so, like a couple thousand dollars, they can get the loan and pay it off. But this is becoming more and more and more.
1: Wow. 그러니까 buy now,
0: pay later.
1: Pay later.
0: And they make it very easy. I heard a news podcast about this, and it was like, in addition to the credit cards,
1: 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0: Oh, yeah.
1: 그러니까 돈이 급하다? 급하세요? 대신에 우리 크레딧 체크도 별로 안 하고 금방 내드릴게요. 원래 미국이 크레딧 체크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렇죠? 신용체크를 엄청나게 하는데 대신에 아마 이자율도 높을 것 같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지겠네요.
0: That's right.
1: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0: Six in ten Argentines have slipped into the red over the past 6 months, with most turning to loans just to make ends meet, covering basics like groceries and utilities.
1: 아르헨티나 국민 10명 중 6명이 최근 6개월 사이 빚을 졌으며 대부분 식비나 공공요금 같은 생계비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10명 중에 6명이 they have slipped into the red 라고 표현했어요. 아니, 빨간색 쪽으로 미끄러져서 갔다라는 느낌인가요?
0: Yeah. Right. So usually we hear this with companies. Like if you are in the red,
1: right.
0: it means like you're probably losing money. You're not profiting.
1: 이게 한국에서는 주식이 빨간색 하면 되게 좋은 거고 파란색이 오히려 더 내려가고 하는 거니까
0: 헷갈리네.

0: Oh, yeah. So this comes from the original, like, old way of doing accounting and writing.
1: Right.
0: And if you see the red, it's not good.
1: Okay.
0: So in the black means the opposite. So if you're in the red when it comes to your personal finances, it means that you have losses. You have a negative balance. Mm-hmm. You don't have enough money.
1: Yeah.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회계에서 적자를 나타내는 게 레드였다. 뭔가 expenses가 많이 발생했거나 뭔가 deficit 같은 게 생기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빨간색으로 빠진다 그러면 오히려 나쁜 거군요.
0: Yeah, it is, right. And of course, slip into means it kind of gradually happens and almost like you don't even notice it. You just like, slip in.
1: 미끄러져서 하고 내려가듯이 갑자기 한 번에 드랍한다는 느낌이 right. 아니고요. So, slip into the red라고 하면 적자로 돌아서거나 뭐 적자 상태에 빠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르헨티나 국민 10명 중 6명이 그것을 겪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안 되겠다. 나 론을 받아야겠다. 대출 받아야겠다. 그쪽으로 turning을 하고 있어요.
0: Yeah.
1: 근데 하는 이유가 있겠죠. Just to make ends meet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0: I think this is a really great expression to know. And I think this is something that we are all, maybe a lot of us are struggling with. If you make ends meet, it means that kind of like your income and your expenses kind of match. But if you are barely making ends meet or just to make ends meet, you're really having a hard time just surviving. You only have enough money to pay for your food, to pay for your housing, and utilities, gas bills and electric
1: bills. It's like I'm working from 9 to 9 just to make ends meet. 이러면은 지출하고 돈 들어오는 거, 그 먹고 살아야 되는 거, 그 뭐 그런 것들을 매칭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쪽 끝은 수입인 거죠, 그렇죠?
0: Right? That's right.
1: 그리고
0: income.
1: 그 마지막 끝은 지출인데 이거를 매칭하기 위해서 내가 하루 종일 뭐 예를 들어 12시간을 일하고 있어. 그런 느낌. 뭐 그렇다고 해서 수입이 더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영영으로 사라지는 거란 말이야.
0: Yeah, that's right.
1: 그런데 그거 하려고 나는 I work like 12 hours a day.
0: Oh,
1: 이런
0: yeah.
1: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0: right,
1: 거죠.
0: Right, right. So if usually we say always like barely making ends meet or just making ends meet.
1: Okay.
0: That to emphasize that we are barely surviving.
1: 아, yeah.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요즘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모르겠는데 그 뒤에 just to make ends meet 같은 게 나오면 정말 겨우겨우 먹고 살려고. 라는 느낌을 볼 수 있겠네요.
0: Mm-hmm.
1: Okay, so 이거 자체가 make ends meet 자체가 뭔가 충분하다는 뜻이 아닌 거네요.
0: No way.
1: Right. So 수입으로 간신히 생활비를 충당하다라고 해석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Make ends meet. 사용 빈도가 진짜 높아요. 자, 연결해 볼게요.
0: While inflation metrics appear to be cooling on paper, households are still feeling the squeeze on the ground.
1: 물가 지표는 다소 안정되고 있지만 현지 가계가 체감하는 생활고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라고 했어요. While inflation metrics appear to be cooling on paper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퍼 상으로는 뭔가 좀 쿨 하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0: In theory.
1: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households are still feeling the squeeze on the ground. Ground에서 뭔가 조임을 느끼고 있다고요.
0: Okay. On the ground. So in theory, on paper, it looks like it's getting lower.
1: Right, right.
0: But on the ground means in reality.
1: 아,
0: That's what it means.
1: 그러니까 paper는 그냥 말이 그렇다고 이론상 그렇다고 근데 ground가 진짜 찐인 거네요.
0: Real situation.
1: The real life, the real situation. Okay, so on the ground는 현장에서 혹은 실제 현지에서 현실상 뭐 이런 뜻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6 in 10 Argentines have slipped into the red over the past 6 months, with most turning to loans just to make ends meet, covering basics like groceries and utilities. While inflation metrics appear to be cooling on paper, households are still feeling the squeeze on the ground.
1: 네. 노래 듣기 전에 퀴즈 하나 드리고 갈게요. 자, 다음 중 수입으로 간신히 생활비를 충당하다. 뭔가 방금 나온 것 같은. 자, 그 표현 무엇일까요?
0: Number 1, make ends meet. Number 2, make ends count. Number 3, make ends kiss.
1: 굉장히 특이해요. 3번 같은 경우에. 자, 다시 한번요. 수입으로 간신히 생활비를 충당하다라는 표현 무엇일까요?
0: Number 1, make ends meet. 2. Make ends count. 3. Make ends kiss.
1: 퀴즈 정답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노래 듣고 올까요?
0: Here's J.D. Souther with You're Only Lonely.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EBS FM 이브닝 스페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드린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수입으로 간신히 생활비를 충당하다를 의미하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였는데요.
2: The answer is number one. Make ends meet.
1: 네.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는 박 소영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이 월급도 통장을 스쳐 빨리 지나가고 지금 이 순간을 꽉 잡아봅니다. 맞아요. 시간이 요즘에 더 빨리 가죠.
2: That is so true. 네. And thank you. 네.
1: Coffee Milk 1210님이요. 이스 듣고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 계속 들으면 영어 뉴스도 잘 들리겠죠?
2: Of course.
1: 이거는 100%입니다. 네.
2: All right, Esther 1585님 says 아시안 게임보다 재미있는 리스.
1: 잠깐만요. 저희 괜찮은 거겠죠? 이런 얘기. 네.
2: Yeah, oh, sure.
1: 또 되게 재밌을 수 있죠, 그렇죠?
2: Could be, could 저희, be.
1: 저희도 약간 게임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2: Mm-hmm, okay.
1: 자, 오늘의 마지막 뉴스 바로 이어가 볼게요.
2: Performed entirely in Korean, The Cherry Orchard has made a triumphant debut on a New York stage, opening to a sold-out house. The star-studded cast and contemporary direction have captivated local audiences, earning standing ovations.
1: 세계 공연 예술의 중심지인 뉴욕 무대에서 한국어로 진행되는 연극 벚꽃 동산이 전성 매진 속에 막을 올렸습니다. 유명 배우들의 열연과 현대적인 연출이 현지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전석 기립박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톤 체홉의 고전을 이 현대 서울 배경으로 재해석한 작품이죠. 이 연극 벚꽃 동산이 뉴욕 맨해튼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한국 배우들이라 한국어로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와.
2: That's it. I just feel like, wow, we are just getting on this global stage. And you know, the 11 shows, mm-hmm. all 11 shows, and each show, mm-hmm. there's about 1,200 seats per show.
1: Wow.
2: All sold out, Sam.
1: That's a lot
2: all
1: of seats.
2: Sold out. A lot of seats.
1: 회당 1,200석인데 10일에 전회 공연이 이미 전석 매진이 됐다고요?
2: Yeah.
1: 이거 웬만큼 잘 되지 않으면 힘든 거 아닙니까?
2: Yeah, I mean, this is...
1: Wow.
2: So it's like, and it's so interesting because mm-hmm. you're in America,
1: right?
2: And you're watching a play uh-huh. that's all in Korean.
1: Right.
2: And so they have subtitles.
1: Right.
2: I think, wow, I don't know if that's ever, you know, of course, operas,
1: right, right.
2: you know, like German and, yes. you know, French, yes. you have the subtitles.
1: But in Korean.
2: But Korean?
1: 진짜 이제는 K-연극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2: Oh, yeah, K-theater.
1: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2: It's forever.
1: 우리 나중에 K-news 뭐 이런 거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Okay, evening special K-news.
1: 와,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 칸의 여왕 전도연 그리고 오징어 게임 박해수 등 스타 배우들이 출연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호주 출신 거장 연출가 사이먼 스톤이 연출을 맡아서 이 지금 제작 단계부터 해외 진출을 또 염두에 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2: Performed entirely in Korean, The Cherry Orchard has made a triumphant debut on a New York stage, opening to a sold-out house.
1: 세계 공연 예술의 중심지인 뉴욕 무대에서 한국어로 진행되는 연극 벚꽃 동산이 전석 매진 속에 막을 올렸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냥 데뷔가 아닌데요. Triumphant debut라고 얘기를 했어요.
2: Well, we hear words like triumph like
1: right.
2: victory.
1: 뭔가 승리.
2: Yeah, yeah, that's right. So if it's a triumphant debut, it's a really big success.
1: Mm-hmm.
2: And there's a huge welcome.
1: Right.
2: from the people.
1: 아, 그러니까 yeah. 와, 진짜 이 진작 왔어야 돼요. 한국 연극이 진작 브로드웨이도 오고 뭐 여기 뭐 LA 쪽으로도 오고 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환영받고 굉장히 환영받고 그리고 성공적인 정말 yeah. 승리네요. 승리.
2: It
1: 그런
2: is.
1: 데뷔를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뷔라는 것 자체가 첫 무대잖아요. Mm-hmm. 그러다 보니까 그런 화려한 첫 무대를 얘기를 할 때 triumphant debut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발음 한 번만 다시 들려주세요.
2: Debut. And of course, that is French.
1: Mm-hmm. Mm-hmm. 그래서 대보다는 대이처럼
2: yeah.
1: debut.
2: So it's D-E-B-U-T, mm-hmm. not debut.
1: Right. 설마. 잠깐만요. 아, 디벗 안 된다.
2: 디벗 안 돼요.
1: 데뷔만 된다.
2: 데뷔.
1: 샘도폰에 그 프렌치가 같이 느는 느낌이에요. 감사합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2: The star-studded cast and contemporary direction have captivated local audiences, earning standing ovations.
1: 유명 배우들의 열연과 현대적인 연출이 현지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전석 기립박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아까 잠깐 제가 멘션을 하긴 했지만 유명 배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냥 star cast가 아니라 star studded cast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Stud는 뭐 이렇게 옷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샘이 한참
2: 마이클 잭슨?
1: 아, 아니 샘도 잠깐만요. 이렇게 모터사이클 타고 막 그랬던 시절 있잖아요.
2: But I didn't have studs. I had a suede leather jacket, but it didn't have studs.
1: No.
2: I need the studs.
1: 자, 지금 쌤이 굉장히 간절히 I need the studs라고 하셨죠. 스터드는 여기 박혀 있는 그 이렇게 약간 뾰족뾰족한
2: Think 뭐, Michael Jackson.
1: 징이라고 하죠. 그렇죠? Mm-hmm. Right?

0: 뾰족뾰족한
1: Yeah,
0: 거.
1: that's
0: 근데
1: right.
0: 왜 그게 스털과 스터드 돼 있다라고 표현했을까요?
1: So usually when some jacket is studded with studs,
0: Right.
1: it's like not just one, but it's got a lot. So the idea is, of course, star is someone who's very famous. It's just full of famous actors, full of like famous people.
0: 아니, 그러니까 진짜 여기 말하는 스타는 그런 유명한 배우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꼭뭐 배우만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 상황에서는 그런 배우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스터드가 이 가죽 재킷에 박혀 있듯이 많이 박혀 있는
1: That's
0: 거네요.
1: it.
0: 결국에는 스타들이 대거 출연한이라고 할 때, star studded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소름 돋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Earning standing ovations라고 했습니다. 자,
1: Okay.
0: 서서 ovations를 받는 게 무슨 말일까요? 서서 하는 ovations?
1: Well, ovations is not just like, it's a long applause. But of course, when they start to stand up, that's a standing ovation. They're standing up and they're clapping. Like at the Cannes, it's like 6 minutes, 10
0: 그거
1: minutes.
0: 좀 많은 거, 좀 심한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오베이션 자체가 긴 박수나 칭찬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스탠딩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흔히 말하는 기립박수를 얘기를 할 때, 스탠딩 오베이션을 받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소름 돋습니다.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Performed entirely in Korean, The Cherry Orchard has made a triumphant debut on a New York stage, opening to a sold-out house. The star-studded cast and contemporary direction have captivated local audiences, earning standing ovations.
0: 네,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했습니다. 들려드린 내용은 이브닝 스페셜 홈페이지 오늘의 방송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뉴스에서 나온 표현들 몇 개만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Make ends meet라고 하면 수입으로 간신히 생활비를 충당하다.
1: I'm working two jobs just to make ends meet.
0: 먹고 살려고 투잡까지 뛰고 있어. 겨우겨우라는 느낌이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저는 사실 방금 나온 스털스터리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유명 인사들이 대거 출연한.
1: The movie has a star-studded cast.
0: 그 영화는 유명 배우들이 엄청 많이 나와. 막 박혀 있는 거죠, 스타들이. Right? 자, a month away. 이런 거, 그쵸? 뭐 얼만큼 left 했다랑 헷갈리지 않게 아직 시작 안 했을 때 말하는 겁니다. 어떤 이벤트가 a month away 한달 앞으로 다가온
1: My birthday is just a month away.
0: 내 생일도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가 되겠고요. 자, on the ground 땅에서라는 말은 결국 현장에서 실제 현지에서가 되겠죠.
1: The reporters are already on the ground.
0: 기자들은 벌써 현장에 나가 있어. 뭐 땅에 앉아 있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Standing ovations. 기립박수, 이거는 꼭 알아야 될것 같아요. Right? 서서 하는 ovations.
1: The performance received standing ovations.
0: 그 공연은 기립박수를 받았어. 샘도 그 이브닝 스페셜, 아, 그 예전에 잉글리시, 서머 스페셜,
1: Yeah,
0: right? 서머 잉글리시 스페셜에서도 이런 거 받지 않았나요?
1: No.
0: 아니, 저는 서서 박수 쳤어요. 스탠딩 오베이션
1: Oh, you
0: 했습니다.
1: did. Thank
0: 네.
1: you so much, Sam.
0: 자, 뉴스 표현 리뷰까지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했습니다. That's it for part 1 and coming up in part 2. 2부에선 뉴욕타임스 기사로 공부하는 딥 다이브 데일리 함께할게요.
1: We're going to wrap up part 1 with a song by ABBA. It is The Winner Takes It All.
0: 저희는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Stay tuned.

동재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스 북카페 누룽지 카페인님의 사연입니다. 고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0: 이브닝 스페셜 2부 시작됐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사로 1시간 함께하는 Deep Dive Daily. 오늘은 여러분 매우 관심 있을 만한 주제입니다. 바로 요즘 건강을 또 챙긴다고 하면 예전처럼 운동하고 잘 먹는 것만 생각하지 않잖아요. 영양제 챙겨 드시잖아요. 이 비타민부터 오메가3, 각종 허브 제품까지 건강기능식품의 종류도 워낙 다양합니다. 여러분은 뭐 드시나요? 저는 안 먹네요. 네. 자, 그런데 이 영양제가 우리가 믿는 만큼 우리 몸에 좋을지 의문도 드는데요. 잠시 후에 기사에서 답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내용 들어가기 전에 오늘의 미션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은 나머지와 다른 하나 고르기인데요. 크쌤이 그냥 읽는 것도 아닙니다. 후다닥 읽으실 거예요.
1: 후다닥
0: 읽어드리는 표현 중에 영양제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Ready?
2: Omega-3 fish oil, vitamin D, vitamin C, magnesium, probiotics, painkillers, protein powder, calcium tablets.
0: Wow. Wow. Did you practice

0: Yeah.
1: Well, you know, you got to take a deep breath.
0: 와.
1: And just go right through.
0: 나왔네요.
1: Yeah.
0: 자, 뭔가 이 중에서 하나는 영양제가 아니에요. 조금만 slower 하게
1: okay.
0: 부탁드리겠습니다.
1: Omega-3 fish oil, vitamin D, vitamin C, magnesium, probiotics, painkillers, protein powder, calcium tablets.
0: 잠깐만요. 너무 하나만 크게 읽으신 거 아닙니까? 글쎄요. 약간 헷갈릴 수도 있겠고요. 자, 확실히 영양제가 아닌 것 하나 있는데요. 다시 요거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받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article 만나볼까요?
1: Deep Dive Daily.
0: Deep Dive Daily. 자, 오늘 기사 제목부터 살펴볼게요.
1: Americans love supplements, but experts doubt their benefits.
0: 미국인들의 유별난 영양제 사랑. 전문가들은 글쎄. 자, 최근 한 조사에서요. 미국인의 10명 중 8명이 영양제를 챙겨 먹는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이 90년대 후반 50% 수준이던 영양제 복용률은 최근 60%를 넘어섰고요.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그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데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 건강 정보가 빠르게 퍼지고 더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현대인들의 바람이 이런 흐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하지만 의학계 전문가들은요, 우리가 소비하는 영양제의 8, 90%는 뚜렷한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수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한 거대한 영양제 시장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걸까요? 자, 오늘 기사에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기사 일부를 모두 네 파트에 걸쳐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파트입니다.
1: There are good reasons to take dietary supplements. For example, to treat a nutrient deficiency or to prevent birth defects, said Dr. Eric Topol, a cardiologist and the founder of the Scripps Research Translational Institute. But that's the minority, he added. People often take omega-3 supplements because they believe they will improve their heart or brain health, for instance. But most clinical trials have failed to find those benefits.
0: 영양제를 먹는 데는 분명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양소가 부족한 경우 이를 보충하거나 선천성 기형을 예방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일부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오메가3나 심장이나 뇌의 건강을 위해 먹지만 대부분의 임상시험에서는 그런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죠. 저도 그러니까 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게을러서 안 먹는 거긴 한데 주위에서 진짜 이만큼씩 먹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한 줌씩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어디서 듣기에는 그게 들어가도 실제로 이론상으로는 도움이 돼도 몸에서 흡수하기 굉장히 몸이 힘들다. 그래서 약간 홀푸드에서 얻어야 된다. 그렇죠?
1: Absolutely.
0: 뭐 그렇다고는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들은 얘기라서.
1: Yeah. Well, you know, you really have to do your homework and you also need to study. You can't just like buy any vitamin D, you know, and just take anything. You have to see are they absorbable because a lot of those vitamins are not absorbed by the body.
0: Do you take a lot of supplements?
1: I do take my supplements, but I don't overdo it. I just take my vitamin D, multivitamin, just kind of like your basics.
0: Right. Yeah. 기본적으로 조금 필요한 것들.
1: But I don't do like, you know, the extras and herbals. No, I don't.
0: 저는 기본도 안 하고 있어서 큰일 났네요. 네.
1: Well, I do recommend vitamin D.
0: 알겠습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There are good reasons to take dietary supplements. For example, to treat a nutrient deficiency or to prevent birth defects, said Dr. Eric Topol, a cardiologist and the founder of the Scripps Research Translational Institute. But that's the minority, he added.
0: 영양제를 먹는 데는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영양소 결핍을 치료하거나 선천성 기형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심장 전문의이자 스크립스 연구소의 설립자인 에릭 토폴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소수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제 그 이유가 있잖아요. 좋은 이유들은 있어요. 그렇죠? So there are good reasons to take dietary supplements. 라고 이제 얘기하고 뭐뭘 하.

0: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이제 연결이 될 텐데요. 이 dietary supplements 일단은 supplements라고 하는 거가 이게 뭔가를 고치는 약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1: That's right. To supplement anything, the word supplement means to add. Okay, so here, dietary supplements are basically things like vitamins or minerals or these things to add to your diet. Okay. That is the idea of supplements. So the word supplement is that broad category. And under supplements are minerals, protein powder, creatine, vitamins.
0: 별로 안 드시는군요. 네. 아, 그러니까 supplement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를 보충해 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Right. 그래서 이것이 뭔가를 cure 한다라는 뜻은 절대 아니다.
1: No.
0: 오케이. 그리고 dietary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먹음으로써의 뭐 이 정도가 되겠네요. 먹는 뭐 정도의 뜻으로 쓸 수가 있겠고. 그래서 왜 우리가 다이어트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식이 조절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1: Sure.
0: So dietary supplements라고 얘기를 하면 식이 보충제, 영양제 정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좋은 이유들이 있다고 분명히 그랬는데요. To treat a nutrient deficiency. 그거에 있겠고요. 또 하나는 to prevent birth defects라고 얘기 나왔는데요. Birth defect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인 그런 기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를 하겠죠.
1: Yeah,
0: right?
1: Yeah.
0: 근데 지금 보니까 앞부분에 nutrient deficiency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1: Okay. So basically nutrient deficiency. Deficiency means that you don't have enough. You lack something. So maybe you have, you know, you lack in iron or maybe you lack in vitamin D because we're always inside and not outside in the sun. So basically that is the whole idea of nutrient deficiency. You are lacking something. Your body needs it.
0: deficient라고 하는 거가 lacking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인가요? 아, 뭔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족한이라는 뜻인데 저 여기서 deficiency라고 하니까 그게 결국에는 결핍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1: Right.
0: 그리고 nutrient 들어가니까 영양소 결핍. Right?
1: Yeah.
0: 쌤은 진짜 그 비타민 D에 굉장한 그 그걸 갖고 있는 것 같아요.
1: Well, vitamin
0: 사랑을.
1: D and magnesium.
0: Okay.
1: You know, and I've listened to many, many doctors, and I usually like follow functional doctors, and they're like, "This is really important." And you're getting older,
0: right?
1: You start losing these things.
0: 근데
1: and,
0: 그 like for vitamin D, right?
1: Yeah.
0: Can't you just you know walk outside and then
1: you
0: get enough you know vitamin D you know, from the sun?
1: Well, you could, but you have to also like take your top off.
0: Oh. 거기서 막혔습니다. 저도 서플리먼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 No, but it's the best thing though is to get the sun like directly.
0: 아, 그렇죠. So, nutrient deficiency. 영양소 결핍이 되겠고요. 연결해 볼게요.
1: People often take omega-3 supplements because they believe they will improve their heart or brain health, for instance. But most clinical trials have failed to find those benefits.
0: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오메가3를 심장이나 뇌 건강을 개선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먹고 있지만 대부분의 임상 시험에서는 그런 효과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믿는 거 있잖아요. 이거 먹으면 진짜 건강해진대.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But most clinical trials have failed to find those benefits.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clinical trial이라고 하는 게 뭐가 됐든 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쵸?
1: Yeah, clinical trials is very important, especially if you have a new drug, you know, that you're about to release. You need to test it on the people. If this treatment is safe and effective,
0: right.
1: that is a clinical trial. And so they've done these actual trials. They gave omega-3 to one group and not to the other. And then they compared. And it was like, not much of a difference.
0: 그 뭔가 약을 주고 뭔가 대조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한번 시험해보는 임상시험을 얘기를 할 때 clinical trial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trial이라고 하는 게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try를 해보는 것이다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1: Yes, you can.
0: Okay, all right. 자, part one 다시 들을게요.
1: There are good reasons to take dietary supplements. For example, to treat a nutrient deficiency or to prevent birth defects, said Dr. Eric Topol, a cardiologist and the founder of the Scripps Research Translational Institute. But that's the minority, he added. People often take omega-3 supplements because

0: EBS FM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Americans love supplements, but experts doubt their benefits. 미국인들의 유별난 영양제 사랑. 전문가들은 글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즘 영양제 시장에서 특히 눈에 띄는 흐름은 이 단백질 보충제인데요. 이 단백질 쉐이크는 물론이고요. 단백질 바, 단백질 음료까지 이제는 헬스장을 찾는 사람만의 제품이라고 하기도 좀 어렵죠. 운동을 특별히 많이 하지 않더라도 이 단백질은 많이 먹을수록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특히 소셜미디어에서는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나 간편하게 단백질을 채우는 방법을 소개하는 콘텐츠도 쉽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짚어볼 게 있습니다. 이 바로 우리가 정말 평소 식사만으로는 단백질이 부족한 걸까요? 전문가의 이야기 계속해서 들어볼게요.
1: And most people probably don't need protein supplements.

0: 단백질이 부족할까봐 불안해 하는 데는 권장량보다 훨씬 많이 먹어야 한다고 말하는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도 있다고 지적했고요. 실제로는 대부분 평소 먹는 음식만으로도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요즘에 좀 아시겠지만, I'm on a diet. I've been on a diet for the past how many weeks? Like 8 weeks?
1: Oh, it's almost 2 months.
0: 야,
1: Wow.
0: 근데 제가 그게 있는 거예요. 다이어트 하면서도 단백질이 없으면은 근육량이 떨어진다. 그러면 살이 더 찐다라는 얘기를 또 어디선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프로틴 뭐 쉐이크 같은 거 있잖아요. 쉐이크나 뭐 닭가슴살 이런 거 계속 먹고 있는데 솔직히 물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너무 많이 먹고 있나라는 생각도 해보긴 했어요.
1: Well, I can understand that, right? And so, some people are like, you got to be careful also with protein powders. Like, you have to look at the ingredients to make sure that they're good, You can get kind of the wrong protein.
0: 그냥 닭가슴살을 두 배로 먹겠습니다.
1: Yeah, have
0: 네네.
1: some eggs, have a hamburger.
0: 햄버거는 좀 만들 것 같고요.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And most people probably don't need protein supplements, Topol said.
0: 토폴 박사는 단백질 보충제 역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딱히 필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라고 했고요. 연결해 볼게요.
1: People have this paranoia that they're not getting enough protein, he said. Perhaps because of influencers who have promoted the idea that people should consume far more than the recommended amount.
0: 그는 사람들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면서 권장량보다 훨씬 더 많이 먹어야 한다고 부추기는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나 충분 단백질 이걸로 되겠어? 닭가슴살 하나로 된다고? 아니야, 한 10개 먹어야 돼. 이런 게 있었거든요. 사실 뭐 평소에 먹지도 않다가. 그런데 이렇게 불안함을 느끼는 것을 Paranoia라는 단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1: Mm-hmm.
0: 그렇죠?
1: It's PARANOIA. This is actually a serious mental health term. So if you really do have paranoia, it's like you're constantly on edge and you have this kind of like anxiety and you're very scared. But of course, this is more in a lighter context. So if you have paranoia that they're not, wait, did I have enough? How many grams of protein did I eat today? Wait, oh, I need 5 more grams. Like the constant sort of like worrying and overreacting is what you can understand as being paranoia.
0: 그럼 단순하게 우리가 뭔가 불안감을 나타낼 때, anxiety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anxiety. 근데 그것보다 훨씬 넘어가서 내가 오늘 몇번 먹었지를 넘어서 심지어 몇 그램을 더 먹어야 되나? 그리고 방금 생각했던 거 3분 후에 또 잠깐만, 아직 모자란 거 아니야? 이 정도는 돼야
1: Paranoia.
0: paranoia라고 할수
1: I
0: 있군요.
1: have to agree.
0: 아, 오케이. 그래서 정말 끝없는 과도한 걱정을 얘기를 할 때, 그런 불안감을 얘기를 할때 거의 편집증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paranoia라고 할수 있겠네요. 사람들은 나 충분히 먹고 있지 않아라는 그런 paranoia를 갖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그쵸? 요즘에는 이게 정보가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쵸? 인플루언서들이 이걸
1: So
0: 먹어야
1: much.
0: 된다, 이건 안 된다 하도 말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Consume far more than the recommended amount. 라는 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consume 한다는 것은 뭔가를 소비한다는 게 아니라 먹는다는 거
1: Yeah,
0: 아닐까요?
1: that's right. To take in.
0: Right.
1: And it's far more than the recommended amount. So basically, this is how much you need to eat, but people are eating this much. It's a lot more. And when you have this expression far more, it feels like it's excessive.
0: 아, 그러면 이 far이라고 하는 건 멀리라는 뜻이 아니라
1: No.
0: much,
1: Much
0: way more.
1: way more.
0: 이런 뜻으로 썼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1: That's right.
0: 이 consume이라고 하는 거가 되게 formal하게 저는 좀 느껴지거든요.
1: Yeah.
0: 격식의 느낌이
1: Of
0: 있는데.
1: course, yeah. We don't say like consume when we're talking, but when in an article, they probably use the word consume.
0: 그럼 쌤, 제가 만약에 what did you consume for lunch today, Kristen Sam? 이러면 굉장히 어색할까요? 완전 어색입니까? 알겠습니다. So consume은 소비하다란 뜻도 있지만 섭취하다라는 뜻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ecommended amount가 아무래도 추천되는 그런 양일 거예요. 권장량인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먹어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을 또 promote하는

0: 인플루언서들이 있다 보니까
1: That's right.
0: 우리는 항상 진짜 paranoia가 있는
1: Worried.
0: 것처럼
1: Yeah, very much.
0: 항상 걱정하는 거죠. 오케이, 연결해 볼게요.
1: But in reality, most people already consume enough protein from the foods they eat, Topol said.
0: 하지만 실제로는 평소 먹는 음식만으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but in reality, most people already consume enough protein이라고 했죠. 그래서 평소에 먹는 음식 같은 데 들어있는 뭐꼭 supplements가 아니어도 충분히 먹고 있다, 컨슘하고 있다. 근데 어디에서? In reality에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1: That's right. So basically, in reality, what this is saying is, well, the truth is, actually, people are having plenty of protein. They don't need to worry about this.
0: 걱정은 내가 조금 먹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in reality에서는 많이 먹고 있다.
1: But the real truth is,
0: 아하. 아,
1: yeah.
0: 이거는 그러니까 막 굉장히 딱딱하게 in reality, 그럼 뭐 현실 속에서 막 이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well, actually 이런 느낌으로 가볍게 봐도 될까요?
1: Yes, yes, that's right.
0: 사실은 반대다. In reality.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In reality를 쓸때 원어민들은 뭔가 어떤 얘기를 하다가 반대되는 얘기를 하거나
1: That's it.
0: 반전을 줄때 많이 좀 쓰는 것 같아요.
1: Absolutely. It's
0: 그렇죠?
1: like a transitional phrase. You're like, no, no, no, no, and then, but in reality, and that this is a real truth.
0: 그러면은 뭐, he says, 뭐, he's had, 뭐, many different girlfriends or something, but in reality, he's never had
1: Never had a
0: one.
1: girl. Oh, he's lying.
0: 그렇게. Right, so in reality 이러면 실제로는 사실은 그러니까 추측이나 소문과는 달리라는 뉘앙스를 좀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part 2 다시 들을게요.
1: And most people probably don't need protein supplements, Topol said. People have this paranoia that they're not getting enough protein, he said. Perhaps because of influencers who have promoted the idea that people should consume far more than the recommended amount. But in reality, most people already consume enough protein from the foods they eat, Topol said.
0: 네, 오늘의 미션 다시 드리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자, 크리스틴 쌤이 후다닥 다시 읽어드리는 표현들 중에 영양제가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세요.
1: Omega-3 fish oil, vitamin D, vitamin C, magnesium, probiotics, painkillers, protein powder, calcium tablets.
0: 한번더 들려드리겠습니다.
1: Omega-3 fish oil, vitamin D, vitamin C, magnesium, probiotics, painkillers, protein powder, calcium tablets.
0: 네, 아플 때 먹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받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1: Here's Candy Staten with Young Hearts Run Free.

0: EBS FM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Americans love supplements, but experts doubt their benefits.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흥미로운 건 이번 조사에서 이 남성보다 여성이 단백질 보충제를 더 많이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단백질 보충제는 남성들의 전유물에 가까웠는데 말이죠. 소셜미디어에서 관련 콘텐츠가 늘어난 데다가 실제로 여성은 남성보다 단백질이 부족하기 쉬운 편이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GLP-1 계열의 체중 감량 약물이 널리 사용되면서 약을 복용할 때 생길 수 있는 근손실을 막기 위해 단백질을 더 챙겨야 한다는 인식도 커졌고 말이죠. 그렇다면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근육을 지키고 키울 수 있을까요? 전문가의 설명 들어볼게요.
1: Regardless of sex or medication use, it is important to consume enough protein, Phillips said. But to build or maintain muscle, he added, resistance training is more important than protein consumption. And it's better to get your protein from food sources because they provide other beneficial nutrients. Supplements are convenient, but they are not necessary, he said.
0: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성별이나 약물 복용 여부와 관계없이 중요하지만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려면 단백질 섭취보다 근력 운동이 더 중요하고 단백질도 보충제보다는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보충제는 편리하지만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Regardless of sex or medication use, it is important to consume enough protein, Phillips said.
0: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교 운동생리학 교수인 필립스 박사는 성별이나 약물 복용 여부와 관계없이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Regardless of라는 게 뭐와 상관이 없이가 되겠습니다. So sex나 or medication use와 상관없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연결해 볼게요.
1: But to build or maintain muscle, he added, resistance training is more important than protein consumption.
0: 하지만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려면 단백질 섭취보다 근력 운동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but to build or maintain muscle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목적을 위해서라고 했는데요. Build muscle, 그 바디빌더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1: Yeah.
0: 네, 저와는 거리가 멀지만 아무튼 so build or maintain muscle이라고 하는 거가 중요하다.
1: So the key verb is to build, not make muscle.
0: Right,
1: we usually
0: right.
1: say to you, well, you could make muscle, but uh-huh. the word that we like to use is
0: build
1: muscle because it takes time.
0: Uh-huh.
1: It just doesn't happen overnight.
0: 그것도 그렇고 muscle을 어디서 재료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느낌이 아니잖아요.
1: yeah,
0: 원래 muscle은 있는데 그걸
1: right.
0: 키우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1: That's it. That's right.
0: right.
1: And maintaining, of course, means

0: to, you know, keep the muscles that you have mm-hmm. so that you keep using it so that you don't lose it.
1: Okay. Mm-hmm. So build or maintain muscle. 근육을 키우거나 유지하는 것. Okay. 그러기 위해서는 resistance training is more important than protein consumption.
0: Yeah.
1: 프로틴 먹는 것보다는 resistance training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0: Oh, yeah. Mm. Especially this is so important as you get older that you need not only weight training. So the weight training is all under this whole idea of right. resistance training. Mm-hmm. So it could be weight training. It could be like band, resistant bands, mm-hmm. which is like you kind of work against uh-huh. the band.
1: Yes.
0: So it's pulling that effort.
1: Uh-huh.
0: You got to put that effort. So, you know, push-ups, pull-ups, uh-huh. those are all part of resistance training.
1: 아, 그러니까 원래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가는 게 있는데 그것을 반대로 잡아당기거나
0: yeah.
1: 아니면 반대로 밀거나 해서 mm-hmm. 저항을 지키는 저항 운동을 얘기를 하는 거네요. Mm-hmm.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저항 아니죠? 아니다, 아니다, 막 이렇게 어디 나가죠. 프로테스트하는 resistance는 아니죠.
0: That kind of resistance is a different kind of resistance.
1: 그렇습니다. So resistance training이라고 하는 게 저항 운동 혹은 흔히 말하는 근력 운동을 얘기를 하겠고요. 자, 연결해 볼게요.
0: Supplements, it's better mm-hmm. to get your protein from food sources because they provide other beneficial nutrients.
1: 또 단백질은 다른 유익한 영양소도 있기 때문에 보충제보다는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Food for sources라고 얘기하는 게 식품 공급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진짜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연스러운 음식인 거죠. Mm-hmm. 자, 연결해 볼까요?
0: Supplements are convenient, but they are not necessary, he said.
1: 보충제는 편리하지만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Necessary라고 하는 것은 꼭 있어야만 하는 이라는 뜻인데 그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없어도 괜찮다. 운동을 그냥 해라.
0: Yeah.
1: 되겠네요.
0: So 네. Sam,
1: yeah.
0: resistance training?
1: Not yet.
0: Not yet.
1: Not yet. Okay.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0: All right.
1: 자, part 3 다시 들을게요.
0: Regardless of sex or medication use, it is important to consume enough protein, Philip said. But to build or maintain muscle, he added, resistance training is more important than protein consumption. And it's better to get your protein from food sources because they provide other beneficial nutrients. Supplements are convenient, but they are not necessary. He said.
1: 네, 노래 듣고 올게요.
0: Here's Jefferson Starship with Count on Me.

0: Deep Dive Daily. Americans love supplements, but experts doubt their benefits.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전 세계 영양제 산업은요, 수천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시장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의 영양학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영양제를 선택할 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기 쉽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는 영양제가 일반 의약품과 규제 방식이 달라서 제품 판매 전에 FDA 같은 정부 기관의 효과나 안전성을 미리 입증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기대하는 효과와 실제로 충분히 검증된 내용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주변의 이야기만 믿기보다는 내게 정말 필요한 제품인지 꼼꼼히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영양제를 구매하기 전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전문가들의 당부 들어보겠습니다.
1: And supplements can come with risks, like toxicity from high doses of vitamins or minerals, liver damage from certain herbal supplements, or interactions with medications. Always talk with a doctor before taking a supplement, Zimmerman said. The global supplement industry is valued at an estimated $228 billion, according to Grand View Research, a market research firm. Most of these are a waste of money, Topol said. There's no data to support them, but it enriches your urine.
0: 영양제는 과다 복용할 경우 중독이 생길 수 있고 간 손상이나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는 영양제를 복용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할 것을 당부합니다. 전 세계 영양제 시장은 약 2,280억 달러 규모입니다. 토폴 박사는 말합니다. 대부분은 돈 낭비입니다. 효과를 뒷받침하는 데이터는 없고 그저 비싼 소변을 만들 뿐이죠. 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And supplements can come with risks, like toxicity from high doses of vitamins or minerals, liver damage from certain herbal supplements, or interactions with medications.
0: 영양제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과다 복용하면 중독이 생길 수 있고, 일부 허브 영양제는 간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또 복용 중인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아까 우리가 그 부작용해가지고 side effects 얘기 나왔었는데 좀 다르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렇죠? So and supplements can come with risks 라고 얘기를 했어요.
1: So I feel like this is a little stronger because side effects it could be like, you know, a little headache or a little dizziness, but here we're talking about real risks.
0: Right.
1: Okay.
0: Risk라는 말이 엄청 헤비하게 느껴져요.
1: It does. Yeah. It feels very serious. So come with is the expression. If it comes with something, it means that it is included. Right. So there are risks attached to these supplements. So there is that possibility.
0: Right.
1: This can be risky.
0: Okay.
1: Yeah.
0: So 뭔가를 먹었어요. 그런데 얘가 딸려 나와. 난 원하지도 않았는데 리스크들이 딸려 나와.
1: That's
0: 정말
1: it.
0: come with네요. 같이 오는 거네요.
1: Yeah. So you often hear this expression with like, oh, it comes with a warranty.
0: Right, right.
1: Or it comes with a money back guarantee.
0: Yes, yes.
1: Yes, right?
0: Come with는 뭐 살 때마다 뭐가 딸려 나옵니다. 뭐 the car comes with a 10-year warranty.
1: Right.
0: 뭐 이런 식으로 쓴다.
1: Especially if you're trying to sell something.
0: Yeah. Uh-huh. 뭔가 딸려 나온다.
1: Nah.
0: Okay, so A comes with B 이런 식으로 하면 A에는 B가 딸려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리스크들이 딸려온다. 위험이 딸려온다.

0: 그러니까 그냥 사이드 이펙트들이 있을 수도 있다보다 더 강한 느낌을
1: Yeah.
0: 주기는 하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여러 예가 나오게 됩니다. Like toxicity from high doses of vitamins or minerals. 그러니까 vitamins나 minerals를 너무 많이 먹어도 좀 그게 중독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1: And also liver. It can cause, you gotta be careful with herbal supplementation because it can cause liver damage.
0: 아, 허브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간 손상이 일어날 수도
1: Yeah,
0: 있다. 오케이.
1: can. Not always, but can.
0: 그리고 또 중요하게 or interactions with medications라고
1: Yeah.
0: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무슨 메디케이션 이 약이요. 사람도 아니고 얘랑 왜 인터랙트를 제가 할까요? 주거니 받거니.
1: That's right. I mean, you don't want interactions with the medication. So if you are taking high blood pressure medication or aspirin or whatever it is, you want to make sure that it doesn't interact with medications. That means that it doesn't interfere with medication.
0: 아, 이게 결국에는 다 사이드 이펙트랑 다 연관이 있는 거네요.
1: Kind
0: 결국에는,
1: of,
0: right?
1: yeah.
0: 만약에 interactions with medications, 약물 상호 작용 이라고 하는 거가 큰 문제가 없다. 내가 그 약물이라고 하는 게 나에게 주는 게 크게 나쁜 게 없고
1: Yeah.
0: 나도 마찬가지고 하면은 부작용이 결국에는 별로 없다라는 뜻인
1: Right, right,
0: 거잖아요.
1: right.
0: 그럼 부작용이라고 어느 정도는 생각할 수 있겠네요.
1: Yeah,
0: 그렇죠? 말이
1: yeah.
0: 좀 복잡하지만 약물 상호작용. Right? 오케이, 연결해 볼게요.
1: Always talk with a doctor before taking a supplement, Zimmerman said.
0: 영양학 전문가 지머맨은 영양제를 복용하기 전에 항상 의사와 상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거 알아두면 참 좋을 것 같아요. Always consult a doctor before taking,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그죠? 무슨 뭐 약을 복용하기 전에 항상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거는 사실 우리말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경고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아니면 뭐 조언보다는 좀 세긴 하지만. 근데 영어에서도 항상 이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1: It's so
0: Always
1: true.
0: consult a doctor,
1: Yeah,
0: right?
1: that's right. Because it's kind of like, okay, wait a second. You know, we don't want any complications or anything risky that's going to happen. So always make sure you speak with your doctor.
0: So 여기서는 조금 더 부드럽게 talk with를 썼지만 여전히 의미는 같겠죠? 자, 연결해 볼게요.
1: The global supplement industry is valued at an estimated $228 billion, according to Grand View Research, a market research firm. Most of these are a waste of money, Topol said. There's no data to support them, but it enriches your urine.
0: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영양제 시장 규모는 약 2,280억 달러, 약 300조 원에 달합니다. 토폴 박사는 말합니다. 이중 대부분은 돈 낭비에 불과합니다. 효과를 뒷받침하는 데이터는 없고, 그저 비싼 소변을 만들 뿐이죠. 라고 했네요. 굉장히 특이하게 표현을 했는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most of these are a waste of money. 아예 그냥 정말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네요. 이거 대부분 사실 돈 낭비라고 봐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을 support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하는 게 하나 있네요. 당신의 urine을 enrich 시킨다라고
1: That's
0: 했습니다.
1: right. It's a joke. It's a joke. Basically, they're saying, oh, you've got very expensive pee. And a lot of people say that. A lot of people, you know, like all of the supplements that you're taking, if you don't absorb it, it just becomes, they all come out very expensive pee-pee.
0: 그게 진짜로 비싼 소변이네요. 왜냐하면 흡수를 못하면 결국 다 버리는 건데, 특히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먹으면은
1: It doesn't,
0: 유린이 노랗게
1: 500.
0: 되고 그러지 않나요?
1: If you go over 500 at one time, it'll just come out.
0: 아, 굉장히 왜냐면 돈 많이 줬으니까. 그렇죠? 뭐 어디서 느끼는 무슨 형광색으로 나올 정도로 굉장히 진한 경우도 있대요. 근데 결국 그게 흡수가 안된 거란
1: That's
0: 얘기잖아요.
1: yeah.
0: Okay, so enrich가 정말 말 그대로 여러분들 rich하게 만드는 겁니다. rich한 것은 풍부한이란 뜻을 또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로 만든다는 게 아니라 당신의 소변을 urine을 영양가 있게 만들었다. 좀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비싼 소변을 만들
1: That's it.
0: 뿐이다. Alright, part four 다시 들을게요.
1: And supplements can come with risks, like toxicity from high doses of vitamins or minerals, liver damage from certain herbal supplements, or interactions with medications. Always talk with a doctor before taking a supplement, Zimmerman said. The global supplement industry is valued at an estimated $228 billion, according to Grandview Research, a

0: Market research firm. Most of these are a waste of money, Topol said. There's no data to support them, but it enriches your urine.
1: 네, 여기까지 오늘의 Deep Dive Daily 함께했습니다. 자, 앞에서 드린 미션 퀴즈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양제가 아닌 것은 뭐가 됐을까요?
0: Okay, I give a big hint.
1: Yeah.
0: Yeah. Painkillers.
1: 진통제가 되겠죠, 그것은. 자, 2026영님께 토익 정기시험 응시권 보내드리겠습니다. 크쌤의 볼륨업이 힌트였대요. 진짜 솔직히 너무 대놓고 주셨어요.
0: You know, I wanted our listener to win.
1: 아, yes. Yeah, okay. 자, 헤라니 O2E님이요. 아들이 해외 학회에 갔다가 자신의 영어가 부족하다고 학교 어학원 간다고 해서 이브닝 스페셜 매일 듣는 게 더 좋을 거라 했어요. 아, 좋은 추천이었습니다.
0: Good idea. Yes, 네. Thank you for that suggestion.
1: 감사합니다. 자, 노래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갈게요.
0: Here's David Guetta and One Republic with I Don't Wanna Wait.

0: 하루에 한 문장은 챙겨가세요. 마유의 하루 한 문장. 우리말 대화 먼저 만나보시죠.
1: 나 방금 단백질 파우더, 오메가3, 비타민까지 잔뜩 사뒀어. 120살까지 살 거야.
0: 워워, 너무 들뜨지 마. 이 전문가들 말로는 보충제 대부분이 아마 효과가 없을 거래.
1: 그럼 나 인플루언서들이 떠드는 말에 넘어간 거야?
0: 뭐
1: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네.
0: 그렇다고 봐야지. 돈을 변기에 내다 버리는 셈이지. 뭐 매우 비싼 소변과 함께랄까.
1: 나 화장실 안 갈래.
0: 부자 되겠어.
1: 아!
0: 아니 그런 식으로 돈을 모으셨군요. 왜냐면 낭비를 안 함으로써.
1: 아,
0: 알겠습니다. Alright, 자 오늘의 하루 한 문장 크리스틴 쌤의 대사였습니다. 나 인플루언서들이 떠드는 말에 넘어간 거야? 라고 하는데요.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1: I fell for all that influencer hype.
0: 내가 뭔가 떨어졌다. 만약에 직역을 한다면 떨어졌다. 그 인플루언서 hype에 다 떨어졌다라고 뭐 이렇게 직역은 되겠는데요.
1: Yeah.
0: You fall for someone or something. What does it mean?
1: Well, if you fall for someone, it

0: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0: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 공익광고 협의회.
2: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 문화유산. 전하, 종묘사직을 보존하시옵소서. 여기서 잠깐, 종묘는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셔놓은 것이고요. 사직은 토지와 곡식의 신을 말합니다. 오늘은 조선 왕조의 권위와 정통성을 상징하는 종묘를 걸어볼게요. 종묘 안으로 들어서면 돌로 된 쭉 뻗은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길 이름은 삼도, 세 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가운데 길은 혼백이 다니는 신의 길, 오른쪽은 왕의 길, 왼쪽은 세자의 길입니다. 삼도를 따라가면 종묘의 중심 건물, 정전에 닿게 되는데요. 정전에선 100m 달리기가 가능해요. 정전의 길이는 101m, 단일 목조 건축물로는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나 종묘의 아름다움은 정전 앞에 펼쳐진 너른 마당, 월대로 인해 완성됩니다. 이른 아침이나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오후 4시쯤 혼자서 월대에 서보세요. 비어있으면서 꽉 차있는 느낌이 주는 가슴 벅참을 온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So this week, we're gonna buy some stuff.
1: Okay, shopping time.
0: Shopping. 이번 주에는 좀 구매를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구매를 할 때 살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워볼까 하는데요. Do you like shopping?
1: I like online shopping.
0: 오, 옷도 온라인으로 사나요?
1: Oh, that one it's better to try it on.
0: 근데 그거 외에 정말 온라인 쇼핑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And Zach loves app shopping.
1: App shopping?
0: 그 used products를 앱으로 사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1: Yes, yes. And the marketplace, the
0: 맞아요.
1: used marketplace.
0: 네, 그래서 중고 거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사고 팔고. 근데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how much잖아요.
1: Mm-hmm.
0: 근데 how much 이상을 가기가 어려워요. 초보 단계에서는 그냥 how much? 여기까지만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how much 뒤에 더 붙이는 걸부터 연습을 해볼까 합니다.
1: When I first came to Korea, that was one of the very first sentences.
0: Mm-hmm.
1: You know, you learn 감사합니다, and you learn 안녕하세요,
0: mm-hmm.
1: and you learn
0: 얼마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얼마예요? 여기까지만 말하잖아요.
1: Mm-hmm. How much?
0: 맞아요. 근데 how much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을 때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1: 이것은 얼마예요?
0: Uh-huh.
1: How much is this postcard?
0: 아, 뭐가 많이 붙었죠, 그렇죠?
1: Specific.
0: Very specific. 굉장히

0: 구체적인데요. How much is this postcard? 이 엽서는 얼마예요?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How much is this postcard? 우선 이 문장을 먼저 구체적으로 파헤치고 또 응용하면서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물어보는 이 문장을 오늘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먼저 이 문장 파헤쳐 볼게요.
1: Ready, start!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뭐였죠?
1: How much is this postcard?
0: 그렇죠. 자, 일단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얼마예요? How much부터 시작을 하네요. 그렇죠? How much? How much? How much까지도 물론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 How much는 그냥 얼마이지 뭔가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할 때는 뒤에 is 혹은 are이 올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게 오느냐? 일단 뒤에 하나, 단수의 뭔가가 오면 is가 붙고요. 여러 개, 두개 이상의 것이 오면 are이 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하나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오늘은 is를 먼저 연습을 해볼게요. 자, how much is 뭐뭐? 이거는 얼마예요? 요 물건은 얼마예요? 라고 할 때, how much is 다음에 그 물건이 이제 오면 됩니다. 자, 오늼 우리가 먼저 연습해 볼 물건은 이 엽서예요. 요즘 엽서 사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관광지 가면 아직까지 엽서는 많기는
1: 네.
0: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옛날에는 사실 예쁜 사진을 찍기가 어려워서 예쁜 사진을 소장하고 싶으면 엽서를 사야만 예쁜 사진을 소장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핸드폰 카메라도 너무 좋게 나와서 내가 엽서보다 더 예쁜 사진을 찍을 수 있더라고요.
1: Also, postcards were cheaper to send than a letter.
0: 아, 맞아요.
1: And back before we had text messaging, letters were the best way to contact people when you're traveling.
0: 그렇죠. 요즘은 사실 문자가 너무 잘돼 있고 또 온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앱들이 굉장히 많아서 즉시 누구든지 어디에 있든지 다 연락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그게 낭만이었어요. It was very romantic.
1: Yeah.
0: 그 여행지에서 엽서 사서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넣어서 내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쯤 그 친구가 엽서를 받고 뭐 이런 게 굉장히 낭만적이었는데 요즘 그런 게 많이 없어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1: When's
0: 같네요.
1: the last time you got a postcard, Kaylin?
0: Oh, I can't
1: Years
0: remember.
1: ago, right?
0: Years ago. I think
1: Yeah.
0: maybe 5, 6 years ago. 제 친구가 남극에 있었거든요. She was stationed at the Korean station in Antarctica. 네,
1: 와우.
0: 그래서 그 의료진으로 가 있었는데 친구가 거기서 포스트카드를 보내줬던 게 마지막이었어요.
1: Wow, I don't even remember the last time I got a postcard.
0: 맞아요. Maybe we'll send each other postcards next time we're
1: Great
0: on a trip.
1: idea.
0: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엽서는 뭐냐? Postcard입니다. 그래서 이 엽서는 this postcard이죠. How much is this postcard? 이렇게 물어보면 이 엽서는 얼마예요? 인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들고 있는 이 물건의 영어 이름을 모른다. 그러면 포스트카드 요거만 빼고 How much is this? 까지만 말해도 돼요. 요거는 팁입니다.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오늘은 엽서까지 넣어서 How much is this postcard? 이렇게 연습해 볼까요?
1: How much is this postcard?
0: How much is this postcard?
1: How much is this postcard?
0: How much is this postcard?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가보겠습니다.
1: 패턴 practice.
0: Alright, it's time for pattern practice. 자, 오늘의 패턴은 뭔가요?
1: Well, how much is this postcard? Was our sentence. We're just going to change this postcard to anything. How much is Momo?
0: How much is 뭐뭐? 이건 얼마예요? 라는 걸로 만들어 볼 텐데요. 우리 그냥 단수만 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수의 경우는 is가 are로 변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단수인지 아니면 여러 개의 물건인지 요거 생각하면서 is, are 바꿔가면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1: Okay.
0: Mm-hmm.

0: How much is this bottle of water?
1: 아, 이 생수는 얼마예요? 라는 질문이죠. How much is this bottle of water? 물은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단위가 앞에 붙어요. 근데 물병, 그 생수는 보통 병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bottle of water. 근데 이 생수병이니까 this bottle of water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 그리고 특히 유럽 같은 데 가면요. 뭐 미국도 그럴 수 있어요. 물의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냥 생수는 mineral water 혹은 still water라고 표현을 하고요. sparkling water가 있어요. 탄산수죠. 탄산수도 많이 즐겨 마시기 때문에 sparkling water 이렇게도 표현하니까 what kind of water do you want? 이렇게 물어보면 뭐 어떤 종류의 물? 뭐지 뭐지? 헷갈려 하지 마시고 still sparkling 요두 개만 외우셔서
0: Even
1: 원하는
0: as
1: 거
0: an
1: 말씀하시면
0: English
1: 돼요.
0: speaker, I was surprised when they asked me that in Europe. Like,
1: 그쵸?
0: what? Just
1: 특히
0: water.
1: 맞아요. 유럽에선 특히 많이 물어봅니다. Oh, what kind of water? 그러면, oh, sparkling. 뭐, still.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또 뭐가 있을까요?
0: All right, let's do these shoes. Do you think that would be is or are?
1: shoes. 잠깐만요. These니까 this가 아니네요. 여러 개네요. These shoes. 그런데, 여러 신발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켤레인데 복수입니다. 왜냐면, 왼쪽, 오른쪽이 있으니까요.
0: So the sentence is, how much are these shoes?
1: How much are these shoes? 이 신발은 얼마예요? 우리말로는 단수지만 영어로는 복수이기 때문에 How much are these shoes?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0: How much is this stuffed animal?
1: Stuffed animal. 자, 여러분, animal 동물이죠. 그러면 뭐 동물을 산다는 걸까요? 아니죠. Stuffed는요, 채워진이라는 뜻이에요. 솜이 채워진, 뭘까요? 봉제 인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봉제 인형은 얼마예요? How much is this stuffed animal?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어떤 티켓을 사지? 하루 이용권 사야 되겠다. Excuse me.
0: 네.
1: How much is the one day pass? 하루 이용권이 얼마예요?
0: $25. 25달러예요.
1: 별로 안 비싸네요. 그걸로 사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how much is the one day pass? 이렇게 물어봤죠? One day pass가 보통 하루 이용권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장소에서의 바로 그 하루 이용권이기 때문에 the one day pass라고 하는 거죠.
0: How much is this phone case?
1: 휴대폰 케이스를 그냥 phone case라고 하는데 이 휴대폰 케이스라서 this phone case라고 넣은 거죠. 이 휴대폰 케이스는 얼마예요? How much is this phone case?
0: How much is the parking fee?
1: 아, 주차 요금 물어봐야 되죠. 그렇죠? 이것도 나라마다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How much is the parking fee? 이곳의 특정 주차 요금이기 때문에 the parking fee라고 하는 거죠. fee. FEE입니다. 어떤 요금을 얘기할 때 보통 fee를 얘기를 많이 하죠. How much is the parking fee?
0: How much are the tickets?
1: 티켓들. 이 경우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티켓을 구매할 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How much are the tickets? 이렇게요.
0: How much is that doggy in the window?
1: 갑자기 노래가 생각나네요. 그렇죠? How much is
0: That
1: that dog in
0: doggy in
1: the
0: the window.
1: window? 네, 그런 노래가 있었죠.
0: I couldn't resist.
1: 창문에 있는 저 강아지는 얼마예요? 라는 옛날에 굉장히 유행했던 노래입니다. 네, 저희 나이 때는 다 아실 거예요. 굉장히 귀여운 노래인데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나왔던 가사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how much is 뭐뭐 혹은 how much are 뭐뭐 연습해 봤는데요. 연습했던 표현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0: How much is this bottle of water?
1: How much is this bottle of water?
0: How much are these shoes?
1: How much are these shoes?
0: How much is this stuffed animal?
1: How much is this stuffed animal?
0: How much is

0: is the one-day pass?
1: How much is the one-day pass?
0: How much is this phone case?
1: How much is this phone case?
0: How much is the parking fee?
1: How much is the parking fee?
0: How much are tickets?
1: How much are tickets?
0: How much is that doggy in the window?
1: How much is that doggy in the window? 네, 이렇게 해서 다 연습해 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대화를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 생각해 볼게요.
2: 실례합니다. 이 엽서 얼마예요?
3: 한 장에 50센트예요. 아니면 다섯 장을 사면 2달러입니다.
2: 아, 정말요? 그럼 다섯 장 살게요.
3: 좋습니다. 진열대에서 아무거나 다섯 장 골라보세요.
1: 오, 다섯 장 사면은 조금 더 싼가 보네요. 그렇죠? 일단 손님이 실례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엽서는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죠. 여러분, 엽서 기억나시죠? 얼마인지 물어보는 질문 다 알고 계시죠? 네. 한 장에 50센트예요 라고 했어요. 자, 한 장에 50센트다. 한 장에, 요거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뭐, for one paper? 장이니까? 아, 그게 맞는 표현일까요? 아니면 다섯 장을 사면 2달러입니다. 자, 요거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보다 간단하고요. 숫자로만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아, 정말요? 요거는 뭐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럼 다섯 장 살게요. 산다. 뭐 I'll buy. I'll take. 뭐 이런 표현 쓰면 될 것 같고요. 좋습니다. 진열대에서 아무거나 다섯 장 골라보세요. 자, 고르다. choose, select, pick. 요런 표현을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아무거나 다섯 개. 요거는 any five. 요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진열대는 우리가, 외래어로도 많이 쓰는 표현인데 display라고 하잖아요. 네, 그 표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런 표현들이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영어로 대화 듣고 올게요.
4: Excuse me. How much is this postcard?
5: It's 50 cents each, or 5 for $2.
4: Oh, really? Then I'll take 5.
5: Great! You can pick any 5 from the display.
1: 실례합니다. 이 엽서 얼마예요?
4: Excuse me, how much is this postcard?
0: Excuse me, how much is this postcard?
1: 여기에 뭐 나온 표현들은 여러분 다 이해하셨죠? Excuse me, how much is this postcard? 물어봤어요. 자, 얼마였냐? 한 장에 50센트예요. 아니면 다섯 장을 사면 2달러입니다.
5: It's 50 cents each, or 5 for $2.
0: It's 50 cents each, or 5 for $2.
1: 자, 요런 표현들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죠?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숫자의 순서랑 요런 것들, 어떤 표현들이 사용됐는지 차근차근 볼게요. 일단 한 장에 50센트예요까지 보면 It's 50 cents each 라고 했어요. 자, each라는 단어만 알면 돼요. 각각의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가 됐던지 한 장이든 한 벌이든 each라는 표현을 쓰면 하나의 라는 mm-hmm. 뜻입니다.
0: And if you're in the store, this is often on the signs as just EA.
1: 아, 그쵸. EA 혹은 점까지 네. 붙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EA가 쓰여져 있다 그러면 하나의 개당이라는 표현이에요. 굉장히 좋은 팁이었죠. 그래서 it's 50 cents each. 한 개당, 한 장당 50센트예요 라는 말이었고요. 혹은 아니면 다섯 장을 사면 2달러입니다. 요건 어떻게 표현했죠?
0: Five for $2.
1: 네, five for $2라고 했어요. 다섯 개에 $2, 2달러라는 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five for $2, ten for $20 이런 식으로 for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순이 우리말하고 비슷하네요. Five for $2. 요 어순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이어서 아, 정말요? 그럼 다섯 장 살게요.
4: Oh, really? Then I'll take five.

0: from the display. 이렇게 어순이 반대로 됐죠. So 요거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다시 한 번 더 듣고 올게요.
1: Excuse me, how much is this postcard?
2: It's 50 cents each, or 5 for $2.
1: Oh, really? Then I'll take 5.
2: Great! You can pick any 5 from the display.
0: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는 끝났고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지금까지 케이든과
3: Zach였습니다.
0: Speak now!
3: Start
0: English!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2: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1: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2: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이지라이팅에서 만나요.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0: Easy English.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ello everyone. This is Jude.
0: 자, 이런 경우 있어요. 어떤 장소를 찾고 있는데 okay. 그때 선생님도 말씀하셨던 것 같아. 내가 여길 꼭 가야겠다라고 하는데 간판이 보이지 않아서 그 간판이. 주변에서 좀 많이 이렇게 헤매셨다고요.
1: 자주 그런 일이 있는데
0: 아, 네. 사실 저도 저는 그래요.
1: 가능하면 핸드폰으로 이제 뭐 맵을 열어 가지고 찾고 싶은데 네. 못 찾을 경우에는 무조건 물어봐요. 어. Excuse me 하면서
0: 어. 네.
1: I don't like to be lost. Because I'm always in a hurry. I want to get there on time. 어. So I like asking people.
0: 어. That's also, a good idea.
1: It's
0: I think.
1: Also fun.
0: Better than you know staying confused.
1: Right,
0: 우리 옛날에
1: right.
0: 했던 거지만 그냥 잘 모르는 채로 이건가 저건가 헷갈려 하면서 그 상태를 그대로 가기보다는
1: yes.
0: better than staying confused 했던 기억이 납니다.
1: That's right.
0: Better ask than staying confused가 되는 거죠.
1: Exactly.
0: 맞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내가 그 장소를 그냥 지나쳤나 봐요.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걸 지나쳐 모양이네요. 이런 말 하잖아요.
1: You walked right past something.
0: 그렇죠. I walked right past something 이렇게 자 그걸 쭉 이어서 말하니까 제가 바로 지나쳐온 모양이네요라는 문장을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I must have walked right past it 이런 식으로 말이죠.
1: Must have. This is a tricky expression. Must 하면 꼭 뭘 해야 되는 건데라고 이해하는데
0: 맞아요.
1: When you must have done something, 이렇게 했었구나.
0: 네. 했었겠다. 그렇죠.
1: Must have. Keep that expression in mind.
0: Must have. Yeah. 네, must have를 줄여서 must have 이렇게만 발음을 하게 됩니다.
1: Must have.
0: 자, must have walked, must have gone, must have tried 이런 식으로 must have 다음에는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맞는 그 동사의 과거 분사 모양을 붙여서 말하게 되는 거죠. Mm-hmm. 여기서는 걸어온 모양이네. I must have walked right past. It. 여기서 또 중요한 게 past가 나오는데요. 잠시 후에 먼저 우리말로 대화 들어보시고 본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Oh, 실례합니다. 입구를 찾고

0: 있는데요.
1: 아, 입구요. 그건 모퉁이를 돌아서 바로 왼쪽에 있습니다.
0: 정말요? 바로 지나쳐온 모양이네요.
1: 생각보다 그런 일이 좀 흔해요.
0: 제대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네. 자, 이 사람은 무엇을 찾고 있냐면 the entrance, 입구를 찾고 있습니다.
0: Entrance.
1: Entrance.
0: Entrance.
1: Entrance.
0: 출구는 exit이죠?
1: Exit.
0: Exit.
1: Exit.
0: Where's the exit?
1: Where's the exit? 아, 그렇죠. right. 자, 그래서 enter 하면 어디로 들어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enter the room 하게 되면 방으로 들어가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0: To go inside.
1: 그렇습니다.
0: Enter.
1: Enter.
0: Right.
1: 그래서 enter into라고는 하지 않고 enter the room, enter the house, right. enter the studio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 enter를 명사형으로 바꾸면 entrance라고 해서 입구라는 단어가 됩니다.
0: The spelling is E-N-T-R-A-N-C-E.
1: 그렇습니다. Entrance. 그래서 I am looking for the entrance 하면 제가 그 입구를 찾고 있거든요. 라는
0: right.
1: 뜻이죠.
0: Excuse me, I'm looking for the entrance.
1: Excuse me, I'm looking for the entrance. 그러니까 입구라고 써 있으면 다행인데
0: 그쵸.
1: 선생님 아까
0: 안 보이니까.
1: 말씀하신 것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0: 어디 있지?
1: 그렇죠. 그래서 어디 있지? I'm looking for the entrance. 자, 그랬더니 아, 거기는요. 모퉁이를 돌아서 바로 왼쪽에 있어요.
0: It's just around the corner on your left.
1: It's just around the corner on your left가 됩니다. 자, 그건 말이죠. 바로 여기 있어요. It's just, 그 다음에 모퉁이를 일단 도는 것부터 먼저 around the corner인데 쭉 붙여 말하니까
0: around the corner.
1: around the corner.
0: around the corner.
1: around the corner. 근데 right. 돌아서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헷갈리잖아요. 당신 편에서 봤을 때 왼쪽에 또 있죠.
0: On your left.
1: On your left.
0: Around the corner, on your left.
1: Around the corner, on your left. 이렇게 됩니다.
0: Right.
1: 이렇게 설명을 우리가 해주는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It's just around the corner. 한번 끊고 On your left. 이렇게 이어져서 말하게 되면 생각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도 생각할 여유가 생기고 듣는
0: right.
1: 사람도 마찬가지가 되죠.
0: Right.
1: 네.
0: We use this expression a lot. When it's very close, but you have to turn left or turn right. 바로 여기. 그냥 돌면 바로 왼쪽에 있어요. 바로 왼쪽에 있어요. It's right around the corner.
1: It's right around the corner.
0: Or it's just around the corner.
1: It's just around the corner.
0: Right.
1: 아, right나 just나 같이 생각해보면 좋겠네요.
0: Same meaning.
1: 네, 여기까지 들어보자.
2: Excuse me, I'm looking for the entrance.
3: It's just around the corner on your left.
1: It's just around the corner on your left. 자, 이제 단어 하나하나는 어떤 단어인지 아셨으니까 이제 빨리 입으로 익히는 그런 단계로 빨리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0: Right.
1: So it's just around the corner on your left. 이렇게. 자, 그랬더니 아, 정말요? 아이고, 제가 바로 지나쳐온 모양이네요.
0: Really? I must have walked right past it.
1: Really? I must have walked right past it. 아, 여기서 또 right가 나왔네.
0: Yes, right past it.
1: 그렇습니다.
0: 바로, 네. right? When you've walked right past it, I mean, if you just passed it like 10 seconds ago.
1: 어.
0: Just a few seconds ago.
1: 그렇죠.
0: Right.
1: 네. 그래서 여기서는 P-A-S-S-E-D가 아니라 P-A-S-T. 우리가 왜 과거라는 뜻으로도 알고 있는 이 단어 past가 되거든요.
0: Right.
1: 이 past는 지나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0: Right. 네. Right past it.
1: Right past it.
0: So you pass by something just a moment ago. 근데 그 pass by는 지나가다라는 차원에서 P-A-S-S-E-D가 맞는데.
1: 그렇죠. 그건 동사죠.
0: I just passed it.
1: I just passed it.
0: But this is something that happened just before.
1: 그렇죠.
0: 그 before context는 P-A-S-T가 맞죠.
1: 그렇죠. 그렇죠. Yeah. 그러니까 그것을 지나쳤다라는 지나쳐서라는 뜻의 past가 됩니다. 근데 언뜻 듣기에는 P-A-S-S-E-D하고 헷갈리기 쉬운데 일단
0: right.
1: 그 뭐 스펠링도 워낙에 다르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문맥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아요.
0: Right.
1: 아까 우리 주치생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 제가 그랬나 봐요. 그랬으면 틀림이 없다라는 뜻으로 must have walked. 제가 걸어왔나 봐요. Right past it. 그것을 바로 지나쳐서라는 말이 되는 거죠.
0: Right.
1: 네.
0: I must have done something. So you didn't realize you did something.
1: Right.
0: You say, ah, Looking back, I must have.
1: I must have.
0: I must have.
1: 그렇죠. 내가 그때 그랬었나 보다. 네. I must have. I must have walked right past it. 내가 그걸 바로 지나쳐서 걸어왔나 보네요. 그랬더니 아, 뭐 그런 일은 생각보다 아주 흔해요. 굉장히 안 그럴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라는 뜻으로
0: It happens more often than you think.
1: It happens more often than you think. 네, 자, 이것 또한 세 마디 정도로 나눠서요.
0: Right.
1: It happens. 그런 일은 일어나기 마련이죠.
0: It's 뭐, a common expression.
1: 그렇죠.
0: It happens.
1: It happens.
0: It happens.
1: 이 두 단어만으로도 완벽한 하나의 표현이 됩니다.
0: That's right.
1: 네.
0: Yeah.
1: It happens. 하면 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뜻의 it happens. 여러 번 나왔던 표현인데요. 여기서는 쭉 이어지는데 it happens. 그 다음에 more often, 더 자주. 이때 often 해도 되고 often 해도
0: right.
1: 됩니다.
0: Often.
1: 네.
0: It happens more often than you'd think.
1: 그렇죠. It happens more often 하면은 더 자주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무엇보다 더 자주 그 기준은 뭐냐면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라는 뜻으로 than you would think, than you'd think, than you'd think 라고 한 거죠.
0: Right.
1: 네.
0: You can just say like you mentioned. It happens. 그냥 it happens 해도 괜찮아요.
1: 그렇죠.
0: 아, 뭐 그럴 수도 있죠.
1: 네.
0: 자주 그런 일이 있다라고 표현할 때 it happens.
1: It happens.
0: But the staff is being very detailed. It happens a lot. It happens very often.
1: Right.
0: So instead of saying very often, you would say more often than you'd think.
1: 네, 맞습니다.
0: It's a nice way of saying it happens a lot.
1: 그렇죠. 지금 선생님께서 아주 그 단계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뭐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it happens. 까지만 말해도 되는 거고
0: it happens
1: a lot 해도 되는 거고 그런 일은 아주 자주 일어나요. 그런데 it happens more often than you think 라고 길게도 말할 수 있는 세 가지, 네 가지 정도의 다른 버전을 말씀해 주셨네요.
0: 정말 생각보다 흔히 있는 일이다라는 걸 좀 이렇게 나이스하게 표현하는 거죠.
1: 그렇죠.
0: Don't feel bad. It happens a lot.
1: 네.
0: It happens more often than you think.
1: 그렇습니다. 이때 you would think라는 거는 상대방을 꼭 가리켜서 당신이 이렇게 생각할 것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설마 뭐 입구를 놓치겠어? 라고 하는 것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자주 일어난다라고 해서 구체적인 표현이 되겠군요.
0: Right.
1: 자, I must have walked right past it. 그리고 it happens more often than you think 까지 들어보세요.
2: Really? I must have walked right past it.
3: It happens more often than you'd think.
1: 네, 자, 이어집니다. 네, 제대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비교적 자세하게 고맙다고 하는데요.
0: Thanks for pointing me in the right direction.
1: Thanks for pointing me in the right direction. 물론 이런 경우에 thanks까지만 말해도 훌륭합니다.
0: Right. Oh, thanks for the direction.
1: Thanks for the direction.
0: Thanks for the right direction.
1: 그렇죠.
0: 근데 pointing me in the right direction 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1: 네.
0: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길잖아요.
1: 네네.
0: 근데 영어로 이렇게 표현 많이 해요.
1: Oh,
0: thanks for pointing me in the right direction.
1: Thanks for pointing me in the right direction.
0: Right.
1: 단어 그 보시다시피 지금 113쪽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놨는데요.
0: Right.
1: 그 단어 수가 굉장히 많아요. Thanks for pointing me in the right direction. 보통 한 10개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한 8개
0: right.
1: 정도 되나요? 근데 이게 굳이 이렇게 말해야 되나 싶으시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0: right.
1: thanks. 까지만 해도 되는데 실제 들어보면 이렇게 말한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0: When you're really thankful, 정말 고마울 때 진짜 감사하다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1: 네, 그렇죠.
0: Oh, thank you so much for pointing me in the right direction.
1: Thank you so much for pointing me in the right direction.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가 고마운지를 덧붙여 표현하는 경우가 될 텐데 이때 point는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라는 뜻이
0: right.
1: 아니라 누군가를 안내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고 정확한 정보를 준다라는 정도의 뜻이 있습니다. 네,
0: 제가 이 표현을 듣자마자
1: 네.
0: 딱 생각이 든 게 대학교 1학년 때 네. 인생의 그 길을 잃었어요.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고
1: 진짜 그랬다고요?
0: 뭐, I had no major. I didn't know what to do.
1: 어.
0: I was lost in life. 그래서 중국에 몇 달 갔다 왔는데
1: 진짜요?
0: 놀러 간 거죠. 그때 여행 갔는데 거기서 어느 스님을 만났어요. 그것도 한국 스님을. 짧게 말씀드리면 그분이랑 같이 며칠 한 거의 일주일 동안 같이 지내면서 He was really nice to me and my friends. He pointed me in the right direction in terms of life in terms of career.
1: Uh-huh.
0: So I'm all

0: Always thankful to him. I think about him a lot. He pointed me in the right direction.
1: Have you lost contact with him then?
0: I found him again about 5 years ago.
1: Oh.
0: After almost 30 years. We had this amazing reunion. That's a
1: so
0: story
1: did you
0: for
1: get
0: another
1: to meet
0: time.
1: Him in
0: yes.
1: person then?
0: He's not too far from here in Ilsan.
1: No way, really?
0: Yeah, it's an amazing miracle I experienced.
1: Okay, now that you brought it up, could you please kind enough to share some of the directions that he gave you?
0: He basically said, don't live your life for yourself, live for others, always pay it forward, and good things will happen in your life.
1: 나눔의 삶을 말씀해 주셨구나.
0: Live a life of sharing, and don't ever be selfish. And he had that glow in his face. 얼굴에 광채가
1: 있고
0: 빛나는 게 그게 느껴졌어요, 제가.
1: 아.
0: He literally lives a life that's selfless.
1: 아, 그러니까 so. selfless life. 그러니까 본인의 right. 삶을 그 본인을 너무 앞세우지 않는 다른 사람을 위한 어떤 right. 이타적인 삶에 대한 altruistic 그런
0: He's very altruistic. That's a difficult word.
1: 그렇죠. 네, 단어 책에서 봤어요.
0: 그렇죠. Selfless life.
1: 네.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altruistic. 맞아요. 그러니까 egotistic 뭐 이런 거 뭐 얘기하다가
0: self,
1: 뭐
0: right?
1: 네.
0: Yeah.
1: 아, 그게 바로 pointing you in the right direction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0: Absolutely.
1: 아, 네. 정말 thank you for sharing that wonderful story, 선생님.
0: Oh,
1: You're so
0: to.
1: lucky.
0: I'm very lucky.
1: Oh,
0: yeah. He pointed me in the right direction.
1: Oh, traveling all the way to China
0: That's
1: for a
0: right.
1: couple of months with your friends?
0: Yeah.
1: Totally worth it.
0: Absolutely
1: 네,
0: worth it.
1: 네,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었네요.
0: Mm-hmm.
1: 여기서는 그냥 입구 찾는 얘기였는데.
0: 네. 멀리 갔죠?
1: 네, 아니요, 너무 재밌었어요. 자, 이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2: Thanks for pointing me in the right direction.
1: 네, 자, 우리 주치 선생님이 인생의 어떤 길잡이를
0: yes.
1: 대주셨던 스님과의 어떤 그 만남에 대한 얘기도 생각해 보시면서
0: mm-hmm.
1: 여기서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었습니다. Looking for the entrance around the corner, 그다음에 must have walked right past it, more often than you'd think, pointing me in the right direction. 생각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2: Excuse me, I'm looking for the entrance.
3: It's just around the corner on your left.
2: Really? I must have walked right past it.
3: It happens more often than you'd think.
2: Thanks for pointing me in the right direction.
1: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1: 자, 이제 큰 소리로 같이 말해 볼까요?
0: Let's go.
1: 실례합니다. 제가 입구를 찾고 있거든요.
3: Excuse me, I'm looking for the entrance.
4: Excuse me, I'm looking for the entrance.
1: 아, 그건요. 모퉁이 돌아서 바로 왼쪽에 있어요.
3: It's just around the corner on your left.
4: It's just around the corner on your left.
1: 아, 정말요? 제가 그럼 그냥 지나쳐온 모양이네요.
3: Really? I must have walked right past it.
4: Really? I must have walked right past it.
1: 생각보다 그런 일이 흔하죠.
3: It happens more often than you'd think.
4: It happens more often than you think.
1: 아유, 제대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3: Thanks for pointing me in the right direction.
4: Thanks for pointing me in the right direction.
1: 여기까지입니다.
0: Yay! Good job, everyone.
1: 네, 잘하셨어요. 이게 좀 단어 수가 많아서 그렇지 이게 전체 문장을 말하는 길이나 그 시간 자체는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0: Yeah, it's simpler than you think.
1: 네, 그렇습니다.
0: Yeah.
1: 예를 들어서 It's just around the corner on your left 같은 경우도 around, corner, left 이 세 단어만 조금 강하게, 길게, 확실하게 문장을
0: right.
1: 단어를 말할 뿐이지 나머지는 It's just the on your 이렇게 그냥 뭉개듯이 발음을 하는 게 맞습니다.
0: Yeah, it's just around the corner on your left.
1: It's just around the corner on your left. 그래서 이거를 it's just 혹은 on your 이것만 따로 떼어서 이렇게 연습을 좀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0: Yes,
1: 네.
0: absolutely.
1: 아까도 그 thanks for pointing me in the right direction 있었는데요.
0: 네.
1: 그 밖에도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뭐뭐 해 주셔서 고맙다라는 뜻으로 예를 들어서 저 안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한다면 guiding을 써보면 어떨까요?
0: Oh, thanks for guiding me.
1: Thanks for guiding me.
0: Oh, thanks for guiding me.
1: Thanks for guiding me.
0: Sure.
1: 또 그런가 하면 제가 그거 찾는 거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0: Yeah, thanks for helping me find it.
1: Thanks for helping me find it.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막 뭘 못 찾는데 누가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catastrophic, 뜻은 치명적인, 파괴적인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Scientists are warning that rising temperatures in the Andes mountain range are rapidly melting glaciers and creating unstable lakes, putting Argentina, Chile, and Peru at severe risk of catastrophic glacial lake outburst floods. 여기서 catastrophic이라는 표현은 심각하고 파괴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The earthquake caused catastrophic damage to the city. 그 지진은 도시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습니다. 뉴스에서 catastrophic flooding, catastrophic failure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재앙 수준으로 심각하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Catastrophic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녀가 말했다. 기대했던 것보다 더요. 좀 신기해요. 여기 깃든 우정이 좋아요. 함께하는 시간이 좋고요. 밤의 어둠 속에서 이렇게 함께 있는 것,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잠이 깼을 때 당신이 내 옆에서 숨쉬는 소리를 듣는 것. 켄트 하루프의 책 밤의 우리 영혼은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최유리가 부른 바람이 참 좋은 날에 띄워드렸습니다. 카페인님들 잘 계셨죠? 저도 프랑스 카페인이었다가 네, 이제 다시 또이 일산 한류월드로 본점 의자로 돌아왔습니다. 카페인님들 덕분에 제그 출장 업무도 잘 했고요. 그리고 또 그동안 제가 없는 동안 또 나흘간 스페셜 카페지기로 너무 열심히 일해주신 박혜진 편집자님 그리고 잠시 후에 또 만날 염승숙 소설가 두 분께 너무너무 깊은 그 감사의 말씀 또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뮤신트리에서 펴낸 켄트 하루프의 소설입니다. 밤에 우리 영혼은에 담긴 문장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그 자리를 비우기 전에 좀 미리 일찌감치 골라둔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긴 시간 일주일 정도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오면 이 글을 읽는 이런 느낌이 나겠지 싶어서 짐작해서 골라둔 문장이었는데 오늘 또 여기 와서 소리내서 읽으니까 더그 실감이 막 납니다. 눈을 딱 감았다가 딱 떴을 때 당신이 내 앞에 이렇게 누워있는 상상, 함께 있는 상상, 우리 카페인 분들과 함께 생방 통해서 특히 소통하는 기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방으로 상황상 못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숙성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음 좀더 숙성시켜서 전달을 하는 거고요. 하미경님, 반짝 잠을 깼을 때 당신이 내 옆에서 숨 쉬는 소리를 듣는 것, 이게 결혼의 이유였었죠. 아주 오래전 이야기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유였었는데 지금은 너무 일상이 됐기 때문에 이게 아주 오래전 무언가 같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그런 감정 아닐까 싶고요. 하미경님 너무 오랜만인데 지금 제가 생방 중에 사연 소개하는 것은 이 주신 사연에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게좀 그럴까 싶지만 이 얘기 나온 김에 하미경님 그 엽서 수상하셨는데 그 주소 안 남겨주셨습니다. 갑자기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미경님 포함해서 많은 카페인님들 우리 북카페로 예쁜 엽서 공모전 참여하신 분들 있죠? 수상자 말고도 참여하면 기본적으로 카페인 굿즈를 선물로 드리는데 이미 발송이 됐습니다. 근데 주소를 남겨주시지 않은 분들이 엽서에도 주소가 없는 경우가 있어서 일단 카페인님들 우리 북카페 홈페이지 오셔서 거기 보면 7주년 기념 예쁜 엽서 시상식 수상자 명단이 올라가 있습니다. 선물방에 확인하시고 거기다 꼭 주소 연락처 이름까지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설마 내가? 난 누룽지 카페인이라 내 주소 다 알지 않나? 아닙니다. 저희 모릅니다. 주소는 한번 쓰면 다 폐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제 주소 알지 않아요? 하면 안 돼요. 들어가셔서 꼭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자마자 또 바삐 움직이실 거리를 좀 드리네요. 한상현님, 고운세우스의 무사 귀환 축하합니다 하셨습니다. 오디세우스가 아니라 고운세우스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잠깐 다녀온 거고 뭐 그냥 시차 적응은 아예 안 했습니다. 그냥 거기 가서도 여기 시간으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중간쯤 어딘가의 시간으로 살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는데요. 그보다는 저는 이 오디세우스 이 이름을 다른 분께 좀 붙이고 싶습니다. 아마 잠시 후에 그분이 나타나실 겁니다. 너무너무 반가우실 거예요. 그분이야말로 이 이름 붙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9110 쓰신 카페인님, 반짝반짝반짝 고은 작가님, 무사 귀환 오래 기다렸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그냥 편안하고요. 우리 카페인님들, 제가 또 가기 전에 테니스 나무 그 엽서 이벤트도 진행했잖아요. 가서 저 이번 출장 그 시간이 너무 빡빡해가지고, 뭔가 제 개인 시간을 쓸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요. 그래도 제가 잠을 줄여가며 엽서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체국에 가서 우표를 주길래 하나하나 또 이제 물 묻혀가지고 붙였습니다. 이런 것들 하면서, 와, 이거 진짜 카페인님들이니까 내가 할수 있는 이벤트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827 쓰시는 카페인님, 그치, 이 목소리를 기다렸다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익숙해지신 거겠죠? 네, 이 목소리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송채원님이 북카페로 또 추석맞이, 또 가을 시작, 또저 돌아왔다고 겸사겸사해서 또 송편과 떡을 또 잔뜩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수뇌부가 매번 걱정하고 있다고 자영업 자신들 이래도 되나? 항상 북카페에 대한 애정, 따끈한 떡으로 이렇게 또 담아서 실어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떡을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요. 딱 도착을 해가지고 마구마구 먹다가 지금 북카페에 딱 이렇게 앉았습니다. 약간 허기진 상태로 카페인님들을 만났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배부른 목소리 들으시고 계십니다. 송지현님. 듣기만 하다가 보내봅니다. 오늘 제 생일인데 반말 축하 받아보고 싶어요. 가능하다면 해주세요. 74년생 가정주부입니다. 감사합니다. 74년생 지현아, 너 9월 21일에 태어났니? 저 이제 너 이런 것도 막 합니다. 맨 처음에는 감히 어떻게 이름을 지현아 뭐 이랬을 텐데 이제는 뭐 지현아 우리 같이 뭐 익어가는 처지 아니겠니? 생일 축하하고 오늘 9월 21일 너무너무 이렇게 곡식이 막 향긋하게 익어가고 너무 딱그 추수의 계절에 태어난 것 같은 느낌? 지현이 오늘 그리고 이번 달 생일 맞이한 이 달, 이 가을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어. 지연이가 하고 싶은 거 다, 모두 다는 아니지만 그중에 우선순위로 한 3개 정도는 무조건 이루어지리라고 내가 빌어줄게. 축하해. 렌카의 음악 듣고 가겠습니다. The Long Way Home 그리고 테일러 스위프트의 Today Was a Fairy Tale까지 두곡 띄워드릴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786 쓰시는 카페인님이 작가님 프랑스에서 잘 지내셨나요? 많이 기다렸어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잘 지내다 왔습니다. 근데 잠은 별로 못 잤어요. 한 4시간 정도? 지만 열흘째 4시간씩 자고 있는 기분인데 어떻게 좀 추석 연휴가 시작되면 더잘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프랑스에서 그 사연 보냈었잖아요. 우리 북카페로 그 바지가 들어가 있는 그 보따리는 챙겼는데 상의 좀 이렇게 다림질해서 넣으려고 빼두었던 그 상의가 들어있는 보따리는 하나를 빠뜨려가지고 옷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뭐 브랜드 많이 있잖아요. 근데 가도 딱히 마음에 드는 게 없고 살 시간도 없고 했었는데 어느 행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호텔로 가는 차량이 오는 걸 기다리고 있던 차에 그좀 차가 밀려서 한 20분 정도 그 짬이 났던 거예요. 그 20분 정도를 파리 마르지구에 살짝 돌아본다고 이렇게 보다가 또 기가 막히게 며칠만 그 문을 연다는 빈티지 샵, 세컨핸드 샵이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너무너무 멋지게 또 저를 홀릴 법한 요물 같은 우리 이제 북카페 보라 화면처럼 요물 같은 그 사장님이 막 현란한 말로 저를 막 이렇게 하고 또 거기서 너무 제 스타일의 옷을 제가 빠르게 한 5분 만에 파악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두 개를 사가지고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에요. 근데 이거는 저보다 더 오래된 옷이더라고요. 빈티지 샵이니까. 되게 오래된 사연이 있는 옷 같은데 사서 원래는 바로 입으려고 하다가 제가 또 빈대에 대한 배드버그에 대한 소설을 썼던 적이 있는 사람이라 갑자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드라이클리닝을 맡긴 다음에 그다음 오늘 처음으로 입고 왔습니다. 사연이 막 있는데 저에게는 첫 옷이 된 그런 새 옷인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는 옷을 또 오늘 북카페에 입고 왔습니다. 카페님을 보라보면 보이실 거예요. 이 블라우스 어떤 사연을 갖고 있을까 궁금합니다. 그리고 카페인 중에 그 마음님이라고 제 독자시기도 하고 또 카페인이기도 한 분을 프랑스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또 커피도 한잔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그때 우리 그 마음님이 뭔가를 얘기했다 단어를 막 이렇게 찾으시더라고요. 그때 왜 그거 하시길래 저는 그 다음에 올 단어가 한국어일까? 아니면 프랑스어일까?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등장한 단어가 너무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때 그 미미님이 했던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미미가 거기서 나올 줄은 우리 박태근 목요일 편집자 분의 그 소개됐던 책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카페인 분을 또그 프랑스에서 만난 것도 너무 큰 추억이었다라는 얘기 또 방송 통해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박윤영님, 고은님, 저는 지난주에 얼굴로 대상 포진이 와서 직장에 병가 내고 쉬고 있어요. 아파서 괴롭고 우울하기도 한데 고은님 목소리 다시 들으니 힘이 됩니다. 여러 행사 때문에 건강 해치시지 않도록 고은님도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위로의 한마디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아니 얼굴로 대상포진이 왔다고요? 이 대상포진 겪어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카페인님들 중에서도 한번 걸리면 또 면역력이 떨어질 때마다 다시 또 재발하기도 하고 오는 부위에 따라서 또그 아픔의 강도도 또 다르다고 하는데 얼굴로 오는 이 안면부 쪽으로 오면 되게 아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영님 병가내고 쉬고 있는 차에 이렇게 또 우리 북카페에 사연을 남겨주셨는데 요거 잘 떨쳐내시고요. 이렇게 평생 관리해야 되는 그런 면역력을 잘 지켜야 되는 그런 병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잘 구슬려가지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 발현되지 말아라 하면서 달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윤영님의 대상포진아 너 이제 오늘로 이렇게 보고 다시 나타나지도 마, 썩 가, 이렇게 얘기를 제가 전할게요. 윤영님 빨리 나으시고 북카페와 함께 조금 더 빠르게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신영아님, 아 고은님 격하게 환영해요. 우리 삶 속의 익숙함이란 정말 무서운 거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북카페를 지켜주셨지만 저는 정작 좀 방황하다가 고은님 목소리에 안착합니다. 이제는 어디 가지 마세요 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안착을 해서 다행입니다. 어디 멀리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영아님, 저, 네, 올해는 이제 더 어디 안 갑니다. 그러니까 영아님도 우리 북카페 너무 멀리 떠나서 방황하지 마시고요. 네, 북카페와 함께 매일매일 문을 함께 열어가시죠. 김인수님, 고은님 웰컴백 하시면서 우리 막둥이 이재준 17살 생일입니다. 저녁 방송 같이 들어요. 반말 축하 메시지 부탁드려요. 이라고 하셨는데 전 궁금합니다. 이렇게 부모님들이 우리 아들 딸 생일입니다 하면서 신청해 주시는 거 그렇게 한 다음에 같이 들으실 때그 자녀분들은 초면에 제가 갑자기 반말하는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느낄까 저게 좀 궁금하기도 한데 부모님의 픽으로 이렇게 지금 사연을 읽어드리긴 합니다만 좋아하겠죠? 재준아, 그치? 더 좋지? 강요하는 건 아니고 지금 이렇게 부모님이 재준이 생일 축하하는 마음 그 단골 라디오 프로그램에다가 남겨주셨는데 난이 마음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멋진 것 같아. 재준아 오늘 이 생일 즐겁게 보내고 그리고 17살 진짜 한창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 잘 읽어갔으면 좋겠어. 건강하고 재밌는 일 많이 만들어. 그리고 일간 카페인 이번 주 주제 이것입니다. 귀향 이야기 만나보시죠.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 주인공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이었지만 신들의 노여움을 사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거친 바다를 떠돌게 됩니다. 그의 기나긴 유랑 중에서 가장 서늘하고도 결정적인 장면은 님프 칼립소의 섬에 머물 때입니다. 칼립소는 오디세우스에게 자신과 함께 이 아름다운 낙원에 머문다면 영원한 젊음과 불사의 생명을 주겠다고 유혹하죠. 늙지도 죽지도 않는 영원한 쾌락.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그 달콤하고 완벽한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고 매일 바닷가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척박한 바위섬 이타카로 돌아가기를 갈망합니다. 그는 왜 영원한 낙원 대신 늙어가는 아내와 유한한 죽음이 기다리는 낡은 영토를 선택한 걸까요? 오디세우스에게 이타카는 단순히 돌아가서 쉬고 싶은 편안한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오디세우스라는 인간의 고유한 정체성이자 그가 평생을 바쳐 맹렬하게 써내려온 서사 그 자체였습니다. 만약 그가 칼립소의 낙원에 안주하여 불멸의 존재가 되었다면 고통과 늙음에서는 영원히 해방되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타카의 왕이자 페넬로페의 남편이라는 인간으로서의 존재 증명은 그 순간 증발해버렸을 것입니다. 그는 안락한 망각 속으로 자신을 지워버리는 대신 맹렬한 파도에 휩쓸리고 괴물과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기어코 자신의 영토로 돌아가 자신의 이름과 기억을 되찾는 실존적인 투쟁을 선택했습니다. 오디세우스의 귀향은 편안함을 쫓는 도피가 아니라 내 삶의 주권을 타인이나 신에게 결코 넘기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명절 연휴가 시작되면 지독한 교통체증과 육체의 피로를 기꺼이 감내하며 고향으로 향하는 사람들. 그 모습에 오디세우스의 귀향을 겹쳐봅니다. 사실 고향이라는 공간이 늘 완벽한 위로나 따뜻한 안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곳에서 낡은 의무감에 시달리거나 익숙한 관계들이 빚어내는 피로감에 베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끝내 연어처럼 고향으로 회귀하려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인간은 누구나 마음속에 자신만의 이타카를 품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화려한 유혹과 낯선 시간의 격랑 속에서도 기어코 나를 나이게 하는 중심.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향을 잊고 더 크고 화려한 성취를 향해 나아가라고 강요하지만 험난한 유랑의 끝에서 온전히 자신의 두 발로 낡은 출발점에 섰을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시선으로 쓰인 가짜 서사를 지워낼 수 있습니다. 나의 기원이라는 절대적인 좌표를 향해 기꺼이 뱃머리를 돌리는 귀환의 본능. 그 덕분에 우리는 삶이라는 바다를 쉼없이 노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일간 카페인에 이어서 이적이 부른 순례자 띄워드렸습니다. 아, 정말 그 늙지도 않고 힘듦도 없는 그런 낙원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나를 나이게 하는 진짜 내 삶의 핵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 무엇인지 아마 살아가는 분들은 본능적으로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또이 오디세우스의 여정을 소개하면서 이번 주 귀향 일간 카페인의 문을 열어봤습니다. 8278 쓰시는 마음님이 지금 오메 생방으로 이걸 내 사연이 나오는 걸 듣다니 하시면서 사연 주셨는데요. 아, 제가 프랑스에서 만났던 카페인이시죠. 고은님이 다녀가신 여기 파리는 새벽이지만 저는 말똥말똥 깨어서 부산의 시간을 살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방송 끝나면 오후 2시 한국 시간으로 부산 국제영화제 일반 상영작 예매가 열리거든요. 보고 싶은 영화를 친구들과 나눠서 예매하기로 전략회의도 짠 다음 대기하면서 방송 듣고 있어요.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영화 보고 바닷가에서 수다 떨고 한다고 생각하니까 몹시 설레요. 어떤 영화를 볼지는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제가 보고 싶은 영화는 놓쳐도 친구들이 보고파 하는 영화는 성공하기를 빌어주셔요. 예매하고 곧 비행기 타러 가는 고은님 따라가는 마음이 씀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 이 부산국제영화제 오늘도 일반 상영작 예매가 시작되는 거군요. 또 요거 지켜서 매해 놓치지 않는 분들 계시잖아요. 아마 카페인 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지금 그 얼른 예매창이 열리길 기다리시는 분들.

계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마음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만났을 때그 마음님의 그 뭐랄까요? 독서의 그 깊이나 폭 이런 것들이 너무 깊고 넓어서 제가 어떤 면에서는 약간 마음님이 뭔가 책을 쓰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여쭤봤는데 아니라고 하시면서 들려주신 얘기가 프로 독자라는 표현이었어요. 책을 쓰는 것만큼이나 제대로 읽는 것, 제대로 읽어주는 그런 프로 독자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신다고. 그래서 프로 독자로 살고 있다라고 들려주신 얘기에 정말 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프로 독자 마음님 사연 감사드리고요. 이제 김유나의 고잉 홈 듣고, 아, 지금 이나라 님도 세 명의 소설 북클럽 완전체가 모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들뜬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소설 북클럽 시작할게요.

0: 맛집 와우!
1: 감동 맛집?
2: 서사 맛집? 오!
0: 아! 북카페로 지금 가자.
1: 네.
2: 네.
0: 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시작합니다. 염승숙 작가, 최동민 작가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와, 두분 너무
1: 네,
0: 반갑습니다.
1: 무슨 일이 있었나요?
2: 진짜
0: 일단 동민 작가님,
2: 반갑습니다.
0: 네, 오늘 EBS 들어오시면서부터 모두가 동민 작가님한테 인사하지 않았나요?
2: 그러니까.
1: 네. 너무 부끄러웠었고요.
2: 네.
1: 주인공 되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2: 네.
1: 주목받는 거
2: 어우,
1: 싫어하는데.
2: 어떤 기분인지 알아요.
1: 네. 지난주에
0: 네,
1: 당장.
0: 주목받으셨기 때문에.
2: 진저리가 나네요.
0: 네, 진저리가 난다고요?
1: 진저리까지. 네.
0: 아니, 너무 자연스러웠는데. 아니, 근데 동민 작가님 진짜 주목받는 걸 싫어한다고 하셨는데, 진짜 주목을 떠나서 저는 살면서 제가 동민 작가님에 대해서 이렇게 며칠간 진짜 집중적으로 동민 작가님만을 막 계속 생각했던 적이 없었던
2: 오래
0: 것 같아요.
2: 깊게.
0: 진짜 오래 깊게. 그쵸?
2: 네.
0: 승숙 작가님도 그렇고.
1: 영광입니다,
0: 네.
1: 진짜.
0: 아, 영광이 아니라 우리
2: 너무
0: 다시 그러고 싶지
2: 걱정했다고.
1: 아, 그쵸. 다시 그러고
0: 네.
1: 싶지 않고. 저도
2: 그쵸.
1: 그렇고. 그만큼 저도 저 자신을 그렇게 오래 생각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0: 아,
1: 네, 보통
0: 그렇겠네요,
1: 그렇잖아요.
0: 진짜.
1: 자기 자신을, 돌아보거나, 이런
0: 네.
1: 시간이 많지도 않고 하니까,
2: 맞네요.
1: 그랬던 것 같은데, 최근에 진짜 계속 돌아보면서, 제 표현으로는 남은 여생을 나에게 어떻게 집중하면서 살수 있을까? 나와 내
0: 네.
1: 가족에게 어떻게 집중하면서 살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지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0: 너무 많이 아팠다가 이렇게 회복을 딱 기적처럼 하고 나면 진짜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1: 그쵸. 좀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저는
0: 네.
1: 지금까지 병원에 있었던 적이 진짜 단 하루도 없었고, 입원한 적도 한 번도 없었고, 어릴 때도 그렇고, 치료받았던 적도 거의
0: 네.
1: 없었고, 그래서 병원이라는 거가 저에게는 너무 먼 단어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병원이라든지 입원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이런 게
0: 그렇죠.
1: 어느 순간에 갑자기 다가오니까, 나에게도 이런 단어가 가까울 수 있구나, 내
0: 네.
1: 사전에 쓰여 있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괜히 지난 날들이 되게, 내가 너무 함부로 살았다라는 생각도 들고,
0: 그 가능성을 생각조차 못했던 것이
1: 그쵸, 그쵸.
0: 그렇죠.
1: 내 건강을 자신했던 지난날을 반성하면서, 되게 겸손해지더라고요.
0: 와, 지금 오늘 너무 건강해 보이세요, 지금. 네.
1: 네. 체지방이 쏙 빠졌고요.
0: 아, 체지방.
2: 아니,
0: 약간
2: 저번에 너무
0: 많으시긴
2: 웃긴
0: 했는데.
2: 게,
0: 네,
2: 아까
0: 체지방이요?
2: 방송국 로비에서
0: 네.
2: 만났는데 너무 마르셔가지고 저는 또 걱정했더니 체지방이 빠졌다는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1: 네, 인바디를 해봤습니다, 제가.
0: 이게 뭐 주꾸미를
2: 네.
0: 넘기든 어쨌든 그 사람의 그 어떤 농담력이라고 하는 것을
2: 그러니까요.
0: 계속
1: 그러네요.
0: 통감합니다.
1: 한 8kg 정도가 빠졌는데,
0: 네.
1: 인바디를 해보니까,
0: 많이 뺐는데.
2: 뺀 게 아닙니다,
0: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2: 네.
0: 너무 인바디 이런 얘기 나오니까.
1: 네, 근육은 거의 안 빠지고, 체지방이, 몇 퍼센트 빠졌을까요? 한, 체지방이 거의 8% 정도
2: 아니,
1: 빠진 것 같아요.
2: 그것도 놀라운 거 아니에요?
0: 네. 저 이런 얘기 할 줄은 몰랐어요. 지금 이런 얘기 한다는 제가
1: 네.
0: 놀랐습니다.
1: 아, 그래서 그걸 또 AI에 돌려봤더니,
0: 왜 그런 것인가?
1: 지금 너무 좋다. 지금 근육량과 체지방량과 수분이 너무 균형적이고 단백질만 좀더 채우면 된다.
2: 어디서 웃어야 되는 거예요,
0: 네.
2: 정말. 차없는 동생 바라보는 듯한 질문인데요,
0: 아니에요.
2: 지금.
0: 지금 엄청난 귀환을 하신 동민 작가님이기 때문에 영웅입니다.
2: 맞아요. 이
0: 예.
2: 농담마저 기꺼이
0: 맞아요. 그럼
2: 받아주겠습니다.
0: 하고 싶은 거다 하세요, 오늘 그냥.
1: 지금 오디세우스를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그 강아지 있죠? 네, 그 영화에 나왔던 이타카에서 오디세우스를 기다렸던 항상 제 입장이 그거였거든요. 제 역할은 이거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 걔가 주인보다 먼저 잠들 뻔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러선 안 되지. 네, 라면서 또 반성을 했습니다.
0: 아, 또그 역할을 그렇게 또 결정을 하셨군요. 지금 카페인님이 바로 받아주십니다, 농담을. 지금 박주영님, 방향숙님 비롯한 많은 분들이 체지방만 쏙 빠진 거 너무 부럽다고.
1: 아, 그쵸.
0: 그게
1: 네.
0: 바로 받아주시네요, 우리
1: 부럽지만
0: 카페인님들.
1: 다른 방법들이 많더라고요.
0: 아,
1: 체지방을 뺄
0: 그럼요.
1: 수 있는.
0: 무조건 다른
1: 네,
0: 방법을
1: 이건 최악의
0: 선택하셨어요. 아,
1: 방법이었고요.
0: 그럼요. 네. 자, 오늘 우리 또 승숙 작가님이 너무 마음 편하게 너그러운 표정으로 지금 책을 들고 계십니다.
2: 네.
0: 어떠셨어요, 승숙 작가님?
2: 오늘 소개해드릴 책의 제목이 동민 작가님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할 말인가 싶긴 한데요.
0: 네.
2: 2만 원만 빌려줘.
1: 아,
2: 라는
1: 빌려.
2: 제목이고요.
0: 네.
2: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안보윤 작가의 소설입니다.
0: 동민 작가님 만약에 지금 이렇게 너무 병원에서 오래 고생하시다 딱 나왔는데 누가 동민 작가님 보자마자 2만 원만 빌려줘 이러면 뭐라고 하실
2: 잠깐,
0: 거예요?
2: 2만 원만,
0: 2만
2: 빨리.
0: 원만 빌려줘.
1: 염 작가님은 당연히 빌려드리고.
0: 제가 하면요?
1: 당연히
0: 저도?
1: 빌려드리죠. 네.
0: 그러면.

0: 왜지?
1: 누가 안 되는 거예요?
2: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그 구별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1: 네.
2: 농담해야 될 때와 안 해야 될 때, 그리고 해야 될 주체일 때와 아닐 때.
1: 아, 평소 싸운
2: 그쵸.
1: 이미지가
2: 제가 앞에서
1: 중요하다.
2: 했던 농담은 제가 겪은 일이니까 제가 하는 건 괜찮은데,
1: 네, 그쵸, 그쵸.
2: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두 분은 전혀 그런 분들이 아니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2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은 정말
1: 그쵸.
2: 중요한 일이 있구나.
0: 무슨 이유가 있겠구나.
1: 2만 원만 빌려주라고 하는 것은.
2: 네, 그러면서 묻지 않고 빌려드릴
1: 아,
2: 예정입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아무튼 제목이 굉장히 친근한데,
0: 맞아요.
1: 예.
0: 네, 2만 원만 빌려줘라는 제목 아래 어떤 이야기들이 또 숨어
1: 그러게요.
0: 있을지 너무 좀 궁금해지는 그런 제목이고요. 처음엔 굉장히 위트 있는, 유머러스한 제목일까
1: 네.
0: 싶었는데, 이야기를 읽어가다 보면, 아, 2만 원이라고 하는 이 지폐 두 장에 담겨 있는 가치와 그 이면의 진실을 이렇게까지 가슴 아프게 우리가 읽어볼 수도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자, 오늘 이책 선물 준비되어
0: 네.
1: 있습니다. 카페인님들, 우리 말머리 2만 원으로 가야 되겠죠?
0: 그렇겠죠?
1: 그쵸,
0: 네.
1: 지금? 말머리 2만 원으로
0: 네,
1: 하셔서,
0: 3만 원안 되고요.
1: 예,
0: 네.
1: 책 제목을 그대로 따서
0: 네.
1: 2만 원으로 하셔서, 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주소 포함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우리 추첨해서 이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보윤 연작소설 2만 원만 빌려줘. 이야기 좀 따라가 볼까요?
0: 네, 이 소설집은 단편소설 3편이 함께 수록이 되어 있고요. 첫 단편이 표제작이에요. 2만 원만 빌려줘. 그 다음이 이제 알수 없음. 또 마지막 단편이 우리가 될수 없는. 이세 편의 단편이 등장인물도 교차로 등장하고
1: 네.
0: 또 전반적인 이야기적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어서 단편 소설 세 편을 엮어 놨는데 짧은 장편을 읽은 듯한
1: 네.
0: 그런 좀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야기 구성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지켜봐야 하는 세 사람, 동창생들이 나와요.
1: 네.
0: 나의 시선으로 동주와 순호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중고등학교 동창이라서 어린 시절에 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나왔다라고 하면 일단 한 동네에 살아야 하는 거고요.
1: 그렇죠.
0: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도는 좀 집안 사정을 서로 좀 친하다 싶은 정도면 그래 속속들이까진 아니어도 좀 집안 사정을 어느 정도는 서로 꿰뚫고 있다거나
1: 네.
0: 아니면 고등학교 때 혹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라도 편의점 아르바이트 정도는 함께 같이 해보는 경험 그런 정도의 경험까지 공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꽤나 친밀한 사이겠구나
1: 네.
0: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래서 나의 시선에서 동주 이야기부터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동주랑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함께 다녔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대학은 다르게 진학했는데도 같은 가게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했던 경험이 있대요. 한 동네 살았기 때문에 휴일도 대부분 같이 보내고요. 근데 동주는 어떤 인물이냐면 둔하고 예민한 성격이긴 한데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대요. 세상사에 어둡고 요령 없고 고지식한 성격에다가 답답할 정도로 유순한 성격. 그래서 뭐 주변에 한두 명 정도 있을 법한 꽤 고지식하고 답답한데 은근히 순하고 은근히 착해 빠진 그런 친구. 그런데 이 동주가 한 번씩 좀 성질머리를 부리는 그런 대목이 있대요.
1: 근데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게 성질머리를 부릴 수 있는 구석이 좀
0: 그렇죠.
1: 있어야.
0: 너무 착하기만 하면 또 그러니까. 그렇죠?
1: 이런 친구들이 있죠. 왠지 이거 좀 상대적인 것 같아서 사람들이 그룹그룹 이렇게 몰려 있으면 누군가 한 명은 지금 얘기하신 동주 성격을
0: 네.
1: 담당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아,
2: 맞아요.
0: 그렇죠.
1: 좀,
0: 다 받아주고.
1: 맞아요. 약간 고지식할 정도로 너무 순하기도 한데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는 것 같기도 한.
0: 맞아.
1: 그러다 가끔 알수 없는 데서 버럭하는.
2: 그렇게 폭발하면 장난 아니죠. 네.
0: 맞아요.
1: 이런
0: 지금
1: 역할.
0: 동주 설명하고 있는 이 나라고 하는 화자도 동주 같진 않아요. 어느 정도는 좀 세상사에 찌들어 있고
1: 네.
0: 좀, 나 너무 못됐나 싶을 정도로 이익과 손해를 좀 따지는 편이에요. 그런데 동주를 바라볼 때면 되게 순에 빠졌다고 생각했는데
1: 네.
0: 어느 때는 굉장히

0: 굉장히 예민하고 과격하게 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로 편의점에서 오랫동안 같이 일했던 적이 있는데 같이 근무를 설 때도 있었지만 한 명은 주간, 한 명은 야간 이런 방식으로 좀 돌아가면서
1: 네.
0: 일을 할 때도 있었대요. 근데 그 편의점 점주라고 하죠. 그 사장님이 너무 게으르고 너무 괴팍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고작해야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일 뿐이었는데 자기가 물건 잘못 발주해 놓고
1: 네.
0: 알바생들한테 덤터기를 뒤집어 씌우거나 최저 시급을 맞춰준 적도 없었대요. 근데 생각보다 아르바이트 자리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H사하고 더럽다 하면서도 그 편의점을 그만둘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툭하면 나는 좀 불평하고 사장님 욕해대기 바빴는데 동주는 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청소하고 계산하고 물건 정리하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사장님이 한껏 술에 취해가지고 비틀비틀거리면서 편의점에 들어온 거예요. 야간에 일하고 있는데
1: 네.
0: 그랬더니 막 와가지고 부산스럽게 넘어지고 막 물건 막 쏟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이 버러지 같은 새끼들아, 너네 평생 그 꼬라지로 살아라.
1: 왜 그래요? 그냥 너무 지금 연기를
2: 그러니까요.
1: 잘하셔가지고
0: 아니,
1: 깜짝
0: 술
1: 놀랐어.
0: 취해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1: 기분 나쁘죠, 이거
0: 그렇죠.
1: 지금.
0: 그래서 지금 이 소설의 화자인 나는 편의점 조끼를 바로 벗어던져요. 나 그만둔다. 근데 동주는 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장님을 바라보면서.
1: 동주는 가만히 있고 나는 바로 그 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우리 공원의 곰팡이 들으면서 입으로 건너가서 이 이야기 어떻게 진행될지 따라가 볼게요.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일하다 보면 다 써놓은 보고서도 두 번, 세 번 들여다보고 내가 제대로 한 건가? 이게 맞나? 수없이 고민할 때 있죠. 그러다 진짜 실수라도 하면 크게 움츠러들고 동료들이 하는 격려도 그저 위로하는 거짓말처럼 들립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이럴까요? 사실 이런 마음은 우리가 일에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깁니다. 더 잘하고 싶단 욕심에 웬만해선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세상의 어떤 일이라도 계속 성취감을 느끼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 아시나요? 매출을 올리거나 승진을 하겠다는 식의 커다란 목표보다는 오늘 회의를 잘하자 같은 작은 목표를 세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걸 하나씩 해내다 보면 자신감도 확신도 생길 테니까요. 아, 누군가 격려하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Morning Special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Morning Special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Morning Special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2부로 건너왔습니다. 오랜만에 복귀하신 우리 맥동민, 최동민 작가님 그리고 염승숙 작가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승숙 작가님은 또 지난주에 그 스페셜 DJ로
1: 그 얘기가 지금 왜 필요하죠?
0: 아, 갑자기 생각났어요.
2: 들어보세요. 네,
0: 갑자기 생각이
1: 들어볼까요? 네. 네.
0: 아니, 그래서 네. 또 1부, 2부 넘어가고 이런 어떤 골격이랄까? 그 북카페 그 진행의 골격들을 좀 이렇게 다 좀 이렇게 훑으셨잖아요. 그래서 네. 얼마나 또 이 느낌이 좀 새로울까 싶기도
1: 지금
0: 하고.
1: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0: 너무 편안해 보였는데 지금.
1: 로고가 나오든 빨간불이 켜지든.
0: 그땐 그렇지 않았잖아요.
1: 운영무상이었습니다. 지금은.
0: 그러니까요. 네. 네. 네. 그래서
1: 원래 반추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빨리 잊어야죠.
2: 너무 빨리 잊으신 것 같은데.
1: 네. 아니, 바로 잊었습니다. 저의 평안을 위해서.
0: 전생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2: 그러니까요. 지금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지라는 네. 정도이신 그쵸. 것 같은데요.
0: 지금 너무 편안해 보이시고요.
1: 그럼요. 물론 소설 설명해야 되니까.
0: 예, 알겠습니다.
2: 네. 철벽 오랜만에 보니까.
0: 네, 오랜만에 이 느낌 딱 네. 입력되시죠. 그러니까
2: 라디오로 들을 때랑 되게 다르네요.
0: 그쵸. 아, 승수 작가님이 네. 지금.
1: 네. 사람 안 변하니까요. 네.
0: 아무튼 네.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이 이야기. 자, 2만 원만 빌려줘. 안보윤 작가의 연작 소설이고요. 카페인님들 오늘 2만 원이라는 말머리로 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이 주소 포함해서 책 신청해 주시면 선물로 추첨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장의 폭언. 아, 이거 뭐 누군 견딜 수 있고 누군 견딜 수 없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 그렇죠.
0: 이건 진짜 그 즉각적인 반응을 어떻게 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누구라도 기분이 나쁘죠. 이건
1: 불쾌하죠. 정말.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나는 뭐 편의점 조끼 바로 벗어 던지고 창고 들어가서 짐 싸고 가방 싸서 나왔어요. 네. 근데 동주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 너 진짜 또 속이 터지는 거야. 그래, 너 여기서 평생 저런 소리 듣고 살아라. 속으로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점주한테 할 수 없으면 동주한테라도 막 나쁜 말을 막 퍼부어주고 싶다는 그런 마음으로 심정으로 창고를 나왔는데 편의점 내부가 아수라장인 거예요. 진열대 물건들이 전부 쏟아져 있었고 즉석식품 코너 앞에서 동주가 서 있었는데 동주가 너무 무심한 얼굴로 뭐 이런 즉석 밥, 카레, 스튜, 우유 이런 것들을

0: 바닥에 내던지고 있는 거예요.
1: 경주가?
0: 네. 뭐 물건이 터질 만큼 막 엄청 막 우유팩이 터질 정도로 내던진 건 아니었는데, 당연히 모든 물건들이 모서리가 찌그러질 정도로 바닥에 내던지고 있었던 거죠.
1: 그렇죠.
0: 그리고 냉장고 문을 열고 동주가 그 편의점 사장한테 얘기한 거예요. 버러지가 이런 것도 할줄 알아요? 왜냐면 편의점 사장이 야, 이 버러지 같은 새끼들아 라고
1: 네,
0: 했으니까, 거기에 동주가 아주 예민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걸이 주인공이 보고 있는 거죠.
1: 그렇죠. 아니, 사실 그런 표현을 듣고 참기 쉽지가 않죠.
2: 그렇죠. 특히
1: 맞아요.
2: 그 동주 같은 성격은 계속 쌓아두는
1: 네.
2: 성격이잖아요. 그러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내간에 건드리는 뭔가 단어를 하나 들었을 때
1: 맞아요.
2: 얼마나 폭발을 했겠어요?
0: 맞아요. 그래서 지금 화자는 거의 동주를 지켜보는 정도였는데, 아, 저런 답답한 순둥이가 이렇게 버튼이 눌려질 때면 아주 과격하게 할
1: 네.
0: 말할줄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동주에 대해서라면 순호와의 이제 일화를 통해서도 또한번더 동주가 어떤 인물인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1: 네.
0: 나, 순호, 동주, 이렇게 세 사람이 중고등학교 동창이고,
1: 네.
0: 한 동네에서 계속 자라났는데, 같은 학교에 다니고, 같은 입시 제도 하에서 굴려졌다는 것만으로 친해질 이유는 충분했는데, 동주와는 다르게 순호에게는 조금 평범하지 않은 그런 가정 사정이 있었대요. 순호는, 이제 어머니랑 둘이 살고 있었는데, 이 나에 따르면 어머니라 부르던 사람이래요. 이 어머니가 정말 생물학적 어머니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섬에서 뭐 순호가 혼자 상경을 했는데, 돌봐주던 하숙집 어머니를 양어머니로 삼았다,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또 어느 때는, 아, 지금 나랑 살고 계신 어머니는 내 진짜 어머니랑 이복자매야, 이런 설명을 한다든가, 항상 다른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야, 너 어머니 진짜 네 어머니 맞지? 이러면 항상 이렇게 다른 설명을 했대요. 그리고 어느 때는 이런 얘기도 했대요. 내가 사실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학대 받았었는데, 그런 나를 훔쳤어, 우리 어머니가. 생명의 은인이나 마찬가지지,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하자면, 친구들에게 순호의 어머니는 순호에게 어머니였다가
1: 네.
0: 이모였다가 생명의 은인이었다가 계속해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 뭐가 진실일까
0: 네, 뭐가
1: 싶겠잖아요.
0: 진실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뭔가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고 인간적인 이유로 그분에게 얽매여 있구나, 진짜 어머니는 아닌 거구나, 이런 정도의 좀 직감만
1: 네.
0: 친구들이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순호의 그 어머니라고 부르는 그분이 췌장암 3기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정 형편도 사실은 너무너무 나빠서 경제적으로 좀 곤궁한 상황이었는데,
1: 네.
0: 이런 표현이 있어요. 대단치 않은 일상이었던 만큼 허물어지는 건 순식간이었다. 그래서 수술을 두 차례 받으셨는데, 좀 너무 많은 병원비, 빚만 남긴 채 실패했고, 결국엔 이제 호스피스 병동으로 어머니가 옮겨갔는데, 전세보증금을 일찌감치 뽑아서 병원비로 썼기 때문에
1: 네.
0: 순호가 잠잘 곳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나의 집에 있다가, 하루는 동준의 집에 있다가, 이런 식으로 번갈아 신세지면서 몇 달을 보냈다가 결국 순호는 고등학교를 그만뒀다는 거죠. 그리고 숙식을 제공해 주는 지방에서 이제 육가공하는 공장으로
1: 네.
0: 내려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머니의 수술과 항암 치료로 진 빚은 물론이고 호스피스 병동의 병원비 이런 거다 대야 해서, 뭐 얼굴도 못 보고 계속해서, 아, 공장에 내려가 있다라는 소식만, 안부만 서로 묻고 이세 친구가 지냈던 거예요. 순호에 비하면 이 동주나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나나 비교적 무탈한 일상이었다고 할 수도 있죠.
1: 네.
0: 근데 나의 경우에는 좀 삐딱한 성격이었대요. 약간 회의적이고, 왜 비관적으로
2: 네.
0: 생각하는 인물 있잖아요.
1: 왜 항상 그 화자는 그런 존재가

0: 되는 것 같긴 해요.
1: 어,
0: 좀 많은
1: 왜냐면
0: 확률로.
1: F면 너무 자기 감성이 들어가니까 감정이
0: 어,
1: 들어가면 객관적인 전달자 역할을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F들은. 그런데 이렇게 T 같은 분들, 회의주의자들 또 그런 분들은 냉정하게 현실을
0: 맞아요.
1: 바라볼 줄 아니까
0: 그쵸.
1: 오히려 화자로 사용하기가 되게 좋은 캐릭터 성격인 것
0: 맞아요. 작가들의 유독 좀 사랑을 받는 캐릭터 같기도
2: 좀
0: 하고.
2: 냉철한 이성주의자
0: 그렇죠. 약간
2: 같은.
0: 중개하기가 좋은.
2: 맞아요.
0: 그렇지만 그런 존재들도 또 예상치 못하는 것을 마주했을 때 놀라는 것도 있을
2: 맞아요.
0: 테고요.
2: 맞아요. 순호는 지방의 공장, 기숙사형 공장에 내려가 있으니까
0: 네.
2: 나와 동주는 편의점 알바도 같이 하고 휴식 날에도 좀 붙어 있고 하다 보니까 계속 순호 얘기를 할 때마다 나와 동주가 부딪히는 거예요. 나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아, 그분 진짜 너무하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순호가 고등학교까지 그만두고 지금 몇 년째 호스피스 병동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데
0: 네.
2: 아, 이제 좀 가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동주 앞에서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동주나 나나 순호의 어머니가 호스피스 병동에 계시니까
0: 네.
2: 간병까진 아니지만 좀 뭐랄까요? 좀 면회 정도는 했던 거예요. 그래서 좀 왜냐면 순호가 너 쉬는 날 아니야? 쉬는 날에 한번 우리 좀 보자라고 해도 아 무슨 효과적인 치료법이 새로 나왔대라고 하면서 아나 시간 없어 하면서 병원에 달려가고 하는 그런 날들이
0: 네.
2: 많았어가지고 와 병원에 갔더니 순호의 어머니는 정말 빗장 마른 나무토막처럼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시고 근데 친구들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속상했던 게 순호 어머니랑 똑같은 몰골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막 한창 18살, 19살, 20살인 순호가 호스피스 병동의 환자와 다를 바 없는 몰골로
0: 네.
2: 자꾸 자기 어머니를 보살피는 그런 모습들이 나의 입장에서는 진짜 속이 끓어서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심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호는 매일같이 빚을 지고 돈을 벌어서 또 빚을 갚고 또 새로운 빚을 지고 그걸 갚기 위해서 점점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순호가 너무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0: 네.
2: 나의 입장에서는 그냥 순호는 좀 먹는 일상 같았고. 그래서 동주랑 이 나가 고교를 졸업하고 대학생 되고 동반 입대를 했다가 제대해서 복학하는 동안에도 순호는 그 지방 육가공 공장을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시지 않아서. 네. 근데 나의 경우에는 그게 너무 억울했다는 거예요. 내 삶도 아닌데,
0: 네.
2: 친구인 순호의 삶일 뿐인데, 순호가 미치도록 불쌍해서, 막 그러면 안 되는데 막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동주 앞에서. 야, 이제 좀 가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무슨 삶이냐? 이게 무슨 비극이냐? 계속 투덜거린 거죠. 순호도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만나면 투덜거리니까
0: 네.
2: 동주는 계속 순둥이처럼 가만히 듣고만 있다가 어느 날에는 얼굴이 일그러진 채로 화를 냈다는 거예요. 순호는 가장 사람답게 사는 삶을 선택해서 살고 있어.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순호가 선택한 이 빛나는 삶을 비난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0: 네.
2: 너는 왜 그래서 막 싸움이 붙은 거예요. 나랑 동주가. 야, 너는 친구도 아니냐? 넌 사람이라는 놈이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냐? 순호가 사는 지금 이 꼴을 보고도 순호가 지금 사람답게 살고 있다고 생각해? 하면서 막 이제 말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0: 그두 입장이 다 뭔지 알것
1: 그쵸?
0: 같잖아요. 한
2: 맞죠.
0: 사람은 진짜 너무 이 상황이 화가 나고 진짜 어떤 버틸 구멍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계속 지금 밑 빠진 독 같은 느낌을 받는 그 현실이 안타까워서 한다고 한 말인데 물론
2: 맞아요.
0: 과하지만 또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그 너가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야라고 선을 긋게 되는 거고요.
2: 그쵸. 그러니까 순호를 둘러싸고 이두 친구가 말하는 방향이 그 누구도 틀린 사람은 없어요.
0: 어떤 마음인지 둘다
1: 네.
0: 알것
2: 그쵸. 두 사람 다
0: 같잖아요.
2: 순호를 너무 아끼고 너무 가엽게 여기고 또 순호가 보다 더 평범하고 사람답게
0: 네.
2: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죠. 근데 나의 경우에는 그것을 득달같이 이제 화내고 대신 억울해해주면서 이 순호의 삶이 보다 더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고, 동주 같은 경우도 순호의 삶이 안타깝고 불쌍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순호가 선택한 삶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게
0: 그쵸.
2: 있으니까 그저 지켜.

0: 가봐주고 응원해주는 것밖에 우리가 달리 할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렇다고 수노의 어머니가 돌아가셔라 돌아가셔라 기도만 할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냐. 사람은 순리대로 사는 거고
1: 그렇죠.
0: 수노도 나름의 도리를 다하고 있는 거다. 인간의 도리를. 그래서 동주 같은 경우에는 이 나가 나중에 알아요. 아, 동주가 이 기숙사용 공장에 있는 수노에게 전기밥솥도 보내고 야, 잘 지내냐? 뭐 간장게장이 너무 맛있어 보여서라고 하면서 홈쇼핑에서 주문해서 보냈을 법한 간장게장을 이제 기숙사로 보냈다거나 오 때때로 너무 많은 이뭐 빨래 건조대를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 어느 날은 또 오리털 이불을 또 기숙사로 보내가지고 수노 잘 덮고 자길 바라는
1: 꼭 같이 사는 사람처럼 그게
0: 그쵸.
1: 세세한 살림
0: 그쵸.
1: 하나하나를
0: 그쵸.
1: 더해줬군요.
0: 그래서 친구가 경제적으로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돈 봉투 척척 안기는 것보다도 동주는 이런 식으로 어떤 수노의 삶의 여정을 좀 응원했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너무 안타깝죠.
1: 그쵸.
0: 네. 그래서 동주랑 계속 수노 얘기만 하면 계속 싸우게 되니까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막 서로 삐져 있고 그랬는데 하필이면 그렇게 수노의 어머니 왜안 돌아가시냐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이제 수노에게 야 어머니 돌아가셨다 장례식 연락을 받았다는 거죠. 뭐, 그 장례식 날에 동주가 어마어마하게 울어요.
1: 동주가요?
0: 네, 동주가 울어요. 수노는 안 울어요. 오히려 수노는 눈물도 메말랐는지 울지 않는데 동주만이 이제 장례식장 내내 밤을 지키면서 낮과 밤 내내 울고 발이 나는 날에도 울고 나는 그 모든 동주와 수노의 장례식장에서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동주가 왜 저렇게 우는 건가? 부둥켜안고 계속 우는. 그런데 이제 나의 입장에서는 아, 마음이 복잡하죠. 계속해서 수노의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셔야 수노가 제대로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1: 그리고
0: 막상
1: 말도
0: 네,
1: 하고 막
0: 그쵸.
1: 그랬잖아요.
0: 네.
1: 괜히 말했다라는 생각도 계속 들고.
0: 맞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은 상주가 동주 같은 거예요. 너무 우니까. 그래서 아주 오래 동주는 뭐 사흘 동안 먹지도 자지도 않고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체도 이제 수노의 삶을 가엽게 여기는 마음이었을 거고 아마 나 역시도 이제 끊임없이 향이 이제 끊어지지 않도록 불을 계속 붙이는 동주와 수노가 그렇게 무감하게 상주로 앉아 있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생각들을 했던 거죠.
1: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법한 그런 구도처럼
0: 그쵸?
1: 느껴지기도
0: 네, 뭐,
1: 하고, 흔한
0: 크든
1: 사연,
0: 작든,
1: 맞아요.
0: 네.
1: 네.
0: 사연이 조금 뭐 모양이 다를 뿐이지, 이런 사연 너무
1: 그렇죠.
0: 많죠.
1: 맞아요. 음악을 듣고 이 이야기 어떻게 진행될지 따라가겠습니다. 코난 그레이의 아스트로노미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책은 안보윤 작가의 연작 소설 2만 원만 빌려줘입니다. 말머리 2만 원 달고 카페인님들 샵 1045로 지금 유료 문자로 주소 포함해서 신청해 주시면 추첨해서 책 선물 드리는데요.
1: 네.
0: 이게 카페인님들 성함이 2만 원 하고 오니까 좀 재미나네요.
2: 그래.
0: 게시판을 보면
2: 누구누구 2만 원.
0: 입금 확인 뭐 이런 것 같기도
2: 아,
0: 하고.
2: 그러네요.
1: 그러네요.
0: 네,
2: 북클럽
0: 아무튼.
2: 같은 거 하면 입금하고 할수 있잖아요.
0: 아,
2: 네,
0: 그럴,
2: 참가비 같은 거.
0: 오늘따라 또
2: 네.
0: 유독 2만 원이라 더 그렇게 느껴집니다.
1: 네.
2: 누가 보면 제가 회수해 가는 것 같습니다.
0: 아, 노구 작가님이
2: 네,
0: 이것을?
2: 수고해
0: 네.
2: 가는
0: 아,
2: 것처럼
0: 네.
2: 아닙니다. 네.
1: 좋은데요?
0: 아, 아무튼, 이게 좀 2만 원? 말머리 계속 기다릴게요. 네.
1: 네.
0: 이야기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진창숙님이 소설이 참 소설 같지 않고 현실 같아요 하셨거든요.
1: 맞습니다.
0: 안보윤 작가님 소설이 또 특히 갖고 있는 지점이 우리 현실에, 아, 진짜 그 많은 굴곡들을 워낙 잘 다루시잖아요. 이
1: 맞아요.
0: 소설에서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1: 네, 우리 사는 세계에서는 당연히 비극도 있고 폭력도 있고요.
0: 네.
1: 그 과정을 좀 가감 없이 인식하고 소설 안에서 이제 구현하는 작가가 안보윤 작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비극을 단순히 비극으로 처리하지 않고
0: 네.
1: 폭력을 단순히 폭력으로만 재현하지 않는 윤리적인 미덕을 갖고 있는 작가라서 이 소설도 사실은 구성적인 측면으로 만 보면 굉장히 복잡한 플롯을 지니고 있고, 지금 제가 나, 동주, 순호 이렇게 세 명의 등장인물만을 언급했지만 굉장히 많은 등장인물이 또
0: 네.
1: 나와요.
0: 그러니까 이 분량에 비해서
1: 네.
0: 엄청 촘촘하죠.
1: 맞아요. 그래서 좀 다른 인물의 목소리로 순호의 생각들을 또 엿볼 수가 있고요.
0: 네.
1: 또 다른 관점에서 다른 인물의 시선으로 또 동주의 속마음을 읽어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직접 읽으면 훨씬 더 다층적이고 다면적인 이야기의 그물망 같은 것에
0: 네.
1: 접근할 수가 있는데, 우선 우리가 나와 동주와 순호와의 관계에서 순호 어머니의 장례식까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바로 그 육가공 공장을 순호가 그만뒀대요. 뭐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으로 어느 정도 빚을 다 탕감했지만 여전히 빈털터리인 순호가 선택할 삶의 방향성은 입대뿐이었대요. 군대로 갔죠. 그런데 군에 입대한 지 6개월 만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말죠. 네. 너무나 가슴 아픈 사연이죠, 사실은. 네.
0: 네.
1: 그런데 이 소설에 등장한 또 다른 주변 인물의 목소리를 빌면 순호는 그렇게

0: 나한테 정말 좋은 친구가 있다. 나를 섣불리 위로하거나 섣불리 힘내, 화이팅 이렇게 하는 친구가 아니라
1: 네.
0: 때 되면 이불 보내주고 때 되면 밥솥 보내주고 때 되면 게장 먹으라고 보내주던 그런 친구가 있다라고 자랑을 한 거예요.
1: 네.
0: 뭐 듣는 사람이 너무 좋은 친구네요라고 막 맞장구를 쳐주는데 근데 수노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잘해줄 때마다
1: 네.
0: 그게 부담스러웠다는 거예요.
1: 또 그럴 수도
0: 네.
1: 있죠.
0: 그리고 그 친구가 두려웠대요. 왜 두려웠냐면 그 친구가 좋은 친구인 것만큼 나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1: 네.
0: 자기는 좋은 사람이 아니어서 나도 수노의 입장에선 그랬대요. 동주처럼 긍정적이고 자신감 있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동주를 실망시키면 안 되는데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충동적인 인간인지 그리고 속으론 얼마나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하고 바라고 있는지 그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정말 죽을 만큼 애를 썼어야 했다.
1: 네.
0: 죽기 직전에 남긴 속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머니로부터도 그 동주로부터도 사실은 도망치고 싶었었다. 멀리 다 도망쳐서 다 내던지고 혼자 살고 싶었는데 이게 사는 건가 싶을 때마다 너무 혼란스럽고 서글퍼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노의 속마음을 보기도 하고, 그래서 수노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기 직전에 휴가 나와서 동주랑 나를 만나요. 당연히 와, 수노가 그랬대요. 야, 군대 입대하니까 죽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1: 네.
0: 했다는 거죠. 나의 입장에서는 누구나 하는 말. 당연히 군대 갔으니까 힘들지.
1: 네.
0: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정말 티였나 봐요. 그래서 너무 그 죽을 것 같다고 말하는 수노의 반응을 당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나의
1: 네.
0: 입장에서는. 야, 그래. 나도 죽을 것 같았다, 임마. 진짜 힘들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랬다가 이제 이 나는 되게 잘난 척 하면서 휴가 나온 수노를 그렇게 내심 위로했다고 생각했는데 동주와의 시간은 또 달랐던 거예요. 마지막에 그 군에 이제 휴가를 마치고 들어갈 때 동주는 끝까지 배웅한 거예요. 나와
1: 네.
0: 달리. 끝까지 배웅해가지고 힘내. 잘할 수 있어. 너는 정말, 정말 에너지가 있는 강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수노가 너무 씁쓸하게 동주를 쳐다보다가 야, 나 2만 원만 빌려줘라. 그랬다는 거예요.
1: 네.
0: 2만 원 왜? 그랬더니 나 진짜 너무너무 뜨겁고 다 쫄아붙는 만두전골 사 먹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동주는 2만 원 줍니다. 당연히
1: 네.
0: 주죠. 그런데 수노는 2만 원을 쓰지도 않고 이제 귀대하는 길에 죽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동주는 수노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나, 동주 모두 가슴 아픈 반출을 하죠. 근데 동주는 더 괴로웠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소설을 읽으면서도 사실은 독자로서 갈피를 못 잡겠어요.
1: 네.
0: 친구가 힘들어할 때, 내 곁에 너무나 친밀한 타인이 고통스러워할 때, 아니야, 넌 이겨낼 수 있어. 강한 사람이야. 내가 옆에 있어줄게. 라고 하는 것이 정말 잘못된 건 아니었겠죠.
1: 그쵸.
0: 그런데 수노는 한평생 그곳을 부담스러워하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삶의 아이러니가 아닐까 싶으면서. 그래서 장례식 내내 동주는 어리빠져 있다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나 정말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다. 그 자신이 수노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했던 모든 말들이 수노에게 압박감으로, 부채감으로 다가간 것이잖아요. 그걸 노린 것이 아니었을 텐데. 그쵸. 그걸 의도한 게
1: 동주는
0: 아니었을
1: 그럴
0: 텐데.
1: 가능성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럴 수 있죠, 사실.
2: 그러니까 동주랑 주인공이랑 결국은 똑같은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1: 방향만 다를 뿐.
2: 서로 그 생각과 메시지만 달랐을 뿐이지
1: 네.
2: 수노에게는 결국 날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위로의
1: 맞습니다.
2: 말이지만 그게 나에게 어떻게 다가올지는 거기까지 고려는 못하는 거죠. 근데 모든 인간들이 그렇잖아요.
1: 그렇죠.
2: 나랑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진짜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100% 완벽히 알수 없고 그러면 결국 나의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말을 해주는 입장, 마음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0: 내 주관을 최대한 담아서 전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그게 어떻게 다가갈지는 미지수고. 네, 그게 되게 아이러니이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자, 네, 진짜 운이 좋다면 딱 맞아 떨어지는 퍼즐이 될수 있지만,
1: 맞아요.
0: 그게 아닐 경우가 훨씬 많긴 한것 같아요.
1: 맞아요. 이런 소설은 정말 그 북클럽 같은 그런 어떤 독서 모임에서, 책 모임에서 읽고 각자 얘기해 보면 정말 책 밖으로 뻗어나가서
0: 네.
1: 인간 관계에
0: 아,
1: 대한
0: 그럼요.
1: 것으로 무수히 많은 또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는 재료가 되는 소설
0: 네, 그러기에
1: 같아요.
0: 좋은 소설인 것 같은 게 이게 장편이면 뭐 동주의 가족 관계는 어땠을지, 뭐 누구의 가족 관계, 누구의 뭐 사연들 이런 건 어땠을지가 자세히 나오잖아요. 근데 이건 단편이다 보니까 동주가 어떤 상황인지 이런 건 정확히 나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1: 그쵸.
0: 상상해 보게 되는 거죠. 동주가 순호에게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그리고 주인공의 화를 냈던 것, 그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동주의 가족 관계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면 동주의 개인적인 생각이 순호에게 더 부담이 된건 아니었을까? 이런 건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또
1: 그쵸.
0: 단편의 또 재미이기도 한것 같아요.
1: 맞죠. 참, 근데 우리가 또 하는 말, 어떤 위로라든지 어떤 말을 타인에게 건넬 때그 말이 어디까지 어떤 의도로 또 흘러갈 것인가를
0: 맞아요.
1: 다 가늠하고 얘기를 해야
0: 그쵸,
1: 한다면
0: 네.
1: 진짜 세상은 침묵으로 가득할 거 아니에요.
2: 그쵸. 망설이고 조심스럽고
0: 그러니까요.
2: 머뭇거리고
1: 맞아요.
2: 그런 것도
1: 가다는 말이
2: 성이
1: 없을
2: 없죠.
1: 테고.
0: 네,
1: 참 어렵습니다.
0: 제가 좋아하는 원피스라는 만화가 있는데, 거기 주인공이 루피거든요.
1: 네.
0: 진짜 생각 없는 캐릭터고, 진짜 쾌활 발랄한 소년 만화의 주인공 같은 그런 캐릭터인데, 항상 이렇게 막 고민하는 사연들 막 이렇게 주변에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동료들을 보면서 항상 하는 소리가 시끄러워 가자 이거거든요.
2: 시끄러워 가자.
0: 네. 나랑 같이 가자. 항상 이런 건데, 그런 태도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1: 그러네요.
0: 하네요. 네.
1: 그러네요. 시끄러워 가자. 네. 빌리 아일리시의 No Time to Die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책은 안보윤 작가의 연작 소설 2만 원만 빌려줘입니다. 들으시면서 여지영님, 아, 뭐 이래요, 소설이. 너무너무 우리들 이야기
1: 그쵸,
0: 같은.
1: 에세이 같죠, 좀.
0: 아, 내 친구 얘기 같고, 내 얘기
1: 너무나
0: 같고.
1: 현실적이죠. 근데도 안보윤 작가의 소설은 그게 오히려 더 저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소설 서사 내부에서 억지스러운 인물들 간의 연대, 뭐 낭만적인 화해 이런 거 없어요. 전 이런 게 없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간은 다 각자의 상처와 지옥을 짊어진 채로 부서진 상태 그대로 서로의 곁에 서 있는 게 저는 삶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억지로 복원해 내려고 애쓴다거나 서로가 서로 간에 억지스러운 어떤 결합을 위해서 서로를 또 상처 입히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서사의 전개 방식이 오히려 보다 더 정직한 공존의 방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봐요.
0: 이선희님은 맞아요. 나이가 들수록 위로가 힘들어져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 굉장히 공감합니다.
1: 그렇죠. 너무 타인의 사정을 깊이 헤아리지 않은 채로 너무 무감한 위로를 형식적으로 건네는 걸까 봐 겁이
0: 그럴까
1: 나죠.
0: 봐. 진짜 아이들에게는 그 위로든 사과든 고백이든 쉽잖아요.
1: 그렇죠.
0: 어른보다는. 그렇죠.
1: 그런 거 이제 미로 예전에 미로 같은 거 푸는 책들 있잖아요. 어렸을 때 하는 것들. 근데 첫 페이지에는 되게 쉽잖아요. 그냥 눈으로 봐도 금방 이렇게 풀수 있는데 나중에 뒷페이지 좀 난이도 있는 데 가면 눈으로 봐서는 절대 못 풀고 이렇게 왼쪽 벽을 이렇게 짚고 이렇게 가도 잘안 풀리고 그런 거 같아요. 이게
0: 맞아요.
1: 살면서 계속 길이 생기잖아요. 살면서 이렇게 겹겹이 뭐가 생기니까 그런 미로가 생기는데 그걸 단순하게 한 번에 해결하겠다, 단순하게 한 번에 위로하겠다 이러면 그건 불가능한 일인 것 같고
0: 그렇죠.
1: 그래서 조금 조금씩 이렇게 다가갈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해요.
0: 맞아요. 박진경님, 아, 사람의 마음이란 단순하지 않아요. 상대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알 수가 없네요.
1: 맞아요. 알
0: 이런
1: 수가
0: 생각을 하기
1: 없습니다.
0: 시작하면 또 끝이 없죠.
1: 맞아요. 그래서 이 소설집의 두 번째 수록 작품 제목이 알수 없음. 너무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0: 그러네요.
1: 재밌습니다. 어쨌든 이 순호를 그렇게 떠나보내고 난 후에 동주의 방황이 계속 이어지고, 동주는 그래서, 아, 힘내, 순호야. 난널 믿어. 네가 얼마나 성실하고 좋은 놈인데 이런 말을 무시로 해왔던 자신을 계속해서 복귀하게 되고 그 부끄러움에서 헤어날 길이 없어서 끝끝내 자기 손으로 2만 원을 만들어서 죽음에 가닿고자 하거든요. 근데 그 2만 원을 만들려고 하는 방법이 너무 예상치도 못하게 아이를 유괴하는 거였어요. 근데 아이를 유괴한 대가로 그 아이의 어머니에게 2만 원을 요구합니다. 네. 그 아이의 어머니는 당연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아이를 받아안고 2만 원을 주죠. 그리고 2만 원을 품에 안은 채로 이제 동주도 사망하고 말거든요. 이 나의 경우에, 그러니까 순호도 동주도 모두 잃어버린 이 나의 허망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이들의 삶을 어디서 어떻게 죽음으로 향하는 길을 멈출 수 있었을까? 그걸 또 계속해서 복귀하는 이 주인공이 있고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 후반부의

0: 이제 배치된 소설들에서 그 당시에 유괴되었던 아이 정우가 성인이 된 시점에서 맨 마지막 단편이 이야기가 이어지거든요.
1: 네.
0: 정우의 어머니는 정말 난감하고 히스테릭한 방식으로 이 정우의 유괴 사건을 체화했어요. 어떻게 2만 원을 요구해? 그게 이제 뉴스에 보도되었을 때도 당연히 2만 원을 요구한 유괴범이 사망했다 이런 식으로 뉴스에 한껏 보도가 됐던 적이 있는데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잘못 들은 거 아니야? 2천만 원이겠지. 이런
1: 그렇죠.
0: 방식으로 소비되었을 정도로. 근데 그 어머니는 정말 놀랐던 거예요. 2만 원? 어떻게 내 아들의 존재 가치를 2만 원으로만 책정할 수가 있어? 거기서 그 좌절감에 휩싸여가지고요. 정우의 삶은 그야말로 지옥이 됩니다. 네가 얼마나 모자라 보였으면, 네가 얼마나 가난해 보였으면 유괴범이 너한테 2만 원을 요구하니. 그러니까 이 정우의 엄마 같은 경우에는 동주의 사정이 어떤지는 인생이
1: 네.
0: 어땠는지는 전혀 몰랐던 거예요. 다만 내 아들의 존재 가치가 2만 원으로 책정됐다라고 하는 것에 꽂혀서 이내 아들의 가치를 2만 원이라고 하는 지폐 두 장으로 환산되는 순간 모든 세계가 파열돼 버린 거죠. 그 엄마에게는.
1: 네.
0: 그래서 자존이 무너지고 회복 불가능한 세계로 진입한 거예요. 그래서 한평생 정우를 키우는 내내 조금 더이 부유한 조카인 준서의 삶을 따라가게 만드는 이 억지스러운 삶을 강요했는데 끝끝내 정우와 정우의 어머니 역시 서로를 이해하거나 용서에 가닿지 못했던 그런 불완전한 삶을 또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섣부른 공감의 폭력이
1: 네.
0: 동주와 순호 사이에 있었다면 또이 정우와 정우의 어머니처럼 이알수 없음의 자리에서 서로 그 불투명성을 좀 보여주는, 응시하는 그런 이야기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작가가.
1: 자, 2327 쓰시는 카페인님, 소설을 듣는 동안 내가 순호가 된 느낌이네요. 너무 슬프고 눈물이 나고 현실로 돌아왔어요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네, 이야기가 정말 좀 예상 못한 지점으로도 흘러가는데, 그쵸?
0: 맞아요.
1: 그 동주의 행동으로 인해서 또 다른 가정에
0: 맞아요.
1: 또 불똥이 튀면서 이게
0: 맞아요. 동주는 그 아이를 뭐 위해하거나 상해를 입힐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1: 네.
0: 단지 이제 순호에게 줬던 2만 원을 갖고 또 같은 전철을 밟을 뿐이었는데 정우의 삶은 성인이 되어서도 사실은 그보다 더 나을 것 없는 취급을 받으면서 지금 안내데스크 헬스장 안내데스크에서 7,000원을 시급 7,000원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거든요, 정우는. 그러니까 이 고작 7,000원짜리인 내가 이곳에 있다라고 말하는 정우의 지금 현 주소가 또 얼마나 이 정우의 세계를 폭력적으로 훼손시키는지 그런 상념 같은 것들이요. 너무 안타깝죠.
1: 자, 이 이야기에 또 우리 오랜만에 출구 상점이 더해질 예정입니다. 많은 카페인님들이 출구 상점 언제 다시 열리나요? 우리 백동민
0: 그쵸.
1: 사장님 언제 복귀하나요? 하고 질문을 주셨는데, 김민정 님이 지금 또, 이 늦은 출석 도장을 찍습니다.
2: 네.
1: 밤방에 이제 들을 거다라고 하시면서, 동민 작가님 다시 뵐수 있어 기쁘고, 또 저도 다시 와서 기쁘고 하셨는데, 완전체 느낌으로 출구 상점 가서
0: 네.
1: 오늘 이 소설에 어떤 또 무엇을 준비하셨을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로로의 정류장 들으면서 넘어갈게요.

0: 울타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이제 맥동민 작가님의 출구 상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최유하님 오늘 출구 상점 필수입니다라고 하셨는데 오랜만에 복귀이다 보니까 네. 좀 어떤 것을 준비할까 고민 더 하셨을 것 같아요.
1: 아, 네. 고민은 항상 많이 했고요. 네. 특별히 더 많이 했고요. 오늘은. 네. 네. 어쨌든 재오픈이니까 재오픈할 때 사장님들의 마음이 이런 걸까? 기존의 단골들이 오지 않으면 어떡하나. 네. 야심차게 다시 준비했는데 막 그렇잖아요. 이렇게 뭐 인테리어도 바꾸고 막 이랬는데 다시 온 손님들이 아 예전이 낫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네, 있잖아요.
2: 단장했는데 네.
1: 아 예전에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먹을 때가 좋았는데 아. 다 좌식이 바뀌고 이렇게 됐구나 네. 이제 그 감성이 없어졌구나라고 할까봐 예전 그대로 준비를 했고요.
0: 아 좋습니다. 네.
1: 재오픈이지만 전혀 네. 바뀐 게 없는 네. 네, 그런 출구 상점을 준비했고요. 출구 상점의 특징은 결국 주인장이 팔고 싶은 거를 어떻게든 경강부회처럼 억지로 엮어서 네. 네, 소개해주는 파는 그런 게 또 특징이잖아요.
0: 우린 또 그 억지로 엮는 그 과정의 스토리텔링 현란함을 좋아하잖아요.
1: 네, 네, 그 억지스러움을 다시 가져왔고요. 네. 오늘은 제가 병원에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던 영화에 담겨 있는 무언가를 가져왔습니다.

0: 이게 필요하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급하실 때 정말 필요한 물건을
1: 네.
0: 준비했고요. 바로 공공 화장실 이용 티켓을 준비했습니다.
1: 아, 공공
0: 네.
1: 화장실 이용 티켓?
0: 네, 한국에서는 사실 뭐 공공화장실 다 그냥 들어갈 수 있잖아요.
1: 네.
0: 공공이니까. 근데 어떤 나라에 가면 공공화장실도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된다거나 이런
1: 그쵸.
0: 경우가 있으니까 티켓을 어디든 어느 나라에 가서든 쓸수 있는 티켓을 준비했고요. 이 공공화장실 특징이 좀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자면 딱 하루에 한번 완벽해지는 순간이 있는 화장실입니다. 하루에 한 번은 정말 처음 태어났을 때처럼 깔끔해지는 네, 그런 순간이 있는데 그건 이 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 완벽하게 청소를 해주는 그 시간이 지나면 딱한번 완벽해지는 거죠,
1: 네.
0: 하루에. 네, 바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가 한편 있어요. 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보신 분들은 다 이해, 아, 그 영화구나 생각을 하실 텐데 바로 퍼펙트 데이즈라는 네, 빔 벤더스 감독의 영화입니다.
1: 네.
0: 제가 이거 너무 보고 싶었는데 계속 미루고 미루고 있다가 병원에 가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스트레칭을 하고 서서 스트레칭을 하면서 이 영화를 봤었는데 여기에 나오는 공공 화장실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그 화장실 티켓으로는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 나오는 공공 화장실이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서
1: 맞아요.
0: 저는 또 IT를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인상적이었던 화장실이 있었는데 바로 이 화장실은 밖에서 보기에 투명해요. 안이 다 보여요, 화장실이. 근데 화장실은 안이 다 보이면 안 되잖아요.
1: 네.
0: 네, 그래서 이 영화 속에 어떤 외국인이 그 화장실을 쓰려고 하는데 안이 다 보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밖에서 봤는데 안이 보이는데 그럼 내가 일을 보는 것도 밖에 사람이 볼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네,
1: 불안하죠.
0: 불안하고 불가능하잖아요, 사실.
1: 네.
0: 네, 그런 상황에서 주인공이 옆에 있었던 거예요, 마침. 그래서 주인공한테 이거 어떻게 쓰냐 물어보니까 주인공이 안에 들어가요, 화장실 안에. 그리고 문을 닫아요.
1: 네.
0: 그리고 걸쇠를 거니까 불투명해지는 거예요, 유리가.
1: 암소 보여준 거군요.
0: 그쵸. 네. 굉장히, 되게 신박한 그런 화장실이구나 라는
1: 그죠.
0: 생각을 하면서 인상적이었는데 오늘은 그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을 준비했습니다. 네.
1: 좋습니다. 저는 이 영화 보고 그 화장실 가봤잖아요. 실제로 그
0: 오.
1: 도쿄에
0: 네네.
1: 있는
0: 맞아요, 맞아요.
1: 예, 약간
0: 네.
1: 파스텔 톤으로도 돼
0: 네네. 맞아요, 맞아요.
1: 있고 거기 가서 이렇게 진짜 문을 닫고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니까 정말
0: 그쵸.
1: 예.
0: 네.
1: 실제 있는 장소였군요.
0: 이게 이제 이
1: 그쵸,
0: 영화
1: 그쵸. 맞아요. 자체가 예,
0: 네. 그
1: 공공 화장실
0: 공공화장실.
1: 프로젝트로
0: 네.
1: 실제 배경 가지고
0: 맞아요,
1: 하니까
0: 맞아요.
1: 그걸 또 준비해 주시니까
0: 네. 실제 네,
1: 반갑네요.
0: 가보신 분이 또 계시니까.
1: 좋네요.
0: 네. 바로 그걸 준비했는데 그 이유는, 2만 원만 빌려주는 보통 단편 소설 하면 저희가 이한 작품만 하면 한 작품만 읽고 덮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1: 네.
0: 근데 제가 보기엔 이건 연작 단편 소설집이기도 하고 연작 단편 소설집 중에서도 뒤에 두 작품을 다 읽어야지 완벽하게 이해가 되는 네,
1: 맞습니다.
0: 그런 작품집이라고 생각을 해서 뒤에 두 작품과 연관이 있는 네, 그런 걸로 준비를 했고요. 특히 이 작품의 마지막에는 작가의 에세이도 있거든요.
1: 네.
0: 그것까지 연결해서 준비를 했고요. 안보윤 작가님은 이 작품의 그세 작품, 세 단편을 싣고 마지막 에세이에 결국 이 작품들은 우리가 될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1: 네.
0: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염 작가님도 결국 우리가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 그건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안보현 작가님도 하고 계신 건데
1: 네.
0: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계속 이 화장실이 떠오르더라고요. 처음에는 투명해 완전 완벽하게 투명한 화장실이
1: 네.
0: 있다가 걸쇠를 잠그면 불투명해지는. 그래서
1: 그렇죠.
0: 서로를 알아볼 수 없고 대화도 할수 없고 그런 상황이 되는. 그리고 다시 걸쇠를 이렇게 열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죠.
1: 네.
0: 그렇게 해서 열면 불투명해지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아직 문은 열진 않았어요. 문을 여는 것도 나의 선택인 거죠. 네.
1: 그쵸.
0: 근데 두 사람이 서로 문을 열고 나오면 우리가 될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면 걸쇠만 열고 불투명한 상황에서 서로인 채로 이렇게
1: 네.
0: 지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것을 굉장히 공간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 공간, 이 화장실, 이 화장실을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 소설집과 함께 준비를 해봤습니다.
1: 와, 무조건 투명하게 다 오픈해. 이것만이 답이 아닌 거군요.
0: 그쵸. 네,
1: 우리를 이룰
0: 투명하지만
1: 때.
0: 문을 열지 않으면
1: 그렇죠.
0: 완벽한 우리가 될 수는 없지만 그 상태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그래.
0: 네, 그래서 거기까지가 좋을지 아니면 문을 열고 나가는 게 좋을지 그리고 나가서 만나서 우리가 대봤는데 아, 좀 별로야. 그럼 다시 들어가도 되고 다시 걸쇠를 잠가도 되고 그런 식으로 단계를 나누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1: 적당한 그 소통을 할 수 네. 있도록 네. 이걸 또 그 공공 화장실 이용 티켓과 함께 엮으셨다는 네. 게 너무 놀랐습니다.
0: 네, 물론 이 도쿄의 공공 화장실은 공짜로 이용할 수 있겠지만
1: 아, 네. 네. 아, 그렇지만 네. 이 티켓을 사고 치고, 싶어요. 네. 네. 김은장님 오늘 방송 아, 하루 일과를 보내고 집에 와서 편한 일상복으로 갈아입은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오, 네. 감사해요. 오, 네. 추석 잘 보내시고요. 네. 라고 하셨습니다.
2: 오늘 동민 작가님이 정말 추석 선물처럼 와, 와주셨네요.
1: 진짜 귀한. 아,
0: 제가 누군가의 선물이 될 수 있다면 너무 좋은 일이죠.
1: 충분히 선물이 되십니다. 네, 네. 지금. 자, 오늘 책 선물 받으실 분 동민 작가님이 발표하실래요?
0: 네. 3949님께서 인생 2막을 위한 재취업으로 사회복지사 일을 시작했는데 참 너무 어렵네요. 타인 복지를 위해 하는 일이 나의 존중은 배려받지 않는 느낌입니다. 오늘은 쉬는 날이라 편히 방송 듣네요. 네,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겠죠. 네,
1: 그렇죠.
0: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1: 축하드립니다. 책 선물. 그리고 7304 쓰시는 카페님, 20년 모은 책을 모두 나눔하셨대요. 새 책들로 채우고 있는 중이에요. 네. 와, 이 느낌 너무 좋은데.
2: 아, 설레겠네요.
0: 너무 설레네요.
1: 네, 부럽죠? 왜 갑자기?
0: 너무 부럽네요.
1: 네, 아,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다음 네. 주에 우리 또 네.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1: 끝곡 박효신의 프레이어로 준비했습니다. 이곡 들으시면서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일상의 작은 즐거움 SNS.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습관이 필요한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여러 기기에 접속할 수 있지만 사용 뒤에는 반드시 로그아웃합니다. 비밀번호 기록도 남기지 않습니다. 둘째, 비행기 탑승권, 집주소가 적힌 우편물, 이력서처럼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은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셋째, 친구 신청이 들어오면 광고나 해킹을 위한 계정은 아닌지 꼼꼼히 살핀 후 받아줍니다. 여러분, SNS 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기업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식당이나 카페에 가면 진동벨 쓰잖아요. 음식이 나오면 하는 거. 그 진동벨을 국내에서 처음 만든 회사가 예전에는 뭐를 만들던 회사인지 아세요? 바로 호출기 삐삐를 만들던 회사였대요. 휴대전화가 퍼지면서 삐삐 시장이 줄어드니까 그 기술을 진동벨에 활용을 한 거죠. 우리도 일이 뜻대로 잘 안 풀릴 때 바로 포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그 선택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밤입니다. 정승재 경청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안녕하세요. DJ 생선님 정승재입니다. 9월 21일 월요일 첫 곡으로 제니의 Fallen Angel 들으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살다 보면요, 일이 제대로 안 풀릴 때가 많아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인생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야, 이건 진짜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해 버리기도 하는데 아까 오프닝에서 이야기했었던 그 호출기 만든 삐삐 회사는 그러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호출기 삐삐를 더 이상 찾지 않으니까, 야, 이 기술 좀 다른데 한번 써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우리가 지금도 식당이나 카페에서 쓰는 진동벨이라는 거예요. 원리는 똑같잖아요. 그쵸. 음식 다 만들면 호출을 하는 거고, 거기에서 진동벨이, 응, 이렇게 울리는 거니까. 완전히 똑같은 건데, 와, 더 이상 삐삐는 안 차니까, 사람들이. 이런 데서 쓰면 되겠구나. 위기가 찾아와도 너무 빨리 포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네요. 하나씩 방법을 찾아가다가 보면 그 위기가 위기에서 그 기자가 기회할 때 기자라 그러잖아요. 또 다른 기회가 될수 있을 테니까. 그쵸? 삐삐와 진동벨의 상관관계가 있었다니까. 와우. 오늘 처음 알았다고 생각해보니 같은 원리인 것 같네요. 그쵸? 저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가우디 가우스님이 느끼셨던 것처럼 저도 느꼈습니다. 이항규님은 안녕하세요. 수능 이제 59일 남았다고. 와, 100일이 얼마 전인 것 같은데 벌써 5자로 넘어갔네요. 임효정님, 생선님 노래 언제쯤 사랑할 수 있을까 듣는데 요즘 밤 날씨랑 노래가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다고. 오늘은 이 노래를 제대로 느껴보고 싶어서 저녁 먹고 30분 정도 산책하면서 무한반복으로 들었어요.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구나. 선선한 밤 공기에 노래를 들으면서 걷고 있으니까 괜히 영화의 한 장면 같다.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어떤 영화일까요? 오늘 생선님 노래 덕분에 산책까지 제대로 즐긴 것 같다고 아주 길게 고마운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안보라님은, 안녕하세요, 생선님. 월요일 땡깡님과 생선님의 즐거운 케미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경청할게요. 이렇게 또 남겨주셨네요. 맞아요. 오늘 함께할 월요일 코너는 일단 들어봅시다. 월요일마다 함께하는 제 친구죠. 땡깡님 오실 거고요. 오늘은 제가 잠시만 다른 역할을 해볼게요. 2주, 3주 동안 해봤나요? 3주 동안 제가 정석희 자리에 있었잖아요. 냉철한 심판관이었었는데, 오늘은 제가 직접 선수로 뜁니다. 땡깡님과 1대1 토론 대결을 펼쳐보겠습니다. 바다님들도 저랑 땡깡님 중에서 누가 더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는지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도 반디와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거든요. 저한테 전하고 싶은 문자, 이야기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1045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무료인 반디 앱도 좋고요. 오늘은 보이는 라디오 하는 날이니까 유튜브 댓글로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선물 나눠드리는 시간, 장르 불문 생선물 시작해볼까요? 오늘은 선물.

받을 수 있을까 마음이 괜히 두근두근대는 시간입니다. 사연을 보내면 선물이 쏟아지는 코너 장르 불문 생선물. 사람마다요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버릇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잖아요. 긴장하면 손톱을 물어뜯는 사람도 있고, 아니 근데 꼭 이렇게 시작하는 그쵸? 그러니까 말에서도 버릇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바다님들은 어떤 버릇을 가지고 계실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한 생선물의 주제, 나 바로 이런 버릇 있어요. 깊은 고민에 빠질 때 손을 펜으로 계속 돌린다, 긴장하면 머리를 만진다, 무슨 말을 하든 진짜? 이 말부터 나온다. 이렇게 사소한 버릇도 좋고요. 나는 미처 몰랐는데 주변에서 친구들이 너 그거 진짜 자주 해 라고 하는, 내가 미처 인지하고 있지 못했었지만 주위에서 알려준 버릇도 좋습니다. 우리 바다님들의 버릇 솔직하게 털어놔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사연 보면서 중간중간에 선물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도 좋고요. 무료인 반디앱 유튜브 댓글로 참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기다리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루시의 노래입니다. 아니 근데 진짜.

장르 불문 생선물. 지금 들으신 노래는 루시의 아니 근데 진짜였습니다. 노래 듣기 전에 오늘의 생선물 주제 말씀을 드렸죠. 나 이런 버릇 있어요. 나도 모르게 자꾸 나오는 말버릇도 있고 행동. 또 주변에서 야, 너 그거 진짜 자주 해라고 알려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어제 누가 알려줬어요. 협찬은 버릇이 있다 그러대요. 제가 무슨 말을 할 때, 아휴. 이런 거. 그게 있다는 걸 들어서, 야, 이건 절대로 DJ로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협찬은 거.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의식적으로 그런 거 나올 때마다 좀 저에게 여러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쌤, 지금 협찬 써요! 이렇게. 아니면 유튜브 댓글, 그리고 반디앱으로. 저 무조건 고쳐야 돼요, 그거. 그런 얘기가 있다 그래서 말하는 직업이 그런 버릇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 바다님들은 어떤 버릇을 가지고 있는지. 정현주님. 저는 머리카락을 자주 쓸어 넘겨요. 특히 급격히 체력이 떨어지게 되면 또 그래서 오후쯤 되면 머리가 산발이 돼 있다고 좀 불편하시겠다. 저도 좀 그런 거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머리 좀 만지고요. 5010님. 제 버릇은 상대방의 이야기가 재미없으면 멍해진다고. 얘기 안 듣는 티가 너무 난다고. 저는 버스기사고 오늘 처음 들어요. 응? 그게 무슨 말이죠? 왜 갑자기 그 주제가 바뀐 것 같지? 방금 나온 노래, 루시의 아니 근데 진짜 이 노래도 너무 좋아요. 이게 지금 같은 거예요? 제가 최근에 베이스 기타 입문했거든요. 사연을 쓰다 보니까 할 말이 너무 많네요. 진짜 같은 분의 이야기였어요. 오늘부터 열심히 들으실게요. 아유, 5010님, 처음으로 남겨주셨네요. 선물 드려야죠. 어떤 거 드릴까요? 치킨 드릴게요. 치킨. 퇴근하신 다음에, 가족들과 함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0506님, 저는 몰랐는데 제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상대방의 눈을 끝까지 바라본대요. 이건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해도 많이 받는다고. 어떤 때는 싸우자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제가 본인을 좋아하는 줄 알았다고 저한테 고백도 했다고요. 근데 저 사실은요, 아무 생각 없어서 멍하니 있는 거예요. 그랬네요. 저는 오히려 다른 사람과 볼때 눈을 잘못 마주친 뭐가 없을 때, 기에 눌렸을 때. 그래서 저, 그 뉴욕이나 이렇게 미국 입국할 때, 외국에서는 눈안 마주치고 얘기하면 그게 예의가 아주 없는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영어를 하니까 얼마나 저는 자신이 없겠어요. 그래서 눈길을 피했거든. 그랬더니, Hey! Look at me! Look at me! 막 계속 그러더라고요. 눈 쳐다보라고. 그래서 되게 무서웠어요. 그랬었던 기억도 나는데. 유태진님. 저는 버릇인 줄 몰랐는데요. 손가락을 자주 우두둑 꺾는데요. 저도 그 버릇 있는데, 저는 알고 있는 건데. 이게 뚜둑하면 기분 좋잖아요. 어쩔 때는 그, 뚜둑의 최고봉이 뭔지 아세요? 발가락도 있고 한데, 최고봉은 허벅지, 골반과 허벅지 뚝 하는 거. 그거 할줄 아세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이거 팍 하면 허벅지 팍 내려가면 뚝 소리 나는데, 시원해지잖아요. 그거 안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연골 좀 없어진다는 얘기. 유태진님, 연골 조심하셔야 되니까, 햄버거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로 연골 많이, 칼슘이 필요한가? 라라라333님. 저는 가위질에 집중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혓바닥이 빼꼼하고 나온다고. 왠지도 모르겠까. 아, 이거 뭔지 알아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는데, 힘줄 때, 옛날에 딸기잼 좀 따달라 그러면, 그잘안 따질 때 있잖아. 그러면 꼭 혀를 쭉 내밀면서 힘 주시던데. 이렇게, 어? 항상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이거 고쳐야 된다, 이거. 그쵸? 좀 고치는 게 나을걸요? 김상원님. 제가 웃을 때옆 사람을 친다 그러더라고요. 살짝 건드리는 정도긴 한데 고치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것도 오해받을 수 있어요, 김상원님. 괜히, 얘가 왜 이렇게 스킨십

이들은 샵 1045 문자, 무료인 반디앱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제가 곧바로 답변해드립니다. 노래 듣고 시작해보죠. 페더 엘리아스의 노래입니다. Loving You Girl.

차, 갓 건져올린 싱싱한 질문을 읽고 산지에서 곧바로 답변을 보내드리는 시간. 바다가 묻고 생선이 답한다. 산지 직송 질문 맛집. 제이 생선님한테 궁금한 거 다 물어보는 시간, 산지 직송 질문 맛집입니다. 공부 고민도 좋고요. 공부와 전혀 상관없는 사소한 질문도 좋고, 저에게 의견을 물어보셔도 좋고, 궁금한 거 있으면 그냥 다 보내주십시오. 오늘도 바다님들이 보내주신 질문 중에서 아이고 저기 아이고 이거 한번 건져볼까요? 영달크림님의 사연입니다. 생선님, 오늘이 아니구나. 올해 수능 보는 08인데요. 수능같이 큰 시험 볼 때 긴장하지 않는 법이 있을까요? 긴장. 저는 이 긴장을 너무 깊게 연구를 하고 싶었어요.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있는데, 사람이 많으면 긴장을 하나? 중요한 시험이면 긴장을 하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긴장하는 느낌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이건 것 같아요.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잘 못하는데 잘하려고 하면 긴장해요. 야,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잘 못하는데 내 실력보다 메이크업을 하고 싶은 거야. 좀 더 돋

0: 보이게 하고 싶은 거야. 내 가진 거보다 더 잘나 보이게 만들고 싶으면 긴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강의하는 거는요, 100만 명이 있어도 1도 안 떨릴 것 같아요. 긴장 하나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노래할 때는요, 2명, 3명 앞에서도 떨어요. 왜? 내가 노래를 잘하고 싶으니까. 너무 잘하고 싶으니까. 뭐보다? 내가 가진 실력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에게 좋은 평가를 내려줬으면 좋겠다. 결과는 좋은데, 좋고 싶은데, 내가 가진 실력은 낮을 때. 그때 긴장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돌이켜서 생각해보니까 많이 그래요. 모인 사람에 상관이 있는 게 아니야. 또 하나, 모인 사람이 되게 많더라도요. 그리고 내가 낯선 환경에 모이더라도, 있더라도 내가 가진 실력보다 조금 더 잘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긴장이 풀어질 때는 언제냐면 반응이 좋을 때더라고요. 반응이 좋을 때. 어디 가서 발표를 한다 그러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별로 좋지 않을 때보다는 반응이 좋으면 긴장이 풀어져요. 긴장이 풀어지면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실력보다 조금, 그렇지, 위의 모습도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가수분들이 무대 위에 서거나 아니면 강연하시는 분들이 무대 위에 있을 때 청중 등, 그러니까 관객들의 반응에 따라서 그날 컨디션에 급격한 차이를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드린 결론, 긴장하지 않는 법, 수능에서 긴장하지 않는 법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실력을 쌓아라. 실력보다 높은 점수를 바라지 말고 1등급보다 높은 실력을 쌓아서 더 내 실력보다 낮은 1등급 92점을 쟁취하라. 오늘의 답변 어떠셨나요?
1: 와우.
0: 뭐 이렇게 짧아요? 와우로 끝났네요. 이렇게 산지직송 질문 맛집 생선님한테 궁금한 질문 올려주시면 주제 상관없이 모두 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다 막힌 것도 좋고요. 평상시에 궁금했었던 거 아니면 저의 의견도 괜찮습니다. 친구랑 이걸로 싸웠는데요. 누가 더 맞는 것 같으세요? 이런 의견도 좋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무료인 반디의 메시지, 오늘 같은 날은 유튜브 댓글로도 올려주시면 됩니다. 노래 듣고 와서 월요일의 코너지기 경청의 비타민 상큼이 땡깡님과 함께하는 월요일 코너 일단 들어봅시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어떤 노래 들을까요? 톤즈앤아이네요. 톤즈앤아이의 노래입니다. 댄스 몽키.

0: 토론 대결이 펼쳐지는 월요일. 제가 지금까지 세 번의 토론 대결을 진행자 자리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땡깡이가요, 아직 한 수 더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나섭니다. 토론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토론이다. 오늘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1: 하! 저도요, 1년 동안 생선님이 어떻게 말하시는지 계속 봤거든요. 아, 이런 주제가 나오면 생선님이 이런 쪽으로 나오시겠구나. 이런 대충 감이 옵니다. 아, 그 느낌 잘 활용해서 오늘은 제가 꼭 말 더 듣지 않고 이겨보겠습니다.
0: 오늘은 누가 토론 왕이 될지 두 사람의 토론 실력 일단 들어봅시다. 춤은 뭐 우리나라 최고고, 노래 잘하고, 말도 귀엽게 잘하고, 분위기도 잘 띄우는, 더군다나 착하기까지 하고, 먹는 것도 좋아하고, 살 빼는 것도 좋아하고, 최고의 재간둥이. 하지만 토론에는 자신이 좀 없대요. 우리 토론을 싫어하는 경청의 월요일 친구예요. 땡깡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토론 그래도 좋아하긴 하지만
0: 좋아합니까?
1: 제가 잘하지 못해서 좀 자신감이 없는 거고요. 예. 안녕하세요. 월요 요정 땡깡입니다.
0: 예, 월요 요정 땡깡님 나와주셨습니다.
1: 네.
0: 아니 릴스 올린 거 보니까 할머니랑 또 야구장 갔다
1: 왔어요. 네, 할머니랑 예. 창원에 예. 야구장에 갔다 왔어요. 아, 할아버지까지.
0: 할아버지까지. 네, 원래 두 분도 많이 다니세요?
1: 두 분은 저희가 가야 같이 가시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손주랑 이렇게 노는 거 되게 좋으시니까 네, 네. 손주 보고 싶은 마음에 야구장도 다니시나 보네요.
1: 맞습니다.
0: 응원도 하세요?
1: 응원 되게 열심히 하시고 네. 사실 할머니는 별로 크게 관심은 없는데 할아버지가 네. 진짜
0: 열심히 하세요?
1: 예, 네, 다이노스 광팬이셔서
0: 일어서시고
1: 막
0: 일어서시는구나.
1: 환호하시고. 근데 할머니는 진짜? 할아버지 때문에 야구를 다 알고 계시는.
0: 아, 항상 옆에서 네, 지켜보시니까.
1: 지켜보시니까.
0: 맛있는 것도 먹었어요?
1: 맛있는 거 먹었고요.
0: 뭐 먹었어요?
1: 저희 먹방도 거기서 찍었거든요.
0: 뭐 먹었어요?
1: 뭐 먹었냐면 크림새우랑 고추튀김이랑
0: 크림새우 고추튀김
1: 떡볶이랑 여러 가지 먹었습니다.
0: 지아나님이 고추튀김과
1: 맞아요.
0: 떡볶이 잘 어울린다고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랬는데 순대 잘 어울린다 그러다가 졌잖아요.
1: 졌잖아요.
0: 맞아요. 그 고추튀김 먹었어요?
1: 고추튀김 진짜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으니까
0: 진짜 맛있어요?
1: 진짜 맛있더라고요.
0: 그래도 곧바로 수긍을 하시는 게 참 좋네요.
1: 네,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0: 그렇다면 할아버지, 할머니 하나, 둘, 셋.
1: 응?
0: 어떤 분이 더 좋으세요?
1: 전 둘 다 좋아요.
0: 아, 그럼 아직까지 애기인 거예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1: 네.
0: 엄마가 더 좋은지 아빠가 더 좋은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해요.
1: 그러면은 어른이세요? 하나, 둘, 셋. 할아버지, 할머니 하나, 둘, 셋.

0: 다 돌아가셨잖아요.
1: 그 예전의 기억으로라도 안 될까요?
0: 할아버지는 저희 아버지 어릴 때 돌아가셔서 아예 뵙질
1: 아,
0: 못했어요.
1: 그러세요?
0: 예.
1: 알겠습니다. 네.
0: 서혜진님이, 땡깡님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혜진님. 반갑습니다.
0: 예, 라라라333님은 땡깡님 퍼스널 컬러가 핑크인가요?
1: 저
0: 물어보셨네요.
1: 맞아요. 핑크 돼지입니다.
0: 핑크가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하시나 보다.
1: 네, 진짜 이렇게 잘 소화하는 남성분 없을걸요, 잘? 이렇게 핸드폰도 핑크.
0: 보통 돼지 수컷이 핑크색이잖아요. 그래서,
1: 네.
0: 전 세계에 있는 수컷
1: 네.
0: 중에서 핑크색이 잘 어울리는 게 돼지 수컷, 그 다음에 땡깡, 이렇게 있어요.
1: 아, 그러면 같은 종족으로 보시려고 하시는 거죠?
0: 맞아요. 저도 그래서
1: 아.
0: 핑크색 옷 진짜 많아요.
1: 아, 그러세요?
0: 예. 네.
1: 저번에 잘 어울리시긴
0: 잘
1: 하시더라고요.
0: 어울린다니까. 우리,
1: 저희
0: 아이,
1: 같네요, 종족이.
0: 돼지가 핑크잖아요.
1: 저희
0: 그래서
1: 종족이
0: 그래요.
1: 같네요.
0: 아이, 그럼요. 똑같습니다. 아이고. 추석
1: 추석.
0: 연휴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합니다. 계획 같은 거 세우셨어요?
1: 저는 그래서 이제 목요일에 출발하면 늦잖아요.
0: 예.
1: 그 뭐라 그래? 엄청 막히잖아요.
0: 어디 가요? 창원에
1: 아,
0: 또?
1: 저희가 또그 창원 주변에 의령으로 갑니다.
0: 의령에 왜요?
1: 할머니 할아버지가 거기 사셔가지고 의령으로 가는데 너무 막히니까 내일 출발하려고요.
0: 내일이요?
1: 미리 갔다가 빨리 오는 걸로.
0: 요즘 무슨 뭐 스케줄 같은 거안 바쁘신가 보네요?
1: 네. 그게 스케줄이에요. 가서 영상도 찍고 하는 거죠.
0: 아, 거기서 찍으면
1: 네.
0: 되니까. 가면 맛있는 것도 해주세요.
1: 해주시죠.
0: 할머니들 보통 된장찌개나 이런 거 해주시면 고봉밥이라 그러죠. 이렇게 팍 가득해가지고 빨리 먹으라고.
1: 저번 주에도 갔다
0: 뼈밖에
1: 왔는데,
0: 없다고 막 그러고.
1: 네.
0: 그쵸, 그쵸.
1: 근데 요즘에는 저는 그 구박받아요. 좀살 많이 쪄가지고.
0: 진짜?
1: 너무 이렇게 때리면 착 소리가 나니까
0: 아,
1: 싫어하시더라고요.
0: 온 가족이 되게
1: 네.
0: 폭력적이신가
1: 네.
0: 보네요.
1: 약간 좀 그런 느낌 있네요.
0: 예, GOD817님이 저는 추석에도 시험 공부해야 된다고. 맞아, 공부해야 되는 분들
1: 아,
0: 상당히
1: 맞아.
0: 많을
1: 중간고사
0: 거예요.
1: 기간이에요.
0: 공부해야 되는 분들 정말 많아요.
1: 화이팅!
0: 맞아요. 화이팅! 이렇게 또 해주셨습니다. 할머니랑 야구도 보고, 할아버지랑도 야구 보는 사랑둥이 손자. 그것도 두 분을 다 똑같이 사랑하는
1: 네.
0: 귀여운 손자. 땡깡님과 함께하는 일단 들어봅시다. 오늘도 하나의 주제를 두고요. 서로 다른 입장에서 토론을 해볼 겁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3주 동안은 정석희의 역할을 했습니다.
1: 네.
0: 아주 공정한 사회자 역할을 했었다가 오늘은 직접 토론자로 나선다 그러는데, 저는 오늘 땡깡님과 1대1로, 지금까지 땡깡님의 전적은 3전 3패, 지하나님한테 2패, 진절미님한테 1패입니다.
1: 아.
0: 오늘의 예상,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1: 저는요, 살살 부탁드릴게요. 오늘.
0: 저는 토론 한 번도 안
1: 아니요,
0: 해봤어요.
1: 저는
0: 저
1: 항상
0: 못해요, 토론.
1: 생선님이
0: 전혀.
1: 이렇게 갑자기
0: 예.
1: 저한테 반기를 드실 때가 있으시잖아요. 어떤 의견을 말했을 때. 그럴 때 제가 좀 허덕이는 그게 PTSD가 올것 같아요. 오늘 토론할
0: PTSD.
1: 때.
0: PTSD가 무슨 약자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가 살살할게요.
1: 이런 거 싫어요.
0: 자, 이런 거
1: 이런 거
0: 싫어하시는 우리
1: 힘들고요. 그래서 좀 자신
0: 땡깡님과
1: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0: 함께 하고
1: 해보겠습니다.
0: 계십니다. 맞습니다. 열심히 하는 그 각오
1: 네.
0: 좋습니다. 자세 참 좋고요. 좋아요. 오늘 심사는 제가 못하니까 밖에
1: 네.
0: 계신 제작진 분들이 맡아주신다고 하고요.
1: 오, 좋아요.
0: 개인적인 감정은 싹 빼고 공정한 심사
1: 아니,
0: 부탁드립니다.
1: 오늘따라 너무 두 분이
0: 예.
1: 빛이 나세요.
0: 빛이
1: 네, 두 분의
0: 난다라고.
1: 외모가 지금 딱 보이는데,
0: 예.
1: 빛이 나십니다.
0: 오늘따라가 아니고 저는 항상 두 분의 외모는 저는 항상 감동이었습니다. 예. 오늘만 느끼셨구나. 자, 오늘
1: 오늘,
0: 심사 공정하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바다님들도 저희 얘기 들어보시면서 어느 쪽 말이 더 맞는 것 같은지, 누가 더 설득력이 있는지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인 대결은 지금처럼 2부에서 하고요. 1부에서는 가볍게 몸풀기 토론. 여기도 당연히 점수는 나옵니다. 승자는 가릴 겁니다.
1: 오.
0: 주제를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1: 네.
0: 주제는 이겁니다. 아르바이트가 오후 5시부터 시작이라면 몇 시에 도착하는 게 좋을까요? 5분 전, 4시 55분까지 가면 충분하다. 15분 전, 4시 45분에는 가야 한다.

0: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평소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편인지 먼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 번도 늦으신 적 없잖아요.
1: 그쵸, 경청에는 늦은 적이 없죠.
0: 딴 쪽에는 많이 늦으세요?
1: 저는 친구랑 조금 5분 정도는 늦는 것 같아요.
0: 왜 5분이나 늦으세요?
1: 아, 그러니까요. 친구들이
0: 그렇죠.
1: 착해가지고.
0: 친구가 착해서
1: 네.
0: 착한 사람을
1: 봐주네요.
0: 이용하는 스타일이시네요. 그렇죠.
1: 아니에요.
0: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1: 근데 요즘엔 그러려고
0: 많이
1: 하지
0: 그래요. 많이
1: 않아요.
0: 그래요.
1: 진짜. 반성하고 있습니다.
0: 아니, 반성하지만 사람은 고쳐 쓰는 거
1: 아니에요.
0: 아니에요?
1: 고쳐 쓸수 있고요. 저 거듭날 수 있어요.
0: 거듭나기 힘들어요.
1: 거듭날 수 있습니다.
0: 그거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고, 야, 너 진짜 바뀌었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1: 네.
0: 저 거듭날 수 있을까? 100번 얘기해봤자 소용없습니다.
1: 그래요?
0: 앞으로는 착한 친구들에게 더 잘해주는 땡깡님이 되시길 바라면서,
1: 알겠습니다.
0: 땡깡님의 선택을 먼저 알아보죠. 5분 일찍, 4시 55분까지 가야 한다. 15분 일찍, 4시 45분까지 가야 한다.
1: 저는요, 제가 알바를 했을 때도 그랬는데,
0: 예.
1: 5분 일찍 가서 55분까지 도착해야 된다.
0: 5분 일찍 가야 된다. 그러니까 55분까지는
1: 네.
0: 도착해서 5분 준비하고 곧바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그렇습니다.
0: 저는 15분 정도는 일찍 가야 한다.
1: 그러세요?
0: 예. 라고 생각합니다. 어떨수록 그 점장님이 착할수록 이용하지 말고 15분 정도는 일찍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입장이 갈렸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몸풀기 대결이니까 편하게
1: 네,
0: 하십시오.
1: 알겠습니다.
0: 땡깡님의
1: 땀나요, 지금.
0: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1: 네.
0: 제한 시간은 30초고요.
1: 네.
0: 시계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천천히 말해 주셔도 됩니다.
1: 네.
0: 3주 동안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시간은 충분합니다.
1: 네.
0: 천천히 이야기 하셔도 됩니다.
1: 네.
0: 준비되었으면 시작해보죠. 준비되셨습니까?
1: 준비됐습니다.
0: 준비됐습니다. 그렇다면, 초시계 주세요!
1: 어차피 5시까지만 출근하면 되기 때문에 몇분더 오든 상관없는데, 그래서 저는 5분 전에 딱 와서 옷 갈아입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찍 15분, 20분 더 온다고 해서 시급 더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에 집에서 저는 기를 조금 더 모으겠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면 기가 빨리기 때문에 기 충전이 무조건 필수이고요. 그리고 3분이면 충분히 옷 갈아입을 수 있습니다. 제가 CGV 알바할 때,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옷을 후딱 갈아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장에서 알바를 해봤었는데 3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3분 전까지만 해도 되고요. 5분 전도 충분합니다.
0: 아, 좋습니다.
1: 네.
0: 땡깡님의 의견. 3분이면 충분하지만 5분이면 그냥, 보통 하는 표현으로 뒤집어 쓴다. 라는 의견.
1: 네.
0: 맞죠?
1: 뒤집어 쓰나요? 뭘 뒤집어 써요?
0: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1: 네.
0: 괜찮습니다. 아, calm down.
1: 네.
0: 그렇다면, 이제부터 저의 의견.
1: 네.
0: 오후 5시에 시작이면 4시 45분까지는 가야 된다라는 저의 의견 초식해 주십시오.
1: 들어볼게요.
0: 참 안타깝습니다.
1: 왜요?
0: 15분 일찍 간다고 해서 시급 더 주는 거 아니다라는 이야기하는.
1: 네.
0: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단순하게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땡깡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나는 돈만 벌면 끝이라고 하는 그런 아르바이트의 태도가, 어머, 끝났어요? 와, 빨리 얘기해야 되는구나.
1: 네, 너무 여유를 부리시는데요?
0: 여유 있습니다.
1: 역시 토론 지금
0: 여유
1: 오랜만에 보셔서
0: 있습니다.
1: 너무 여유가 있으세요.
0: 저 토론 안 해봤습니다. 아, 저진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1: 왜냐면요,
0: 예.
1: 토론도 이렇게 여유 부리시면 안 돼요.
0: 아, 안 됩니까?
1: 상대한테 이게 예의가 없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야 돼요.
0: 아이고, 예의 갖추겠습니다요! 죄송합니다요!
1: 그리고 본인한테 안 좋으실걸요? 다못 말하셨잖아요.
0: 그러네요.
1: 네.
0: 거의 진것 같은데요,
1: 네.
0: 정말. 2부 본 순서에서는 제가 빠르게 한번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사람의 의견. 한 분은 제대로 말씀해 주셨고, 한 분은 땡깡님의 인생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1: 그니까요.
0: 멈췄습니다. 이 안타까운 마음에서
1: 안타까워요.
0: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바다님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토론에 나선 저희들에게 힘을 좀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문자.

문자로 그리고 무료인 반디 앱 유튜브 댓글로 여러 가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이라이트의 노래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듣고 오겠습니다.

0: 하이라이트의 노래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듣고 왔습니다. 노래 듣기 전에요. 저와 땡깡님의 몸풀기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아르바이트가 오후 5시에 시작한다면 몇 분까지는 와야 될지 각자의 의견을 펼쳐봤습니다. 우리 바다님들의 의견은 뭘까요? GOD817님. 티처스의 유튜브 버전 디저스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생선님 토론 못했었는데 크크크. 가우디 가우스님 역시 본 게임 전에 힘쓰지 않고 미리 분위기 파악하는 용이 주도한 생선님 누구의 말이 맞을 것이냐.
1: 킹 받아요, 그래서.
0: 4775님, 저도 알바할 때 항상 5분 전에 도착했어요. 옷 갈아입고 준비하는데 오래 걸리는 일도 아니었고, 출근 시간 맞춰서 바로 일을 시작했거든요. 지각만 안 하면 몇분 전에
1: 그쵸?
0: 오는지는 각자 알아서 생각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옷
1: 지각만 하면 되는 거야.
0: 갈아입는데 5분이 걸린다 그러잖아요.
1: 네.
0: 5분 걸리지 않고 3분 걸렸다
1: 저는 3분
0: 그랬었잖아요.
1: 걸렸어요.
0: 그런데 그러다가 톡이 올 수도 있죠. 급한 톡. 톡 확인하는데 보통 30초에서 1분 정도는 걸리고요.
1: 네.
0: 거기다 답변하는데 1, 2분 더 지나갈 수 있어요.
1: 아,
0: 그러니까 옷
1: 근데.
0: 갈아입고 톡한번 오면 금방 시간 가고요. 그때 화장실 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화장실
1: 아.
0: 가면 짧은 건 50원, 긴 거는 100원이지만 화장실은 짧으면 1분, 길면 3분 이상 걸려요. 그러면 벌써 거기에서도 8분이 넘어가요. 그런 일은 한 번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저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 거는 어차피

0: 더 주는 것도 아니니까
1: 네.
0: 어느 정도 늦은 거는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아니란 태도. 그 아니란 태도가 어? 평생을 즐겁지 못한 인생으로 만든다라고 생각합니다.
1: 나 무서워. 저 왜 혼나요? 근데요, 제가 예. 봤을 때는
0: 예.
1: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하면
0: 그래서
1: 힘들죠.
0: 15분이면 충분합니다.
1: 그래서 5분 전에
0: 모든
1: 왜냐하면
0: 예 말씀하시죠.
1: 왜냐면요 그 집에서 다 볼일 보고 오고 오는 기간에 카톡 볼 수 있어요. 대중교통에서. 그래서 그런
0: 급... 뭐를 볼 수 있다고요?
1: 카톡이요.
0: 아니 도착했는데 톡이 올 수 있습니다.
1: 그거 왜
0: 엄마의
1: 봐요?
0: 급한 문자일 수 있습니다.
1: 그건 출근해서라도 답장할 수 있잖아요.
0: 그럼 휴대폰을 안 가지고 다닙니까? 그런 논리라면 휴대폰 자체를 가지고 나오면 안 되겠네요. 톡도 보면 안 되는데 전화와도 안 받으실 거죠? 엄마가 막 전화가 와요.
1: 네.
0: 부진통화가 163개가
1: 네.
0: 왔어.
1: 네네.
0: 그래도 안 받으실 겁니까?
1: 네, 저는 5분 전이면 급하니까 출근해야 되니까 안
0: 그
1: 보는데.
0: 정도의 알바를 생각하는 마음가짐이라면 15분 일찍 와서 준비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1: 그렇지 않습니다.
0: 왜 그렇지 않습니까?
1: 아, 저는 근데 그걸 꼭 봐야 되나요? 그 급한 문자를? 일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0: 그 정도의 정신 상태라면
1: 네.
0: 5분 전에 와가지고 띵까띵까 하는 것보다는
1: 네.
0: 15분 전에 와가지고 먼저 공기를 파악해야죠. 매일매일 달라지는
1: 나의?
0: 일터.
1: 어.
0: 일터의 공기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수인계도 받아야 됩니다.
1: 근데 인수인계도 출근해서 받으면 됩니다. 출근해서 받은 그거부터가 일입니다. 제가 왜
0: 그 정도의 정신 상태라면
1: 네.
0: 톡 받으십시오. 전화도 받으십시오. 게임도
1: 왜요?
0: 하십시오.
1: 아니요, 아니요. 인수인계는 일입니다. 일. 저는 출근해서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인수인계도 출근해서 하겠습니다.
0: 군대를 다녀온 분들은 근무 전에 인수인계를 한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1: 네.
0: 5시부터 6시까지 말번초 근무를 쓴다.
1: 네.
0: 그러면 당연히 5분 전에는 도착해야 되고
1: 네?
0: 도착하기 10분 전에는
1: 네?
0: 출발해야 됩니다.
1: 오.
0: 불침번을 쓰더라도 15분 전에는 준비를
1: 근데 군대는
0: 시작해야
1: 됩니다. 아르바이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네.
0: 아르바이트는 그럼 대충 해도 된다라는 말씀이십니까?
1: 아니요. 그 문제가 아니라 조금 다른 분위기라는 거죠. 오, 벨 소리가 울렸네요.
0: 예.
1: 고만하시라는 건가 봐요. 우리 너무 뜨거워요.
0: 오늘 몸풀기 대결의 우승자는 누구인가요?
1: 어? 나왔나?
0: 뭐예요? 땡땡이의 기선을 제압해버린 생선님이 몸풀기 게임의 우승자로 선정되었습니다.
1: 진짜요?
0: 빰빠라밤빰빰빰빰 빠밤 빠밤 빠밤
1: 근데 진짜 기가 확 눌려요. 기가 눌렸어요 지금.
0: 땡깡님이 기가 눌렸습니다. 한마디 해주시죠.
1: 지금 땀이 너무 많이 나고요.
0: 저는
1: 지금 네. 퇴근 마려워졌어요.
0: 퇴근 마려워졌어요? 네. 정말요?
1: 살살해주시라고 했는데 너무 무서워요.
0: 그럴게요.
1: 네.
0: 제가 저런 느낌이네요.
1: 어떤 느낌이요?
0: 아니에요. 그런 얘기하면 또 혼날 것 같아요.
1: 네. 뭐지? 누구한테 혼나는 거지?
0: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우리 의견도 많이 왔을 것 같은데요. 그쵸?
1: 어, 보고 싶어요.
0: 그렇죠? 한 시간에 정해진 시급을 받고 일하는데 15분은 너무 큰 손실 같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1: 네.
0: 손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1: 왜요?
0: 그게 손해가 아니에요.
1: 왜요?
0: 그게
1: 왜요?
0: 왜 손해예요? 어, 그걸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난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손해라고 생각하잖아 그걸.
1: 그러니까 왜 손해가 아니에요 그러면?
0: 그러니까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을 받는 거는
1: 네.
0: 그거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사주를 위한 행동이에요? 나를 위한 행동이에요?
1: 죄송한데 사주가 뭐예요?
0: 사장님을 위한 행동이에요? 나를 위한 행동이에요?
1: 나요.
0: 그렇게 생각하세요?
1: 돈받
0: 그래서 손해가
1: 돈
0: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왜 손해예요? 나의 발전인데.
1: 아, 그래요?
0: 어.
1: 네.
0: 너무 근시안적이에요.
1: 오.
0: 난 그래서 아니요. 그 얘기하면 또 그래요. 오늘은 1부는 여기까지 가고
1: 저는 어차피 졌으니까 그냥 들어드렸습니다.
0: 자, 1부 끝곡으로 소연의 퇴사할게요 들으면서
1: 지금 제
0: 2부로
1: 마음이에요.
0: 건너가겠습니다.
1: 지금 제 마음입니다.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마유, when are you coming down? I've been waiting forever.
2: I'm so sorry. Work is running a little late. Maybe 15 more minutes?
1: 15 minutes? I'm getting hangry over here.
2: Hangry? 그게 무슨 말이지? 세리나가 스펠링을 틀릴 리는 없는데.
1: 선생님, hangry는 hungry와 angry를 합친 말이에요. 요즘은 몇몇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2: 오, 신기하네요. 이제 알겠어요. 역시 일상에서도 라이팅이 중요하네요.
1: 맞아요. 일상 대화나 여행할 때도 영어는 라이팅에서 시작됩니다.
2: 맞아요. 라이팅이 쌓이면 스피킹도 쉬워집니다.
1: That's right. So let us help make your English learning easier.
2: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한 줄기 상쾌한 바람 같은 속 시원함이 필요할 때, 마음이 잘 통하는 편안한 친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오세요. 유쾌하게 소통하고 따뜻하게 공감하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1: EBS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2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고요. 제 옆에 앉아 계시는 분, 어머, 핑크색 옷을 입으셨어요. 누구예요?
2: 네, 경청의 귀염둥이, 재간둥이, 사랑둥이, 핑크보이 땡깡입니다.
1: 핑크보이 땡깡님과 yes. 함께하고 있는 월요일 일단 들어봅시다입니다. 임효정님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생선님 경청하시는 날에 EBS에 몇 시쯤 도착하는지. 저는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일찍 도착하는 것 같은데요. 7시 50분에 녹음이 있을 때는 한 6시 반에서 한 7시 좀 전에 도착하는 것 같고 생방송만 있을 때는 9시 정도에 도착하는 것 같습니다. 와. 9시. 빨리 도착할 땐 8시 반 그렇게 도착하는 것 같은데요. 땡깡님은 언제 도착하세요? 5분 전에
2: 저 도착하세요? 말하기 싫어요.
1: 아, 5분 전에 도착하세요? 언제 도착하세요? 우리가 몇 시까지 오는 거죠?
2: 저 말하면 또
1: 10시 반까지 오는 거죠?
2: 혼날 것 같아요.
1: 10시 반까지.
2: 저는요. 들쑥날쑥한데 예. 10시에서 10시 예. 15분 사이에 옵니다.
1: 오, 그럼 양호하시네요. 네. 15분 전에 도착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요. 그럼 됐죠. 뭐. 6465님 알바생과 사장님의 100분 토론 같다고. 알바생 너무 불쌍하다고.
2: 그러니까요.
1: 정짱구님 토론은 기세다. 맞아요. 기세예요. 뭐 본 게임에서 잘하시면 되죠. 아니 본
2: 게임 왜 난 기세가 없지?
1: 아니야 할 수 있어요. 루리님 땡깡님 오랜만에 보는데 작년보다 더 성숙해지신 외모 남자다워진 외모를 보여주시고 계시다고.
2: 요즘 운동하고 있는데
1: 루리님이 남겨주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운동하세요?
2: 네.
1: 그러시구나. 너무 좋아요.
2: 루리님 사랑합니다.
1: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를 카메라를 쳐다보면서 이야기해 주신 땡깡님과 함께하는 시간 1부에서는 가볍게 몸풀기 토론을 해봤고요. 이제부터 진짜 승부가 펼쳐집니다. 이번에는 결과에도 제대로 반영되는 본격적인 토론 대결이 시작될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2: 네.
1: 저도 준비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 대결 시작해 볼 텐데요. 이번 주제는 상황극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어, 땡깡아, 땡깡아. 이것 좀 봐봐.
3: 어, 왜, 왜, 왜? 무슨 일인데? 어,
1: 내가 지금 우리 마라탕 먹고 있다고 인별그램 스토리 올렸거든? 어, 근데 보검이가 어떻게 내 스토리 봤어? 우리 반 반장 박보검. 내가 좋아하는 그 보검이가 내 스토리 읽었어.
3: 야, 난 또 뭐라고. 야, 그거야, 그냥 어쩌다 봤을 수 있지, 스토리는.
1: 어쩌다 본 게 아니라니까. 내가 스토리 올리면 맨날 본다고. 바로 봐. 지난주에는 내가 올린 스토리. 어, 나 정말. 어. 하트 눌렀잖아.
3: 야, 네 스토리가 그냥 재밌었나 보지. 아니면 네 얼굴이 웃겼거나. 하트는 그냥 재밌네, 공감해요 이런 뜻으로 누를 수 있는 거잖아. 그게 나 너 좋아해요 이런 뜻이 아니야.
1: 아니 그래도 내 스토리를 계속 챙겨본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 관심 있다는 뜻 아니겠어? 난 좀 그런 것 같은데.
3: 나는 아니라고 본다. 예.
1: 토론 주제가 나왔습니다. 친구가 내 인별그램 스토리를 자꾸 본다면 나한테 호감이 있는 것이다. VS 그 정도는 아니다. 호감이 있냐 없냐를 따져보는 시간. 땡깡님은 친구들 인별그램 스토리 확인하십니까?
2: 저는요. 친한 친구들은 다 보는 것 같아요.
1: 친한 친구들.
2: 네, 별로 안 친한 분들은 잘 안 봅니다.
1: 예. 네. 그렇다면 네. 오늘의 주제 중에서는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2: 저는 인별 스토리를 자꾸 본다고 해서 나한테 호감이 있는 건 아니다를 고르겠습니다. 네.
1: 아니다. 네. 호감이 없어도 스토리는 확인할 수 있다 쪽에
2: 있고

0: 좋아요도 누를 수 있다.
1: 좋아요도 누를 수 있다. 이쪽에
0: 네.
1: 서셨고요. 그렇다면 저의 의견은 호감이 있으니까 눌렀답니다.
0: 오.
1: 누가 이길 것인지 본 대결 한번 기대를 잔뜩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본인이 스토리 올리고 나서는 어때요? 누가 눌렀는지를 봐요, 안 봐요?
0: 저는요, 누가 봤는지는 안 보는데,
1: 예.
0: 누가 좋아요를 눌렀는지는 알림이 뜨거든요? 그래서 그럼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꼭 보는 편이에요.
1: 그게 왜 궁금하죠? 지금 시작됐습니다. 그게 왜 궁금하죠? 호감도 아닌데.
0: 저는
1: 왜
0: 지금
1: 궁금해요?
0: 시작 안 했기 때문에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나 피할 거야, 이제. 나 기세에 밀리지 않을 거야.
1: 그게
0: 차단할 거야.
1: 궁금하다고요. 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과 인별그램 마팔이에요.
0: 네.
1: 그러면 그 사람이 올리는 스토리
0: 네.
1: 마팔이면 보죠. 마팔이면 봅니까? 확실합니까?
0: 네.
1: 마팔이면? 마팔을 왜
0: 마팔이면
1: 했습니까?
0: 봐야죠.
1: 마팔을 왜 했습니까, 그러면?
0: 마팔이요?
1: 예. 싫어하는 감정이 들어서 했습니까?
0: 아는 사이니까 하죠.
1: 아는 사이면 무조건 마팔을 합니까?
0: 전 보통 그러는 편인데요.
1: 아는 사이면?
0: 네.
1: 싫더라도?
0: 싫더라도.
1: 너무 싫어! 상상만 해도 막 미치겠어. 출근도 하기 싫어. 그래도 마팔합니까? 알면?
0: 알면이요?
1: 예.
0: 아, 네.
1: 알면 무조건 마팔합니까?
0: 네.
1: 그리고 스토리도 항상 읽습니까?
0: 스토리는 근데 친한 분들만.
1: 쳐다만 봐도, 쳐다만 봐도 소름이 끼쳐! 그런데 스토리를 클릭하십니까?
0: 근데 지금 토론 시작 안한 거죠?
1: 시작 안
0: 저
1: 했습니다.
0: 제가 말안 할래요. 저또 점점 넘어갈 뻔했어. 정신 차려야 돼.
1: 그렇다면
0: 무서워, 이
1: 이제부터
0: 사람!
1: 땡깡님과 제가 본격적인 토론을 해볼
0: 아,
1: 겁니다.
0: 진짜 웃겨.
1: 땡깡님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어떤 쪽? 직접 말씀해 주시죠.
0: 네. 인별그램 스토리를 보거나 좋아요를 눌러도, 호감이 없다. 호감이 있는 건 아니다.
1: 아니, 진짜
0: 왜요?
1: 땀나네요. 아니,
0: 아,
1: 땀,
0: 땀, 저,
1: 진짜
0: 진짜 나요, 지금. 땀이 너무 많이
1: 아니,
0: 나요.
1: 빨리 좀 닦아요. 아니, 무슨 이렇게 땀을. 여기
0: 아,
1: 약간 에어컨
0: 긴장돼요,
1: 좀 켜달라고
0: 진짜.
1: 좀 얘기해 주세요. 아니, 근데
0: 아,
1: 진짜로.
0: 생선이 진짜 살살해주세요. 저 진짜.
1: 알겠어요. 어우, 나 땀나는 거
0: 긴장돼요.
1: 보니까 나 이제 안 해야겠다. 큰일 났네요, 정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준비되셨어요? 아직 좀, 땀좀 닦고.
0: 땀 닦아도 계속 나니까 안 닦을래요.
1: 진짜로요?
0: 진짜요.
1: 준비되셨어요?
0: 준비해요, 잠시만요. 한숨 한번
1: 쓰러지면
0: 쉬어야 될
1: 어떡해?
0: 것 같아.
1: 쓰러지면
0: 아,
1: 어떡해?
0: 쓰러지진 않아요.
1: 아, 괜찮으세요?
0: 네,
1: 한숨
0: 괜찮습니다.
1: 쉬셨고. 땡깡님 여기서 훈련 잘 받으면
0: 네.
1: 나중에 환불도 잘 받으실 것 같다고 서영님이 남겨주시고, 정장군님은 그냥 생선님은 그냥 밀어붙이시는구만. 이렇게
0: 아, 진짜 웃기다.
1: 남겨주셨습니다.
0: 환불 잘 받을 것
1: 환불 잘 받을 수 있지. 여기만 조금만
0: 좀
1: 이렇게
0: 강인해지는 것
1: 되면.
0: 같긴 합니다.
1: 강인해지는 것
0: 네.
1: 같습니까? 그렇다면 강인해진 그 마음을 가지고 초식에 30초 드릴 테니까
0: 네.
1: 지금부터 마음껏 주장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1: 친구가 내 인별그램 스토리를 자꾸 본다.
0: 네.
1: 그렇다면 호감이 있지 않을
0: 아니다.
1: 수도 있다.
0: 네.
1: 초식에 주시죠.
0: 네, 그냥, 친한 친구 스토리를 보다가 자동으로 그게 만료가 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르고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모든 스토리를 다 봐야 되는 좀 강박이 있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약간 결벽이나. 그래서 완전 스토리를 다 없애야, 그 알림이 뜬 상태를 다 없애야 속이 편안하신 분들이 있어서 꼭다 보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하트는 그냥, 진짜 저도 그래요. 좋아 보인다. 재밌겠다 하면 그냥 누르고요. 뭐 호감을 표현하려고 누르진 않습니다.
1: 오, 정확했습니다.
0: 네.
1: 시간도 정확했고, 논리도
0: 깔끔했다.
1: 꽤 괜찮았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어차피 스토리를
0: 아.
1: 내가 클릭하지 않은 거일 수도 있다. 모든 거를 다 확인해야 되는 강박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0: 네.
1: 있기
0: 그리고
1: 때문에.
0: 자동으로 넘어가요.
1: 그리고 좋아요는 진짜 더블 클릭하면 좋아요가 눌리는 경우도
0: 요즘에는.
1: 있어서 제가 좀 땡깡님에게 한 스푼을 얻는다면, 그거 가지고는 확인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0: 네.
1: 맞습니까?
0: 맞습니다.
1: 좋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토론 선수, 생선님, DJ 생선님의 주장, 인별그램 스토리를 자꾸 본다면 이거는 호감이 있는 것이다. 정승재 생선님, 초식에 주시죠. 말 그대로입니다. 네. 좋을 호자에 느낄 감자, 호감이라는 얘기. 네. 좋은 감정, 반대말은 싫은 감정. 그렇다면 그 누군가가 싫은 감정인데도 불구하고 스토리를 누른다라는 것인데,

0: 이거 자체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나는 사랑의 감정, 애정으로 누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 그대로 좋은 감정이 있으니까 마파를 했을 것이고 좋은 감정이 있으니까 스토리를 클릭해서 확인을 하지. 내가 싫어하는 노래를 일부러 클릭해서 듣는 사람이 없듯이 싫어하는 사람의 스토리를 일부러 누르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1: 싫어하는 사람.
0: 안보나님은 똑똑한 땡깡님. 실시간으로 토론 능력이 발전한다고. 되게 좋았어요, 지금 진짜.
2: 진짜요?
0: 네.
2: 저 지금 정신이 좀 안 차려져요.
0: 한 번만 더 얘기해주세요.
2: 땀이 너무 나가지고.
0: 어떤 얘기했어?
2: 등이 젖었어요.
0: 진짜 괜찮았다니까? 그게 뭐였냐면, 나도 오, 혹 했었던 게 뭐냐면, 아니, 그냥 자연스럽게 스토리가 넘어갈 수 있잖아.
2: 그러니까요.
0: 그건 나도 확인하게 된 거고, 네. 또 넘기다가 이렇게 빨리 넘기고 싶어도 너무 싫어. 아우, 꼴보기 싫어. 아우, 꼴보기 싫어. 탁 넘겼는데 그게 더블 클릭이 돼서 좋아요가 눌러질 수도 있는 네. 거잖아요. 되게 논리가 너무 좋았어요.
2: 근데 스토리는 두 번 누른다고 하트가 생기나요? 아닐걸요?
0: 아, 그렇진 않아요. 네. 하트를 누르는 건, 하트를 누르는 건 뭔가요?
2: 하트를 누르는 건 그냥, 얘 행복해 보이네. 띡 눌러주는 거죠. 얘 좋아 보인다.
0: 아, 좋아 보인다.
2: 그래도 자랑한다.
0: 그렇구나. 야호님은 거의 소리치는 승재쌤. 너무 무서운데 너무 웃겨요. 이렇게도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두 사람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우리 바다님들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친구가 내 인별그램 스토리를 자꾸 본다면 네. 저 DJ 생선님처럼 호감이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땡깡님처럼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스토리가 궁금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땡깡님
2: 네.
0: 바다님들의 의견도 보내주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 무료인 반디엠 메시지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기다리는 동안 노래, 좋은 노래 하나 듣고 올까요?
2: 진짜 좋아해요 제가 이 노래.
0: 그러면
2: 제가 소개해주세요. 예. 그루비룸의 Yes or No라는 노래인데요. 피처링은 허윤진님과 크러쉬님께서 하셨습니다.

0: 서윤진과 크러쉬가 피처링한 그루비 룸의 Yes or No라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임효정님, 땡깡님 토론 실력은 발전하고 있는데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리고 있다고요. 홍승현님, 땡깡님 의견이 너무 좋아요. 좋아하지 않아도 스토리나 하트는 누를 수 있는 것 같다고.
1: 그쵸,
0: 맞아요.
1: 그냥님.
0: 정장군님은 땡깡님 논리가 좋다고. 스토리보다는 평소 실제 만났을 때 사이가 어떤지가 더 중요할 것
1: 그쵸,
0: 같다.
1: 현실이 중요하죠.
0: 단지 스토리만으로는 알수
1: 점점점.
0: 없다라는 말씀을
1: 그쵸.
0: 해주셨고요. 6893님도 땡깡님 의견이에요. 그 정도는 호감의 증거가 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심심하면 친구들 스토리를 거의 다 봅니다. 출근할 때나 자기 전에 습관처럼 본다고.
1: 그치,
0: 그러니까
1: 그치.
0: 이 의견이 지금 땡깡님의 논리와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면
1: 네.
0: 그걸 배제해 봅시다. 여기 보시죠. 땡깡님.
1: 네?
0: 심심해서 보는 게 아니라
1: 네.
0: 스토리가 쫙 깔려 있잖아요, 맨 위에.
1: 네.
0: 심심해서 자동적으로 넘기는 거 빼고,
1: 빼고.
0: 그걸 빼면,
1: 네.
0: 누구의 스토리를 봅니까? 그 중에서, 떠있는 사람 중에서 반가운 얼굴에 손이 갑니까? 아니면 너무 반갑지만 네 번째 있으니까 첫 번째 걸 누릅니까?
1: 전첫 번째 걸 눌러요.
0: 너무 반갑지만,
1: 네.
0: 막,
1: 막.
0: 너무 좋아했었던 여자예요.
1: 네.
0: 지금 사귀면,
1: 아, 그러면
0: 소원해지고.
1: 보죠. 그러면 그 친구를
0: 호감이
1: 보겠죠.
0: 세야지 본다.
1: 네.
0: 호감이 세야지 본다. 그 얘기는
1: 네.
0: 스토리를 적극적으로 누른다는 것은 호감이 있다.
1: 스토리를 적극적으로 보는 건 호감이 있다? 아니죠.
0: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건 이거네요. 스토리를 보더라도 그냥 막 자동으로 넘어가는 거는 호감으로 볼수 없지만
1: 네.
0: 내가 스토리를 직접 눌렀다는 것은 호감이 있을 것이다.
1: 네, 근데
0: 네.
1: 내가 아니라
0: 네.
1: 그 내가 아니라 그거는 저의 제가 좋아했던 여자로 예를 들었으니까
0: 맞습니다. 그게 가장
1: 그러면은
0: 정확한 겁니다.
1: 근데 그런
0: 그게
1: 특수한 상황이면
0: 분명히
1: 당연히
0: 땡깡님의 모습입니다.
1: 근데
0: 스스로를 속이려고 하지
1: 아니에요.
0: 마십시오.
1: 근데 그런 특수한 상황에선 당연히 호감이 있는 거지만 그 요즘 사람들은 진짜 스토리를 보는 게 취미일 수 있고 그냥 습관적으로 오
0: 지금 나이
1: 떴네?
0: 공격하시는 겁니까?
1: 떴네?
0: 저는 요즘 사람이 아니라서 고리타분하게 좋아하는 사람만 누른다라고 생각하십니까?
1: 죄송한데 스토리 아예 안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스토리를 안 보시던데요?
0: 호감이 없어서 안 봤습니다.
1: 저 갈래요, 그러면. 저 지금 가도 되는 거죠? 저 지금 호감이 저 INFP거든요. 상처 잘 받아요.
0: INFP
1: 농담이고요.
0: 슬슬
1: 근데 그
0: 예.
1: 싫은 감정이
0: 예.
1: 그러니까 호감의 반대말은 싫은 감정이라고 하셨잖아요. 아까 토론을 하실 때.
0: 예.
1: 근데 그러면 싫은 감정이 없는 그러니까 좋거나 싫은 그러니까 싫은 감정도 없고 좋은 하는 감정도 없는 그냥 그 중간에 감정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0: 있죠.
1: 근데 그런
0: 맞습니다.
1: 사람한테도 좋아요 누를 수 있는 겁니다. 너 행복해 보인다. 결혼하는 사진 올렸으면 축하하니까 좋아하는 의미.
0: 호감을
1: 네.
0: 남녀 사이의 감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지금 이 사연자는
0: 예.
1: 얘가 나 좋아하나 봐 했으니까 남녀 사이로
0: 정확한
1: 봤으니까요.
0: 질문의 주제는 호감이 있을 때 누른다, 안 누른다였습니다. 호감은
1: 네.
0: 좋은 감정입니다.
1: 네. 근데 이제 호감이라는 게
0: 예.
1: 호감으로 얘기하면 안될것 같아요. 좋아하나
0: 주제가
1: 봐였잖아요, 주제가.
0: 호감입니다.
1: 아니에요,
0: 그러면
1: 좋아하나
0: 주제를
1: 봐였잖아요.
0: 바꾸십시오.
1: 진짜
0: 주제는
1: 호감이에요?
0: 호감입니다.
1: 아, 그럼 호감이라는 게 여기서는 근데 좋아하는,
0: 예.
1: 짝사랑하는 감정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이 사연자는.
0: 그거는 본인의 생각이고, 저는
1: 네?
0: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 좋아하나 봐라고 했잖아요.
0: 그렇다고 해서, 아니, 좋아하는 거, 지금 저안 좋아하십니까? 왜 저랑 맨날 야구장
1: 근데
0: 다니십니까?
1: 남녀 사이.
0: 야구장 요즘
1: 남녀
0: 안
1: 사이. 왜냐면
0: 갔네?
1: 보검이라 그랬기 때문에.
0: 끝나고 들기름 제육볶음 먹을 겁니까? 안 먹을 겁니까?
1: 그만하십시오. 먼저 지금 저한테 호감 없다고 하시지
0: 그거를 먹는다라는
1: 않았습니까?
0: 것은 싫어하는 사람과 밥을 먹을 수
1: 저한테
0: 있습니까?
1: 질척거리지 마십시오, 지금. 먼저 선구으신 건 생선님이십니다, 지금.
0: 그렇습니까?
1: 네.
0: 좋습니다. 월척이다. 걸려들었어요. 땡깡님,
1: 아니에요,
0: 루리님.
1: 저 지금.
0: 땡깡님 도망쳐요. 말리는 중 강아름님, 윤현님, 생선님 신나셨다. 생선님
1: 와,
0: 신나셨다.
1: 나
0: 이런
1: 힘들다, 힘들어.
0: 이야기까지. 자, 땡깡님의 의견, 3665님의 의견을 직접 한번 얘기해
1: 네,
0: 주실래요?
1: 3665님은 저는 인별그램 들어가면 위에 뜨는 스토리를 그냥 순서대로 다 보는 스타일이에요. 저도 그렇거든요. 누가 올렸는지도 제대로 확인 안 하고 넘길 때도 많아요. 스토리 조회만 가지고 호감이라고 하기엔 너무 이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제가 매번

0: 같아서 지금 약간 자꾸 흐려지거든요, 눈점이.
1: 이야기하십시오. 세대 차이니까 나이가 많아서
0: 그러니까 그
1: 고리타분하다는.
0: 팔로까지 가시는 게
1: 네.
0: 지금 논점이 너무 흐려져 가지고.
1: 아니, 스토리에 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0: 네.
1: 제 얘기는 뭐냐면
0: 스토리 뜨죠, 당연히. 스토리 올렸는데.
1: 아니 그러니까
0: 네네.
1: 스토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0: 네?
1: 호감 있어서 누르는 게 아니라 스토리에 떠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본다라는 주장을 하고 계신 거
0: 아, 네,
1: 아닙니까?
0: 맞습니다.
1: 근데 제 얘기는 스토리에 떴다는 건 내가 팔로우는 아무 사람한테 누른 게 아니라 내 손가락으로 직접 파란색 버튼을 누른 거 아닙니까? 눌렀잖아요.
0: 네.
1: 그거를 눌렀다는 거 자체가 이 사람한테는 호감, 졸호,
0: 네.
1: 호감을 느꼈다라는 거죠.
0: 네.
1: 호감을 느끼지 않는데 왜그 사람을 팔로우를 합니까? 팔로우를 하면 보기 싫은데 피드가 계속 뜹니다. 하루 종일 피드 뜹니다. 그러면 팔로우 취소를 하겠죠. 취소를 하면 어차피 스토리에도 안 뜹니다. 팔로우 취소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피드를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피드를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을 먹은 사람들만
0: 저
1: 스토리에
0: 한마디
1: 뜨게 돼
0: 하겠습니다.
1: 있습니다.
0: 저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러면
1: 네.
0: 진짜 죄송한데요. 논점을 너무 흐리고 계시거든요. 지금
1: 왜,
0: 팔로우
1: 왜?
0: 얘기가 아니에요. 일단 팔로우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1: 아니,
0: 답변을
1: 스토리
0: 안 드리고
1: 얘기잖아요.
0: 싶거든요. 근데
1: 아니죠.
0: 그나마 제가
1: 아니죠.
0: 지금 선실 써서 답변을 드리자면
1: 저기요?
0: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1: 청년?
0: 네? 아 진짜 잠시만요. 아니 팔로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사회생활적으로 어쩔 수
1: 사회생활.
0: 없이 마파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같이 일하는 상황인데 뭔가 부장님이나 동료들이 팔로우를 걸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굳이 안 한다는 건좀 이게 사회생활적으로 좀안 좋게 되거든요.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1: 얼마나
0: 마파를
1: 성공하고
0: 누르고
1: 싶으시길래 싫어하는
0: 성공하고 싶은
1: 사람도
0: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마파를 누르고 있잖아요. 게시물을 숨김을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꼭 호감이 있다고 마파를 누르는 게 아니에요. 게시물을 안 보게 할 수가 있다니까요, 피드를. 스토리도 올라오는 걸 알림 안 뜨게 할수 있어요. 전제 그런 거를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1: 그러니까 그 기능을 사용할 거 아닙니까?
0: 네네네.
1: 호감이 없는 사람은 그럼 스토리 안뜰거 아닙니까? 제 말을. 그러니까
0: 네네네. 네.
1: 스토리에 떴다면 호감 있는 사람인
0: 근데
1: 거
0: 이 사연자는
1: 아니십니까?
0: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압니다.
1: 호감을 너무 좁게
0: 나
1: 해석하셨습니다.
0: 좋아하나 봐 이러지 않았습니까, 사연에서?
1: 좋아하는 거죠.
0: 네.
1: 자, 여기까지. 안보나님이 땡깡님 울겠어요. 요즘 인별그램 팔로우는 땡깡님 이야기처럼 그런 느낌이 아니긴 하다고. 그러네요. 그러네. 팔로우는 별 의미가 없는
0: 네, 지금
1: 거구나.
0: 너무.
1: 아, 너무 큰 의미를 둔
0: 네,
1: 건가요?
0: 너무 그래서 약간 세대 느껴졌어요, 세대병.
1: 세대 차이가 좀
0: 네.
1: 느껴졌습니까? 그래서 거부하십니까? 원래 나이 든 사람을 싫어하십니까?
0: 그렇게 받아들지 마세요.
1: 비호감이 있습니까?
0: 아니,
1: 나이 든
0: 저는 지금
1: 사람에게?
0: 토론과 관련된 주제에만 답변하겠습니다.
1: 나이 든게왜 싫습니까?
0: 아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가보고요. 제가 근데 오해하고 있었던 게 되게 많네요.
0: 네.
1: 팔로우가 그렇게 큰 의미가 아니네요.
0: 네.
1: 근데 왜 팔로우를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저 늙은 사람 좀
0: 아는
1: 이해 좀
0: 사이니까요.
1: 해주세요.
0: 아는 사이니까요.
1: 아는 사이면.
0: 관계적으로 이게 그러면은 마파를 안 해주면 그 친구가 상처를 받아서 약간 그 번호 교환 같은 의미인 거죠, 요즘에는. 네. 너 번호를 물어보지 않고 요즘에는 너 인별해? 마파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1: 그러니까 내 말은
0: 네.
1: 그렇습니다.
0: 네.
1: 알겠습니다.
0: 그리고
1: 제가
0: 주제가 팔로우가 아니었어요, 진짜.
1: 팔로우는 아니었습니다. 반성합니다.
0: 네.
1: 자, 그렇다면 오늘의 우승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너 열심히 했다, 진짜.
1: 진짜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0: 저도요.
1: 예, 아니 제가 열심히 한게 아니라 땡깡님이 너무
0: 아,
1: 열심히 하신
0: 진짜.
1: 것 같아요. 예, 정말
0: 아니요,
1: 악을 쓰고 되게 좀
0: 생선님도예요.
1: 약이 올랐어요. 근데 막 악을 쓰시던데.
0: 제가요?
1: 막 그러셨던 지금까지 진절미님이나 지하나님이랑 할 때랑은 느낌이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에? 원래 그렇게 어른을 보면 악을 써요?
0: 아니요, 눈좀 흐리지 마세요. 토론 그 주제 아니었습니다.
1: 오늘의 우승자를 발표합니다. 9월 21일 월요일 함께한 본 대결 우승자는요? 땡깡님입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 정도로 땅까지 뻘뻘 지면서 열심히 토론하다가 보여준 마지막 반격에 제작진들이 모두 환호성을 질렀다는 막판 대역전. 땡깡님이 우승자로 선정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되게 좋았어요, 진짜.
1: 근데요, 저
0: 예.
1: 소감 말해도 되나요?
0: 어우, 지금 하시죠.
1: 저 이런 승리 원하지 않습니다.
0: 왜요?
1: 너덜너덜해졌고요.
0: 너무 좋았다니까, 진짜?
1: 뭐가 좋아요? 저는
0: 너무 좋았어요. 아니,
1: 힘들었어요.
0: 진짜, 지하나님이랑, 진절미님이랑 했을 때는 되게 무기력했었거든요?
1: 그래요?
0: 그니까, 나이 많은 사람만 보면 이렇게 막, 물어뜯는 그런 게
1: 진짜
0: 있네.
1: 그런 게 아니라요. 지금 제가 더 너덜너덜하고요.
0: 예.
1: 더 무기력해졌는데 지금?
0: 6465님이 땡깡님 할머니한테 전화해서 이르라고 생선님이
1: 내일
0: 괴롭힌다고.
1: 가서 말하면 됩니다. 내일 갈 겁니다.
0: 임효정님은 청년, 땀 닦고 힘내요. 정장구님,
1: 땀 닦고 있습니다.
0: 정석희를 상대로 1승을 했다. 와우.
1: 와, 드디어 이겼다.
0: 우승자에게는 엄청난 특전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우승하셨기 때문에 처음으로 받는 와우. 어떤 신청곡을 듣고 싶으십니까?
1: 저는 그래도 우리 친구잖아요. 행사님.
0: 어우, 그러지 마. 나 눈물 날것 같아. 정승재의 노래, 언제쯤 사랑할 수 있을까? 아닙니까?
1: 네?
0: 아닙니까?
1: 뭐야? 죄송합니다. 말을 꺼내는 게 아니었어요.
0: 그러면 저겁니까?
1: 마클이라는 가수의
0: 근데 왜 친구입니까를 왜 얘기했어요?
1: My Friend라는 노래라서 My Friend.
0: 제목이?
1: 네, 제목이 My Friend.
0: 자, 마크리의 노래, My Friend 듣고 오겠습니다.

0: 마크리의 노래, My Friend라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늘 네 번째 대결 만에 우승을 차지하신 땡깡님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완벽했어요. 그때
1: 감사합니다.
0: 가장 하이라이트가 어디였던 것 같아요?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가 이걸로 이겼다.
1: 마팔 얘기?
0: 마팔.
1: 예, 네, 자꾸 논점 흐리셔가지고 그거
0: 그래서
1: 얘기했더니
0: 나이로 깔아뭉갰잖아요.
1: 그러지 않았습니다.

0: 그렇게 하시지 마십시오.
1: 김민정님, 엥? 오늘 늦게 들어왔더니 땡깡님이 이겼나 보네요. 우와, 어떻게 이겼는지 궁금하지만 아무튼 축하 축하 축하
0: 진짜
1: 축하.
0: 힘들게 이겼습니다. 진짜 온몸에 땀이 다 났어요. 여기 지금 그 느낌이에요. 약간
1: 어떤 느낌이에요?
0: 편백나무 찜방?
1: 편백나무?
0: 약간 그 사우나. 그만큼 덥다.
1: 사우나를
0: 뜨거웠다.
1: 편백나무 있는
0: 아,
1: 데로
0: 그런 거
1: 생각하세요?
0: 아닌가요?
1: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0: 네, 알겠습니다.
1: 예, 야호님이 오늘 왜 이렇게 웃기징 이렇게 말씀하셨고 생선님의 신곡을 말했어야죠 땡깡님이라는 루리님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0: 근데 여기서 말씀해 주세요. 그럼 신곡 홍보.
1: 홍보를 하지 않습니다.
0: 홍보하지 않으세요?
1: 예.
0: 그러면 저는 근데 어차피 그 네? 제가 듣고 싶은 노래 들었습니다.
1: 아, 듣고 싶은
0: 네.
1: 노래. 그러니까 저의 신곡에 호감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0: 아니요, 호감 있습니다.
1: 그러면 노래 제목을 아십니까? 첫 소절이라도 아십니까?
0: 그 자꾸 논점을 흐리시는 것 같아가지고.
1: 지금 토론 아닙니다. 지금 토론 아닙니다. 무슨
0: 저
1: 말씀이십니까?
0: 내일 그럼 운전하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1: 예. 그러니까 라라라 333님도 생선님한테 우리 친구잖아요 하셔서 신청곡으로 생선님 신곡 가져오실 줄 알았는데 반전이었다고. 아일리님이 땡깡이 방전됐다까지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0: 퇴근할게요.
1: 어떠셨어요 오늘?
0: 저요?
1: 예.
0: 저는요,
1: 예.
0: 진짜 제일 뜨거웠던 것 같아요.
1: 제일 뜨거웠어요.
0: 토론 네번 중에서 가장 뜨거웠고.
1: 근데 이제 감이 딱 잡혔는데 다음
0: 네.
1: 주부터 못
0: 그니까요. 제가 2주
1: 나오신다면서요.
0: 동안 또못 나와요. 제가
1: 왜요?
0: 해외에
1: 왜?
0: 업무 겸 여행 겸 해가지고.
1: 여행의 업무예요. 그거는
0: 네?
1: 뭐 때문에 가시는 거예요?
0: 여행 겸 업무 겸.
1: 아, 진짜 업무 때문에 여행이 들어왔어요?
0: 너무 감사하게 업무로
1: 와,
0: 들어와가지고.
1: 진짜 촬영하러
0: 네.
1: 가신다면서요? 너무
0: 그래서
1: 잘된 일입니다,
0: 여행도 조금
1: 땡깡님.
0: 하고 오겠습니다.
1: 땡깡님,
0: 네.
1: 거기 간 김에 며칠쯤 쉬었다가 오시는구나.
0: 네.
1: 며칠 쉬는 게 아니라 2주를 비우신다면서요?
0: 네.
1: 그래요.
0: 보고 싶을 겁니다.
1: 저도 많이 보고 싶은
0: 네.
1: 겁니다.
0: 그리고 바다 여러분들도 보고 싶을 거고요. 오늘 재밌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그러면 땡깡님은 3주 후에 뵙는 걸로 그렇게 할까요?
0: 네, 그렇게 하시죠.
1: 3주 후에 뵙는 걸로
0: 저
1: 하겠습니다.
0: 허락해 주시나요? 가는
1: 그럼요.
0: 거?
1: 건강하게 잘 다녀오셔야 돼요.
0: 네.
1: 건강하게.
0: 네.
1: 그쵸?
0: 좀 무서워요.
1: 뭐가요?
0: 눈빛이 왜 무서우시죠?
1: 아유, 무슨 말이에요?
0: 진심이신 거죠?
1: 당연하죠.
0: 네.
1: 잘 다녀오시고.
0: 네.
1: 안녕히 가세요.
0: 뭐, 갑자기요?
1: 아, 왜요?
0: 네.
1: 아니, 빨리 끝내야 돼요,
0: 그래요?
1: 우리.
0: 아, 추석
1: 30일
0: 잘
1: 밀렸고.
0: 보내세요.
1: 추석 잘
0: 네, 메리
1: 보내시고.
0: 추석이시고요.
1: 메리 추석. 언제 출발하세요?
0: 바다 여러분들도 메리 추석이시고, 저는 내일 갔다가
1: 예.
0: 금요일 정도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1: 그러면 출국은 언제 하세요?
0: 출국은 다음 주 월요일이요.
1: 다음 주 월요일.
0: 네.
1: 되게 바쁘시네요.
0: 네네네.
1: 예. 보충도 하시고 좋으시겠습니다. 좋은 일만
0: 네,
1: 펼쳐지네요.
0: 좋은 일만 펼쳐지도록 하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안녕히
0: 감사합니다.
1: 가세요.
0: 안녕.
1: 땡깡님 보내드리면서 긱스와 소유의 Officially Missing You Too 듣고요. 데미 로바토의 노래 Skyscraper 듣고 오겠습니다.

긱스와 소유의 Officially Missing You 2 듣고 오셨고요. 데미 로바토의 Skyscraper 조금 전에 듣고 오셨습니다. 김다영 님이 경청 선곡 누가 하시는 건가요? 오늘 경청에서 들려준 노래들이 제 마음을 설레게 해서 녹아내리겠어요. 사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또 남겨주셨네요. 좋은 일이네요. 좋아하는 사람 생겼구나. 축하드립니다. 선곡은 피디님이 하시죠, 뭐. 너무 좋죠. 여기 선곡 맛집으로 유명한 정승재의 경청. EBS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루리님은 생선님과 땡깡님은 정말 누가 먼저 쿵 하면 상대방이 짝 하게 되는 최고의 호흡이라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강아름님은 오늘 처음 듣는데 생선이 완전 프로 DJ시네요. 따스한 목소리 너무 좋아요. 앞으로 애청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아름님 환영하고요. 바다의 세계로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GOD817님. 독서실에 혼자 남았네요. 독서실에 혼자 남으면 왜 행복한 거죠? 맞아. 나 혼자 열심히 공부한 느낌이 들잖아요. 딱 독서실 문 닫고 나갈 때그 행복. 총무님한테 살짝 눈 인사하고 집에 가는 그 행복. 저도 기억이 남네요. 이렇게 우리 바다님들이 많은 메시지 남겨주셨습니다. 마음에 울림이 있는 시간, 생각의 재료로 넘어갑니다. 매일 쏟아지는 새로운 이야기 속 함께 나누면 좋은 양질의 재료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생각의 재료. 오늘 도착한 재료는요, 부산에 나타난 상어입니다. 최근 부산의 한 친수공원에요, 몸 길이가 3미터가 넘는 상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먹이가 되는 물고기를 따라서 부산까지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대요.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은 낮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상어인데. 부산시는 시민들에게 안전에 유의해달라는 재난 안전 문자를 보냈고요. 상어가 스스로 큰 바다로 돌아가기를 천천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뜻밖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상어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그 상어를 두 눈으로 직접 보기 위해서 하나둘 그 공원으로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상어 지느러미가 물 위로 쓱 올라올 때마다 우와! 진짜 상어다! 하면서 여기저기 탄성이 쏟아졌고요. 나중에는 이 상어를 부산의 마스코트로 만듭시다! 라는 얘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상어가 나타났다는 소식에 다들 조금 걱정했을 텐데, 상어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들고 지역 분위기가 축제처럼 바뀔 줄은 아무도 몰랐었죠. 아무래도 이번 일이 부산 시민들에게 오래오래 기억될 재밌는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 경청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햄버거 브랜드 버거킹에서 햄버거 교환권, 양념치킨의 명가 페리카나에서 치킨 교환권을 드립니다.
1: 생각의 재료에 이어서 추의 1과 2분의 1, 일기예보의 좋아 좋아 듣고 왔습니다. 9월 21일 월요일 정승재의 경청은 벌써 또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노래 듣기 전에요. 생각의 재료에서 상어 이야기 했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루리님이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셨네요. 어떤 일이든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추억으로 남을 수 있다고. 우리 바다님들 힘든 일이 있더라도 행복하고 따스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한 주 보내라고 이렇게 따뜻하게 남겨주셨네요. 또 더군다나 온 가족이 모이는 보고 싶은 사람들을 오랜만에 보는 추석이 있는 주니까 그쵸?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보나님 역시 믿고 듣는 월요일 경청이라고 좋아하시나 보다. 땡깡님과 함께하는 일단 들어봅시다. 오늘도 즐겁게 마쳤습니다. 월요일도 잘 마무리하게 돼서 좋다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밤에 낭망 가득한 퇴근길 되시길 바랍니다. 저에게 하신 이야기인가요? 저도 빨리 가서 오뎅 먹고 들기름 제육볶음 먹고 하나가 뭐였죠? 하나 뭐 파인애플 이렇게 세 개 먹고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화요일이잖아요. 경청 초대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맑은 목소리로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 배가님과 함께 할 거예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곡은 B2B의 노래예요. 그리워하다.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 나누죠. 우리 바다님들 월요일부터 고생 많으셨어요. 내일 봐요. 코 잘 자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전하, 종묘사직을 보존하시옵소서. 여기서 잠깐, 종묘는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셔놓은 것이고요, 사직은 토지와 곡식의 신을 말합니다. 오늘은 조선 왕조의 권위와 정통성을 상징하는 종묘를 걸어볼게요. 종묘 안으로 들어서면 돌로 된 쭉 뻗은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길 이름은 삼도, 세 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가운데 길은 혼백이 다니는 신의 길, 오른쪽은 왕의 길, 왼쪽은 세자의 길입니다. 삼도를 따라가면 종묘의 중심 건물, 정전에 닿게 되는데요. 정전에선 100m 달리기가 가능해요. 정전의 길이는 101m, 단일 목조 건축물로는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나 종묘의 아름다움은 정전 앞에 펼쳐진 너른 마당, 월대로 인해 완성됩니다. 이른 아침이나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오후 4시쯤 혼자서 월대에 서보세요. 비어있으면서 꽉 차있는 느낌이 주는 가슴 벅참을 온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호주에서 소리 지르는 것이 업인 한 남자가 기네스 세계 기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58살의 조세프 맥그레일 베이톱. 그는 최근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Now, 지금이라는 이 영어 단어를 외쳐서 세계 기록 보유자가 됐습니다. 측정 결과 122.4데시벨이라는 수치가 나왔는데요. 이게 전기톱이나 구급차 사이렌, 가까운 거리의 제트기 소음에 맞먹는 수준이라네요. 소리 지르는 게 업이라고 말씀드린 건 이 베이톱 씨가 타운 크라이어, 마을 전령이기 때문입니다. 타운 크라이어? 이게 그러니까 신문이나 방송이 없던 먼 옛날 중요한 소식을 거리에서 큰 소리로 외치며 사람들에게 전하던 직업인데요. 지금은 축제와 기념 행사에서 전통을 재현하는 일종의 명예직으로 남아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9월 21일 월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오늘 첫 곡, 호주의 아티스트 인엑세스의 New Sensation 듣고 출발합니다. 원래 직업은 냉방 기술자라고 하네요. 명예직으로는 호주의 수도죠. 캔버라의 명예 전령사로 그 행사에서 뭐 지역 학교 이런 등지에서 전령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합도 있다네요. 이런 기능을 가진 분들의 조합이겠죠. 전령사, 중세의 취미를 열심히 또 이렇게 이어나가는 사람들이 호주에 있나 봅니다. 요번에 세운 기록은 32년 전 최고 기록을 갱신한 건데요. 1994년에 quiet, 조용히 해라는 단어로 121.7dB이 나왔었는데 그보다 높은 122.4dB로 now라는 단어. 이 도전하는 사람이 직접 자기가 좀 소리 내기 유리한 단어를 선택해서 도전하면 되는데 이 베이트업 씨 같은 경우는 7번의 시도 끝에 기록을 갱신했답니다. 달성했답니다. 연습으로 되느냐 뭐 이런 질문도 있었나 본데요. 연습으로 이걸 준비하는 건 무리다. 한번 크게 소리 지르고 나면 한 2, 3일간은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라고 하네요. 이분은 약간 중세 시절에 그런 것들에 좀 진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또 다른 세계 기록, 그가 2019년에 세운 세계 기록이 있습니다. 빠르게 활 쏘기. 물론 이 기록이 또 다른 사람이 갱신을 해버렸지만 말이죠. 호주에 있는 캔버라 시의 명예 전령사 베이트업 시 소식 전해드렸고요. 기차 화통 삶아드신 그런 목청의 소유자시군요. 노래도 잘하실지 흐흐흐 김정아님께서 써주셨습니다. 라디오 진행도 잘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7108님께서 지금은 들을 수 없지만 겨울밤에 찹쌀떡 하면서 판매하시던 분들의 목소리가 생각납니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한 2000년 초반에도 있었나요? 제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찹쌀떡 소리는 아마 그 즈음까지는 기억이 나네요. 밖에서 2000년 초반에도 있었어요라고 써주셨네요. 자,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1045고요. EBS 반디앱 통해서도 사연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생방송 실시간 시청도 가능하죠.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라질 음악 두 곡 듣고 오죠. 시우바의 피가 뚜두뱅, 다 잘 될 거야. 그리고 듀오 브라질의 아나비토리아의 브라보 세 구알데 우 아모르, 널 위해 내 사랑을 아껴두었어. 두 곡입니다.

Brasileira vitória, pra você guardei o amor. 널 위해 내 사랑을 아껴두었어. 방금 들으셨고요. 먼저 곡 역시 브라질의 아티스트 시우바의 비카 뚜두뱅 다잘될 거야. 피처링 아니타였습니다. 9월 21일 월요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획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세계 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 음악의 키워드. 오늘은 핀란드의 국민 음악이 된 탱고, 수오 마리아넨 탱고를 만납니다.

해가 지지 않는 북유럽의 긴 여름. 핀란드에서는 1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남서부 도시 세이나요키로 향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규모가 큰 탱고 음악 축제 땅구 마르키낫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매년 7월 닷새 동안 열리는 이 축제는 도시의 거리를 거대한 야외 무도장으로 바꿔놓습니다. 다양한 연령의 커플들이 애상적인 탱고 선율에 맞춰 춤을 추죠. 핀란드의 탱고 사랑은 본산지 아르헨티나의 둘째 가라면 서러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화를 낸다네요. 심지어 탱고의 원산지가 핀란드다라고 우기는 사람도 적지 않답니다. 핀란드를 대표하는 영화 감독이죠. 자신의 작품 OST에 핀란드산 탱고 음악을 즐겨 넣는 걸로도 유명한 아키 카우르스마키가 그중 한 사람입니다. 이분 말씀하시는 것 좀 들어보십시오. 땅고를 발명한 건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아닙니다. 탱고로 늑대를 쫓아내길 바랐던 핀란드 농부들이었습니다. 수십 년 후 핀란드 선원들이 라틴 아메리카에 이걸 전하면서 아르헨티나에 탱고가 태어난 거죠. 이분 선 좀 넘으시네요. 세계 음악 역사가 증명하는 초기 탱고의 본산지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항구 도시 라보카입니다. 핀란드가 탱고를 접한 건 유럽을 순회하던 무용수와 음악가들이 독일 탱고 음악을 들여온 20세기 초였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시기 핀란드의 국민음악이 되었습니다.

노스텔지어로 재해석했습니다. 닿을 수 없는 이상향에 대한 슬픈 동경을 뜻하는 핀란드어 까이호는 핀란드 탱고의 메인 테마였죠. 장조와 단조를 오가며 극적인 대비를 꾀하는 원조 탱고는 핀란드에 와서 철저하게 애절한 단조를 내세우게 됩니다. 핀란드 탱고는 단조일 때만 진정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랍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세계 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 음악의 키워드. 오늘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탱고를 유럽을 거쳐 받아들인 후에 북유럽 문화권 특유의 우울한 서정주의로 재해석하고 국민 음악으로까지 승화시킨 수오말라이넨 땅고군요. 핀란드 탱고 만나봤고요. 여전히 진화 중이라고 하네요. 얼마 전에 독일의 슐라거를 또 키워드로 소개하기도 했는데, 그 북유럽식의 노르딕 슐라거 등등 이런 현재 핀란드의 팝적인 어법, 이런 요소들을 또 접목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두곡 듣고 왔습니다. 첫 곡은 1962년 탱고 가수 레이오 따이팔레가 부른 사투마, 닿을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뭐 이때부터 탱고 사랑, 탱고 열병이 시작됐다는데요. 핀란드에서 심지어 브리티시 인베이전에 대항하는 그런 게 핀란드 탱고였다는 이야기도 있답니다. 비틀즈의 All My Loving 같은 싱글과도 차트에서 경쟁을 벌였다라는 이야기가 있네요. 이어진 곡은 1994년, 세월이 좀 흘러서 이제 핀란드에는 80년대부터 그 탱고 콩쿠르, 탱고 페스티벌, 탱고 마켓 등등의 이런 제도가 안착이 되어서 그런 경연을 통해서 탱고의 왕, 탱고의 여왕을 뽑기 시작했다는데요. 92년도 탱고의 여왕에 등극한 에이아 칸토울라가 부른 We When 꾸니가 딸, 밤에만 피는 꽃이었습니다.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스트링 오케스트라 등등 뭐 센터사이저가 들리는 거 보니까 원류 탱고에는 반도네온을 쓰는데 아까 그 아르헨티나의 탱고와 다르게 장조는 버리고 단조만 남았다라고 했듯이 반도네온 대신 아르코디온을 쓰는 게또 핀란드 탱고의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또 슐라거의 요소도 들을 수 있는 게 핀란드만의 탱고만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세계음악 키워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이게 또 마음이 좀 씁쓸한 그런 소식이 있네요. 추모 음악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 세요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에서 조명한 적이 있는 프랑스 듀오죠. 레리타 미스코의 카타린 랑제가 지난 9월 14일

68의 나이로 타계했습니다. 추모하는 마음으로 레리타 미츠코의 안디 그리고 카테린 랑제와 마크 라부안의 듀엣으로 게스케텔 볼수록 아름다워까지 두 곡 함께 듣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세우맨이 전한 노래로 함께합니다.

노랫말을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요맹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이탈리아

클라우디오 발리오니가 부르는 알트로베 에코이 다른 곳입니다. 발리오니가 2020년에 발표한 16번째 앨범 In Questa Storia Che La Mia 내 이야기 속에서 수록곡인데요. 3년 후 발표한 자서전 제목이기도 합니다. 뭐 그대로 클라우디오 발리오니의 자전적인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끝내 잡지 못할 예술적 이상향을 향해서 부단히 나아가는 자신의 오늘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나는 살면서 하나의 흔적을 남기고자 했다. 그 시도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처럼 내 믿음을 담보로 맡겼다. 그렇게 해서라도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걸어온 길들이 녹슨 목소리로 노래할 때 희망이 텅 비어 호두 껍데기처럼 깨졌을 때 나는 제단 앞에 무릎 꿇고서 침묵의 기도를 올렸다. 나는 평행 우주를 그렸다. 그곳에서 나는 지금 이곳에 실패자가 아니었다. 그렇게 나는 하늘 위에 테라스를 만들었다. 이곳을 제외한 모든 곳에 있기 위해서 여기 중심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여기 내게 몰아치는 바람에 맞서며 다른 곳을 응시한다. 여기 내가 감히 들어서는 숲의 경계에서 여기 사라지는 자취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는 저녁의 테마를 연주했다. 별의 행로를 해석할 줄도 모르면서 구름의 행렬 속에서 잠들었다. 반항하는 영혼이 머물 곳을 찾기 위해서 나는 천년의 시간을 쫓았다. 마지막 내일을 기다리면서 나를 기만하는 새벽에 총을 쏘았다. 꿈만큼은 더럽혀지지 않길 바랐다. 아이가 그림을 그리듯 인류를 색칠했다. 내가 그린 그림은 그 자리에서 한 번도 일어서지 못했다. 나는 운명 속에서 여권을 잃어버렸다. 누구든 될 수 있지만 내가 되지 못할 운명이었다. 여기 나의 가슴 속 나를 끌어당기는 중심을 찾아 헤매며 여기 대답 없이 돌아오는 메아리의 방에 갇혀 다른 곳을 꿈꾸며 여기 도망과 귀환 사이의 문 뒤에서 여기 날 감시하는 거울 앞에서 매일 밤 불을 밝히고 리허설을 한다. 막이 오르길 기다리며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가슴을 울릴 위협이 되길 바라며 굴복하지 않고 다른 곳을 향해 나아가며 여기 내 심장의 밑바닥 고동치는 진원에 서서 여기 끝나지 않을 갈등의 껍질 위에 서서 다른 곳을 꿈꾸며 여기 이걸로 뭘 해야 하나라고 자문하는 세상 속에서 여기 어느새 사라진 시간과 함께 다른 곳을 꿈꾸며 여기 내 안에서 고동치는 음악과 함께 여기 영원히 중심에서 벗어난 곳에 서서 여기 나의 것인 이야기 속에서 나의 이야기와 함께

세우맹이 전한 노래 이탈리아의 클라우디오 발리오니 2020년 곡 알트로베구이 다른 곳이 노랫말과 함께 들어봤고요. 몇 주 전 청취자 박소영님이 노랫말 신청하셔서 오늘 소개했고요. 박소영님도 함께 듣고 계셨던 것 같아서 기쁩니다. 음악 한곡더 듣고 오죠. 이탈리아의 디노 파울리의 센사 피네 끝없는입니다.

이탈리아의 디노 파올리의 노래로 센사 피네 끝없는 들어봤고요. 이제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세음의 2부 순서는 싱어송라이터 한태인, 밴드 까치산의 한태인과 함께하는 한태인의 월드 차트 잠시 후 이어집니다. 1부 끝곡으로는 세네갈의 바바 말, 그의 노래 잼잼 모두 평안하길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우리나라에서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라면 아이를 낳고 최대 90일 출산휴가와 급여를 보장받습니다. 기업과 정부가 협력한 결과인데요. 막상 우리나라 기업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소상공인에겐 그림의 떡이 되기 십상입니다. 사업 규모가 작다 보니 대체 인력 구하기도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문을 닫을 수도 없어 임신을 미루게 되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이런 문제를 처음으로 해결한 곳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경상북도. 소상공인 당사자 또는 배우자가 아이를 낳으면 6개월 동안 최대 1,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자신을 대신할 근로자를 뽑고 출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한 거죠. 어떤 일을 해도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 행복한 미래의 문을 여는 열쇠가 아닐까요? EBS 저출생 캠페인 지금까지 박슬기였습니다.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Morning Special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Morning Special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Morning Special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오늘 2부 첫 곡은 미국의 기타리스트 작곡가 리 리트나워의 1989년도 컬러 리트 앨범 수록곡 바이아 펑크 함께 들어봤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지 앱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실시간 신청곡은 0890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율디 앨범 반장 잘 들었습니다. 엘비스 코스텔로의 다른 음악이 듣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월요일에 에너자이저 송이었어요.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네요. 에너자이저 송. 저도 좀 필요한 것 같은데 함께 듣죠. 77년도 My Aim is True 수록곡 Welcome to the Working Week 함께 듣고요. 한테인의 월드 차트 시작합니다.

0: 매주 월요일 세계 음악의 최신 동향을 알려드립니다. 록밴드 까치산을 이끄는 싱어송라이터 뮤지션 한태인이 감시관을 발휘해 고른 히트곡들을 해박한 지식을 발휘해 안내해드립니다. 한태인의 월드차트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태인 씨 어서 오십시오.
1: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월요일에 인사를 드립니다. 월드차트의 한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씩씩하네요.
1: 월요일이니까요. 예. 예. 에너자이저 송 듣고 왔지 않습니까?
0: 예. 에너자이저. 에너자이즈 된 거죠. 예. 10월 말부터 서울을 출발해서 전국 클럽 투어, 까치산의 전국 클럽 투어가 시작된다는 소식 들었고요.
1: 맞습니다.
0: 축하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서울 티켓 예. 오픈되고 오늘 저녁에 오픈하는구나.
1: 네. 오늘 7시에 네. 네. 29땡땡을 통해서 네. 네. 예매가 시작이 되니까요. 네. 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예. 네. 이때 뭐 까치산 공연 못 봤는데 언제 볼 수 있나요 하셨던 이제 분들이 계시다면은 네. 네, 오늘 저녁 7시에 네, 예매를 해주시면은
0: 재빨리
1: 열심히 준비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서울을 시작으로 어느 도시를 방문할 예정이십니까?
1: 저희 지금 지역으로는 네. 부산, 대전, 전주, 서울 이렇게 지금 준비가 돼 있어요.
0: 네. 그래가지고. 부산, 대전, 전주 이 요 순인가요?
1: 아니에요. 서울하고 대전하고 네. 부산하고 마지막에 전주로 갑니다. 아, 전주가 마지막입니다.
0: 예. IV님께서 티켓팅 힘내라고 응원해 주세요.
1: 써주셨는데. 발발발발발.
0: 발발발. 어떤 의미지? 약간 떨고 있다.
1: 떨고 있다. 약간
0: 아, 혹시나라도
1: 덜덜덜덜 뭐 이게 네. 이런 거겠죠.
0: 놓칠까봐.
1: 예. 네. 아, 근데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들 다 티켓팅 되게 잘하시잖아요. 예. 네. 잘하고.
0: 매크로 뭐 이런 거 돌려.
1: 아유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요. 예. 네. 네. 여러분들의 네. 손으로 네. 네. 한땀한땀 네. 깜찍깜찍
0: 마우스를 잘. 네.
1: 예. 되겠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어차피 2회로 준비를 했어요. 서울 공연은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또 오시고 싶어 하실 것 같아가지고 네. 양 회차로 준비를 했으니까 넉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 즐겁게 구경할 수 있게끔 예, 지금 예. 티켓팅 잘 하시면 예, 거기서 서울에서 만나는 걸로 하시죠.
0: 네. 굿바이 블루스카이님도 약간 지금 심장 떨리는 마음으로 심지어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습니다라고.
1: 벌써부터 그러면 어떡해요? 지금 4시간 남았는데.
0: 4시간 후의 일인데요. 굿바이 블루스카이님.
1: 잘

0: 하실 수 있을
1: 릴렉스
0: 거예요.
1: 하시기 바랍니다.
0: 공연장에서 만나요.
1: 예. 네. 강현진님께서도 어우 티켓팅 아주 어려워요라고 써주셨어요.
0: 아이 잘하시잖아요, 다들. 예.
1: 티켓팅이 어려워요, 진짜.
0: 저도 해봤는데 예. 이게 보통 일은 아닙니다.
1: 약간 뒤통수 맞은 느낌도 진짜. 들고 그렇잖아요.
0: 아니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예.
1: 이 뭐야?
0: 아니 땡 예. 치자마자 내가 뭐 그 표준시계 나오는 그거 보면서 0초 대기 진짜 0.005초 예. 이 엄청난 반사신경으로 예. 옛날에 스타크래프트 하던 반사신경으로 딱 눌렀는데 예. 벌써 눌렀는데 이미 대기 뭐 막 몇 천 막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네.
1: 그러니까 패닉이죠. 패닉 네. 모드에 빠지기 쉬운데.
0: 맞아요.
1: 그러진 않을 거라 생각하면서 서울 2회차 까치산의 클럽 투어 충분히 또 대전, 부산, 전주도 있으니까요.
0: 네, 많은 예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 자, 오늘 차트 등반 어느 나라로 가볼까요?
0: 네, 오늘은요 오스트리아 그리고 체코의 차트로 한번 떠나보는. 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이게 참 희한하네요. 오늘 오프닝 뉴스를 전했는데 그게 이제 오스트리아 소식이었나? 오스트레일리아였군요. 오스트레일리아.
0: 아, 오스트레일리아.
1: 예, 헷갈렸습니다. 예. 예, 오늘은 유럽에 있는 오스트리아 소식이죠. 예. 네.
0: 그러니까 뇌 동기화가 되다 말았네.
1: 예, 되다가 살짝
0: 되다가 약간 놓쳤네.
1: 예, 살짝 예.
0: 삐끗했네. 오스트까지 예. 했네.
1: 오스트까지 됐는데
0: 예. 아쉽네요. 네.
1: 오스트리아와 체코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네. 선곡부터 뭐 아니면 뭐 오스트리아나 체코를 특별히 찾은 이유 뭐 이런 거가 뭐, 있다면
0: 가깝잖아요.
1: 가까우니까
0: 둘이 뭐 이웃 나라니까.
1: 네, 그렇구나. 한번, 네. 그렇구나.
0: 네. 같은 어쨌든 어권에 속해 있기도 하고요. 물론 말은 다릅니다. 굉장히 다르고 오히려 체코나 이런 쪽은 오히려 약간 러시아 문화 쪽의 영향도 굉장히
1: 슬라빅,
0: 많이
1: 예. 예.
0: 그쪽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근데 오히려 또 오스트리아는 말 그대로 이제 독일이라든지 네네. 이쪽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네. 등을 맞대고 있는 머리를 맞대고 있는 국가다 보니
1: 아까 있다 보니까 그 리스트에 슬로바키아 출신 아티스트도 한 분 계시더라고요.
0: 맞아요. 맞아요.
1: 약간 형제 나라였다가 또
0: 그렇죠.
1: 다른 길을 간
0: 그렇죠.
1: 아무튼
0: 아무튼 뭐 굉장히 그래서 이중 국적자들도 많고요.
1: 그렇군요.
0: 뭐 폴란드와의 이중 국적자들도 꽤나 있는 것 같고 보니까 폴란드는 언어 좀 멉니다만 예. 네.
1: 언어도 약간 좀 적어도 텍스트에 있어서는 호환성이 좀 있다 뭐 이런
0: 그렇죠. 슬로바키아 쪽 이쪽의 예. 어권에서는 어쨌든 호환되는 느낌이 있는데 근데 그래도 그들끼리 못 알아듣지 않을까요? 저는 항상 궁금했는데
1: 말로 했을 때는 뭐 억양도 다르고 그래서 그거보다는 글로 읽을 때는 좀 통하는 게 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0: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뭐 이탈리아랑 스페인 애들이나 이런 애들도 자기네들끼리 뭐 얼추는 알아듣는다고 하길래
1: 20-30%
0: 네, 네. 스타트가 비슷해서 말이
1: 그러니까요.
0: 네. 뭐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쓸데없는 얘기가 네. 길었고요.
1: 차트를 공유하는 뭐 그런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
0: 있기는 있어요. 네. 아예 제로는 아닌데 근데 예. 그게 그들의 어권에 있는 노래들이 공유된다기보다는 근데 빌보드 이제 음악들이 공유되는데 취향들은 약간
1: 겹치는
0: 비슷한
1: 지점.
0: 것 같긴 해요. 예. 그래서 글로벌 차트에 이제 빌보드 위주의 곡들도 약간 겹치는 것들이 있지만 그 와중에 그래도 좀 비슷한 게 있는 듯한 느낌은 받았다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한태인의 월드 차트 오스트리아 그리고 체코의 차트에서 골라오신 음악 첫 곡부터 그럼 만나보겠습니다.
0: 네, 오늘의 첫 번째 선곡입니다.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오스트리아의 197위에 올라있는 곡이에요. 오스트리아의 밴드입니다. SDS예요. STS죠. 네, STS의 1984, 1984년 발매 앨범입니다. Overdosis Gefühl이라는 이제 앨범이에요. 이게 Overdose of Feeling이라는 뜻이래요. 네, 거기에 수록된
1: 감정 과잉.
0: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네. 수록된 Fürstenfeld라는 곡입니다. 이게 뭐 지역명이라고 하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이게 뭐 이따가 뭐 자세히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SDS라는 밴드는 이제 아스트로팝이라는 장르로서 근데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팝을
1: 오스트리아 팝.
0: 아스트로 팝이라 K-팝 네. 이런 거예요.
1: 그렇지.
0: A-팝이에요. A-팝.
1: A-팝입니다. 네,
0: A-팝 장르를 이해할 때 어쨌든 상당히 중요한 쪽에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 지역적 감성, 그러니까 포크 뮤직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1: 네.
0: 그런 감성들을 되게 직접적으로 결합하는 팀이에요, 이 팀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생명력을 길게 유지하는 이유가 어쨌든 이 오스트리아랑 이 방언, 지방, 이런 쪽에 있는 것들을 잘 간직하고 그걸 어쨌든 뭐 민족성이라든지 국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쨌든 자극할 수 있는

0: 그런 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랑을 받고 있고 뭐 최신곡들이 나오고 뭐 새로운 팀들 나오고 뭐 장르가 바뀌고 이래도 기본적으로는 어떤 오스트리아 사람들의 어떤 마음에 한 구석에는 자리하고 있는 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되게 다 1984년도 앨범인데 아직도 차트에 있는 거는 그냥 에버리지로 꾸준히 듣는다는 얘기예요. 국민들이.
1: 그러니까 한 거의 40, 50년 전 전통인데도 아직도 그걸 소비하고 있다. 뭐 그런
0: 맞아요.
1: 거네요.
0: 네.
1: 예, 그런 스타일의
0: 그렇죠.
1: 전통의
0: 그래서 어쨌든 이 여기 멤버가 세 사람인데 S 대 S가 이 사람들의 그 이름의 한 글자씩을 따서 팀명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1: 그렇군요.
0: SES 이거죠. 그렇네.
1: SES도 그런 사정이
0: 그거죠.
1: 있었군요.
0: 이름을 한 글자씩 한국어거든요. 슈, 유진, 바다, 씨 이렇게 해가지고 SES인데 여기도 S 대 S가 한 글자씩 이름을 딴 것이다. 오스트리아 SES 말하면 좀 실례겠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어쿠스틱 기타 위주의 음악을 들려주는 팀이고요. 세 명의 송라이터, 송라이팅이 가능한 세 명이 모여 있다 보니까 화성이라든지 이런 보컬의 하모니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다채로워요. 본인들의 노래를 세 명이서 함께 반주를 하면서 부르는데 그것이 하나로 뭉쳐져서 아름다운 포크 하모니가 되어 가는 거죠.
1: 저 이거 아카펠라인 줄 알았어요.
0: 오,
1: 초반에는.
0: 맞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 노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면 들으시긴 하겠지만 앞에는 이제 아카펠라로 이렇게 뭔가 프리 템포로 쫙 깝니다.
1: 목소리만
0: 에,
1: 쫙.
0: 목소리만 쫙 가요. 그래서 와, 이거 멋있다. 이랬는데 갑자기 조금 지나고 나면은 갑자기
1: 뿡짝뿡짝이 나오고.
0: 신명나게 이제 본편이 딱 나오면서 포크팝 그룹으로 이제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뭔가 혹자는 들었을 때, 이거 컨트리의 느낌 아니야? 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컨트리랑은 약간 달라요. 느낌이. 그래도 어쨌든 정서를 공유하는 것들이 좀 있다 보니, 이게 구별하기가 사실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포크팝으로 부르는 게더 나을 것 같고, 그들도 자기네들 스스로를 컨트리라고 명시하지는 않고, 아스트로팝이다. 뭐 이렇게 포크팝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내용도 되게 포크의 어떤 정서와 맞닿아 있는 게 뭐냐면요. 이 슈타이어마르크 출신의 뮤지션이에요. 이 화자가 노래. 근데 이제 빈으로 온 거예요. 돈 벌어야지, 나 음악으로 대성해야지 해서 비엔나로 온 거예요. 그래서 빈으로 와서 막 활동하는데 되겠어요? 안 되죠.
1: 안 돼요.
0: 예, 거리에서 막 하고 하는데 소위 말해 현타가 오는 거죠. 나 지금 뭐 하는 거? 나 그냥 나
1: 접어야겠다.
0: 돌아갈래, 나 돌아갈래. 귀향송이라고 보셔도 되고, 뭔가 자조 섞인 코미디라고 보셔도 돼요.
1: 자조
0: 약간
1: 섞인
0: 코미디예요.
1: 코미디.
0: 예. 그래서 이게 안 되네,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 이것들을 다 방언으로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들었을 때, 이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들었을 때, 아, 얘는 노래만 들어도, 아, 얘 촌에서 왔네. 이게
1: 그러네.
0: 느껴지는 거예요. 다 방언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나 집에 돌아갈래도, 저 집에 갈래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방언으로서 다 처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가사들도.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게 들을 수 있고, 아, 이거는 되게 슬픈 코미디이기도 하면서 포크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귀향,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잘 표현한 이런 노래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재미있게 저도 느껴졌습니다. 언어를 직관적으로 이해하지 못하지만요.
1: 이게 픽션이 아니라 실제로
0: 자기네들
1: SDS가
0: 얘기예요.
1: 자기네들 얘기라고
0: 그거를 섞어서
1: 그러더라고요.
0: 하는 거예요. 맞아요. 자기네들 얘기 실화에다가 더 처량하게 혼자 얘네는 세 명이잖아요. 이 팀은. 근데 이팀세 명이지만 여기에 화자는 한 명인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멤버들끼리 또 서로 자기네들을 놀리면서 가장 집에 가고 싶어 했던 멤버의 상황과 빗대어서 이렇게 패러디로서 이렇게 만든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1: 혹시 그 까치탄 결성하고
0: 네.
1: 야 우리가 어느 정도 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한 1, 뭐 2, 3년 뭐 무명을 어느 정도 견디겠다. 뭐 이런 각오 같은 거 있었어요?
0: 각오라기보다는 그냥 이게 마지막이다라는 그 결성의 각오는 있었죠. 다른 팀을 할수 있는 에너지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같지 않다.
1: 그렇다면
0: 네,
1: 까치탄 이후의 음악은 없다.
0: 이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성이다라는 느낌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1: 더 비정하네.
0: 네, 굉장히 생각보다, 그러니까 외부의 시선보다도 조금 더 비장하게 시작하긴 했어요. 이게 우리 인생에 있어 마지막 팀 결성이니 잘해보자라고 손을
1: 잘해보자.
0: 탁탁탁탁 모으고 하나 둘셋 화이팅 하고 시작한 거죠.
1: 오, 그랬구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스포티파이 데일리 오스트리아 차트 107위에 오른 84년도 SDS의 발표곡 퓨르스텐펠트 듣고 오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월요일에 만나는 한태인의 월드차트 싱어송라이터 밴드 까치산의 한태인의 선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첫 번째 선곡이었죠. SDS의 Fürstenfeld 지명이라고 소개를 한
1: 네.
0: 오스트리아 밴드의 84년도 발표곡이었습니다.
1: 네. 이게, 그러니까, 집에 가고 싶다. 그냥, 고향, 퓨슈텐펠트로 그냥 돌아가고 싶다. 요 얘기예요. 왔는데, 뭐, 아무것도 안 되고, 도시생활 마음에 안 들고, 돈도 안 벌리고, 이 빈의 음악계 어떤 문화에도 적응 하나도 못 하겠고, 결론 단순합니다. 큰 세상? 뭐, 돈? 아, 몰라. 이제 필요 없고, 나 다시 그냥 이 퓨슈텐펠트로 그냥 돌아갈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이 계속 얘기하는 뭐 이빌 비다함 이게 뭐냐면은 가고 싶다 이거예요. 돌아가고 싶다 이건데 이것도 완전 방언이에요. 표준 독일어는 원래 이빌 비다하임인데 이게 이거를 계속 방언으로 얘기하면서 거기서도 애초에 티를 내는 거죠. 아, 이 녀석은 이제 시골에서 올라온 녀석이구나라는 걸 청자가 알을 들을 수 있게끔요. 네. 그런 게 아주 재미있는 여러 가지 정서가 공존하는 재미있는 곡이었습니다.
0: 콩콩님께서 듣는데 힘이 나죠?
1: 네.
0: 집에 갈래요?
1: 그거예요.
0: 이거.
1: 정확히 이겁니다. 나
0: 집에
1: 집에 갈라요.
0: 갈래요? 갈래요? 이금주님께서 드디어 대전에도 오시네요. 기대할게요. 라고 써주셨습니다.
1: 고맙습니다. 준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SDS를 소개해 주셨고요. 오스트리아 차트에서 이제 두 번째로 고르라우신 곡 만나볼까요?
1: 네, 오스트리아 차트 한번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오스트리아의 107위에 올라 있는 곡이에요. 오스트리아의 듀오입니다.
0: 네.
1: Pizzera und Jaus라는 팀이고요. 26년 5월 발매 싱글이에요. 비교적 최

0: 싱글이네요.
1: 그러네요.
0: 네, 글래시코이츠 비에라고 해서 이제 겁나게 차가운 맥주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1: 오늘
0: 왜냐?
1: 방언 많이
0: 이것도
1: 쓰시네.
0: 방언이에요. 요 제목 자체도 방언입니다.
1: 그렇구나.
0: 그래서 이제 이제 우리 말로 의역을 하자면 이제
1: 겁나 차가운 맥주.
0: 겁나게 차가운 맥주예요. 예,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이제 SDS처럼 요 팀을 이해하는 데 되게 중요한 게 마찬가지로 방언이에요. 자체야 방언이고 이미 제목에서부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팀의 음악적 세계가 드러나는 거죠.
1: 네.
0: 원래 표준 독일어로 하면 이제 아이스칼테스 비어예요. 이게
1: 오, 많이 다르네요.
0: 네, 아이스칼테스 비어가 무슨 뜻이냐면 그 아이스가 그 얼음같이 그런 느낌이에요. 아,
1: 네네네.
0: 칼테스가 콜드고 칼츠가
1: 아이스 콜드 비어.
0: 콜드거든요. 네, 아이스콜드 비어예요. 그러니까 엄청 뭐 얼음장 같은 맥주 뭐 이런 느낌인데 이걸 이제 완전히 다르게 클래시코이츠 비어라고 하면 이제 겁나게 차가운 맥주.
1: 비에만 갖고
0: 네.
1: 앞에 두 표현은 완전
0: 완전 다른
1: 다른
0: 거죠.
1: 방언이네요.
0: 네, 완전한 방언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딱 오스트리아 방언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제목으로 이미 음악적 이제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걸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참또 재미있었고 벌써 이 팀도 마찬가지로 방언을 기조로 하는 어스트로팝이라고 구별을 하는 팀이에요. 음악적
1: 네.
0: 장르는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그 이제 어쿠스틱 기타 사운드가
1: 네.
0: 네, 주로 나오는 음악들을 들려주는 거고 이 팀은 뭔가 좀 앞팀이랑 약간 다른 게그 캐바레 문화 그러니까 그 뭐랄까 뮤지카 카바레라고 하는데 뮤지카바레라고 하는 그 독일의 그 유럽권의 그런 문화들이 있잖아요. 미국에도 물론 옛날에
1: 네.
0: 있었지만은 그런 뭔가 코미디와 약간 그 패러디
1: 버라이어티
0: 같은
1: 쇼를 볼수 있는
0: 맞아요.
1: 그런
0: 그런 것들이
1: 무대.
0: 결합되어 있는 막 코미디언들이 오르기도
1: 네.
0: 하고 노래도 막 부르고 막 연극도 하고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스트로팝과 이런 뮤지카 카바레 이런 게 조금 결합이 되어 있는 느낌이다라고 보면은 좀더 재미있게 들으실 수가 있다.
1: 네네네네.
0: 그래서 노래 자체는 되게 가벼워요. 되게 가볍고 뭔가 막 삶의 의미 막그 엄청난 막뭐 귀향이라든지 이런 고향에 대한 이런 걸 담는 느낌은 아니고 그냥 우정이나 뭐 삶의 가벼움 이런 주제들을 되게 가감 없이 그냥 툭 다들 그냥 맥주 하나 들고 막 부를 수 있는 드링킹 송이라고 봐도 무방한.
1: 그러니까 직관적이잖아요,
0: 네, 엄청
1: 제목이.
0: 직관적이에요.
1: 차가운 맥주.
0: 겁나 차가운 맥주가 제목이면 무슨 노래를 하겠어요. 잔을 마주치면서 그냥 막 친구들끼리 막 아, 왁자지껄 그런 노래예요, 정확히.
1: 그러네요.
0: 예. 그래서 뭐 복잡한 거 내려놓고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고 여름 보내고 겁나 차가운 맥주 마시면서 별거 아닌 이 순간을 즐기는 거, 그것이 이런 노래와 장르의 핵심 정서다라고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1: 이 곡도 앞선 휴르센펠드와 마찬가지로 브레스 소리가 좀 의문스러운 그 투바 소리 같기도 한데 그런 소리가 좀 나오죠?
0: 흥을 돋울 때는 역시 관악기가
1: 관악기.
0: 아주 좋습니다.
1: 뿡빠라 뿡빠.
0: 그렇죠. 뿡빡뿡빡이.
1: 알겠습니다. 피테라 운트 야우스의 클래시코이츠 비에. 가슴 뻐근하게 차가운 맥주 또는 겁나 차가운 맥주 듣고 오죠.

0: 호호호호 이 산타클로스인 줄 알았네요. 월요일에 만나는 한태인의 월드차트 밴드 가치산의 한태인 씨의 선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금 피제라 운트 야우스의 클래시코 이즈비에 가슴 뻐근하게 차가운 맥주 겁나 차가운 맥주였습니다.
1: 아, 재밌네요. 역시 뿜빠뿜빠가 좀 나와줘야 이게 두근두근.
0: 8391님께서 펍에서 들어야 할 그런 분위기의 노래.
1: 정확하죠.
0: 예,
1: 예.
0: 월드컵 보면서.
1: 완전 드링킹송이죠. 예.
0: 네. 자, 이제 오스트리아 그리고 체코 오늘 차트 등반 중에서 체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 네,
0: 네.
1: 좋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곡입니다.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체코의 66위에 올라 있는 곡이네요.
0: 네.
1: 네, 체코의 아티스트예요. 에바 파르나라는 아티스트고요. 2006년 발매 앨범입니다. 'Mnie smie buvetslat'라고 해서 이제 동명이 수록곡이에요. 이게 그
0: 네.
1: 앨범 제목하고 곡이
0: 예.
1: 똑같습니다. 'Mnie smie buvetslat'라고 해서 '넌 날 정말 좋아하긴 했던 거니?'
0: 네.
1: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아이, 그러니까 청소년, 아이는 아니고 청소년 정도 되겠다. 이게 틴팝이라고 보시면 돼요,
0: 틴팝.
1: 장르가. 그래서 이게 이 에바 파르나라는 아티스트는 지금도 엄청나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0: 네.
1: 아티스트인데, 요때 당시에는 2006년이었으니까 13살이었어요. 만으로
0: 어렸네요.
1: 13살. 그래서 굉장히 어린 나이에 데뷔를 한 거거든요. 요
0: 네.
1: 앨범이 데뷔 앨범이에요.
0: 아하.
1: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그 당시에, 그러니까 00년대, 우리 00년대를 한번 회고해보면 어떤 시대였어요? 에이브릴 라빈이 지배하던 시기였잖아요.
0: 스케이트 보이.
1: 네, 스케이터
0: 아니요.
1: 보이와 어떤 그 팝펑크 사운드를 위시한 이런 틴팝이라든지
0: 맞습니다.
1: 이런 팝록 장르들이 뭔가 그 라디오 친화적인 이런 차트를 싹 점령하면서 틀면은 그냥 틀면 나오던
0: 맞아요.
1: 시대였잖아요.
0: 예.
1: MTV와 이제 더불어서 이제 점령당했던 이 시절인데, 그래서 요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것도 데뷔 앨범인데, 데뷔 앨범의 데뷔곡 타이틀곡인데, 이것도 사실 오리지널 곡은 아니에요. 이 에바 파르나의 오리지널 곡은
0: 아,
1: 아니고,
0: 그렇구나.
1: 네덜란드 아티스트인 이제 킴 리안이라는 아티스트가 있는데, 2003년에 발표했던 이제 티네이지 슈퍼스타, 원곡이 티네이지 슈퍼스타예요. 원곡 제목도 이미,
0: 티네이지
1: 예,
0: 슈퍼스타.
1: 맞춤형인 거죠. 아, 근데 물론 내용은 좀 달라요. 요걸
0: 네네.
1: 이제 번안, 요건 원래 영어곡인데, 이제
0: 네네.
1: 이 에바 파르나는 이제 체코 노랫말을 새롭게 쓴 거죠.
0: 네.
1: 그러다 보니까 내용은 좀 다른데, 어쨌든 바이브 자체는 원곡과 아주 똑같습니다. 그래서 팀팝, 뭐 2000년대 어떤 기타 팝, 팝락 이런 느낌을 확실히 가져가고 있는 그런 트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확히 에브릴 라빈의 문법이에요. 네, 00년대 팝펑크 사운드를 흡수한 팝록의 문법이다라고 보시면 정확하고요. 당연히 들으면 자연스럽게 초기의 에브릴 라빈도 떠오르고요. 뭔가 10대 여성 화자 가 얘기하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뭐 연애에 대한 불만, 그러니까
0: 불만.
1: 상대 소년에 대한 어떤 불만 같은 것들을 내면서, 그러면서 뭐 질문을 하는 거죠. 직접적인 질문을 하고, 너 우리, 그러니까 대면 사이가 된 거죠. 만났다 헤어졌다 막 그러잖아요, 어릴 때는. 그러니까 근데 헤어지고 나니까 걔가 나한테 잘해주고 했던 거는 다 기억 안 나고, 몰라, 너나 좋아하긴 했던 거니? 그냥 서운한 것만 이제 떠오르고, 이런 투정 아닌 투정 같은 것들도 이렇게 가사에 솔직하게 적고,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뭐 그냥 부담 없이 술술 들을 수 있는 아주 귀여운 곡입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아예 장르가 달라요. 이거는 이제 이 나이 때할수 있는 아주 좋은 장르인 거고, 지금도 활동을 하시는데 약간 들어보니까 R&B나 가스펠의 영향권 안에 있는 그런 음악들을, 팝 음악들을 좀 들려주고 계시더라고요.
0: 예, 20년 커리어가 됐어도 지금 30대 초반이니까 그건
1: 맞아요, 맞아요,
0: 장점이네요.
1: 맞아요. 그래서 뭐몇 개월 전에도 정규 앨범을 또 발매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0: 그렇구나.
1: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에바 파르나라는 체코의 아티스트입니다. 네.
0: 알겠습니다. 체코어로 또 듣는 세계 음악인데요. 에바 파르나의 요거 발음 좀 도와주세요.
1: 네네네. 'Mnie smie buvetslat'라고 해서 '넌 날 정말 좋아하긴 했던 거니?'
0: 네.
1: 라는 곡입니다.
0: 듣고 오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게임 월요일에 만난 한태인의 월드 차트 밴드 까치산의 싱어송라이터 한태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금은 체코의 에바 파르나의 멜스메 부츠 부베츠 라트 날 사랑하긴 했어 너였습니다. 13살의 나이에
1: 네.
0: 또 부른 음원 잘 들어봤습니다.
1: 네. 아, 엄청 귀엽죠? 네, 노래도 엄청 귀엽고요. 네, 뮤직비디오도 뭐 같이 나갔는데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굉장히 귀엽습니다.
0: 13살에 저런 고민 했나, 우리가?
1: 아닐걸요? 아닐걸요?
0: 딱지를 어떻게 잘 칠 수 있을까? 뭐 이런
1: 진짜.
0: 고민을
1: 네.
0: 했던 것
1: 맞아요.
0: 같은데.
1: 그래서 집에 빨리 가서 뭐 냉동실에 넣어놨던 아이스크림 꺼내 먹어야지
0: 누가
1: 뭐
0: 먹기
1: 이런
0: 전에
1: 생각이나
0: 빨리 빨리
1: 했지.
0: 먹어야 되는데 뭐 이런.
1: 네, 집에 가서 뭐 바람의 나라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이나 했지 뭐. 아주 환박 웃음이 지어지는.
0: 조숙한 가수 에바 파르나의 노래였습니다. 체코 가수였죠.
1: 네.
0: 계속해서 체코 차트에서 한곡더 들어보죠.
1: 네, 좋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곡입니다.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체코의 87위에 올라 있는 곡입니다. 여기는 이제 슬로바키아 출신이에요.
0: 네.
1: 슬로바키아 출신의 뮤지션입니다. 야나 키르슈네르의 2000년 발매 앨범이에요. 푸투존 메스데라는 앨범이에요. 이게 낯선 도시에서라는 뜻이고요.
0: 네.
1: 네, 거기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모드라라는 곡입니다. 블루라는 곡이에요.
0: 네. 파란색인가? 아니면 그,
1: 뭐 우를
0: 감정선을,
1: 얘기하는 걸 수도
0: 우울.
1: 있고 약간 중의적인 그걸 그대로 갖다 쓴것 같아요. 그냥
0: 네네.
1: 모드라라는 이름으로. 이게 파랑을 얘기하지는 않아요. 뭔가 직접적으로 파랑을 얘기한다기보다는 가사 내용에서는 우울감이라는 것도 나오진 않고 파랑이라는 것도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는데 그냥 이 이미지 자체를 쓴 느낌이에요. 그래서 일단 뭐 가사도 짤막하게 그러면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 좋은데 어쨌든 음악적으로는요. 이 야나 키르슈네르라는 사람은

0: 하는 슬로바키아 대중음악계에서 뭔가 메인스트림 팝스타였다가 이제 송라이터적 음악을 들려주다가 포크나 월드뮤직 전자음악에 이르기까지 뭔가 좀 확장적으로 장르를 이렇게 가져갔던 뭐 다재다능한 그런 뮤지션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아티스트라고 해요. 변화가 굉장히 시기별로 뚜렷하대요. 그래서 할거 하고 아, 나이 장르에서 할거다 했다. 나올 거 없다. 바로 갈아타고 또내 장르에서 할거다 했다 없다 또 갈아타고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1: 결단력이
0: 네.
1: 좋네요.
0: 그러면서도 본인이 하던 게 아닌데도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음악들을 들려주면서 지금까지도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슬로바키아의 뮤지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모드라라는 곡은 발라드긴 한데 그렇다고 발라드라고만 부르기는 좀 애매한 게 저는 기타팝이라고 봐요.
1: 기타팝.
0: 기타팝에 좀 가까운 것 같고 송라이터적인 호흡이 확실히 강하고 그냥 일반 발라드라고 보기에는 또 템포도 느긋하고 가사도 굉장히 로맨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달이라든지 뭐 나비 뭐 맨발로 뛰어다니고 뭐 시간이 흐르며 모든 게 변해가도 나는 널 품고 있어 여전히 품고 있어 뭐 마음속에 품고 있다는 얘기겠죠. 뭐 비는 뭐내 안으로 떨어져 내려 아 이게 우를 뭔가 시적으로 표현한 느낌이겠네요. 비는 내리는데 그게 겉으로 내리는 몸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내려
1: 마음에
0: 뭐 이런
1: 내리는 비.
0: 마음에 떨어져 안으로 떨어지고 있어 이런 느낌도 아주 좋고요. 뭐 꿈은 우리 꿈은 아직도 문가에 서 있어 들어오지 못하고 문가에 서 있대요. 그래서
1: 그거
0: 이런
1: 좋네요.
0: 표현들이 굉장히 시적이고 번역으로 들었는데도 이렇게 뭔가 좀 와닿을 정도면 아 이건 되게 좋은 가사겠다 분명.
1: 발라드보다는 기타 팝이다라고 하신 결정적인
0: 네.
1: 이유는 뭐
0: 그냥
1: 맞을까?
0: 일반적인 발라드의 뭔가 그 반복적인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에 집중이 가는 게
1: 기승전결에 그런
0: 아니고
1: 게
0: 좀 더
1: 구조가
0: 그,
1: 아니라
0: 아, 물론 이것도 반복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잔잔하게 흘러가는 느낌이 좀더 이런 그 가사라든지 노랫말에 집중을 하게끔 장치를 해놓은 것 같아서 그 음악을 들으면서도 그런 의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좀 느껴지는 것 같아서 제 나름 기준에서는 아, 이건 발라드라고 부를 수 있긴 하지만 기타팝이라고 부르면 좀더 있어
1: 많이
0: 보이겠다라는
1: 나와?
0: 느낌.
1: 기타, 일렉트릭
0: 일렉트릭
1: 기타.
0: 기타가 나온다기보다는 뭔가 좀 기타팝의 호흡이 있는 거죠. 기타 사운드의 호흡이.
1: 오케이.
0: 기타가 막 나대는 음악은
1: 나대는
0: 아니에요.
1: 음악이 아니,
0: 아니죠.
1: 저는 약간 그런 이미지가,
0: 네.
1: 그런 건가? 했다가, 무슨 의미인지
0: 지배적인
1: 알았습니다.
0: 느낌이긴 하죠. 네. 그런 겁니다.
1: 야, 그럼 듣고 오죠. 스포티파이 데일리 최고 차트 66위 곡입니다. 2000년 발표곡, 야나 키르시네르의 모드라, 파란색. 듣고 오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게임 월요일에 만나는 한태인의 월드 차트 밴드 까치산의 싱어송라이터 한태인의 선곡으로 함께합니다. 네
1: 네.
0: 번째로 골라온 곡 야나 키르시넬리 이 슬로바키아 국적의 아티스트의 모드라 파란색 이런 제목의
1: 네, 아, 로맨틱하죠. 예.
0: 곡이었습니다. 예,
1: 이렇게 몽글몽글한 기타 소리가,
0: 좋네요.
1: 어쿠스틱 기타가 탁탁 깔려 있고 분위기가 그 위에 이제 아르페지오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나와주는 기타가 아주 매력적인. 그래서 아, 기타 팝이라고 표현하면 좀더
0: 맞는
1: 있어
0: 것
1: 보일 것
0: 같아요.
1: 같아가지고.
0: 예. 발라드, 그냥 발라드라고 얘기하기엔 좀
1: 예.
0: 어폐가, 예.
1: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0: 맞네요.
1: 아주 좋았습니다.
0: 자, 계속해서 이제 오늘의 마지막 선곡이네요. 아니군요. 맞나요?
1: 맞습니다.
0: 예.
1: 네, 오늘은
0: 소개해
1: 벌써
0: 주시죠. 벌써.
1: 네, 벌써
0: 예.
1: 다섯 번째 곡이에요. 오늘의 마지막 선곡입니다.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마찬가지로 체코입니다. 111위에 올라 있는 곡을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들고 왔어요. 체코의 밴드입니다. 카바트라는 밴드고요. 2006년 발매 앨범이에요. 고리다라는 앨범의 수록곡입니다. 부를라츠이라는 곡이에요. 예. 부를락이라는 거는 이제 과거에 러시아에서 그 강둑을 따라서 걸으면서 배나 뗏목을 강의 윗부분으로 올리던 인부들을 무를락이라고 했대요.
0: 오, 꽤 정확한
1: 그게
0: 직업, 예,
1: 맞아. 그게
0: 그,
1: 따로 이름이 있나 봐요. 예.
0: 예, 물락.
1: 그러니까 인부들인데
0: 예,
1: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이거를
0: 전문성이 있는 거네.
1: 전문성이 있는 거죠. 왜냐면은 이제 그 강을 올려야 이제 다시 또 상류에서 하류로 이렇게 막 하고 이런데 이제 뭐 운송에도 쓰고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전문적인 이제 직업군으로 딱 분류를 해가지고 부를라크라고 해서 이거의 이제 복수형인 거죠. 브룰라츠이라고 해서
0: 블라치.
1: 예, 이렇게 노동자를 뜻하는 말인데요. 이제 요거를 이제 짜르 러시아 때그 있던 노동자의 어떤 그 이름이래요. 짜르 러시아 시절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이 팀은 어쨌든 록밴드인데 약간 메탈의 느낌도 있고 하드록의 느낌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잘 지었다는 생각을 했어요. 팀의
0: 그렇구나.
1: 음악적 방향과 이 어감이 주는 이 강력한 상류로 강의 상류로 배를 끄는 노동자라는 이 제목이 너무 매칭이 잘 돼가지고 들으면서 좀 압도를 당했던 그런 곡이거든요.
0: 약간 그이 블락의 외모도 평범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1: 그렇죠.
0: 들어요. 막
1: 굉장히
0: 근육질에,
1: 엄청났을 것 같은 느낌이 딱 있죠. 그래서 아무튼 이 언어랑도 엄청 잘 어울려요, 사운드가. 이 체코어의 뭔가 거칠고 구어적인 약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가사들. 예, 그리고 막 리프도 되게 집요해요. 계속 막 리프 막 집요하게 하거든요. 죽죽자를 되게 집요하게 하거든요. 아, 네, 예, 역시. 그러니까 집요하게 그 강을 탁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이걸 하는 그런 이미지랑도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0: 한치의 오류도 허용치 않는,
1: 아, 예, 그런 거죠. 아, 그러니까 꾸준하고 집요한 느낌? 예, 그런 게탁 이렇게 왔고, 뭐. 목소리도 허스키하고 이러니까, 아, 이런, 어떻게 이런 찰떡 같은 주제를 가져왔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사에서의

0: 이미지도 마찬가지예요. 다막 무거운 밧줄이 나오고 뭐
1: 응.
0: 배, 진흙, 강, 뭐 피곤하고 뭐 노동 이런
1: 여기
0: 걸 얘기하니까
1: 독한 술에 의지해. 또
0: 아,
1: 이것도 있어요.
0: 그렇죠. 빠질 수 없는 그런 이미지인 거죠.
1: 예.
0: 근데 이거 이따 들어보시면은 또 아시겠지만 제가 듣기에는 솔로, 기타 솔로가 엄청 매력적이었거든요.
1: 아, 저도 그거 듣고 깜짝
0: 예.
1: 놀랐어요.
0: 그래서 아니 뭐 튜닝을 잘못했나? 키를 잘못 잡으셨나? 이럴 정도로 굉장히 불협화음인 듯하면서도 굉장히 규칙적인 솔로를 중간에 연주를 하는데 이게 또 엄청 매력적이었어요. 뭔가
1: 그러니까요.
0: 막 이게 배에 질질 끄는 소리 같기도 하고
1: 네.
0: 막 그래서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이 내 안에서 이렇게 막 조합이 되면서
1: 벌어졌군요.
0: 예, 되게 재미있게 들었던 곡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곡은 월요일이다 보니까
1: 네.
0: 예, 우린 또 노동을
1: 이것도 에너자이저 음악으로 또
0: 아, 네.
1: 누군가에겐 다가갈 것
0: 적합합니다.
1: 같습니다.
0: 굉장히 적합합니다.
1: 예.
0: 그래서
1: 저에게도 에너자이저 음악으로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0: 맞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우리 모두 오늘 월요일을 시작하면서 열심히 영차영차
1: 영차양차.
0: 블렛츠이처럼
1: 물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잖아.
0: 그렇죠.
1: 상류로.
0: 네, 한 줄을 또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한 주가 되는 네, 마지막 곡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1: 알겠습니다. 클럽 10월 말부터 까치산 투어 시작한다는 정보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밤 7시에 티켓 오픈입니다. 서울 공연 기억하시고요. 오늘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오늘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1: 저도 인사드려야죠. 까바트의 불라트.
0: 불라치.
1: 예, 불라치. 배를 끄는 인부들 전하면서 인사드립니다.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칼바나 같은 거 뺏었습니다.
1: 북극과 가장 가까운 땅, 그린란드. 끝없이 펼쳐지는 설원을 걷다 보면 낯선 표지판 하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 그린란드에만 있는 개썰매 전용도로 표지판입니다. 썰매견들이 이끄는 개썰매는 뱃길마저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 사람들의 발이 되어 그린란드 구석구석을 누빕니다. 이누이트족이 이곳에 뿌리를 내린 후 천년이 넘도록 이어져 온 풍경이죠. 언덕을 오를 때면 지친 개들을 위해 사람이 직접 썰매를 밀기도 한다는데요. 하나의 팀이 되어 혹한의 날씨를 뚫고 달리는 그린란드의 사람과 개. 그들의 우애 좋은 썰매길은 앞으로도 쭉 이어지겠죠?
2: 출발을 외치자 그는 재빨리 올라타고 썰매견들은 기다렸다는 뜻이 총알처럼 달려갔습니다. 드디어 서른의 동반자 개썰매와 함께 먼 길에 올랐습니다.
1: EBS 사운드 세계 테마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누룽지 카페인님의 사연입니다. 고은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 교육, 미래 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0: 초급 일본어 이음입니다.
1: 야사시 니혼고 쇼타 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클래스의 아츠마리가 아르노데 겟세키시마스.
0: 과 모임이 있어서 결석할게요 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뭐이기 때문에 라는 이유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조사 노데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게요. 멀다.
1: 도이. 도이.
0: 도이. 멀다라는 의미의 이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가깝다는요?
1: 치카이.
0: 치카이. 마찬가지로 이 형용사죠. 막히다, 붐비다.
1: 고무. 고무.
0: 고무. 막히다, 붐비다 라는 뜻의 1그룹 동사입니다. 사고.
1: 지코. 지코.
0: 사고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었네요. 지코. 교통사고는요?
1: 고츠지코. 고츠지코.
0: 모임은요?
1: 아츠마리. 아츠마리.
0: 아츠마리. 모임입니다. 여러분, 이 아츠마리는 어디에서 나온 말일까요?
1: 아츠마르.
0: 아츠마르. 1그룹 동사입니다. 여러분, 일본어의 동사는요? 동사 마스형으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죠. 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 마스형으로요. 아츠마르, 모이다 라는 의미의 1그룹 동사. 1그룹 동사의 마스형은요.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츠마리, 모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다음 단어 볼게요. 결석하다.
1: 겟세키스루. 겟세키스루.
0: 겟세키스루. 결석이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었습니다. 겟세키, 그 뒤에 스르 연결해서요. 겟세키스루, 결석하다. 3그룹 동사인데요. 지각하다.
1: 치코크스루. 치코크스루.
0: 지각은 치코크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스르 연결해서 치코크스르라고 하면 3그룹 동사죠. 지각하다. 참가하다는요?
1: 상카스루. 상카스루.
0: 참가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으면 상가입니다. 이 뒤에 스르 연결해서 상가스르라고 하면 참가하다. 마찬가지로 3그룹 동사가 되겠네요. 매주
1: 마이슈. 마이슈.
0: 매일은요?
1: 마이니치. 마이니치.
0: 조금 전에 매주 보기는 했지만 한 번 더 해볼까요? 매주
1: 마이슈. 마이슈.
0: 매월
1: 마이츠키. 마이츠키.
0: 마지막으로 매년은요?
1: 마이토시. 마이토시.
0: 마지막 단어입니다. 또 다시
1: 마타. 마타.
0: 마타. 또 다시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이유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조사 노데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 노데는요. 형식명사 노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유 원인을 나타내는 대가 연결된 표현이에요. 합쳐서

0: 너 대, 뭐뭐이기 때문에 란 의미의 이유 원인을 나타내죠. 앞뒤 상황에 객관적인 인과관계를 나타낼 때 많이 사용하고요. 여러분, 노, 대, 조금 전에 이 노는 형식 명사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형태에 연결할까요? 그렇죠. 명사를 수식하는 형태에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노대는요, 굉장히 격식을 갖춘 정중한 느낌의 접속조사이기 때문에요. 일상생활에서 정중형 뒤에 노대에 연결하는 것이 일단 허용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라면 노대는 명사 수식형에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동사라면은 보통형에 연결해야 하거든요. 하지만 노대 자체가 정중성을 가지고 있어서 앞에 정중한 형태, 즉 마스형 같은 것도 일부 허용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단어 싹트유기에 나온 단어로 한번 연습해 볼게요. 먼저 동사입니다. 1그룹 동사인데요. 가다. 노대 연결해 볼게요. 가기 때문에
1: 이끄노데
0: 이끄노대 가기 때문에 라는 표현이에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노대에서 노는 형식 명사예요. 그런데 우리말로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노대에서 노는 것 대는요? 뭐뭐이기 때문에 라는 이유를 나타내요. 그럼 여러분들이 선생님, 대 자체가 뭐뭐이기 때문에라는 이유 원인 나타내는데요. 왜 노대도 뭐뭐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해석해요? 여러분, 노는 뭐뭐 것. 직역하면 뭐뭐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에요? 앞에 나온 사항에 대해서 뭔가 설명해서 이유를 나타내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정중하고 격식 갖춘 느낌을 준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형용사에 한번 연결해 볼까요? 멀다. 노대에 연결해 볼게요. 멀기 때문에.
1: 遠いので
0: 더이노대. 멀기 때문에 라는 표현이에요. 이 형용사의 명사 수식형은요? 그렇죠. 이의 형태로 바로 연결할 수 있죠? 그래서 더이노대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우리 확인해 볼까요? 다음 주부터 해외 출장을 가기 때문에 이번 주는 그 준비로 많이 바빠요.
1: 来週から海外出張に行くので、今週はその準備でとても忙しいです。来週から海外出張に行くので、今週はその準備でとても忙しいです。
0: 来週から다음 주부터 海外 출장に 行くので 海外 출장に 行く 해외 출장을 가다라는 표현이죠. 뒤에 노대 연결하고 싶어요. 여러분, 동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는 보통형에 연결하면 되거든요. 이끄노대 가기 때문에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갔기 때문에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그런데 보통형이에요. 그런데 갔기 때문에 과거를 나타내죠. 어떻게 연결하면 될까요? 이끄의 과거형, 즉 있다의 노대 연결해서 있다노대라고 하면 되겠네요. 건슈와 이번 주는 서너 준비대, 그 준비로인데요. 여러분, 서너 준비대, 이때 대가 뭐예요? 이유 원인을 나타내는 바로 노대에 연결된 그 대가 되겠습니다. 도테모, 많이, 매우, 이소가시이데스, 바빠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다음 문장 볼까요? 집에서 회사까지 멀기 때문에 항상 5시에 일어나요.
1: 家から会社まで遠いので、いつも5時に起きます。家から会社まで遠いので、いつも5時に起きます。
0: 家から会社まで、집에서 회사까지 遠いので、멀기 때문에 遠い 멀다 이 형용사 명사 수식할 때 이의 형태로 바로 연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이노데 멀기 때문에 이츠모 항상 거진이 오키마스 5시에 일어나요가 되었습니다. 자동환기 꿀팁 살펴볼게요. 이유 원인을 나타낸 접속조사 노데는 명사 수식형에 연결한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선생님 명사에 노데 연결할 때는요? 명사가 뒤에 명사를 수식할 때는 조사 노를 사용하잖아요. 그런데요, 명사가 노대에 연결할 때는요, 노 하면 안 됩니다. 나의 형태로 수식하는 거. 그래서 명사 나노데 그냥 하나의 표현처럼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예문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은 휴일이어서 집에 있어요.
1: 今日は休みなので家にいます.
0: 그럼 오늘의 문장 확장 살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이유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조사 노데를 사용해서 질문에 답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왜 늦은 건가요?
1: どうして遅れたんですか?
0: どうして, 왜, 어째서, 遅れたんですか? 늦은 건가요? 라는 표현이에요. 遅れた, 늦었다 라고 하는 표현인데 여러분, 은ですか? 이때 응은요? 원래는 형식명사 노의 회화체 표현이에요. 우리말로 거세당하는 거죠. 그래서 직역하면 왜 늦은 거예요? 가 되었는데요. 왜 늦었는지 이유를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이유를 대답해야겠네요. 길이 막히다.
1: 미치가 고무.
0: 미치가 고무. 노대 사용해 봅니다. 길이 막혀서 늦었어요.
1: 미치가 곤데 있다노데 오크레마시다.
0: 미치가 곤데 있다노데 오크레마시다. 미치가 곤데 있다. 길이 막혀 있었다 라고 하는 건데요. 그때의 상황, 상태를 전달하기 위해서 테이르라고 하는 형태가 사용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콘데 있다, 보통형으로 끝났네요. 동사는 보통형으로 뒤에 명사 수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콘데 있다 노데 막혀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고요. 오크레마시다, 늦었어요. 사고로 길이 막혀서 늦었어요.
1: 지코데 미치가 콘데 있다노데 遅れました.
0: 지코데, 사고로, 사고 때문에 지코 뒤에 사용된 대, 이유원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고로 길이 막혀서 늦었어요.
1: すみません. 지코데 미치가 콘데 있다노데 遅れました.
0: すみません. 죄송합니다. 지코데, 사고로, 사고 때문에 미치가 콘데 있다노데 길이 막혀서 遅れました. 늦었어요.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까요?

0: 山崎先輩、来週の読書会ですが、クラスの集まりがあるので欠席します。
1: そうですか。残念です。
0: 来週は私が好きな西野圭吾がテーマなので参加したいんですが。
1: クラスの集まりを優先してください。読書会は毎週ありますから。
0: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もうこんな時間。次の授業が始まるので行きますね。
1: はい、また今度。
2: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문예 동아리 방에서 왕림과 야마사키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3: 山崎先輩、来週の読書会ですが、クラスの集まりがあるので欠席します。
2: 야마사키 선배, 야마사키 선배님, 라이슈노 독서카이 데스가 다음 주 독서 모임 말인데요. 크라스노 아츠마리가 아르노데, 크라스노 아츠마리가 아르, 과 모임이 있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아르, 보통형으로 끝났고요. 이유 원인을 정중하게 나타내고 싶어요. 뭔가 설명하고 싶은 거죠? 노데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아르 노데. 있어서 있기 때문에 欠席します. 결석할게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3: 山崎先輩、来週の読書会ですが、クラスの集まりがあるので欠席します。
2: 이어서 보면요.
3: そうですか、残念です。
2: そうですか。그래요? 残念です。아쉽네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3: そうですか、残念です。
2: 이어서 보면요.
3: 来週は私が好きな西野圭吾がテーマなので参加したいんですが、
2: 来週와 다음 주는 私が 好きな, 제가 좋아하는 니시노 케이고가 테마 나노데, 니시노 케이고가 주제여서라는 표현이에요. 테마 나노데, 유의해서 한번 볼까요? 테마, 명사입니다. 뭐뭐이기 때문에 노데 연결하고 싶어요. 명사에 노데를 연결해서 이유원이 나타낼 때는 나의 형태로

0: 연결하는 거. 그래서 테마나노데, 주제여서 주제이기 때문에가 되었습니다. 상카시타인데스가 참석하고 싶지만이라는 표현입니다. 상카시타이데스 해도 되는데요. 상카시타인데스 응이 들어갔어요. 뭔가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문이 끝난 형태 뒤에 가 연결하면요. 뭐뭐인데 뭐뭐이지만이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来週は私が好きな西野圭吾がテーマなので参加したいんですが、
0: 이어서 보면요.
1: クラスの集まりを優先してください。読書会は毎週ありますから。
0: 클래스의 아츠마리오 유센시테 그다사이. 과 모임을 우선해 주세요. 테 그다사이 뭐뭐 해 주세요라는 표현 나왔네요. 독서가이와 독서 모임은 마이슈 매주 아리마스카라 있으니까요. 아리마스 있습니다. 문이 끝난 형태 뒤에 카라 연결하면 이유 원인 나타낼 수 있습니다. 카라도 이유 원인을 나타내고 노데도 이유 원인을 나타내지만 노데는 설명의 의미가 부과된 조금 더 격식 갖춘 정중한 표현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クラスの集まりを優先してください。読書会は毎週ありますから。
0: 이어서 보면요.
1: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もうこんな時間。次の授業が始まるので行きますね。
0: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감사합니다. 아, 뭐, 건나 시간. 직역하며, 아, 벌써 이런 시간이라는 뜻인데요. 자연스럽게,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네 정도면 될까요? 次の 授業가 다음 수업이 하지마르노데 시작하기 때문에 行きますね. 갈게요, 가볼게요. 하지마르 시작되다. 뒤에 노데 연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もうこんな時間。次の授業が始まるので行きますね。
0: 이어서 보면요.
1: はい、また今度。
0: はい, また今度. 네, 다음에 또 봐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はい、また今度。
0: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2: 山崎先輩、来週の読書会ですが、クラスの集まりがあるので欠席します。
3: そうですか、残念です。
2: 来週は私が好きな西野圭吾がテーマなので参加したいんですが。
3: クラスの集まりを優先してください。読書会は毎週ありますから。
2: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もうこんな時間。次の授業が始まるので行きますね。
3: はい、また今度。
0: 가타카나 조각 모음 필수 외래어를 익혀볼까요?
1: 셰프, 셰프.
0: 셰프, 요리사, 셰프라고 하는 뜻이고요.
1: 오다, 오다.
0: 오다, 주문입니다.
1: 테이크아웃, 테이크아웃.
0: 테이크아웃도 테이크아웃이란 뜻인데요. 혹시 발음 팁 있을까요?
1: 하이, 아웃은 일본어로 아웃토라고 발음하기 때문에 테이크아웃은 테이크아웃토라고 합니다.
0: 랜덤박스 지식, 조상을 기리고 가을을 맞이하는 일본의 추분의 날. 매년 9월 20일, 23일 무렵 찾아오는 추분의 날은 세상을 떠난 가족과 친지를 추모하는 일본의 국가 공휴일로 올해는 9월 23일 수요일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일본어로 슈분노히라고 하는데요. 1948년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며 조상을 공경하고 고인을 추모하는 날입니다. 또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이 시기에 조상을 가까이 느낀다라고 하는 불교적 믿음과 결합하면서 추분을 전후한 일주일인 피안, 즉 오희강에는 무덤을 찾아 참배하고 묘석을 전석껏 돌보는 선묘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0: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EBS 오디오 학당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日もお疲れ様でした。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1: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2: EBS 초급 중국어.
1: 안녕하십니까, 성국현입니다.
3: 大家好，我是王老师。
1: 복습만이
3: 살 길이다.
1: 네, 두 문장 여쭤보겠습니다. 스테이크 기억나십니까? 스테이크.
3: 牛排.
1: 스테이크랑 곁들이면 딱 좋아. 하나, 둘, 셋.
3: 配牛排正好.
1: 그렇죠. 配. 곁들이다. 아주 멋진 단어였습니다.
3: 是와인吗?
1: 와인? 그렇죠. 와인과 곁들이면.
3: 配牛排正好.
1: 그렇죠. 그렇죠. 와인을 말할 때 쓰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너 이 간식 맛본 적 있어? 가볍게 먹어본 적 있어? 라고 할 때 맨날 추만 생각하지 마시고 갑니다.
3: 你尝过这个点心吗?
1: 한 번 더.
3: 你尝过这个点心吗?
1: 点心, 간식, 요것도 잊지 마시고요. 지금 두 문장이 여유 있게 입 밖으로 나와야 오늘 10강, 너 감기 아직 안 나왔니?
3: 你的感冒还没好吗?
1: 를 배울 수 있습니다. 단어부터 천천히 볼게요. 我们一起来看一下. 80페이지 단어 천천히 볼게요. 감기라는 명사도 되고 감기에 걸리다란 동사도 됩니다.
3: 감기.
1: 근데 보통 이제 감기 걸렸다니까 러와 함께 쓰이겠네요. 감기 걸렸어.
3: 감기了.
1: 감기 걸렸니?
3: 감기了吗?
1: 그렇죠. 줄곧이라고만 외우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린 일상생활에서 줄곧이란 말을 잘 안 쓰잖아요. 쭉 혹은 계속.
3: 一直.
1: 동사, 즉 수로 앞에 쓰입니다. 왜냐? 부사기 때문에. 쟤는 계속 자네.
3: 他一直睡.
1: 쟤는 계속 말하네.
3: 他一直说.
1: 쟤는 계속 공부하네.
3: 他一直学习.
1: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말씀드린 세 개의 예문 중에서 一直보다 중요한 게 一直 뒤에 있는 수로예요. 学习, 쉐이, 뭐 팅 이런 걸 모르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3: 没错.
1: 부사보다 수로가 중요합니다. 좋아요. 콧물을 흘리다.
3: 流鼻涕.
1: 한 번 더.
3: 流鼻涕.
1: 아이유 사이에 오 넣으셔야죠. 류 하지 마세요. 리어웨어. 려. 이게 흘리답니다. 그리고 콧물이.
3: 鼻涕.
1: 물이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쉐이를 떠올리실 수 있지만 네, 코가 중국어로 비즈니까 아, 콧물 비즈 쉐이. 선생님 비즈 쉐이 하면 어때요? 알아들어요?
3: 要猜一猜吧.
1: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鼻涕를 쓰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流鼻涕.
1: 아, 그래서 이 이즈 있나 봐요. 본문 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추측을 해보자고요. 계속 콧물을 흘리네.
3: 一直流鼻涕.
1: 그렇죠. 약 먹다.
3: 吃药.
1: 먹다가 먼저 와야죠. 吃药, 약입니다. 그런데.
3: 不过.
1: 이제 어려운 말로 접속사라 그러죠. 그러나, 그런데, 하지만 무조건 무조건 문장 맨 앞 혹은 쉼표 뒤에 위치합니다. 주어보다 앞에 와야 돼요. 워, 부구어예요? 부구어, 워예요?
3: 부구어, 워.
1: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효과.
3: 效果.
1: 샤오, 구, 어. 어로 끝내야 됩니다. 샤오, 구, 구어가 아니에요. 효과가 없네.
3: 没有效果.
1: 줄여서 요 빼고
3: 没效果.
1: 해도 괜찮습니다. 해야 한다. 와우, 어떤 분들께는

0: 관심 말이죠. 아, 시에시에 니더 관심 좋습니다. 이 단어들이 콧물이 왜 나는지 우리 본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눈 감고요. 오만 이치 라이팅이샤.
1: 第10课 你的感冒还没好吗? 你的感冒还没好吗?
2: 一直流鼻涕。吃药了，不过没什么效果。那你得多注意保暖。好的，谢谢你的关心。你的感冒还没好吗? 一直流鼻涕。吃药了。 不过没什么效果。那你得多注意保暖。好的，谢谢你的关心。
0: 81페이지 오늘의 대화 보고 계십니다. 너의 감기는 아직 안 좋았니? 이게 직역이에요.
3: 你的感冒还没好吗?
0: 문제 드립니다. 여기서 그럼 感冒는 감기예요? 감기에 걸리다예요? 동사입니까? 명사입니까? 하나, 둘, 셋.
3: 명사.
0: 네, 명사죠. 당연하죠. 더 뒤에 있으면 무조건 명사예요, 여러분. 너의 감기 아직 안 좋아진 거니? 이거 기억하세요. 还没好吗? 좋네요. 한 번 더 들어볼게요.
3: 你的感冒还没好吗?
0: 그러니까 지금 한국어 문장을 보시면 너 감기 아직 안 나았어? 안 나았어가 뭘까? 결국 그냥 우리가 다 아는 단어예요. 하이메이하오 이거였죠. 계속 콧물 흘리네.
3: 一直流鼻涕.
0: 계속이라고 할 때 이즈 떠올리시고요. 약은 먹었는데 별로 효과가 없어.
3: 吃药了,不过没什么效果.
0: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친절하게 이렇게 쓸 수도 있었어요. 한국어 해석을. 약은 먹었어. 그런데 딱히 효과가 없어. 그런데 이렇게 딱딱하게 해석을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약을 먹었는데, 약을 먹었지만이라고 할 때, 아, 이렇게 끊고 쉼표 뒤에 붙고, 뭐 그러나, 그것을 쓰는구나. 이런 걸 연습을 하셔야죠. 효과가 없다를 아까 우리 왕 선생님께서 没效果, 没有效果 하셨어요. 근데 什么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3: 没什么效果.
0: 이거는 무슨 효과가 없다가 아니라 딱히의 뜻이 있습니다. 没什么 뒤에 어떤 말 들으면 딱히 뭐가 없어 이런 느낌이죠.
3: 별 효과 없다.
0: 별 효과 없다. 그렇죠. 너무너무 좋은 표현입니다. 没什么效果. 그럼 너 몸을 따뜻하게 하는데 더 신경 써야 돼.
3: 那你得多注意保暖.
0: 하나하나 보시죠. 그럼
3: 那
0: 너
3: 你
0: 해야 한다.
3: 네.
0: 많다가 아니라 수로 앞쪽에 있으면 많이에요. 근데 더 의역하면 더의 뜻이 있어요. 더. 네, 들어볼게요.
3: 多注意.
0: 그렇죠. 주의까지 함께 말씀해 주셨는데 이 주의는 여러분 당연히 한자를 좀 아시는 분들은 쉽게 해석이 돼요. 주의하다. 근데 주의하다라고만 외우시면 이런 표현이 좀 힘들어져요. 신경 쓰다라고도 외워야 됩니다. 신경 쓰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이 주의 뒤에 정말 많이 쓰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한테는 좀 어색한데. 뭔지 아세요?
3: 안전.
0: 아, 안전에 유의해라. 그것도 좋고요. 전 이거 말하려고 했어요. 주의, 쉬오시.
3: 아, 是的.
0: 우리 한국인 입장에서는 이거를 주의하다 외우면 휴식에 주의하다? 말이 이상해요. 근데 휴식에 좀 신경을 써야지라고 정말
3: 맞아요.
0: 많이 말을 많이 하잖아요.
3: 아, 我们还说注意身体也一样.
0: 맞아요. 주의 身体도 많이 쓰고 주의 쉬오시 이렇게. 제 이 결론은 뭐냐?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도 우리가 의역을 해야 됩니다.
3: 没错.
0: 그렇죠. 多注意保暖 이것도 외우시고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주의身体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주의 시오시 모두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보온, 바오난 잊지 마시고요. 알았어.
3: 好的.
0: 너의 관심 고마워.
3: 谢谢你的关心.
0: 여러분 정말 이렇게 외우실 거예요. 너의 관심 고마워. 그러면 절대 우리가 못 사용해요. 신경 써줘서 고마워. 의역을 해야죠.
3: 没错.
0: 의역이 중요합니다. 의역. 네. 그래서 제가 한국어 문장 보시면서 복습하라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이번엔 눈을 감고 들어보시죠. 더 잘 들릴 거예요. 어머니 친 라이팅이자.
1: 你的感冒还没好吗?

0: 么？一直流鼻涕。
1: 吃药了，不过没什么效果。
0: 那你得多注意保暖。
1: 好的，谢谢你的关心。
0: 你的感冒还没好吗？一直流鼻涕。
1: 吃药了，不过没什么效果。
0: 那你得多注意保暖。
1: 好的，谢谢你的关心。
2: EBS 초급 중국어
3: 82페이지 upper point 천천히 보시죠. upper point가 쉬우면 그 밑에 예문에 있는 단어 외우시죠. 이 옷은 예쁜데 좀 비싸 보이시죠? 제가 그런데라고 안 썼어요. 예쁘지만 예쁜데라고 할때이 접속사 무고어 떠올리세요.
4: 这件衣服很漂亮，不过有点贵。
3: 요点 뒤에 안 좋은 뉘앙스 그죠? 얼화를 집어넣어서
4: 有点儿，
3: 해도 괜찮습니다. 요디알 꽤. 꾸이가 아니라 UI 사이에 넣어야죠. 꽤. 중국어는 매우 재밌어. 그런데 좀 어려워.
4: 汉语很有趣，不过有点难。
3: 아마 재밌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께서 요이스 떠올렸을 거예요.
4: 嗯哼，
3: 전혀 문제 없죠.
4: 没错的。
3: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요취, 요것도 많이 씁니다. 왜 가져왔는지 아세요? 취, 취 발음만 들으면 우린 역시 가다를 많이 떠올려요. 취, 똑같은 발음이죠. 요취 이게 한 단어예요. 네, 흥미있다 할때 요취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왔어요. 주의하다, 조심하다, 신경 쓰다, 몸조리하다 이렇게 모두 통틀어서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을 걸을 때는 안전에 신경 써야 해. 아까 우리 왕 선생님께서 주의 뒤에 많이 온다는 말이 딱 나왔네요.
4: 안전.
3: 그렇죠. 전체 문장 보시죠.
4: 走路的时候要注意安全。
3: 그렇죠. 길을 걷다.
4: 走路.
3: 와우, 정말 많은 초급자분들께서 조루, 조루 안 됩니다. 오유는 어우예요. 저우예요. 저루. 땡땡더시호 아니고 오유는 어우입니다. 시호, 뭐뭐 할 때, 밥 먹을 때,
4: 吃饭的时候.
3: 길을 걸을 때,
4: 走路的时候.
3: 동사 앞에 쓰이면 조동사로서 해야 한다, 하려 하다. 오늘은 문맥상 해야 한다죠? 해야 한다.
4: 要,
3: 신경 써야 한다.
4: 要注意,
3: 안전에 신경 써야 한다.
4: 要注意安全.
3: 너무너무 괜찮은 문장이었습니다. 운전할 때
4: 开车的时候,
3: 조심해야 해.
4: 得注意.
3: 그렇죠. 데이 올라가면 안 되죠. 뒤에가 사성이니까 반삼성 데이 주의. 어때요? 부끄어 주의 모두 다 아는 단어예요, 이제. 하지만 그 안에 숨어있던 예문 단어들, 요취, 그리고 저루, 쉽지 않은 발음, 쉽지 않은 난이도예요. 함께 외우겠습니다. 고수가 되는 지름길 매시 한번 살펴보시죠. 83페이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단 제가 극단적인 예를 보여드릴게요. 그는 돈이 없어.
4: 他没钱.
3: 没钱 혹은 没有钱 그죠?
4: 嗯哼.
3: 선생님, 没钱, 没有钱 하면 어때요? 아예 없는 거죠.
4: 一点都没有.
3: 조금도 없다고 말씀하시네요. 근데 여기서 什么 집어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4: 他没什么钱.
3: 있네요, 돈이.
4: 嗯哼,
3: 근데
4: 별로
3: 별로 없다.
4: 없다. 있긴 있어요.
3: 있긴 있어요. 이 어감이에요. 끝났네요. 예문 통해서 놀아보겠습니다. 아, 참. 선생님, 没什么 대신에 요 집어넣어서 没有什么 괜찮죠?
4: 可以的.
3: 굳이 요를 쓸 이유가 없는 거죠.
4: 是的.
3: 그래요. 오늘은 내가 일이 없네. 자, 今天没有事. 没有事儿 하면 일이 아예 없는 거예요.
4: 是的.
3: 딱히라는 어감이 이샤머의 느낌이 들어가는 겁니다. 가시죠.
4: 今天没什么事.
3: 와,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인 것 같아요.
4: 嗯哼.
3: 이 가게에는 사람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별로 없다.
4: 这家店没什么人.
3: 가게를 중국어로
4: 店.
3: 백화점 할때 점, 편의점 할때 점이죠.
4: 是的.
3: 수익을 내는 건물들의 양사, 지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너무 어려우세요? 그럼 그거 하세요. 저거디엔 괜찮습니다, 여러분. 바깥.
4: 外边.
3: 자매품으로 와이미엔, MIAN도 괜찮습니다.
4: 嗯哼.
3: 바깥에 바람이 딱히 없다. 이게 직역이에요.
4: 外边没什么风.
3: 펑. 참고로 바람 불다라는 표현이 있긴 있어요. 불다, 꽈 집어넣어서 꽈펑. 근데 일기예보에서는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일 바람이 좀 붑니다라고 할 때 민티엔 요 펑.
4: 시다.
3: 그죠. 가지고 있다. have 요를 씁니다. 굳이 뭐 민티엔 꽈펑 이렇게 안 해요. 내일 바람이 있으니 조심하세요. 이렇게 말할 때는 요펑 씁니다.
4: 시다. 민티엔 요펑. 민티엔 요다펑.
3: 아하, 요다펑 하면은 바람이 많이 분다.
4: 맞죠.
3: 좋은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일기예보에서 우리는 비가 많이 내린다, 눈이 많이 내린다, 많다를 쓰니까 뚜어를 떠올려요.
4: 근데 중국 사람들 따.
3: 바로 가시죠. 비오다가 원래 중국어로 뭐죠? 비오다?
4: 샤유.
3: 비가 많이 온다.
4: 샤다유.
3: 그렇죠. 그래서 그 유명한 대설주의보 눈이 많이 온다가 샤다쉐잖아요.
4: 시다.
3: 따쉐가 그게 대학교가 아니라 큰 눈, 대설입니다. 여러분. 오, 그는 변한 게 별로 없네.
4: 他没什么变化.
3: 변화, 변합니다. 没什么变化, 딱히 뭐가 없다라고 할 때 이 没什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표현 한 걸음 더 살펴볼게요.
4: 一起进入深化练习.
3: 할아버지께서 계속 기침을 하시네.
4: 爷爷一直咳嗽.
3: 기침하다.
4: 咳嗽.
3: 아하, 이성여성 크어 싸우예요. 소우가 아닙니다. 咳嗽 아니고 咳嗽. 咳嗽. 줄일 곳 이지 잊지 마시고요. 위치 뻔하죠? 동사 수로 앞에 있습니다. 중국어는 어려운데 어렵지만 매우 재미있어.
4: 한유很难,可是很有意思.
3: 그렇죠. 뭐뭐지만, 뭐뭐인데라고 할 때 접속사 不过 혹은 그러나, 可是 요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 也可以说很有趣.
3: 아, 很有趣.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 전 페이지에서 배웠죠? 요취, 요이스 같은 말이었습니다. 너는 좀 더 휴식에 신경 써야 해.
4: 你应该多注意休息.
3: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 조동사 야오도 있지만 여기서는
4: 应该.
3: 그리고 많이, 많이, 그리고 더욱.
4: 多.
3: 주의하다, 휴식에 신경 쓰다.
4: 注意休息.
3: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 얼른 가서 주사 맞고 약 먹어.
4: 你赶紧去打针吃药吧.
3: 사자성어처럼 쓰이는 단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사 맞다.
4: 打针.
3: 약 먹다.
4: 吃药.
3: 감기 걸렸으면 집에 누워있지 말고 얼른 가서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약 먹어. 이럴 때 정말 많이 쓰죠?
4: 是的, 네. 打针吃药.
3: 打针吃药. 정말 성어처럼 많이 쓰는 말이니까 이 네 글자를 한 단어처럼 외우시기 바랍니다. 얼른.
4: 赶紧.
3: 뭐 얼른 오세요.
4: 赶紧来.
3: 부사니까 뒤에 동사가 딱 버티고 있어야 되겠죠. 얼른 가.
4: 赶紧去.
3: 그렇죠. 뭐 딱히 대단한 일 아닌 걸.
4: 没什么大不了.
3: 여섯 글자를 정말 이걸 한 단어처럼 외우시기 바랍니다. 뭐 딱히 대단한 일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4: 没什么大不了,别担心.
3: 맞아요. 别担心, 걱정하지 마. 别担心, 요것도 함께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불러가 아니라 이 러라는 글자 앞에 뿌가 있으면 땡땡뿔려예요, 여러분. 요렇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불려, 따불려. 딱히 대단한 일 아니야. 没什么大不了. 여러분, 실력 따지기 꼭 풀어보시고요. 표현 한 걸음 더 그냥 휙 넘기시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단어가 많이 숨어있거든요. 기억해 주세요.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4: 你的感冒还没好吗?
3: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구현입니다.
4: 我是王老师.
3: 다음 시간에 不见不散.

0: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1: 난 입으로 하는데.
0: 리스닝부터 스피킹까지
1: All in one
0: Easy Writing.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해?

0: 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여러분은 지금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EBS 북카페 윤고은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회 최다응시 만점 강사 김대균입니다. 오늘은 9월 22일 화요일 파트 3의 날입니다. 오늘은 이제 후반부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그래픽 문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우 나는 문제량 이거 다 풀었는데 어떡합니까? 10월호 미리 보세요. 그리고 과월호도 공부하시면 좋아요. 우리 예쁜꽁 만점님이란 분이 있어요. 예쁜꽁 만점. 그분은 이제 과월호는 어떻게 공부하면 좋으냐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요. 과월호도 이제 기본 패턴이 같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오늘은 내가 파트 5의 날 해서 과월호 한 다섯 권을 5만 그냥 쫙 풀어보면 좋은 거예요. 그렇죠? 또 6의 날 오늘 문맥 파악에 집중해서 풀겠다. 그럼 이제 다섯 권, 여섯 권 중에 6만 쫙 뽑아서 풀어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LCE는 이제 늘 참 만만한 듯 하면서 실수가 잦은 데가 파트 2죠. 파트 2. 파트 오늘 집중해서 100문제 풀겠다. 풀어나가려면 이제 과거로 여러 권을 해가지고 한번 쫙 몰아서 이제 월요일분을 이제 집중해서 풀어나가면 좋죠. 그리고 이제 재미로 이렇게 그걸 편집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 MP3가 제공되지만 그걸 내 취향에 맞게 그 파트별로 편집도 해보고 이러면은 또 이제 공부가 또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 풀어야죠. 119쪽입니다. 32에서 37번까지 듣습니다.
1: Questions 32 through 34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2: Kelly and Megan, how is the presentation for Tuesday's meeting with Harbour Dome coming along? If we win the contract to handle their post-event cleaning, they could become one of our largest clients.
3: We're making solid progress. At the moment, we're putting together a cost outline for assigning cleanup crews to each concert and game, and we're emphasizing how we keep pricing steady.
4: We really want to show them that outsourcing the work to us will lower their long-term operating costs.
2: Excellent. Why don't you do a practice run on Thursday? I'll invite a few co-workers to watch and give feedback.
1: Number 32. What kind of service does the speaker's company most likely provide? Number 33. What part of the presentation are the women currently working on? Number 34. What does the man suggest doing on Thursday? Questions 35 through 37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2: Welcome to Pioneer Computer Store. I'd be happy to answer any questions. Are you interested in a particular model?
4: Yes, I'm looking at the Novabook 14. I plan to use it for my design business. Do you think it has enough storage?
2: That one has received very strong customer reviews among our newest laptops, but may I suggest the Vertex Pro instead? It's also highly rated and comes with much more storage space.
4: I see. Would it be possible to try it out before I decide?
2: Of course. I'll just need a moment to bring over the demo unit from the back.
1: Number 35. Who most likely is the man? Number 36. Look at the graphic. What is the customer rating of the model the man recommended? Number 37. What does the man say he will bring?
0: Tell 들어보셨나요? 32번을 보시죠.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화자

나라의 회사가 아마 제공하는가? 그러면 이제 what kind of service provide 이게 이제 키워드예요.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나? 그리고 33번은 지금 문제를 보시면은 이 발표의 어느 부분을 지금 여성이 작업하고 있냐 그랬어요. 그러면 women 여성들이 working on 작업하고 있다. What kind of what part of presentation? 어떤 발표의 부분을 여기서는 part로 했네요. 이건 이제 거의 밑줄을 다 그어야 돼요. 그래서 what part of the presentation? 요거 이제 핵심이고요. women 그다음에 working on 이게 좀 그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너무 막 불평하지 말라 그랬죠? 일본은 밑줄도 못 긋는데 우리는 그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점수 차이를 만들어요. 여러분, 연필로 아무것도 낙서하지 말고 풀면은 막 불편해서 참그 답답할걸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일본은 확실히 그래야 돼요. 그 훈련이 돼야 돼요. 34번 보면은 이 남성은 목요일에 무엇을 하자는 제안을 하냐? 그러면 what the man 그 다음에 doing on Thursday.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Thursday죠. 이 Thursday 들리는 데서 이게 문제가 풀려요. 요일은 무조건 이제 그걸 밑줄을 그어 두셔야 돼요. 본문을 보시죠. Kelly and Megan 두 사람을 부르고 How is the presentation for the Tuesday meeting? 화요일 회의 발표 어떻게 돼가? 그런 거죠. With 하버드 음사와의 그런 어떤 회의, 그 발표 어떻게 돼가니? Coming along.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남성의 말이에요. If we win the contract to handle their post-event cleaning, 만약 우리가 그 계약을 따낸다면, 결국 행사가 끝난 후에 그 청소를 다루는 그런 계약을 우리가 따낸다면, they could become one of our largest clients. 바로 그들이 우리의 최고 고객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청소 용역 업체임을 알수 있죠. 그래서 32번 보시면은 A번, facility cleaning이 이들이 하는 일이죠. 그죠? 그래서 A번인데 요번에 이 행사 따내면 참 좋은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여성이 말합니다. We are making solid progress. 아주 직역하면 튼튼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Solid가 단단한, 튼튼한 이거죠. At the moment, 현재 이렇게 부사나 부사구로 시작할 경우 뒤에 답의단서를 많이 주죠. 그래서 현재 we are putting together a cost outline. 이 비용의 전체 개요를 종합하고 있습니다. For assigning cleaning up crews. 여기서 clean up crew라 그랬죠. clean up crews. 청소 반원들을 배정을 맡기는, 이들에게 배정을 맡기는 그런 비용 개요를 지금 종합하고 있어요. To each concert and game. 각 콘서트와 게임에게 이제 배정을 하죠. 이 크루들을.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돈이 얼마나 드나 비용 개요를 지금 종합하고 있습니다. And we are emphasizing how we keep pricing steady. 그리고 우리는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격을 얼마나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두 번째 또 이제 여성이 말하는 게 We really want to show them. 우리는 그들에게 정말 보여주고 싶어요. That outsourcing the work to us. 우리에게 그 일을 아웃소싱 맡기는 것이 will lower their long-term operating costs. 그들의 장기적인 운영 비용을 낮출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자 원합니다. 자, 그러면 33번. 지금 무슨 작업하고 있어요? 아까 이제 비용 개요라는 말이 나왔죠? 그걸 어떻게 패러프레이징 했냐면 C번, a breakdown of projected costs. 예상되는 비용의 분석입니다. 여러분, breakdown을 꼭 오늘 암기해 주십시오. 이 단어가 고장의 뜻이 아니에요. 고장이 아니라 분석, 분해 이런 뜻으로 본문에서는 이제 cost outline 요거를 이제 putting together a cost outline 본문에 이렇게 나오는 걸 working on a breakdown of projected costs 이렇게 패러프레이징한 걸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C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 breakdown은 분석이나 분해 이런 뜻이 있다는 걸꼭 암기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또 analysis의 동의어로도 독해 동의어 파트 7에 출제된 바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오늘 뭘 배웠지? 이 브레이크다운은 확실히 외웠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계속 본문을 보시죠. 남성이 말합니다. Excellent. 좋아요. Why don't you do a practice run on Thursday? 목요일에 연습 한번 해보는 거 어때요? 아까 이제 발표를 한다 그랬는데 발표 연습해보는 거 어때요? I will invite a few co-workers, 몇몇 동료들을 초청하겠습니다. To watch and give feedback. 이걸 보고 또 의견을 주도록 몇몇 사람 놓고 이렇게 연습해 보는 거 어떻습니까? 그래서 남성의 제안은 한번 좀 실습해 보자. 아, 이 발표 바로 그냥 하는 것보다는 한번 연습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34번 정답 B. Practicing in front of some colleagues. 그죠? 몇몇 동료들 앞에서 연습을 한다. 그래가지고 B번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 패러프레이징 우리 잘 해놨죠? Do a practice run. Invite a few co-workers to watch. 이게 바로 practice in front of some colleagues. 이렇게 해갖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32에서 34 다시 한번 듣습니다.
1: Kelly and Megan, how is the presentation for Tuesday's meeting with Harbour Dome coming along? If we win the contract to handle their post-event cleaning, they could become one of our largest clients.
2: We're making solid progress. At the moment, we're putting together a cost outline for assigning cleanup crews to each concert and game, and we're emphasizing how we keep pricing steady.
3: We really want to show them that outsourcing the work to us will lower their long-term operating costs.
1: Excellent. Why don't you do a practice run on Thursday? I'll invite a few co-workers to watch and give feedback.

EBS 김대균 토익킹 파트 3 진행 중입니다. 35번 볼까요? 남성은 누구냐? 아, 이건 밑줄 긋기 편하죠. Who, the man. 이렇게 두 군데 밑줄 그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36번 그래픽을 보시오. 그 다음에 이 소비자 등급, 이 결국은 남성이 추천하는 그 모델의 고객 등급은 몇인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건 조금 기네요. The customer rating of the model, the man recommended. 이게 키워드가 돼요. 이건 이제 그래픽 문제니까 이거 잘 밑줄을 거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남성이 뭘 가져오겠다고 하냐. 이게 미래형이죠. will 들어가는. 그럼 what he will bring. 이게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같이 보시겠어요. 본문 시작이 welcome to예요. 여러분, welcome to가 정말 좋은 표현입니다. 왜? 아, 그 표현도 뭐 환영합니다지만 아, 여기 그 뒤에 답을 꼭 줘요. 알았죠? 이 welcome to 뒤에 답 나온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Welcome to Pioneer Computer Store. 아, 여기 컴퓨터 상점이네요. 그죠? 컴퓨터 상점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I'd be happy to answer any questions. 어떤 질문에라도 다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이랬어요. 그러면은 이 남성은 아무래도 컴퓨터를 파는 사람쯤 되겠죠. 그래서 35번에 C, a computer salesperson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5번 정답은 C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Are you interested in a particular model? 특정 모델에 관심 있으세요? 그랬더니 Yes, I'm looking at the NovaBook 14. NovaBook 14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관심 있다는 얘기예요. I plan to use it for my design business. 제 디자인 사업을 위해서, 어떤 업무를 위해서 이걸 사용할 계획이에요. Do you think it has enough storage? 이게 충분한 저장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남성이 That one has received very strong customer reviews. 매우 강력한 고객 평을 받았죠. 즉, 고객 호감도가 높아요. 그거 Among our newest laptops, 우리 최신 휴대용 컴퓨터들 중에 But 뒤에 중요한 말이죠. But may I suggest a Vertex Pro instead? 여러분, But 뒤에 중요한 말. Instead 들어가는 문장은 답의 단서를 줘요. 그래서 내가 Vertex Pro 추천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추천하는 거는 Vertex Pro예요. 그러면 여기 쫙 보세요. 거기 그래픽을 보시면 Vertex Pro가 몇 점이에요? 10점이네요. 10점. 그래서 36번 정답이 바로 10점, 10으로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C죠, C.

0: 이게 이제 파트 7의 연계 문제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그래픽도 보면서 들으면서 푸는 것이죠. 그죠? It's also highly rated. 이것도 역시 등급이 높고요. And comes with much more storage space. 훨씬 더 많은 저장 공간과 함께 나옵니다. Come with가 주어를 사면 그게 뭐가 딸려 나온다 할때 come with예요. 알았죠? 이 표현도 중요하죠. 뭐 예를 들어 뭐 컴퓨터를 사면 그 다음에 뭐 헤드폰을 준다 아니면 에어팟을 준다. 그러면 이제 come with 다음에 에어팟이나 이제 다른 그런 부속품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성이 말합니다. I see. Would it be possible to try it out before I decide? 내가 결정하기 전에 한번 써보는 거 가능할까요? 그랬더니 of course, 물론이죠. I will just need a moment. 시간이 잠시 필요합니다. To bring over the demo unit from the back. 저 뒤에서 그 데모 장치를 가져오는데 유닛은 모든 장치, 예를 들어 심지어 아파트 한 채도 유닛이에요. 여기서는 뭐죠? 그 컴퓨터예요. 그 컴퓨터인데 근데 좀 시범으로 써볼 수 있는 컴퓨터를 하나 가져올 테니까 잠깐 기다리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걸 샘플로 쓸수 있게 그 컴퓨터를 준비해 놓겠죠. 그래서 그게 37번 정답을 D로 만들죠. 시연용 제품. 이러면 그럴듯한 번역이 되겠네요. 데모 유닛. 37번 정답은 D번입니다. 35에서 37 다시 한번 듣습니다.
1: Welcome to Pioneer Computer Store. I'd be happy to answer any questions. Are you interested in a particular model?
2: Yes, I'm looking at the Novabook 14. I plan to use it for my design business. Do you think it has enough storage?
1: That one has received very strong customer reviews among our newest laptops, but may I suggest the Vertex Pro instead? It's also highly rated and comes with much more storage space.
2: I see. Would it be possible to try it out before I decide?
1: Of course, I'll just need a moment to bring over the demo unit from the back.
0: EBS 김대균 토익킹 홈페이지 게시판 토익킹 자료실 새로 준비한 9월, 10월 방송 특별 보충 자료 최신 토익 핵심 단어 및 표현 100선입니다. 여기 sporadically도 넣어드렸어요. 그럼 이게 선수들은 저 단어 최근에 나왔는데 이 단어까지 넣어드렸습니다. 사실은 이 단어가 우리 그 앞에 단어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단어 여기 정리된 게 상당히 좋은 자료가 많습니다. Supervisor 뜻 뭐예요? 관리자나 감독자죠. 그래서 he's our new supervisor 하면은 그녀는 우리의 새로운 감독자다. he나 she 뭐 이렇게 해서 주어 나올 수 있고요. sporadically 뜻이 뭐예요, 여러분? 이따금씩, 산발적으로, intermittently, occasionally 이런 게 비슷한 뜻이죠. 이따금씩 산발적으로 이게 저희 토익의 파트 5 정답으로 나왔어요. 이 최근에 그래서 이 단어도 애정을 갖고 봐주십시오. 자, 그다음 amid 뭐뭐 가운데 뭐뭐 중에 sales rose amid strong demand 하면은 강력한 수요 속에서 매출이 증가했다. 여러분, amid랑 어몽을 헷갈리면 안 돼요. 어몽 뒤에는 무조건 복수 명사예요. 그러나 amid는 꼭 복수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뭐뭐 가운데, 뭐뭐 중에 이런 뜻으로 amid. 이것도 알아두시면은 좋겠습니다. 오늘은 sporadically, 산발적으로, 이따금씩 이것 꼭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흘리는 개인정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첫째, 집 열쇠 대신 도어락을 쓴다면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꿔주세요. 자주 누르는 번호는 닳거나 지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 둘째, 택배 상자를 버릴 때 개인정보가 담긴 송장은 반드시 떼고 알아볼 수 없게 찢어서 버립니다. 셋째, 거리에서 서명 운동이나 설문조사에 참가할 때, 또 경품 이벤트에 응모할 때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필요한 만큼만 적습니다.

0: Welcome to Easy Writing.
1: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all in one Easy Writing.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0: Hello, everyone. I'm Serena, and welcome back to Easy Writing. So, 선생님,
1: 네.
0: yesterday you gave us some very useful tips on how to clean your frying pan.
1: Yes, 뭔가 다 타버린 그런 frying pan을 어떻게 닦는지 했었는데,
0: 네.
1: 자 오늘도 그에 못지않은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0: Oh.
1: Page number는 116이고요. 바나나가 너무 빨리 갈변하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0: Oh, I'm excited for this one.
1: 와, 이 바나나가 진짜 하루 이틀만 그냥 잘못 떠도 진짜 갈색이 되면서
0: 맞아요.
1: 막 다 물컹물컹해지고 난리가 yeah. 나잖아요.
0: The golden time is so short.
1: 그러니까요. Mm-hmm. 그 뭔가 싱싱한 느낌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어로 배워보도록 할게요.
0: Okay, here is how to keep bananas from turning brown too fast.
1: 네, 영어 버전 들어볼게요.
0: Let's take a listen.
2: Don't keep bananas in a sealed plastic bag. It traps the ripening gas and speeds things up. Keep them at room temperature, away from direct sunlight and other ripe fruit. Wrap the banana stems with foil to slow down the ripening process. If the bananas are already too far gone, don't toss them. You can still use them to make banana bread.
0: And here are today's five fabulous sentences in Korean.
1: 네, 오늘의 도전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바나나를 밀봉된 비닐봉지에 보관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숙성을 촉진하는 가스를 가둬 더 빨리 익게 만듭니다. 직사광선을 피하고 다른 익은 과일과 떨어뜨려 실온에 보관하세요. 숙성 속도를 늦추려면 바나나 꼭지 부분을 알루미늄 포일로 감싸세요. 바나나가 이미 너무 많이 익었더라도 버리지 마세요. 바나나 브레드를 만드는 데 쓸 수 있습니다.
0: I love banana bread.
1: 저도 저 한 번 먹어봤거든요. 왜냐면은
0: 아니 미국에 그렇게 오래 사셨는데 저는, 어떻게 한 번만 드셨어요?
1: 저는 한 번만 먹은 것도 한국에서 먹어봤어요. 그것도 그 제가 그 이브닝 스페셜 진행을 크리스틴 쌤이랑 하고 있잖아요.
0: 네네.
1: 크리스틴 쌤이 만드신 걸로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0: It's so yummy.
1: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은 네. 사실 익는 것을 방지를 좀 해주는데 와 저는 진짜 이런 거 몰랐어요. 비닐봉지에 보관하면 안 된다라고 한다던가.
0: 맞아요. 저도 그거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사실 바나나가 이제 날파리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1: Right.
0: 그럴 때 제가 봉지에 넣거든요.
1: 그렇게 되면 그 가스가 뭔가 나오면서 더 빨리 익는다. 기타 등등. 자, 영어로 다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지금 세 번째 문장에 보면요. 직사광선을 피하고 다른 익은 과일과 떨어뜨려 실온에 보관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우리가 실온이라는 표현을 꼭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사를 실온에 보관하다.
0: 네, 일단은 실온은 room temperature입니다. 그래서 명사를 실온에 보관하다라고 하면 keep 명사 at room temperature. keep something at room temperature.
1: 자, 어느 정도 진짜 말이 되네요. keep이 뭔가를 가지고 있는 거,
0: 네.
1: 그러니까 보관한다는 뜻이 될 거고요. Room temperature가 실온인데 그 앞에 at이 나왔어요.
0: 네, 맞아요.
1: 그러니까 온도 앞에 온도는 정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마찬가지로 at을 쓰고 온도를 쓰는 게 맞습니다.
0: 맞아요.
1: Alright. 자, 예를 들어서 그 쿠키를 실온에 보관하세요. 이렇게 한다면은 그 쿠키들을 유지하세요.
0: Keep the cookies
1: 방 온도에
0: at room temperature. Keep the cookies at room temperature.
1: 네.

0: 두 번째는요, 이 약을 습한 곳에서 떨어뜨려서 실온에 보관하세요. 자, 이 약을 유지하세요.
1: Keep this medicine
0: 방 온도에
1: at room temperature
0: 습한 곳에서 떨어뜨려.
1: away from damp places. Keep this medicine at room temperature away from damp places.
0: 네, DAMP라고 하는 게 습한, 습진 이런 뜻이 될 수가 있겠죠?
1: 맞아요.
0: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남은 피자를 먹다 남은 거 있잖아요. 그것을 절대로 실온에 보관하지 마세요. 자, 남은 피자를 절대 유지하지 마세요.
1: Do not keep the leftover pizza
0: 방 온도에.
1: at room temperature. Do not keep the leftover pizza at room temperature.
0: 네.
1: 선생님, at room temperature 대신 또 다른 표현들 있나요?
0: 네, 추가적인 거, 뭐, 예를 들어서, 서늘한 곳에 돌아라고 하면, in a cool, 뭐, place.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고요.
1: 혹은 in a cool, dry place, right?
0: 오.
1: Damp 하면 안 된다. In a cool, dry place.
0: 그렇습니다. 그러면 막 눅눅해진다. Right? 자, 이렇게 핵심 표현으로 keep something at room temperature 이라고 하면 명사를 실온에 보관하다 되겠습니다. 핵심 단어로 넘어갈게요.
1: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words.
0: 네, 오늘의 핵심 단어 6개 짚어보겠습니다. 자, 비닐봉지를 영어로 뭔가 vinyl 이런 게 들어갈까요?
1: 아닙니다. 영어로는 plastic bag입니다. 무조건 plastic bag. 저는 사실 비닐이라는 게 한국어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vinyl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
0: 아,
1: 저 깜짝 놀랐어요.
0: 오히려 그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1: 네,
0: 진짜. 그래서
1: 맞아요.
0: 우리가 보통 아, 비닐봉지 좀 하나 주세요. 그러면은 vinyl bag 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1: No,
0: Okay.
1: 영어로는 그냥 plastic bag.
0: Plastic bag이
1: 네.
0: 맞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숙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 네, ripening, ripening.
0: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익음을 얘기를 하는 게 되겠죠.
1: 맞아요.
0: 익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 RIPENING가 되겠고요.
1: 맞아요. 이거는 동사로도 쓸 수도 있고 형용사도 만들 수도 있죠. 그렇죠?
0: 오케이.
1: 그래서 뭐 ripen 혹은 ripe.
0: Ripe. 오케이. 뭐 다양하게 이 스펠링을 좀 응용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명사로 ripening이라고 썼죠.
1: 네.
0: 자, 다음은 직사광선입니다. 이거 어떻게 쓸까요?
1: Direct sunlight.
0: 아,
1: Direct sunlight.
0: 바로 들어오는 sunlight이네요.
1: 네.
0: 이게 그러면 direct 둘다 가능할까요, 발음?
1: 네, 맞아요.
0: Okay.
1: Direct sunlight, direct sunlight. 둘다 좋아요.
0: Okay. 자, 그리고 오, 이제 형용사가 나왔습니다.
1: 네.
0: 익은.
1: Ripe. 그래서 ripe 뭐 tomatoes,
0: Alright.
1: ripe bananas.
0: Yes. RIPE가 rip이 아니라 ripe인 거 주의하세요.
1: 네.
0: 자, 다음은요. 줄기나 꼭지를 뭐라고 하죠?
1: 네, stem이라고 합니다. STEM.
0: 네. 그 부분을 아까 보니까 무슨 뭐, 포일로 이렇게 감싸라, 이렇게 했는데, 좀 힘들긴 하네요. 네.
1: 네.
0: 자, 마지막으로, 알루미늄 포일을 뭐라고 할까요?
1: 네, 영어로는 이제 주로 foil라고는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aluminum foil라고도 하죠.
0: Aluminum foil. 이게
1: 근데
0: 원래 정식 단어이고,
1: 맞아요.
0: 네.
1: 근데 발음은 aluminum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0: Aluminum.
1: 그러죠. 이거 호일도 깜짝 놀랐어요.
0: 아,
1: 호일이
0: 오히려.
1: foil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0: 맞아요.
1: 이상이에요.
0: 그래서 호일 아니고요.
1: 네.
0: H가 아니라 F입니다.
1: 네.
0: 근데 심지어
1: 네.
0: 표기도 포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1: 아,
0: 그래서
1: 오.
0: 예전에는 호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엔
1: 네네.
0: 포일인데,
1: 네.
0: 뭐, it didn't get any better, right?
1: 아, yeah.
0: 그래서
1: It's still
0: 아무튼
1: okay, though.
0: foil이라고 하는 게
1: Yeah.
0: 맞습니다.
1: 네.
0: 네. 자, 이렇게 핵심 단어 6개 짚어봤고요. 주요 표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
0: 네,
1: expressions.
0: 오늘의 주요 표현 세 가지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뭔가의 속도를 내다. 뭔가의 속도를 내다.
1: Speed up 명사. Speed up 명사.
0: 네. 어떤 과정 같은 거를 빨리 진행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뭐 프로젝트라든가 기타 등등.
1: 네.
0: 이런 거에 이제 speed up 자체를 쓸 수가 있고요. 이 speed가 동사입니다.
1: 네.
0: 그러면 speed의 과거는 speed인가요?
1: 아니요. 과거 형태는 sped, SPED up, sped
0: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그 플라스틱 bag
1: up.
0: 이라고 아까 비닐봉지라고 했었잖아요. 그 비닐봉지가 있잖아요. 읽는 과정에 오히려 더 속도를 낸다. 자, 그 플라스틱 가방은 속도를 냅니다.
1: The plastic bag speed

0: up
1: 그 익는 과정에
0: the ripening process. The plastic bag speeds up the ripening process.
1: 네. 자, 다음은요. 어떤 절차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자, 이것저것 좀 속도를 냅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0: Let's speed things up. Let's speed things up.
1: 네, 이거는 서두르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과정을 좀 생략하자가 될 수도 있겠죠. 자, 두 번째 주요 표현은요. A를 B와 떨어뜨려 보관하다. 아까 전에 뭐 익은 이미 익어 있는 과일과 뭐 바나나를 떨어뜨려서 보관한다 이런 게 나왔었는데
0: 네.
1: 어떻게 쓸까요?
0: Keep A away from B. Keep something away from something else.
1: 네, keep A 뭔가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away from이 뭐뭐로부터 떨어진이라는 뜻이 될 수 있으니까
0: 네.
1: 자 예를 들어서 김밥을 그 뭐 햇빛이 막 드는 데다가 놓으면은 바로 상하지 않나요?
0: 네. 김밥은
1: right?
0: 금방 상하더라고요.
1: 그렇죠. 그래서 그 김밥을 직사광선에서 떨어뜨려서 보관을 하세요라고 하면은 그 김밥을 유지해.
0: Keep the kimbap
1: 직사광선에서 떨어뜨려.
0: Away from direct sunlight. Keep the kimbap away from direct sunlight.
1: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위험한 도구를 가지고 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떨어뜨리라고 할 때도 사용이 가능하겠죠.
0: 맞아요.
1: 그래서 예를 들어 당신의 아이가 그 장치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당신의 아이를 유지하세요.
0: Keep your child away
1: 그 장치에서 떨어뜨려.
0: From the device. Keep your child away from the device.
1: Right.
0: Also on like medication and stuff, you'll also see on the label.
1: 아, 맞아요.
0: Like keep away from children, right?
1: Or, 그게 결국에는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세요.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그게 keep your child or children away from 어떤 뭐 약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자, 세 번째 주요 표현입니다. 너무 익은. 너무 익은. 이거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0: 네. 오늘은 저희가 too far gone 사용할 거예요. Too far gone. 물론 too ripe라고도 해도 되잖아요.
1: Okay.
0: 네.
1: Too ripe 아니면 far gone이 far이 뭐라 할까요? 많이 멀리라는 뜻도 될 수도 있고
0: 네.
1: 심하게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요. gone은 이미 가버린 거예요. 싱싱함이 아니고 갔구나 너는
0: 네.
1: 이런 식으로 too far
0: 너무
1: gone.
0: 너무 멀리 갔어.
1: right. 그래서 이게 문맥에 따라서 너무 상했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0: 맞아요.
1: 자, 예를 들어서 아, 그 김치 너무 익었어. 저는 너무 익은 건 또 별로더라고요.
0: 네. Yeah.
1: 자, 그 김치는 너무 멀리 간 상태다.
0: The kimchi is too far gone. The kimchi is too far gone.
1: 네. 두 번째는요. 그 우유는 너무 상해 버렸어. 그리고 난 그걸 실수로 마셨어.
0: Oh no.
1: Oh, wow. 그 우유는 너무 멀리 갔어.
0: The milk was too far gone.
1: 그리고 난 그걸 우연히 마셨어.
0: And I accidentally drank it. How do you accidentally drink milk that's gone bad?
1: 그냥 drink up을 해버릴 수 있어. 한 번에 촥 하고.
0: The milk was too far gone and I accidentally drank it.
1: Alright.
0: 이 표현도 많이 써요. Gone bad.
1: Go bad 하는 거 상하다.
0: Yeah.
1: Okay, 자 이렇게 주요 표현 세 가지 짚어봤고요. 어순 영작 가볼게요.
0: Let's go. Alright, everyone, join us on page 119. Let's start writing.
1: 네, 오늘의 어순 영작 가보겠습니다. 바나나를 밀봉된 비닐봉지에 보관하지 마세요. 자, 바나나들을 유지하지 마세요.
0: Don't keep bananas
1: 밀봉된 플라스틱 가방 안에
0: in a sealed plastic bag. Don't keep bananas in a sealed plastic bag.
1: 네, sealed 돼 있다라고 하는 거 진짜 아무 공기도 지나갈 틈 없이 밀봉된이 될 수도 있고요. 재밌게 내가 그 이런 표현 있잖아요. My lips are sealed.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건?
0: It means that you're not going to tell anyone.
1: 아,
0: My lips are sealed.
1: 나 비밀 지킬게. 느낌.
0: 네.
1: Okay. 자, 두 번째는요. 이렇게 하면 숙성을 촉진하는 가스를 가둬 더 빨리 익게 만듭니다. 자, 그것은 숙성 가스를 가둡니다.
0: It traps the ripening gas.
1: 그리고 이것저것들의 속도를 냅니다.
0: And speeds things up. It traps the ripening gas and speeds things up.
1: 네.
0: 이거는 구체적으로 뭐가 스피드업 되는지는 안 써져 있지만
1: 네.
0: 맥락상으로는 이해가 되죠.
1: 맞아요. 여기서 things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뭐 ripening process 정도가 되겠죠.
0: Yeah.
1: 자, 세 번째로 직사광선을 피하고 다른

0: 과일과 떨어뜨려 실온에 보관하세요. 자, 그것들을 유지하세요.
1: Keep them
0: 방 온도에
1: at room temperature.
0: 직사 광선에서 떨어뜨려 유지하세요.
1: Away from direct sunlight
0: 그리고 다른 익은 과일에서 떨어뜨려.
1: and other ripe fruit. Keep them at room temperature away from direct sunlight and other ripe fruit.
0: 네. 아, 이거는 저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이게 뭐, I could be wrong. 근데 과일은 채소랑 같이 두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들었는데 그게 뭐 같이 있으면 더 빨리 뭐 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1: Really? I've never heard that
0: 한번
1: one before.
0: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저도.
1: But I did hear that if you put fruit with bananas,
0: 네.
1: both fruit
0: 둘
1: will
0: 다안
1: ripen
0: 좋아지는군요.
1: quickly.
0: 아. 오케이. 네 번째는요. 숙성 속도를 늦추려면 바나나 꼭지 부분을 알루미늄 포일로 감싸세요. 자, 그 바나나 줄기들을 감싸세요.
1: Wrap the banana stems
0: 포일로
1: with foil.
0: 그 숙성 과정을 늦추기 위해
1: To slow down the ripening process, wrap the banana stems with foil to slow down the ripening process.
0: 네. 여기서도 굳이 알루미늄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1: 네.
0: 회화에서 자연스럽고요.
1: 맞아요.
0: 네.
1: 그리고 aluminum foil은 셀수 없는 단어죠.
0: Yeah.
1: Yeah.
0: 그렇습니다. Right?
1: 맞아요.
0: Okay. 자, 마지막 문장. 바나나가 이미 너무 많이 익었더라도 버리지 마세요. 바나나 브레드를 만드는 데쓸수 있습니다. 자, 그 바나나들이 이미 너무 멀리 간 상태라면
1: If the bananas are already too far gone,
0: 그것들을 툭 던지지 마세요.
1: don't toss them.
0: 당신은 여전히 그것들을 쓸수 있습니다.
1: You can still use them
0: 바나나 빵을 만들기 위해.
1: to make banana bread. If the bananas are already too far gone, don't toss them. You can still use them to make banana bread.
0: 네.
1: 뭐를 이렇게 뭐지? 쓰레기통에 버리다라고 할 때는
0: 네.
1: throw away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원어민들은 toss라는 단어도 많이 써요.
0: 아, 쓰레기통에 툭 던지듯이.
1: 맞아요. 이게 좀더 가볍게 버리다라는
0: 아,
1: 말이에요.
0: 버리다라는 뜻으로 그냥 toss something도 많이 쓴다.
1: 네.
0: Okay.
1: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2: Don't keep bananas in a sealed plastic bag. It traps the ripening gas and speeds things up. Keep them at room temperature, away from direct sunlight and other ripe fruit. Wrap the banana stems with foil to slow down the ripening process. If the bananas are already too far gone, don't toss them. You can still use them to make banana bread.
0: 직사광선,
1: Direct sunlight.
0: 익은,
1: Ripe.
0: 줄기, 꼭지,
1: Stem.
0: 핵심 표현으로 가서요. 명사를 실온에 보관하다.
1: Keep 명사 at room temperature.
0: 주요 표현으로 가서요. 너무 익은.
1: Too far gone. That's all. Mondays to Saturdays, 6 a.m. This is Easy Writing.
0: 라이딩! 자, 오늘의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은 항시 실온에 보관하세요. 이 약은 항시 실온에 보관하세요.
1: 네, 오늘 배우신 핵심 표현, 명사를 실온에 보관하다. Keep 명사 at room temperature 사용하세요.
0: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 이즈라이딩 게시판에 오셔서 많이 남겨주시고요. 방금 들으신 방송은 이즈라이딩 교재와 함께 오디오 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스터 유진,
1: 세리나였습니다.
0: 라이딩부터 스피킹까지
1: All in one, easy
0: Easy Writing!
1: writing.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너무 어렵다고 느껴지시나요? 영어 공부 얼마나 해야 잘하게 될지 답답하신가요?
4: Don't worry. If you study with us, you can do it. Join us Monday to Saturday at 7:20 a.m.
3: Easy English에서 만나요. 영어 이지하게.
4: Easy English.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Listen up, everyone. 귀가 트이는 영어.
3: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is is 귀가 트이는 영어 on EBS FM.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4: I'm Peter Bint, and we're both here to help you with your listening skills in English through a wide variety of news articles. Today, I think something that affects every modern human, it's using your devices too much and how that's affecting us physically.
3: How many hours do you think you use your phone or laptop a day in total?
4: Way too many. It must be like 3 hours minimum.
3: Minimum. Yeah, maybe like 6, 7 or even 10 hours.
4: Yeah, depending on a weekday or a weekend. 그쵸. Yeah.
3: 아니 저희가 지금 방송하면서도 그 기기를 계속 보면서 해야 되거든요.
4: 그렇죠.
3: 그러다 보니까 이 디지털 기기를 하루 종일 매일 장기간 사용을 해야 되다 보니 이렇게 정자세로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쵸. 생각해보세요. 핸드폰 볼 때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각 잡고 봅니까?
4: 맞아요.
3: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본단 말이에요.
4: 네.
3: 그럼 목은 당연히 앞으로 좀 이렇게 나온 상태고
4: 네.
3: 그래서 목에 과도한 부담을 좀 주게 되고 이게 이제 자세 불균형을 유발해서 뭐 tech-neck이라고 하는 뭐 새로운 용어가 생겼대요.
4: Yeah, exactly. Combining the word for technology into tech and it rhymes with neck in English.
3: 그렇네요.
4: Right?
3: Yeah. 약간 구부정한 상태였던 목을 말하겠죠. 그다음에 뭐 시력에 미치는 영향은 뭐 말할 것도 없을 것 같고요.
4: Of course.
3: 근데 기본적으로 밖에 많이 안 나오고 실내에서 기기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시력 저하는 현대인들의 가장 큰 또 이슈 중에 하나라고 하고 웨어러블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특히 여름에 땀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4: 그렇죠.
3: 그래서 뭐 피부 자극도 이제 될 수 있다고 하고요. 그 밖에 또 뭐가 있나요?
4: Well, also because we're just tapping screens, right? Our grip strength is said to have gone down a lot as well.
3: 아, 우리 어렸을 때 원래 그 장난감 많이 가져들고 특히 차르 같은 거 많이
4: 그렇죠.
3: 그랬는데
4: 그렇죠. 이렇게 브롱 브롱
3: 하면서 요즘도 아이들 그 슬라이미 그런 장난감 갖고 놀긴 하는데 이 화면을 많이 탭하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의 악력, 이 손에 쥐는 힘 있잖아요. 그 악수할 때 느끼는
4: 네.
3: 그게 많이 또 약해졌대요.
4: Oh, that's a shame, isn't it? And this is all linked to being on devices that are unavoidable now, right? So this article really is highlighting the problem, so maybe we can overcome them in the future, right? Let's check it out. It's page 116 in the September book for part one.
5: Device usage alters modern physical well-being.
6: Pervasive technology usage secretly alters human bodies through prolonged device exposure, according to medical and scientific researchers. Constantly looking down at smartphones puts heavy pressure on the neck, causing pain and poor posture, a condition now widely known as tech neck. Furthermore, these severe physical complications often trigger unexpected cognitive decline alongside visible skin irritation from continuous wearable device placement.
3: 자, 핵심 단어들 여러분. Pervasive technology use, 그렇죠? 정말 쉬지 않는 기술 사용이라든가. 바로 아래 나온 그 prolonged device exposure, 장기간 기기 노출 이런 것들이 지금 핵심 그 소재들이 되겠죠, 이 기사에.
4: 네. Pervasive technology usage secretly alters human bodies through prolonged device exposure, according to medical and scientific researchers.
3: 정말 쉴새 없이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alters human bodies, 우리의 몸에 변화를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4: 그렇죠.
3: 근데 secretly는 왜 붙은 거예요? 이렇게 비밀스럽게?
4: Yeah, I guess it's without noticing. It's along those lines, right? You just don't feel it because it happens gradually.
3: 우리도 모르게.
4: Mm-hmm.
3: 우리도 모르게 몸에 변화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자, through prolonged device exposure, 계속해서 이제 장기간 기기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신체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자, 최근에 연구진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4: Yeah, remember that

0: Constantly looking down at smartphones puts heavy pressure on the neck, causing pain and poor posture, a condition now widely known as tech neck.
1: Look down은 아래를 내려다본다는 얘기인데 뒤에 전치사가 at이에요. 스마트폰을 보느라고 아래를 물리적으로 내려다본다는 말이 되겠죠.
0: 그렇죠.
1: 우리가 그 누구 무시한다는 구동사가 있긴 있어요.
0: 네, 맞아요.
1: 그건 look down on이죠.
0: 맞아요.
1: 누구를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깔보는, 폄하하는 걸 look down on인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0: no.
1: 휴대폰을 내려다본다는 의미의 정말 look down at smartphones 전치사가 좀 다르죠. 계속해서 휴대폰을 보느라고 아래를 내려다보다 보면은 puts heavy pressure on the neck. 목에 아무래도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되고 그렇다면
0: causing pain and poor posture. Yeah, pain, you know, it's just hurting you and poor posture is the way you hold yourself, right? It's not good, not healthy.
1: 뭔가 통증도 유발될 수 있겠죠. 목이 좀 뻐근할 수 있잖아요. 계속
0: 그쵸?
1: 그러다 보면.
0: 네.
1: 그다음에 poor posture는 이제 자세가 안 좋다는 얘기로 설명을 잘 해주셨고. A condition now widely known as tech neck. 소위 이제 요즘 tech neck이라고 널리 통용되는 용어로 불리우고 있는 증세라는 얘기입니다. 라임이 되네요. Tech neck.
0: 그렇죠. Yeah, that's why it's become a thing. Constantly looking down at smartphones puts heavy pressure on the neck, causing pain and poor posture, a condition now widely known as tech neck. Furthermore, these severe physical complications often trigger unexpected cognitive decline alongside visible skin irritation from continuous wearable device placement.
1: Mm-hmm. 자, 이런 severe physical complications. Complication은 뭔가 예기치 않았던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부르는 말입니다, 여기서는요.
0: 그렇죠, yeah, medical complications at the hospital, etc.
1: 합병증 같은 것들을 부르니까요. 그래서 이런 기기 사용으로 유발되는 심각한 신체 부작용 같은 것들이 often trigger, 이건 이제 방아쇠라는 뜻은 유발한다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잖아요.
0: Yeah.
1: 동사입니다.
0: Yeah.
1: Unexpected cognitive decline. 아, 이거는 인지 기능의 저하라는 뜻이잖아요.
0: Yeah, so maybe your memory gets worse or your attention span, etc.
1: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뭔가 사고 능력 같은 것들도 일반적으로 좀 떨어질 수 있는 기억력도 안 좋아지고
0: 네.
1: 그런 걸 cognitive decline이라고 합니다. Alongside visible skin irritation. 우리가 피부에 바르는 이제 제품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이제 부작용에 skin irritation이라고 써 있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0: 그렇죠. Yeah, exactly. So it could be a rash or it could be itching or anything like that.
1: 그렇죠. 피부 자극 말하는 거죠?
0: 네. And then that's from continuous wearable device placement. So we've talked about wearables before. It could be your watch, it could be your earbuds, a ring, or your glasses, etc.
1: 여기 placement는 뭔가요?
0: Yeah, placement means putting something somewhere. So placing it on your face, on your wrist, etc.
1: 그러니까 그 wearable 장치의 착용이겠네요.
0: 네.
1: 뭐 시계가 가장 대표적이고.
0: 네.
1: 저는 그 귀에 이렇게 귀걸이처럼 끼는 그런 그 무선 이어폰도 샀는데 오래 끼고 있으면 귀가 아파요.
0: 아, 맞아요. 네. Kind of weighs down on your ears.
1: 약간 집게처럼 이렇게 찍고 있으니까
0: 그렇죠.
1: 귀도 아프더라고요. 저는 그게 가장 큰 부작용인 것 같습니다.
0: Yeah, and if you wear it and you sweat, you could get skin irritation too. All right. Furthermore, these severe physical complications often trigger unexpected cognitive decline alongside visible skin irritation from continuous wearable device placement. Here's part two.
2: Excessive screen time harms vision indirectly, too. The more time we spend indoors staring at screens, the less sunlight our eyes receive, which experts say is driving a global surge in poor eyesight. Optometry experts note that reduced sunlight exposure diminishes critical chemical releases necessary for maintaining healthy vision over time. At the same time, young people today have noticeably weaker grip strength than previous generations did at the same age.
1: 자, 핵심어 한번 찾아볼게요. Excessive screen time 자체가 핵심어겠죠. 과도하게 화면을 많이 보는 그 시간을 말할 거고 시력 쪽 단어들 나왔었죠. Poor eyesight, 그렇죠? 시력 저하로 이어진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온 그 grip strength, 이게 악력이죠. 잼잼할 때 그 힘.
0: 네. Excessive screen time harms vision indirectly too. The more time we spend indoors staring at screens, the less sunlight our eyes receive, which experts say is driving a global surge in poor eyesight.
1: Eyesight하고 vision은 똑같은 의미로 쓰인 겁니다. 시력의
0: 그쵸.
1: 뜻으로.
0: 네.
1: 그래서 그 vision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세 번째 줄에 나오는 eyesight 전부 시력이에요. So excessive screen time harms vision

0: indirectly too. 자, 과도한 화면 노출 시간은 간접적으로 우리 시력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설명을 해주세요. The more time.
1: Yeah, the more time we spend indoors staring at screens, the less sunlight our eyes receive.
0: The more, the less 구조네요. 그래서 우리가 실내에서 화면을 주시하는 시간이 더 길면 길수록 우리 눈이 받는 햇빛의 양은 점점 더 줄어든다. 이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1: Which experts say is driving a global surge in poor eyesight. Yeah, so that means your vision is impaired. You might need glasses or contacts.
0: 시력 저하가 급증하는 전 세계적인 어떤 추세를 유발하고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Poor eyesight. 시력이 나쁘다는 의미로 쓰는 형용사는 poor가 가장 대표적이죠.
1: 맞아요. Yeah, you can say bad as well.
0: 그렇죠.
1: Next line. Optometry experts note that reduced sunlight exposure diminishes critical chemical releases necessary for maintaining healthy vision over time.
0: Optometry는 이제 눈을 검사하는 거만학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네.
1: 그렇죠.
0: So, optometry experts, 거만학 전문가들은 reduced sunlight exposure, 이 햇빛 노출 감소 증세 자체가 diminishes critical chemical releases. 우리 그 생체 화학 물질이 이제 분비되는 걸좀 감소시킨다는 얘기예요.
1: Yeah, which is necessary for maintaining healthy vision over time. So with the long term, we need that, right?
0: 우리의 이 시력을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그런 생체 화학 물질의 분비량을 줄이게 되고, 햇빛 노출이 이제 감소함으로써 그런다는 얘기죠. 그게 시력에 궁극적으로는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1: At the same time, young people today have noticeably weaker grip strength than previous generations did at the same age.
0: Grip strength, 우리의 악력을 말하는 거죠. 가장 이제 이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잼, 그 뚜껑 딸 때.
1: 아, 그쵸.
0: 아니면 뭐 토마토 소스 뚜껑 딸때 이제 구입해서 따야 되는데 안 따져. 아, 악력이 약해졌다. 그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1: 그쵸,
0: 네.
1: 네.
0: So noticeable weak grip strength란 건 눈에 띄게 손의 힘, 즉 악력이 요즘 젊은 세대가 약해졌다는 그런 것도 보고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같은 연령대에 비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전 세대와 비교했을 때.
1: All right, let's move on now to part three.
2: Experts say the best defense against these subtle physical declines is simple. Set aside regular time each day for hobbies that keep our hands moving and working. Engaging frequently in traditional woodworking, musical practices, or cooking preparation actively restores declining fine motor coordination. Ultimately, implementing regular screen breaks and increasing outdoor activities will effectively protect your general long-term physical health.
0: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기기로 인한 우리 신체 해악은 어떻게 좀 막거나 그 여파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part 3에 나옵니다.
1: Experts say the best defense against these subtle physical declines is simple. Set aside regular time each day for hobbies that keep our hands moving and working. Yeah, so the best defense against something means the best way to tackle or overcome.
0: So 이와 같은 그 신체 기능의 저하를 이제 막을 수 있는 혹은 그것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
1: 네.
0: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defense against something이라고 한 것이고요. 그렇게 한뭐 간단한 방법이 있대요. Set aside regular time each day for hobbies. 취미 생활을 위해서 시간 할애를 매일 규칙적으로 하라는 얘기인데 어떤 취미 생활이요?
1: Yeah, that keep our hands moving and working, right, for grip strength.
0: 그렇죠. 뭔가 우리 손을 계속 움직이게끔 만드는 그런 취미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자, 바로 뒤에 이제 얘가 나와요. 어떤 취미 생활인지.
1: Engaging frequently in traditional woodworking, musical practices, or cooking preparation actively restores declining fine motor coordination.
0: 목공예를 하다 보면 이제 톱질도 해야 되고
1: 네.
0: 막 못질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장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woodworking은 목공예가 되겠고 악기는 말할 것도 없죠.
1: Of course.
0: 계속 손가락 움직여야 되죠. 그다음에 cooking preparation도 요리 준비도 탁탁탁 칼질해야 되고 볶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actively restores declining fine motor coordination. 이게 뭔가요?
1: Yeah, fine motor coordination. Nothing to do with motors in cars. This is talking about using the muscles in your fingers and hands, right? Working with your eyes.
0: 그러니까 미세한 움직임을 조율하는 그런 능력을 말해요. 소근육 협응 능력을 말합니다. 머리가 여기서는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1: Yeah, exactly. The movement of fingers and hands.

0: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사람 작가 김중혁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왜 책을 좋아하고 왜 글을 쓰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책이란 제게 스페이스 타임 머신입니다. 아름답고 비밀스러운 표지를 넘기면 언제나 머나먼 우주를 항해하게 되거든요. 그 우주는 저자의 과거이기도 하고 읽는 저의 현재이기도 하고 또 세상에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상상하고 예감하는 미래이기도 합니다. 저는 늘 새로운 놀라움, 깊은 깨달음을 안고 현실로 돌아오죠. 그러니 여러분도 이 타임머신을 타는 재미, 책을 펼쳐 미지의 시공간을 넘나드는 기쁨 만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2: 여러분은 지금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파워 잉글리시

0: 이나 씨, 크리스틴.
1: 카메론입니다.
0: 웰컴 어보드.
2: 입이 트이는 영어.
1: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once again on 입이 트이는 영어.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0: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저는 제니퍼 클라이드입니다.
1: 최근에 봤었던 그 한국 시리즈 중에 김부장이라고 있어요, 저도.
0: Yeah.
1: 김부장 보셨죠?
0: Uh-huh.
1: 어떠셨어요, 보시고?
0: 재밌었어요.
1: 저는 그...
0: It was very unrealistic, but I was like, 약간 속 시원한 것도 있었고. Yeah, I enjoyed it.
1: 저는 그 이제 유산소 하면서
0: oh.
1: 하루에 한 편씩 뛰면서 맞거든요.
0: Uh-huh.
1: 근데 항상 궁금했던 게 주인공이 총을 쏘면 다 맞고
0: 네.
1: 나쁜 사람들이 쏘면 하나도 안 맞고.
0: Uh-huh.
1: 그런 게 좀.
0: My husband said he particularly enjoyed the scenes where like Kim Bujang's friends. 그 왜 되게 힘센 사람 있잖아요. 그냥 네. 살짝 펀치만 해도 막 날아간다고. 보면서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그러더라고요.
1: 그러니까 이게 보면 아 저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뭐 드라마적인 어떤 영화적인 묘미잖아요. 그 이야기를 너무나 재밌게 글로 써주신 오늘 주인공이 한 분 있으십니다. 영화 볼 때마다 이거 나만 느끼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제목을 붙여주셨어요.
0: Yes, thank you so much for sending in your story. 소개해드릴게요. 새싹 사연이고요. 쉬운 다섯 살에 시작했다. 청취자님의 사연입니다.
1: 우리 입지영을 쉬운 다섯에 시작하셨다는 얘기 같기도 하고요.
0: 네. All right, let's begin by listening.
3: Movie cliches. While watching movies, I find myself wondering about all kinds of things. No matter how many times the villains shoot at the main characters, they never seem to succeed. But the hero and everyone on the hero's side suddenly become expert marksmen. When they shoot at aliens, zombies, or bad guys, they hit the target every single time, even without aiming carefully. Another thing is that the villains are knocked unconscious with just one punch. Does anyone really pass out after getting hit once in real life? But when it comes to the final boss, no matter how many times the hero punches them, they never go down. It's pretty incredible. And then there are the scenes where the police are chasing a suspect. They stop a random driver, take the person's car, and drive away. The driver doesn't even check whether they're real police officers before handing over the car. Movies also imagine highly advanced future technology arriving much sooner than it probably will. Even though these things make me wonder, I just accept them and enjoy them as part of the fun of movies.
1: 제목에 우리 이제 movie cliches라고 해서 붙여봤는데요. 이 cliche가 여기서는 어떤 어감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선생님.
0: Something that's so obvious. I mean, it's you hear it all the time, you see it all the time that it's nothing new about it.
1: 너무 흔하게,
0: yeah.
1: 너무 뻔하게 보는 uh-huh. 그런 것들,
0: yeah, yeah, yeah.
1: 그걸 클리셰라고 하거든요. Uh-huh. 표현에선 상투적인 표현을 클리셰라고 하는데,
0: right.
1: 그래서 이제 영화 볼 때마다 너무나 뻔하게 많이 나오는 장면들,
0: yeah.
1: 그런 의미로 제목을 저희가 movie cliches라고 붙여봤습니다. 자, 이렇게 사연 시작해 주셨어요. 영화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0: While watching movies, I find myself wondering about all kinds of things.
1: I find myself. 그런 내 자신을 발견한다. 이런 문체를 영어에서는 잘 쓴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말. 다시 한번요. I find myself.
0: I find myself wondering about all kinds of things.
1: 이것저것 wondering. 의문이 갈 때가 있다. 동사 잘 챙기시고. 자, 악당들은 주인공을 향해 아무리 총을 쏴도 한 발도 맞히지 못합니다.
0: No matter how many times the villains shoot at the main character, they never seem to succeed.
1: 악당은 villain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 악당들이 총을 아무리 많이 쏴도 no matter how many times the villains shoot at the main character, 주인공한테 they
0: never seem to succeed.
1: 맞추질 못한다. succeed, 성공이라는 단어를 갖다 썼고요. 자, 반대로 주인공과 주인공 편 사람들은 모두가 갑자기 1급 명사수가 됩니다. 뭐 그냥 안 보고 있어도 맞고 이런 상황들.
0: But the hero and everyone on the hero's side

0: suddenly become expert marksmen.
1: 1급 명사수 그거 marksma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명사수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0: Mm-hmm.
1: 그래서 정말 expert 전문 명사수가 됩니다. 그런 비유를 한 거죠. Main character 주인공 썼으니까 그냥 영웅이란 단어. 주인공을 the hero라고도 부르잖아요. 그래서
0: yeah.
1: 이렇게 바꿔봤어요. But the hero.
0: But the hero and everyone on the hero's side suddenly become expert marksmen.
1: 외계 생물이나 좀비, 악당에게 특히 쏘면 대충 쏴도 백발백중 다 맞춥니다. 이 부분.
0: When they shoot at aliens, zombies, or bad guys, they hit the target every single time, even without aiming carefully.
1: 그렇죠. 백발백중, 백발을 쏴서 백발을 다 맞춘다는 얘기니까 이거를 every single time,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맞춘다 이렇게 바꾼 겁니다.
0: Yeah. I guess you could also say they never miss a shot.
1: 그것도 가능하네요. 네. 한 발도 놓치지 않는다.
0: Yeah.
1: They never miss a shot. 그럴 때도 they never miss a single shot. 이라고 쓸 수도 있죠.
0: 맞아요.
1: Okay. So when they shoot at aliens. 자, 좀비 발음 좀 도와주세요.
0: Zombies.
1: 저에 가깝죠. 네.
0: Zombies.
1: Or bad guys. They hit the target every single time. Even without aiming carefully. 대충 쏴도 정확히 이렇게 조준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또 악당들은 주먹으로 한 대만 때려도 기절합니다.
0: Another thing is that the villains are knocked unconscious with just one punch.
1: 자, 오늘의 입체형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맞아서 기절하다. 그런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하냐면 be knocked 바로 뒤에 unconscious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악당들은 맞고 기절한다. 그 부분 다시 한 번요. The villains
0: The villains are knocked unconscious.
1: 한 방만 맞고도?
0: With just one punch.
1: 빵 맞고 기절한다.
0: Mm-hmm.
1: Okay. So knocked unconscious 그 표현 잘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시고요. 저 뒤에서 저희가 연습을 패턴을 한 번 더 할게요. 자, 기절하다의 뜻이 그 표현으로만 표현되는 건 아니죠. 구동사도 있긴 있어요.
0: Mm-hmm.
1: 자, 현실에서는 한 대 맞고 진짜 기절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서 구동사 쓸게요.
0: Does anyone really pass out after getting hit once in real life?
1: Pass out.
0: Pass out means to faint.
1: Faint.
0: Yes.
1: 의식을 잃다.
0: Uh-huh.
1: 오늘의 입체형 구동사입니다. 잘 표시해 놓으세요. Pass라는 단어를 쓰는 구동사가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뭐 pass away, pass along,
0: pass by.
1: 그렇죠. Pass around.
0: Pass on to.
1: 그렇죠. Pass down.
0: Pass in.
1: 네. Pass up.
0: 굉장히 많네요. 네,
1: 이게 저희가 구동사를 정말 그 잘 보다 보니까 pass가 정말 강력한 동사거든요. 그래서 혼자 쓰는 경우보다 구동사로 쓰이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pass out 하나부터 확실히 잡을게요. 기절하다, 의식을 잃다. 자, 진짜 현실에서는 한 대 맞고 기절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상황. 다시 한번 Does anyone?
0: Does anyone really pass out after getting hit once in real life?
1: 자, 그런데 최고 보스급 악당의 경우에는 주인공이 수십 대를 때려도 절대 안 쓰러집니다.
0: But when it comes to the final boss, no matter how many times the hero punches them, they never go down.
1: 구동사나 더 나왔죠. Go down. 쓰러진다는 얘기죠. They never go down. 아무리 많이 때려도.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영어로.
0: It's pretty incredible.
1: 약간 좀 incredible 자체는 불가사의하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약간 이런 어감을 나타내는 단어니까. 자, 뭐 보면은 정말 신기합니다. 이런 의미로 incredible. 자, 그리고 경찰이 범인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일반 시민의 차를 막 세워서 그 차를 빼앗아 도망가 버리거나 이렇게 몰고 가버립니다.
0: And then there are the scenes where the police are chasing a suspect. They stop a random driver, take the person's car, and drive away.
1: Drive away. 구동사죠. 운전을 해서 쭉 가버리다 어디로 이런 얘기인데 경찰 배치만 이렇게 보여주고 내리세요. 차 가져가.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지 저 항상 궁금했거든요. 그 사람 차를 다시 받는
0: 그러게요.
1: 건가? 근데 차가 막 파손되고 그러잖아요. 보험사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했습니다. 항상. 자, and then there are the scenes where the police are chasing a suspect. 범인인데 이제 용의자를 suspect라고 하죠. They stop a random driver. 여기서 random 어떤 뜻인가요?
0: Random 그냥 지나가는?
1: 지나가는.
0: 지나가는 차? 세워서 네. 나오세요.
1: 정한 게 아니라
0: uh-huh.
1: 지나가다 우연찮게 그냥 딱 yeah. 보이는 차를 세워서 내리세요. Take the person's car and drive away. 그걸 운전해서 가버립니다. 자, 운전자는 진짜 경찰인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차를 넘겨주죠.
0: The driver doesn't even check whether they're real police officers before handing over the car.
1: 구동사 오늘 네 번째 나오네요. Hand over. 넘겨주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차를 넘겨주긴 하는데 경찰인지 확인도 안 하고 넘겨줍니다. 근데 뭐 빨리 막 달라고 하니까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의문일 때가 있죠. So the driver doesn't even check whether they're real police officers before handing over the car. Okay. 자, 그리고요. 영화에는 최첨단 미래 기술이 실제보다 훨씬 더 가까운 미래에 오는 것처럼 묘사합니다.
0: Movies also imagine highly advanced future technology arriving much sooner than it probably will.
1: 전 가장 그랬던 기술 중에 하나가 미션 임파서블에 마스크를 쓰면 완전히 딱 그 사람처럼 되잖아요. 그런 기술이 언젠간 오겠죠, 완전히.
0: Oh, wow, that's scary. 네.
1: 그런 것들. Highly advanced future technology.
0: Yeah.
1: 자, 미래형 기술인데 이게 arriving much sooner than it probably will. 왠지 몇십 년 뒤의 일인데 몇 년 뒤에 올 것처럼 이렇게 상상하는 그런 장면들도 영화 속에 많다. 자, 이런 의문들이 생기기는 하는데요. 그냥 영화적 묘미로 받아들이고 즐기려고 합니다.
0: Even though these things make me wonder, I just accept them and enjoy them as part of the fun of movies. Mm-hmm. Even though these things make me wonder, 하게 된다는 거죠. 의문을 갖게 되는데 그쵸? 이런 것들이 의문을 갖게끔 만든다. 그런데 I just accept, 아유 그냥 받아들여요. And enjoy them as part of the fun of movies. 그냥 영화적 약간 재밌는 요소? 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영화를 즐긴다라는 그쵸. 말이죠.
1: 묘미라는 말을 여기서 그냥 fun으로 풀었어요. Part of the fun of movies라고 하면 영화 보는 재미가 그거지.
0: 네.
1: 좀 약간 말이 안 되는 그런 것도 현실적으로 보이게끔 만드는 그런 장면들. 좋습니다. 자, 오늘 재밌는 사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영어로 들어볼게요.
2: Movie clichés. While watching movies, I find myself wondering about all kinds of things. No matter how many times the villains shoot at the main characters, they never seem to succeed. But the hero and everyone on the hero's side suddenly become expert marksmen. When they shoot at aliens, zombies, or bad guys, they hit the target every single time, even without aiming carefully. Another thing is that the villains are knocked unconscious with just one punch. Does anyone really pass out after getting hit once in real life? But when it comes to the final boss, no matter how many times the hero punches them, they never go down. It's pretty incredible. And then there are the scenes where the police are chasing a suspect. They stop a random driver, take the person's car, and drive away. The driver doesn't even check whether they're real police officers before handing over the car. Movies also imagine highly advanced future technology arriving much sooner than it probably will. Even though these things make me wonder, I just accept them and enjoy them as part of the fun of movies.
1: 자, 여러분 교재 11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표현이 오늘 가장 강조했었던 오늘의 입체형 표현이에요. 자, 뭔가 의식을 잃다 한 대 맞고 be knocked unconscious. 자, 문장 읽어볼게요. The villains.
0: The villains are knocked unconscious with just one punch.
1: 오케이. 자, 그는 사고로 의식을 잃었다. 이 문장.
0: He was knocked unconscious in the accident.
1: 이 표현은 문장 안에서 그냥 암기를 했으면 하기 때문에 이 문장을 오늘 통암기 문장 1번으로 갈게요. 자, 사고에서 의식을 잃었다.
0: He was knocked unconscious in the accident.
1: 그렇죠. 뭔가 타격이 있어서 의식을 잃은 거예요.
0: Right.
1: 한 번만 더 할게요.
0: He was knocked unconscious in the accident.
1: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실에서 in real life.
0: Does anyone really pass out after getting hit once in real life?
1: 그렇죠. 기절하다. 구동사 pass out 잘 챙겨주시고 야, 그런 일은 현실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지.
0: That never happens in real life.
1: 우리가 실제 현실에서 만난 적은 없다. 그럴 때?
0: We've never actually met in real life.
1: 뭐 서신을 주고받고 그러긴 했지만 실제 얼굴 본 적은 없다는 얘기죠. We've never actually met in real life. 좋습니다. 자, 무엇을 그냥 받아들이다. accept 앞에 just만 붙이는 콜로케이션이에요.
0: I just accept them and enjoy them as part of the fun of movies.
1: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0: I think you should just accept it and move on.
1: 그렇죠. Move on. 오늘 다섯 번째 구동사 나옵니다. 그냥 넘어가다라는 얘기죠. Move
0: Yeah.
1: on. 그 다음 단계로. 그러니까 I think you should just accept it and move on. 자, 마지막으로. 나그 결과를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어.
0: I decided to just accept the result.
1: 좋습니다. 표현도 잘 챙겨보세요. Good job, everyone.
0: Dialogue practice. I watched an action movie yesterday, and it was kind of funny.
2: Why? Was it not to your liking?
0: No, it was fun. It was just so unrealistic.
2: Like what?
0: The bullets always seem to miss the main character.
2: That's part of the fun of watching action movies.
0: Now the woman says, I watched an action movie yesterday, and it was kind of funny. 어제 액션 영화를 봤는데 좀 웃겼어. 재밌었다가 아니라 웃겼다란 말이죠.
1: 그쵸?
0: It was kind of funny.
1: 약간 웃긴 느낌이었다. Kind of 같은 게 그런 거잖아요. 그냥 웃겨서가 아니라 약간 웃긴 느낌?
0: 좀 웃겼어.
1: It was kind of funny. Okay?
0: Right. Man says, why? Was it not to your liking? 왜? 네 취향이 아니었어?
1: 딱 그거네요.
0: Yeah.
1: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Did you not like it? 하면 직설적으로 안 좋았어?
0: 별로였어?
1: 싫었어? 이런 얘기인데 Was it not to your liking? 이렇게 가면 네 취향이 아니었나 봐. 별로였나 봐. 이럴 때 쓰는 말이거든요. 오늘 이 문장을 통한 2번으로 해서 아예 외워버릴게요. 이건 그냥 외워서 쓰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Was it not to your liking? 갈게요.
0: Was it not to your liking?
1: 네 취향이 아니었어? 한 번 더요.
0: Was it not to your liking?
1: Bingo.
0: 했더니 여자가 아니야, 재밌었는데. No, it was fun. It was just so unrealistic. 너무 비현실적이었어.
1: 재미는 있었는데.
0: Yeah. The bullets always seem to miss the main character. 아니, 총알이 주인공을 쏙쏙쏙쏙 피해가더라고.
1: miss the main character.
0: Right. And the man says, haha, that's part of the fun of watching action movies. 아까 묘미.
1: 묘미죠.
0: 또 나왔네요.
1: 야, 그게 액션 영화 보는 묘미지 뭐. That's part of the fun of watching action movies. 이렇게 붙일 수 있게 돼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20페이지에 5개 영작 쭉 다 해보시고 손으로 영작하는 게 가장 영작이 빨리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영작한 페이지를 사진 찍어서 AI한테 주면서 피드백을 달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프롬프트를 써야 되는지는 제가 우리 본방사수방에 공지에도 좀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1번과 4번 별표치고 해볼게요.
0: Alright, and that's all for today, everyone. Have a beautiful day. We'll see you again tomorrow.
1: Goodbye, everyone.
0: Bye-bye.

0: 돌아보면 낭만은 언제나 반발짝 앞에 있었다. 고작 반발짝인데 거의 전부인 반발짝이어서 거기 서기 전에는 절대 볼 수 없는 풍경이 있었다. 그러니 언제나 반발짝의 용기를.
1: 한 발자국, 그것을 내디딜 용기가 생기지 않을 때, 그럴 때 당신의 손 꼭 잡아줄 이야기가 있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매일 밤 8시, 낭만을 향해 같이 걸어요, 우리.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on the first day of fall, according to the sun.
0: 아, 그래요?
1: Yes.
0: 오늘이 가을의 첫날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공식적으로. 네. 진짜 가을이 빨리 느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가을이 너무 좋죠. 가을이 오면 또 가을에 맞게 쇼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Mm-hmm. 옷도 변하고 철이 지나면. 그래서 오늘은 옷 쇼핑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Okay, today's expression. Well, when you shop for clothes, you really don't want to just buy any clothes without trying them on.
0: 맞아요. 입어봐야지.
1: 네.
0: 일단 사이즈가 맞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mm-hmm. 이 옷이 나한테 어울리는지도 볼 수 있잖아요.
1: Sometimes it looks great on the display, but then if you buy it and take it home, then you wear it, oh, something's different.
0: 그쵸. 남이 입거나 아니면 마네킹, 디스플레이 되어 네. 있는 걸 보면은 와, 너무 예쁘다. 근데 집에 가져와서 내가 입었을 때는 뭔가 좀 어색하거나 이상한 경우가 있죠.
1: So, to avoid regret, you can ask, Can I try this on?
0: 네, 후회하지 않기 위해선 이 질문을 물어볼 수 있겠네요. 이거 입어봐도 될까요? Can I try this on? 네, Can I try this on? Full sentence. 이렇게 완벽한 문장으로 물어보는 게 좋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이 문장을 먼저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 Ready, start!
0: 자, 오늘의 mission sentence once again is
1: Can I try this on?
0: Can I try this on? 자, 이거 입어봐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죠. 자, 뭐뭐 해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상대방에게 허락을 구할 때는 Can I? 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Can I? 그래서 가게거나 뭐 아니면 회사거나 내가 뭔가를 해도 되는지 물어볼 때는 Can I?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Can I? 자, 일단 입어보는 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몸에 입어보는 거, 뭐 써보는 거 다 try라는 표현을 쓰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입어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향수를 뿌리는 것도 되고요. 아니면 뭘 이 맛을 보는 것도 try를 써도 돼요. 그래서 시도를 해본다. try라는 표현을 쓰면 됩니다. Can I try? 제가 해봐도 될까요? 여기까지도 완벽한 문장이죠. Can I try? 제가 해봐도 되겠습니까? 자, 근데 뭘 해봐도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뒤에 넣어볼게요. try 자체는 시도하다 라는 뜻이지만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어보다 라는 뜻도 있지만 좀 더 입어보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으면 try on 이라는 표현을 쓰면 돼요. 그래서 on까지 붙여주면 완벽하게 입어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들고 있는 이 물건, 이 옷을 입어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것이라는 this까지 넣을 수 있겠죠. Try this on. 이렇게 어순이 돼요. Can I try this on? 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그런데 Can I try on this?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까요, 잭쌤?
1: It's not incorrect, mm-hmm. I think, but it's not common. It doesn't sound right.
0: 맞아요. 좀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가끔 가다가 try on 이런 걸 이제 구동사라고 부르는데 이 사이에 목적어가 오거나 아니면 뒤에 올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는 사이에 끼는 경우가 가장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Can I try this on?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Can I try this on? Can I try this on? 특히 이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는 이 사이에 낍니다. 예를 들어서 드레스다. Can I try the dress on?

0: Can I try on the dress? 이때는 사실 둘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대명사의 경우에만 사이에 낀다. 이렇게 이해해 주셔도 될것 같아요. 자, Can I try this on? 요 문장을 우리 연습해 볼까요?
1: Can I try this on?
0: Can I try this on?
1: Can I try this on?
0: Can I try this on? Very good. 자, 그럼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가보겠습니다.
1: 패턴 practice.
0: 자, 오늘의 패턴은 뭔가요?
1: Well, our sentence before was how much is this postcard? But we could just say how much is this?
0: 그렇죠.
1: Now, our sentence today is, can I try this on? But let's be more specific. So put something else instead of this.
0: 좀더 구체적으로 this 이것 대신에 더 구체적인 뭔가를 넣어보자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요 명사 자리에 can I try 뭐뭐 on 요 뭐뭐 자리에 좀더 구체적인 뭔가를 넣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입어볼 수 있는 뭐 착용할 수 있는 모든 것다 한번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Can I try these sandals on?
0: 오, 샌들. 샌들이죠, 그렇죠? 샌들을 신어봐도 될까요?인데 this가 아니고 이 경우는 these네요. 신발처럼 샌들도 왼쪽 오른쪽 두 개가 한 켤레잖아요. 그래서 복수 취급해서 these sandals라고 합니다. Can I try these sandals on?
1: Can I try this raincoat on?
0: A raincoat 뭘까요, 여러분? rain은 비고 coat는 코트니까. 우비를 뜻하죠. Can I try this raincoat on? 이렇게 물어보면 이 우비를 입어봐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 되겠네요.
1: Now, English is usually very complicated, but in this case, it's simpler because you use put on for
0: 맞아요.
1: everything. Put on
0: 그쵸.
1: for clothes, put on for glasses, for belts, for shoes, for perfume, for hats. It's all just put on or wear.
0: 그래서 try on도 똑같은 거죠. 맞아요.
1: Right. So we can even do it with jewelry. Can I try this necklace on?
0: 맞아요. 영어가 굉장히 생각보다 복잡한 경우가 많은데 몸에 입고 몸에 지니고 하는 것들은 정말 간단하게 다 put on, wear 혹은 try on 입어본다라고 할 때는 착용해보다 할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딱 하나로 다 통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목걸이도 똑같습니다. 이 목걸이 착용해봐도 될까요? Can I try this necklace on? 이라고 하죠. 자, necklace가 목걸이인데요. neck, 목이죠. Listen은 레이스예요. 그래서 목에 착용하는 레이스다. 이게 이제 합쳐져서 necklace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겁니다.
1: excuse me. Can I try this scarf on? 이 스카프 착용해봐도 될까요?
0: Of course. 물론이죠. Here's a mirror. 여기 거울이 있어요. 어때요? 어때요? 사실
1: 괜찮겠습니다.
0: 괜찮아요? 괜찮아요.
1: I'll take it.
0: 사신다는 거군요. 전또 괜찮다고 해서 싫다는 건줄 알았네요. 네, 그래서 Can I try this scarf on? 스카프, 영어인데 발음은 scarf.
1: Scarf.
0: 네,
1: Just
0: 하나의
1: one
0: 음절이에요.
1: syllable.
0: 맞아요, scarf. 이렇게 발음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1: Here's a tricky one.
0: 네, tricky, 어려운 게 있다고요? 뭐예요?
1: Can I try jeans? We're going to use this or these.
0: 아, jeans, 청바지네요. 청바지는 this일까요, these일까요? 근데요, 잭쌤,
1: Yes.
0: 물어보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복수라서 물어보는 거겠죠. 네.
1: 맞습니다.
0: 바지류. 바지류도 오른 다리가 들어가는 쪽, 왼쪽 다리가 들어가는 쪽이 있기 때문에 두 개라서 복수로 취급되죠.
1: And that works for everything, like jeans, pants,
0: shorts.
1: trousers,
0: 맞아요.
1: shorts. It all ends in S.
0: 다 S로
1: That's a nice
0: 끝나네요.
1: hint.
0: 맞아요. 그래서,
1: Can
0: Can I
1: I try
0: try?
1: these jeans on?
0: 그쵸. Can I try these jeans on?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1: Can I try this ring on?
0: 오, 반지. 아까 necklace처럼 똑같이 여기서도 Can I try this ring on?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1: Wow, I really like that. Can I try?

0: Try your jacket on.
1: Oh, your jacket. 상대방의 자켓이 마음에 드네요. 그래서 이 경우는 산다기보다는 그냥 친구가 입고 온 자켓이 마음에 들어서 Can I try your jacket on?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네요. 네 자켓 내가 입어봐도 될까? 이렇게요.
0: Let's do one more with S.
1: Mm-hmm.
0: Can I try these sunglasses on?
1: 선글라스. 우리는 하나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영어는요. 알이 두 개잖아요. 왼쪽 알, 오른쪽 알. 그래서 안경류, 선글라스, 안경 돋보기 다 복수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Can I try these sunglasses on?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단수 취급하는 거, 복수 취급하는 거 다 잘 기억해 주시면서 우리가 연습했던 표현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0: Can I try these sandals on?
1: Can I try these sandals on?
0: Can I try this raincoat on?
1: Can I try this raincoat on?
0: Can I try this necklace on?
1: Can I try this necklace on?
0: Can I try this scarf on?
1: Can I try this scarf on?
0: Can I try these jeans on?
1: Can I try these jeans on?
0: Can I try this ring on?
1: Can I try this ring on?
0: Can I try your jacket on?
1: Can I try your jacket on?
0: Can I try these sunglasses on?
1: Can I try these sunglasses on? 네, 단수, 복수 다 잘 기억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이 또 알고 계신 다른 것들도 한번 넣어서 예문 많이 만들어 보세요. 이제 오늘의 대화를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 생각해 볼게요.
2: 이거 입어봐도 될까요?
3: 물론이죠. 탈의실은 바로 저쪽에 있어요.
2: 감사합니다. 스몰 사이즈도 있나요?
3: 확인해 드릴게요.
1: 아, 사이즈. 잘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쵸? 자, 일단 처음에 손님이 이거 입어봐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0: 아하.
1: 아,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표현 맞습니다. 물론이죠 라고 하면서 탈의실은 바로 저쪽에 있어요 라고 했네요. 자, 탈의실. 탈의실은 영어로? 영어로?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우리도 외래어를 사용하잖아요. 피팅룸, 그쵸? 바로 저쪽에 있다. 자, 바로 이렇게 강조할 때는 어떤 표현을 쓸지, 저쪽에 이럴 때는 어떤 표현을 쓸지 우리 많이 했던 표현들이에요. 네, 그래서 잘 기억해 보시고 감사합니다. 스몰 사이즈도 있나요? 자, 이렇게 사이즈를 물어볼 때 쓰는 질문이 있어요. 그것도 조금 이따가 알아보도록 하고요. 우리는 스몰 사이즈라고 했는데 small size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size small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영어는. 자, 확인해 드릴게요. 확인하다는 check이니까 그거 한번 사용해 보세요. 자, 그럼 이제 영어로 대화를 듣고 오겠습니다.
4: Can I try this on?
5: Of course. The fitting room is right over there.
4: Thank you. Do you have it in a size small?
5: Let me check for you.
1: 아, 처음에 이렇게 물어봤네요. 이거 입어봐도 될까요? 영어로는?
4: Can I try this on?
0: Can I try this on?
1: 아, 이 표현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Can I try this on? 이라고 했어요. 자, 입어보는 게 바지는 아닐 것 같네요. 그쵸? 왜냐하면 this라고 했으니까 바지면 these라고 했겠네요. 그쵸? 그거 힌트입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 물론이죠. 탈의실은 바로 저쪽에 있어요.
5: Of course. The fitting room is right over there.
1: 물론이죠.
0: Of course.
1: Of course. 탈의실은 바로 저쪽에 있어요.
0: The fitting room is right over there.
1: The fitting room. 이곳에 있는 바로 그 탈의실이니까 the fitting room이라고 했겠네요. 그쵸? The fitting room is 자, 어떤 상태를 나타낼 때는 비동사를 쓰죠. 자, 어디에 있어요? 바로 저기. Right over there 라고 했어요. 자, right가 바로라는 뜻이고요. over there가 저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약간 먼 느낌이에요. 그쵸? 여기가 아니라 저기에 있는 거니까요. The fitting room is right over there 라고 했더니 감사합니다. 스몰 사이즈도 있나요?
4: Thank you. Do you have it in a size small?
0: Thank you. Do you have it in a size small?
1: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라고 했죠. 그러면서 스몰 사이즈도 있나요? 라는 질문은
0: Do you have it in a size small?
1: Do you have it in a size small?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이거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 보통 꾸며주는 말, 명사를 꾸며주는 말은 명사 앞에 붙는다고 배우거든요. 그래서 small size로 배우거든요. 그러면 do you have it in a small size? 라고 하면 맞아요?
0: 네.
1: 맞죠. 둘 다 이 경우는 됩니다. So do you have it in a small size? 혹은 do you have it in a medium size? 다 되고요. 순서 바꿔서 Do you have it in a size small? 혹은 size medium? 이런 식으로도 둘 다 가능하다는 네. 거 기억해 주세요.
0: You could even leave out size. Do you have it in a small?
1: 맞아요. Size를 빼도 돼요. Do you have it in a small? 근데 어는 꼭 들어가야 돼요.
0: Mm-hmm.
1: 어. 네, 그래서 그렇게도 사용할 수 있어요. 확인해 드릴게요.
5: Let me check for you.
0: Let me check for you.
1: 네, let me check for you 라고 했죠? Let me 라고 하면 제가 뭐뭐를 해드릴게요 라는 말이에요. Check for you, 당신을 위해서 확인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Let me check for you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화 쭉 봤고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까요?
0: So here's the whole dialogue one more time.
4: Can I try this on?
5: Of course. The fitting room is right over there.
4: Thank you. Do you have it in a size small?
5: Let me check for you.
1: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0: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1: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뭐였죠?
0: Can I try this on?
1: 네, can I try this on? 인데요. 연음되는 부분이 두 부분이에요. Can I? 그래서 큰 아이를 빨리 말하면 큰 아이 이렇게 되잖아요.
0: Oh, large child.
1: 맞아요. 그거와 비슷하게 들립니다. Can I? 그렇죠? 근데 약간 억양이 있는 거죠. Can I? Try? 그 다음에 this on? This on? 이렇게 발음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우리 같이 연습해 볼까요?
0: Can I try this on?
1: Can I try this on?
0: Can I try this on?
1: Can I try this on? 잘하셨어요. 그래서 큰 아이 같긴 하지만 크하고 캐 사이에 어딘가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크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도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이거 입어봐도 될까요? Can I try this on? 같이 배웠고요. 여러분 복습하고 싶으시면 EBS 오디오 어학당 들려주시면 됩니다.
0: Wonderful job, everyone.
1: 지금까지 케일린과
0: Zach였습니다.
1: Speak now.
0: Start
1: English.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0: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저는 이보영이고요.
1: Hello everyone. This is Juch.
0: 네. 자, 우리가 어제는 또 우리 주치 선생님이 잠시 네. 인생의 길을 잃어서 방황할 당시 멀리 중국까지 가서 한 그 스님을 뵙고 인생의 yes. 그 방향을 그분이 이렇게 지시해 주셨다. 혹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그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Thanks for pointing me in the right direction.
1: Thank you for pointing me in the right direction.
0: Thanks 갖고는 조금 가볍다. 그쵸? Thanks는.
1: Thank you.
0: Thank you.
1: That's right.
0: 저는 그 thanks에 대해서는 예전에 대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public speech라는 그 수업이 있었어요.
1: Okay.
0: 저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종류의 그 speech를 영어로 하고 이제 right. 그 선생님한테 교수님한테 이제 그 feedback을 받는 거였는데 제가 잘난 척하고 그러니까 이게 영어의 적절성의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1: okay.
0: 그 적절한 표현을 제때 못 쓰지 못하는 것도 좀 우리가 사실 좀 이렇게 염려해야 될 부분이긴 하거든요.
1: Sure, sure.
0: 스피치를 잘 해놓고 나서 끝에 가서 thanks a lot 이랬어요, 제가.
1: 어머,
0: 네,
1: 아주 캐주얼하게.
0: 캐주얼하게. 어서 또 주소들은 거 있어서 thanks a lot 이런 거예요. 굉장히 있어 보이는 줄 알고 나중에 교수님이 넌 잘 해놓고 끝에 가서 그거는 조금 적절하지 않다. That's irrelevant. 그러니까 relevant 하지 않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thank you for listening. 이렇게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뭐 이렇게 말한다든지 고쳐달라 고쳐주셨습니다.
1: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딱 필이 왔어요 지금.
0: 네.
1: 딱 멋지게 스피치라고 좀 약간 진지한 자리잖아요.
0: 네, 맞아요.
1: 무대에 올라가가지고 딱 멋지게 스피치하고 끝났는데 우리말로도 막 뭐 웅변대회 갔다가 끝나고 뭐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네. 고마워요.
0: 네, 그렇죠.
1: 딱 그거예요. 고마워요. 사람들 뭐지 이거는?
0: 고마워요.
1: 고마워요.
0: 네. 네,
1: 그게 thanks a lot이에요.
0: 그러니까요. 너무 가벼워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thank you for for pointing me in the right direction.
1: Right.
0: 그 선임한테 만약에 그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표현이 적절하겠군요.
1: Yeah, I think we always talk about context is really important. And understanding the situation, using the right expression in the right situation.
0: Yes.
1: It's really important.
0: I just used the word irrelevant.
1: Is irrelevant.
0: That okay? 괜찮아요?
1: Yeah, that's not relevant. Or it's not proper, it's probably better.
0: Proper. Yeah. 네, improper.
1: In that situation, that's improper.
0: 그렇죠. Yeah.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improper라는 단어가 좋겠네요. I-M-P-R-O-P-E-R.
1: Yes.
0: 네, 맞습니다. 그 irrelevant 한 거는 상관이 없다라는 뜻인
1: it's
0: 거죠.
1: It's not related, right?
0: 네, 서로 yeah. 상관이 okay. 없다라는 뜻이라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1: Mm-hmm.
0: 네, 자 오늘은요 116쪽이 될 텐데요.
1: Right.
0: 그 22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뭔가 불확실하거나 헷갈릴 때 담당 직원이나 현지 주민에게 물어서 확인하는 거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1: Right.
0: 자칫 본의 아니게 실례를 범할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자 다시 정문 입구를 찾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알아보고자 하는데 제가 여기로 들어가면 되나요? 이게 정문 맞아요? 하면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이 상황에서 가능한 표현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먼저 우리말로 들어보시죠.
1: 저기 확실히 해두려고 묻는 건데요. 여기로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0: 아, 네네. 여기가 정문 입구예요.
1: 아, 잘 됐네요. 혹시라도 실수로 새치기 하고 싶지 않아서요.
0: 네, 전혀 뭐 문제 없습니다.
1: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그러면서 한마디 했겠죠. 뭐 즐거운 관람 되세요. 뭐 이런 말씀 꼭 하시잖아요.
1: Oh, like enjoy the
0: enjoy
1: show.
0: Enjoy the show. 그렇죠. 맞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어제 우리가 함께 했던 내용에서 조금 이어진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문을 찾아서 I'm looking for the entrance라고 이런 얘기 했었고 뭐 just right. Around the corner It's on your left. 이런 표현까지. 그러니까 어디에 정문이 있는지는 알게 됐어요. 그 right. 근처까지 가서 이제 이게 정문이 맞나? 하고 한 번 더 물어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럿이 지금 줄을 여기저기 서 있는 상황인데 이 줄도 있고 저 줄도 있고 자기가 잘못 서서 혹시라도 새치기를 하는 상황이 될까 봐 이런 right.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요.
1: 오늘의 하이라이트 표현이 새치기인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새치기.
0: 아, 새치기 같아요?
1: People get sensitive.
0: 아...
1: Hey, hey, hey, you're cutting in line.
0: 그렇죠. 맞아요? 저는 right. 슬그머니 너무나 당당하게 제 앞으로 새치기를 온 가족이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1: really?
0: 네, 한 사람도 아니고 뭐 이제 외국어로 막 얘기를 하셔서 이게 쭉 앞으로 서시는데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오케이.
1: 그룹 새치기?
0: 네, 그룹 새치기도 있어요. 네.
1: Oh, that's,

0: 내가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1: 그렇죠.
0: Do I do this? Do I do this well? Right.
1: 맞습니다. 그러니까 do you 하면은 do you like it? 당신은 그게 마음에 들어요? 뭐 do you have a dog? 혹시 강아지를 뭐 키우고 있나요? 그러니까 do you 가지고 할수 있는 말이 너무 많잖아요.
0: Right.
1: 근데 do I도 못지않다는 거죠. do you만큼은 아니라도 do I 하면은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라고 자신의 어떤 그 하는 행동에 대한 방법이 맞는지를 확인할 때 보통 do I라고 많이 말하게 됩니다.
0: Right.
1: 자, go in,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through here, 이곳을 통과해서라는 말이 됩니다.
0: 여기로 가는 게
1: 그렇죠.
0: 맞아요?
1: 맞습니다.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로라고 해서 이때 여기가 here가 되고요. row, 왜 굳이 따지자면 여기로라고 할때 row가 through가 되는 거죠.
0: Through.
1: 네.
0: When you go through something, 뭐가 뚫고 간다도 through긴 하지만
1: 네.
0: 이 방향 여기로 이 지역이 맞냐? Is this location right? Is this place right? Do I go in through here?
1: Do I go in through here?
0: Right.
1: 네, 여기로 제가 들어가는 게 맞나요? 근데 이제 그걸 묻기 전에 just to make sure라는 말이 나왔어요.
0: Right, just to make sure.
1: Just to make sure.
0: I just want to make sure.
1: 네.
0: I don't want to make a mistake.
1: 그렇죠.
0: I want to do it right the first time.
1: 네.
0: 뭐 이런 맥락이죠. 네.
1: 그렇습니다. 물론 그 말을 하지 않고, Excuse me, do I go in through here? 해도 되긴
0: No
1: 하겠죠.
0: problem.
1: 네, 저기 실례합니다. 제가 여기로 들어가는 게 맞나요? Excuse me, do I go in through here? 해도 되는데,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은 just to make sure라는 말을 이럴 때 써도 된다 이 얘기예요.
0: Sure.
1: 그래서 확실히 해두려고 제가 그냥 여쭤보는 건데, just to make sure. 근데 우리말로 하려니 조금, 좀 약간, 뭐랄까, 좀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는데,
0: Just a little bit.
1: 네, 확실히 해두려고 묻는 건데요. 라는 말이 뭘 확실히 해두겠다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0: Right.
1: 영어로는 just to make sure. 굉장히 많이 쓰는 말입니다.
0: Yeah, just to make sure.
1: Just to make sure.
0: I want to be sure. I want to be sure that I'm doing this right,
1: 그렇죠.
0: correctly.
1: 그렇습니다. 내가
0: Right.
1: 확실하게 제대로 하려고 하는 건데, just to make sure, do I go in through here? 라고 했더니, 네, 여기가 정문 입구입니다.
0: Yeah, yes, this is the main entrance.
1: Yes, this is the main entrance. 우리가 이제 어제는 the entrance를 찾고 있었잖아요. 근데
0: Yes.
1: 그 중에서도 main entrance, 정문 입구다라고 해서 this is the main entrance라고 대답을 하고 있군요.
0: So I think most people know this. 정문 하면 이게 정이 메인이잖아요. It's the
1: 네네.
0: center entrance where everybody goes in. There's the side entrance, back entrance, 여러 가지 entrance가 있는데 정문은 언제나 main entrance. Like EBS has the main entrance,
1: Right.
0: right? Next to the big road,
1: Oh, yes. And
0: right?
1: there's a back
0: There's
1: in the
0: just
1: back there's
0: like a
1: another
0: back
1: entrance.
0: entrance,
1: Right.
0: exactly.
1: 그것도 back entrance라고 해요?
0: 뒤에 있으면 back이 맞죠. 정문의 반대쪽에 있으면 back이에요.
1: 근데
0: Right.
1: 그것도 역시 entrance는 entrance
0: It is
1: 맞죠?
0: an entrance.
1: 그러니까 there are
0: That's right.
1: many entrances in
0: Yeah.
1: different locations가
0: Right.
1: 되는 거네요.
0: 입에 생각해보면 약간 back이라기보다는 약간 옆에 있잖아. It's a
1: 그럼
0: side
1: side
0: entrance.
1: entrance가 되나?
0: Yeah. There people use all the
1: Oh,
0: entrances.
1: yes.
0: We have two side entrances and also one main entrance.
1: 두 곳이 있네.
0: 그쵸?
1: 옆쪽으로 문이 있고,
0: Right.
1: 입구가 있고.
0: Right.
1: 제가 그 최근에 한 야구 경기장을 생전 처음 가봤어요. 한국에서는
0: Right.
1: 생전 처음 가봤는데, 와, I could easily get lost. 한번 화장실 간다고 중간에 나왔다가 제가 제 자리를 못 찾았어. Because there were many, many entrances there.
0: Many entrances
1: 네, 참, 네,
0: to your
1: 당황.
0: seat.
1: 네, 그 손에는 떡볶이를 들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I was completely lost.
0: So,
1: 계단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0: make sure you know your entrance
1: Oh,
0: properly.
1: yes, properly. 제대로 알아야겠습니다. 자, okay. Just to make sure. 그다음에 do I 뭐뭐뭐라는 거. 그다음에 main entrance까지 여기까지 들어보시죠.
2: Just to make sure, do I go in through here?
3: Yes, this is the main entrance.
1: This is the main entrance. 자, 그랬더니 아유, 잘 됐네요. 즉, 내가 제대로 찾아왔구나라는 뜻이겠죠. 잘 됐네요.
0: Great.
1: Great.
0: Wonderful.
1: Wonderful. 자, 그런 한 다음 제가 혹시라도 실수로 새치기 하고 싶지 않아서요.
0: I didn't want to cut in line by mistake.
1: I didn't want to cut in line by mistake. 혹시라도 잘못 뭐 들어왔다가 남들 기다리고 있는데 잘못 그 새치기라는 셈이 돼버릴 수가 있으므로 나는 그러고 싶진 않았다. 본인의 의도를 정확히 말하고자 할때

0: I didn't want to. 혹은 반대로 I wanted to.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1: 아, 이분은 꼭 메인 엔트런스로 들어가야지 제대로 들어가는 거구나.
0: 그렇죠, 그렇죠.
1: 다른 엔트런스가 많은데.
0: 그렇죠,
1: 아,
0: 맞습니다.
1: 오케이.
0: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사실 내가 뭐뭐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간단히 설명을 덧붙일 때 이렇게 I didn't want to. 물론 약간 불필요한 설명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많이 말하게 됩니다.
1: Because you don't want to make a mistake.
0: 그렇죠. I just want to be careful.
1: You don't want other people to be mad at you.
0: 그렇죠. 네,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실수로라도 by mistake. By mistake. 우리가 실수라는 말은 mistake. 근데 실수로라고 하면 by mistake이 되거든요.
1: Right.
0: 새치기 하다. Cut in line. Cut in line 하는 수가 있을까봐 미리 확인한다고 하는 거죠.
1: So please don't cut in line. 보영쌤, have you ever cut in line before?
0: 저는 솔직히 감히 글쎄 본의 아니게 했을지 몰라도 없을 것 같은데요.
1: Really?
0: 네.
1: You live such a proper life.
0: 아니 뭘또 그게 proper life예요?
1: You're such a
0: 원래
1: good person.
0: 선생님은 있어요?
1: 많죠.
0: 아 그래요? cut in
1: 어렸을
0: line 한 게?
1: 때. 성인 돼서는
0: 오
1: 거의 안 하는데.
0: 거의
1: 또
0: 안 해.
1: 거의 안 한대. 거의 안 By mistake 할수 있죠.
0: 아 그렇죠. by mistake 할수 있죠.
1: But when you cut in line, yeah, it's rude. It's
0: 그렇죠.
1: really rude in society, right?
0: 아우, 너무 속상하죠.
1: I know.
0: 저는 even when I'm driving, 그러니까 운전을 할 적에도
1: Ah, that's
0: 누가
1: right.
0: 이렇게 끼어들잖아요. Cut
1: Cut
0: in line,
1: off.
0: cut off the
1: Right.
0: lane이 되는 거잖아요.
1: Right.
0: 그래서 들어올 적에 저는 그냥 웬만하면 양보를 해드리는데 왜냐면 속으로는
1: 저도 그래요.
0: 생각해요. 화장실이 급했나 보다, 이번엔.
1: Oh, you're so
0: 아니, 그렇게
1: nice.
0: 하지
1: 나도
0: 않고서는.
1: 급한데.
0: 저는 화장실까지는. 그래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속편하더라고요.
1: That is absolutely true.
0: 네. 자, I didn't want to. 제가 뭐말 하고 싶진 않아서요. I didn't want to cut in line. 선생님, cut in line을 조금 빠르게 발음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1: Cut in line.
0: cut in line.
1: Cut in line.
0: cut in line.
1: I didn't want to cut in line.
0: I didn't want to cut in line
1: By mistake.
0: by mistake.
1: Right.
0: 그렇게. 자, 이것도 didn't want, 그다음에 cut line mistake 이 정도 단어들만 약간 띄우듯이 발음하고요.
1: Right.
0: 나머지는 아주 낮게 뭉개듯이
1: Right.
0: t, n, v 뭐 이렇게밖에 발음이 안 됩니다.
1: 일반적으로 cut in line이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은데,
0: 네.
1: 그 영국 같은 데 가면
0: 네.
1: cut in line 안 쓰고 jump the queue라 그래요.
0: Jump the queue.
1: queue가 원래 queue, line이라는 뜻이잖아요.
0: 네.
1: 우리는 줄에 서 있다는 걸뭐 stand in line, 영국에서는 stand in queue라고 하는데,
0: 네.
1: 그 queue를 점프한다, 새치기 한다, cut in line 한다라는 표현을 jump the queue.
0: Jump the queue.
1: Yeah.
0: 아, 그렇게 그것도 알고
1: It's a unique
0: 있어야겠다.
1: expression, right?
0: 그렇죠. Jump the queue.
1: 그럼.
0: So, I didn't want to cut in line by mistake. 이었습니다. 들어보세요.
2: Great. I didn't want to cut in line by mistake.
0: I didn't want to cut in line by mistake. 나는 뭐뭐를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라는 뜻의 말이 I didn't want to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아유, 뭐 전혀 문제 없습니다. 괜찮으세요?
1: Oh, you're totally fine.
0: You're totally
1: You're
0: fine.
1: totally fine.
0: You're totally fine. 자, 다른 식으로는 You're all good.
1: 아, 그 표현 좋다.
0: 네.
1: You're all good.
0: You're all good.
1: All good.
0: 네, 이거 119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 아하.
0: 같은 뜻 다른 표현이라고 한 코너가 있는데요.
1: Right.
0: You're totally fine 대신에 You're all good 이렇게 말씀하셔도 좋고 하나 더 있죠, 문장.
1: After you're all good,
0: 응?
1: like you're totally fine, no
0: 응?
1: worries,
0: 네.
1: that's okay.
0: That's okay. 그렇습니다.
1: You're okay.
0: You're okay.
1: Yeah.
0: No worries at all. 전혀 신경 쓸거 없다라는 식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1: That's right.
0: 여기서 뭐 cut in line 뭐 이런 생각하지 말라고 You're totally fine. 당신은 그 자체로 지금 아주 잘하고 있다. You're totally fine. 자, 그랬더니 제대로 알려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합니다.
1: Thanks for letting me know.
0: Thanks for letting me know.
1: Thanks for letting me know.
0: 그렇죠. Thanks for letting me know. 우리가 어제는 Thanks for pointing me in the right direction
1: Yes.
0: 이었는데 여기서는 그보다 훨씬 짧은 표현입니다.
1: Right.
0: 제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s for letting me know.
1: Yeah, thanks for
0: 네,
1: letting me know.
0: 그렇죠. 이게 제일 안전한 말 같아요. 어떤
1: When
0: 경우라도.
1: somebody tells you something that you really wanted to know, you feel good, you feel relieved. 아, 다행이다.
0: 네.
1: Thanks for letting me know.
0: Thanks for letting me know.
1: 네.
0: 네, 알려주셔서 몰랐더라면 제가 큰일 날 뻔했네. 알려주셔서 감사하다고. Thanks for letting me know.
1: Yes.
0: 이렇게 해서 또 한국인의 어떤 그 대외적인 이미지도 올라가고 그렇지
1: That's right.
0: 않겠어요?
1: We are all ambassadors of Korea.
0: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1: I think so too.
0: 네. 자,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You're totally fine.
2: Thanks for letting me know.

0: 네, 자,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1: Just to make sure, do I go in through here?
2: Yes, this is the main entrance.
1: Great. I didn't want to cut in line by mistake.
2: You're totally fine.
1: Thanks for letting me know.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3: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0: 네, 어떻게 준비되셨나요? 여기로 들어가면 저 되는 건가요? 라는 말도 있었고 제가 혹시라도 실수할까 싶어서요. 그러고 싶지 않아서 여쭤본 겁니다. 등등의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Mm-hmm. 자, 같이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
3: Let's go!
0: 아, 제가 잘 몰라서 확실히 해드리려고 여쭤보는 건데요. 여기로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2: Just to make sure, do I go in through here?
3: Just to make sure, do I go in through here?
0: 네, 여기가 정문 입구예요.
2: Yes, this is the main entrance.
3: Yes, this is the main entrance.
0: 아유, 잘 됐네요. Great.
3: Great.
0: 아, 제가 사실 혹시라도 실수로라도 새치기 하고 싶어서 하고 싶지 않아서요.
2: I didn't want to cut in line by mistake.
3: I didn't want to cut in line by mistake.
0: 아유, 전혀 문제 없습니다.
2: You're totally fine.
3: You're totally fine.
0: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2: Thanks for letting me know.
3: Thanks for letting me know.
0: 여기까지입니다.
3: Fantastic. Good job.
0: 잘하셨어요.
3: All right.
0: 그 I didn't want to라는 말 있잖아요.
3: I didn't want to.
0: 네, 나는 뭐뭐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라는 말이 이제 직역이 되는데 이거 언제 이런 말을 쓰냐면요. 조금 몇 개의 예문을 더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Right.
0: 118쪽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자꾸 좀 공손하게 하려다 보니 여러 가지 질문을 한다거나 뭐 말이 좀 길어진 경우가 있었어요.
3: Right.
0: 자, 그럴 때 아유 제가 왜 그랬냐면 괜히 이렇게 좀 무례하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3: I didn't want to sound rude.
0: I didn't want to sound rude. 좀 rude하게 들리고 싶지 않아서 그런 의도였다. I didn't want to sound rude. 또 미리미리 이렇게 연락해서 어떤 걸 물어볼 경우에 괜히 제가 당신의 기분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되니까요.
3: I didn't want to hurt your feelings.
0: I didn't want to hurt your feelings. 이렇게 본인의 의도를 말할 때 잘 쓰시면 되겠습니다.
3: Perfect.
0: 네, 오늘도 애 많이 쓰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3: And this was Juch.
0: 영어 회화 쉽고 확실하게 Easy English.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영어회화 Level 3 Power English.
5: Welcome to the show, everybody.
4: Hi, everyone. I'm Kristen Cho.
5: And I'm Cameron Word.
4: Okay, hope you're having a great morning. And it's nice because the weather is definitely cooler. And we're getting close to a very big holiday, Cameron. Did you know that?
5: Are we?
4: Oh, yeah.
5: What is
4: it? It's Chuseok this week.
5: Yes, that is right.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track, 뜻은 추적하다, 기록하다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The United Nations Benchmark Food Price Index, which tracks monthly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prices of globally traded food commodities, edged up in July as recent heat waves and energy price dynamics pushed up quotations for cereals, vegetable oils, and sugar. 여기서 track이라는 표현은 변화나 흐름을 지속적으로 추적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The app tracks daily spending habits. 그 앱은 일일 소비 습관을 추적합니다. 뉴스에서 track progress, track the spread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track,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0: Sure.
1: Are any of your parents, or did they do that? Involved in the arts?
0: Not really. My father's a physicist,
1: Yes.
0: retired now, but sort of focused on science. My mum, turns out she always wanted to,
1: Oh,
0: but
1: there you
0: never had the
1: go.
0: chance.
1: There it is, the
0: But yeah,
1: DNA.
0: so even
1: Yes.
0: though she didn't get the gold medal in the, I don't know, whatever Olympics they have for theatre, I think the passion was already there.
1: 아, 너무 좋네요. 네, 아버지는 과학자신데 어머니가 예전부터 무대에 오르고 싶은 열망이 좀 있으셨군요. 그래서 그게 아마 이렇게 딱 물려받게 돼서 폴 선생님이 지금 이제 무대에서 공연도 많이 하시고 또 방송도 하고 그런 게 아닐까.
0: No, maybe,
1: Oh,
0: yes.
1: it's fantastic.
0: I hope
1: Great.
0: they're proud of me.
1: Yeah, I'm sure they
0: They're
1: are.
0: not listening. Well, that's because they're asleep.
1: All right. Well, let us know if you have any stories related to your family and, of course, today's sentence. Send it in English. 대단한 모전자전이네요. And if you have any questions during the show, let us know what that is as well.
0: Yeah,
1: We'll
0: any
1: try to answer
0: questions
1: them.
0: about pancakes? If you want some recipes, if you want to know what's the best Junfuchu
1: Really?
0: sop.
1: Really? Can we answer questions about recipes?
0: Do you not like
1: No,
0: pancakes?
1: I just don't know how to make them.
0: I'm not saying we're going to give the right answer.
1: Oh, okay. All right. Well, you can write whatever you like then.
0: Absolutely.
1: 자, 샵 1045 문자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EBS 반디 앱과 또 유튜브 EBS 라디오 공식 채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모닝 헤드라인즈 시작합니다.
0: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has issued Chuseok holiday guidelines urging shoppers to buy shelf-stable items first and meat and seafood last, alongside specific temperature and cooking standards to prevent food poisoning.
1: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온도 및 조리 기준과 함께 장을 볼 때는 상온 보관이 가능한 식품부터 고르고 육류와 어패류는 마지막에 구매할 것을 권고하는 추석 명절 음식 관련 지침을 내놨습니다.
0: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has issued a strong call for governments worldwide to urgently implement concrete measures to reduce fiscal deficits and curb debt growth, as global public debt is now projected to exceed 100% of GDP by 2029.
1: 국제통화기금 IMF는 전 세계 공공부채가 2029년에 국내 총생산의 10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각국 정부를 향해 재정 적자를 줄이고 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시급히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0: Korea's oldest surviving gunpowder weapon, made of bronze and known as a Hwangja Hwatong, has been unveiled after being discovered in an uncleared minefield on Gumsung Mountain in Naju, South Chola Province.
1: 전남 나주 금성산에서 지뢰 탐지 중에 우연히 발견됐던 청동제 소형 화기 황자 화통의 실물이 곧 공개됐습니다. 황자 화통은 현존하는 국내 화약 무기 중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0: Japan's centenarian population has exceeded the 100,000 threshold for the first time, driven by advanced healthcare and lifestyle factors. Even as the country faces a critical demographic contraction and a record low fertility rate.
1: 일본이 심각한 인구 감소와 사상 최저 출산율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앞선 의료기술 및 생활방식 개선에 힘입어 100세 이상 일본 인구가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0: MIT researchers have demonstrated that delivering precisely timed bursts of pink noise during sleep can strengthen the flow of cerebrospinal fluid, enhancing the brain's natural waste clearance system to potentially boost restorative sleep and counter neurodegenerative diseases like Alzheimer's.
1: Massachusetts 공과대학교 MIT 연구팀이 수면 중 특정 시점에 정확히 맞춰 분홍색 소음, 일명 핑크 노이즈를 들려줄 경우 뇌척수액의 흐름을 강화해 뇌의 자연적인 노폐물 제거 활동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같은 실험 결과는 수면이 가진 회복력 증강 및 알츠하이머와 같은 신경 퇴행성 질환의 예방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Well, those are our five headlines this morning. We're going to take a closer look at those one by one now. Let's start off with what's coming up this week, Paul.
0: The minister

0: You want to curb your consumption of sugars and carbohydrates and things like that.
1: Curbing your consumption of sugars and carbohydrates. 그러니까 뭐단 음식, 그다음에 탄수화물을 적게 먹도록 해야 되겠죠. 그걸 좀 억제해야죠.
0: Curb your consumption of donuts.
1: And that too. Hint, hint.
0: That's a scary. What? So.
1: Well, no. I think one donut a day is it's fine.
0: Two,
1: I don't. Let me read
0: three.
1: The second headline. The IMF has issued a strong call for governments worldwide to urgently implement concrete measures to reduce fiscal deficits and curb debt growth, as global public debt is now projected to exceed 100% of GDP by 2029. Let's take a break. 자, 8507님이요. 첫째 딸은 아빠 닮는다고 하잖아요. 제가 딱 아빠 판박인데 노래 취향, 늦게 자는 습관, 좋아하는 게임까지 부전여전입니다.
0: Lovely.
1: Yes. 김지영님은 엄마가 가끔 한심한 표정을 지으시며 아빠랑 저를 보면은 부전여전 어쩌면 부녀가 이렇게 똑같냐고 하십니다. 하셨고.
0: I'm sure you all love each other dearly.
1: 오이오사님, 저희 아빠, 저, 제 아들 눈썹이 똑같아요. 숱이 많고 퍼져있는 눈썹입니다. Isn't that amazing how, you know,
0: sharing those family traits.
1: Exactly.
0: Wonderful.
1: 7908님, 예술, 체육 등 능력과 관심사의 피가 자녀에게 동일하게 흐르는 집안을 보면은 정말 부럽고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저희 집은요, 제가 단 것을 너무 좋아하는데 저희 아들이 너무 단 걸 좋아해서 제가 미안해하고 있어요.
0: Oh, but you can't help it, you know. It's genetic, clearly.
1: Yeah, I guess having a sweet tooth you know, is something that runs in the genes, too. Grace Daily 0205님이요, 유튜브로 저희 신랑이 정말 엄청난 수다쟁인데요. 모전자전입니다. 저 이번 추석에도 시댁 가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하하하라고 보내주셨어요.
0: Good luck.
1: Exactly. Alright. 오늘 무모한 문장은 대단한 모전자전이네요. 이거 영어로 바꿔주세요. He's faithless featuring Dido, One Step Too Far.

0: 주요 표현 복습해 보겠습니다. Let's start off with 촉구하다, urge.
1: To strongly advise.
0: 강력히 권고한다는 의미도 있죠. 예문 보겠습니다.
1: I keep urging Bob to go get his back checked out. He's always complaining that it hurts, and I'm worried it's only going to get worse.
0: 내가 법한테 허리 그거 한번 검사 받아봐라고 계속 권장합니다. I keep urging him to get his back checked out. 항상 허리가 아프다고 하는데 점점 더 심해질까봐 걱정이야. He's always complaining that it hurts, and I'm worried it's only going to get worse.
1: Come on, Bob. Go to the doctor.
0: Yes. 다음 표현은 억제하다. To curb something.
1: To reduce it, to make it less than it was. And it's a deliberate thing. We're choosing to do that.
0: 제한한다라는 뜻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문 보겠습니다.
1: Curbing bad behavior can be a difficult task for pet owners. My cat refuses to be trained.
0: 반려동물이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동물의 안 좋은 행동을 억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 반려묘 같은 경우에도 절대로 어떤 훈련도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Curbing bad behavior is very difficult. 자, 다음 표현은 현존하는, surviving 뭐뭐뭐 아니면 그냥 생존하는이 될 수도 있겠죠.
1: Yeah, surviving something is something that's either still alive, that's endured, or it's an object that has endured a period of time, whereas other objects may have been destroyed.
0: 네, 예문 보겠습니다.
1: I always apologize to any surviving plants in my garden. They have lived despite my care.
0: 내 정원에 있는 살아남은 식물들에게 나는 사과를 하게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제대로 돌봐주지도 못했는데도 네가 살아남았구나. 그래서 surviving plants는 살아남은 식물이
1: Yeah,
0: 되겠고요.
1: the others are dead. The chilies are alive, though.
0: Oh, good.
1: They're still going.
0: The next one is lifestyle factors.
1: Yeah, the things that we do in our lives, our habits or our daily behaviors that have an impact, that have an effect.
0: 그래요. 그래서 생활 습관 요인인데요. 예문 보겠습니다.
1: Lifestyle factor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when analyzing a patient's health. Knowing their habits, good and bad, can help a lot.
0: 그래서 이런 생활 습관 그 요인들은 환자를 분석할 때, 환자의 건강 상태를 진단할 때 고려해야 됩니다. 그들의 습관을 아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 습관이 좋은 습관이든 안 좋은 습관이든. 자, 마지막으로 적절한 시점에 타이밍을 맞췄다라는 뜻인데요. Precisely timed.
1: Yeah, if we do something precisely, it's exactly, we're doing it very specifically.

0: perfectly, and precisely timed means we're timing it very specifically at this time only, exactly at this minute and this number of seconds.
1: All right, what's your sentence?
0: When making a souffle, the baking has to be precisely timed, otherwise you'll end up with a burnt or soggy mess.
1: 수플레를 만들 때는 반드시 시간을 정확하게 재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타거나 너무 물컹물컹해지지요. 네. 수플레 만드실 수 있으세요?
0: No, it's one of the hardest things to make. It's one of the tests. If you go to any kind of kitchen, academy, that's one of the things they'll get you to make because it's really hard.
1: But it's delicious.
0: I don't eat eggs.
1: Oh, okay. Sorry about that.
0: I'll promise not to burn you, souffle.
1: 자, Morning Headline Expressions는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어 루틴이 되는 시간, EBS FM Morning Special. 자, 오늘의 문화 문장은 대단한 모전자전이네요. 해원킴, 해우킴 3428님이요, 유튜브로. It comes naturally from his mother.
0: Oh, yes, very nice. You can replace his with her and mother with father or whatever you like. But yeah, very good. Excellent.
1: 그래요. 강석형님, what an amazing gene.
0: Ah, now this is interesting. I love the use of the word gene, but we don't use it in the singular form. We have to have plural. What amazing genes. G-E-N-E-S. And it'll be perfect.
1: 네, genes. 복수로 써야 되기 때문에 un 빼고요. What amazing genes.
0: Yeah.
1: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신영미님. What a great like mother, like son.
0: Ah, this is interesting. I think we've got a mashup here of two different expressions. Because you can say, what a great son, or what a great parent, or whatever. But the phrase that comes later is just used by itself. Like mother, like son, like father, like son, like mother, like daughter. Yeah, this is a very common expression.
1: Exactly. Like mother, like son을 따로 쓰든지. What a great... son 하시든지
0: yeah, 근데 같이 what a great family.
1: What a great family 해도 되고요. 이렇게 같이 붙여서 하는 게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잠깐 카메라 저기 zoom out를 좀 할 수 있나요? 제가 계속 오른쪽을 좀 보는데 혹시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이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0: Yeah,
1: 저를 계속 따라다니는 풍선이 하나 지금 스튜디오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이 풍선이 지금 계속 저를 따라 저쪽에다가 아까 놨었는데
0: It's coming closer and closer soon.
1: 그래가지고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보이는 라디오 보시면서 아, 왜 수가 계속 이렇게 옆을 보지?
0: 돌도 계속
1: 누가
0: 옆에
1: 있나?
0: 봤어요.
1: 누가 있어요. 이 풍선 계속 움직여요. 자,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다시 이제 줌인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혹시라도
0: like Sue, like balloon.
1: 화면 안에 갑자기 뭐가 보이면은 이제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네, 그냥 네, 어제 다른 방송에서 썼던 그 예쁜 풍선을 제가 또 이제 즐길 수 있게 돼서 전 좋습니다. 자, 다음 표현 볼게요. 위수영님, like mother, like son, legendary runs in the family.
0: Well, like mother, like son is very good. Legendary runs in the family, though we need to change this. Like legendary actions or legendary behavior or legendary something. Because
1: 그렇죠.
0: it's an adjective here, we need the something, we need the noun, and then it'll work.
1: 그래요. Legendary something, 뭔가가 뒤에 붙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네, 좋습니다. Like mother, like son 잘 쓰셨고요. 이은미님, his talent really runs deep in the family, especially through his mum.
0: Oh, very nice, yeah. Something running deep in something else, meaning it's right in there, it really is there. Very good.
1: 그래요. 자, 그리고 이은미님 문장에 이어서 강성국님은 The apple really doesn't fall far from the tree.
0: Oh, an excellent sentence. Perfect. Yes, this is one that's used a lot.
1: Yes.
0: Yeah, it's excellent.
1: The apple doesn't fall far from the tree가 원래 문장인데 거기에다가 really를 넣어서 아주 자연스럽게 완벽하게 잘 쓰셨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이제 부모님 따라서 자식이 또 이렇게 똑같구나라는 뭐 칭찬의 의미로 많이 쓰는 표현이죠. 자, 조정수님, 유튜브로 He's a chip off the old block.
0: Excellent. I'm not sure how many people say this anymore, but certainly when I was growing up, this was used a lot. Yeah, and it's just saying that you're very similar to your mother or your father, and that's why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동네 책방 책방 연희를 운영하는 구선아입니다. 막상 독서를 시작하려 해도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럼 저랑 같이 책을 골라보실래요? 일단 편안한 마음으로 서가를 둘러보세요. 혹시 마음에 드는 제목이 있나요? 표지가 예쁜 책을 골라도 좋습니다. 글 읽는 게 부담되면 만화책이나 그림책 쪽으로 가볼게요. 아니면 일상 에세이나 독립출판물은 어떠세요? 책도 얇고 읽기도 쉽거든요. 그럼 이제 2단계. 취미나 직업, 여행, 자기개발도 좋고 SF나 추리소설도 관계없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3단계는 더 깊고 재밌게 책 읽기. 동네 책방이나 도서관의 독서 모임, 출판사나 독서 플랫폼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모임에 참여해서 함께 읽어보세요. 요거 또 다른 재미가 있다니까요.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